0: 숨길 수 없지.
1: 그래?
2: 서로 다른 너희한테 가장 공평한 대결 종목을 제안하지. 바로 댄스 배틀이다.
3: 댄스 배틀 재밌겠다.
2: 심사는 나 그리고 모타운 댄스 클럽 회원들이 맡을게. 승자는 패자에게 원하는 걸 요구한다. 어때?
3: 난 좋다.
4: 완전히 와, 넘어갔는데.
5: 평화롭고 좋네.
6: 나도 한때 춤 좀 췄지.
7: 알겠어. 좋아, 블레이온 춤을 추는 거야.
0: 싫다.
7: 타키를 막을 방법은 춤뿐이야. 내 말 들어.
0: 난 절대 춤추지 않을 거야.
6: 매 빠지네.
2: 그러고도 와일드카드 못 쳐서냐? 고리타분의 대명사 스타가디언도 춤출 줄 알고.
8: 이거 쑥스럽군.
9: 댄스 배틀 안 하는 기가.
4: 그럼 이 녀석과의 대결은 어때?
0: 응? 나보고 춤추라는 건지.
4: 아니, 경주 대결로.
9: 경주?
4: 메가트럭터 말이 맞아. 스피드는 스피드끼리 대결해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0: 틀린 말은 아니지. 뭘 좀 아시네.
9: 속도로 내릴 수 있다 생각하는 기가. 재밌네. 좋아, 대결이다.
2: 치, 댄스 배틀이 좋은데.
8: 이 덕분에 타케 폭주를 막은 걸지도 몰라.
7: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8: 용서해 줘, 솔레이오.
0: 여긴 서로 속도를 뽐내기에 너무 좁아. 장소를 옮기는 건 어떠실지.
9: 좋다.
6: 이 난리는 어떻게 할 거야?
2: 에휴, 내가 수습하고 있을 테니까 다녀와.
4: 고마워. 그런데 어디로 가지?
2: 레이싱을 할 거면 내가 좋은 데를 알지.
9: 속이 뻥 열리네.
10: 대륙을 가로지르는 77번 도로야.
4: 내가 트럭커 녀석, 이런 데 다 아네.
8: 트럭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한다고 했었지.
9: 속도 대결을 하는데 딱 맞는 장소군.
7: 승리의 조건이 뭐지?
0: 저 멀리 산을 찍고 다시 여기로 먼저 돌아오는 자가 승리하시는 거지.
8: 다케, 네가 지면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9: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기다려.
11: 준.
4: 나이트 그리폰 제동.

0: 자신 있어? 저 참새가 그렇게 빨라?
1: 나이트 그리폰의 최대 속도는 마하 7이랬어. 초음속이라 해볼만해.
2: 하지만 훨씬 가볍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움직이면 크기도 만만치 않아.
3: 준비해!
2: 역시 타키가 압도적이야.
1: 금방 따라잡을 거야.
0: 핸더몬에 보여?
4: 아, 타키가 훨씬 앞서고 있어. 따라잡기 클로네.
0: 어서나 어서나.
5: 게임은 막 시작했다고.
4: 야, 타키가 갑자기 느려졌어.
5: 슈.
4: 나이트 그리폰이 타키를 앞질렀어.
1: 좋았어.
5: 어허, 역시 빠르셔. 하지만 버틸 수 있을까?
4: 다시 타키가 앞질렀어.
1: 아, 아깝다.
0: 역시 무리인가?
6: 아니, 승산이 있어.
1: 그래?
6: 말했잖아. 타키의 속도는 순간적이야. 저렇게 길고 오래 달리는 건 녀석도 보고 올 거다.
5: 어?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0: 니가 많이 쉬어라.
5: 자, 너의 몸은 이제 버틸 수 없으셔. 헤벨을 인정하고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함께하는 거다.
0: 어? 그러면 마음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장마도 멈춘다 아이가.
5: 그게 우리의 운명이지.
0: 그런 인생 재미없다. 나는 싫다. 눈을 두 번을 안 맞기나.
4: 나이트 그리폰이 추락했어.
1: 뭐?
0: 어서 가보자.
1: 괜찮아, 나이트 그리폰?
5: 승부가 안 나고 말았고.
6: 타키는?
5: 글쎄, 그대로 울고 불며 달려가 버렸지 뭐야. 아직 너랑 친구하기 싫으신 것 같군, 좀.
1: 타키.
0: 소원이라도 빌었어?
7: 무슨 얘기지?
0: 이곳 사람들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믿거든. 너라면 무슨 소원을 빌 거야?
7: 와일드카드 곳이 이 행성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해달라고 하려나. 넌 무슨 소원을 빌 건데?
0: 나? 내 소원은 뭘까?
7: 마침.
0: 아니, 저건 별똥별이 아니야.
5: 이 정도 충격이시라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8: 준! 뭔가가 떨어진 모양이야.
1: 가보자!
8: 조심해. 고생 많으십니다.
1: 솔레이오!
0: 준!
1: 저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0: 마키나 행성의 탈출 포트가 틀림없어.
8: 저 탈출 포트는?
1: 대체 누가 탄 거야?
7: 저게 탑승객인 듯하고.
9: 그러니까 이게 그 탈출 포트에 타고 있던 메탈 카드봇이라고? 단순한 굴착기가 아니란 말이지?
1: 네, 근데 몇 번을 불러도 반응을 안 하네요.
4: 추락할 때 충격으로 망가져버린 거 아니야?
6: 싸움을 걸면 깨어날 거야!
5: 나도 끼워주시?
7: 어?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다.
1: 에드 아저씨, 제대로 봐주고 있는 거 맞아요?
10: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있거든?
0: 신경 쓰지 말고 봉인해버리면 되지 않아?
1: 솔레이유,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멋대로 비좁은 방에 가두면 넌 어떨 것 같아?
0: 마음을 닫아버리겠지.
1: 그치.
8: 준, 메탈 브레스로 스캔을 해보는 건 어때?
1: 아, 그게 있었지? 이 상황 언젠가.
6: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본, 코드네임 솔리드혼.
8: 뭐?
7: 솔리드혼이라고?
6: 이 녀석이?
0: 누군지 알아?
8: 마키나의 성 대삼림지대를 지배하는 모노혼족의 족장이야.
1: 족장?
5: 이상하시군. 내가 아는 그의 모습은 뿔로 바위를 꿰뚫고 망치로 돼지를 뒤흔드는 자인데 그러게 크기가 아담하셔.
10: 겉모습이 다르단 거야?
1: 하지만 얘가 그렇다는걸요.
0: 메타브레스의 정보에 오류가 있을 리 없어.
8: 솔리드호는 혼자서 스타가디언 한계 부대를 괴멸 직전까지 몰아낸 무시무시한 와일드카드봇 전사야. 그 부대에는 나도 있었어. 하지만 당시 나의 상관인 플레임 노바덕에 녀석이 폭주는 간신히 저지되었고.
1: 플레임 노바가?
8: 결국엔 체포되어 트리온 감옥에 봉인됐지.
10: 아니, 걔가 예의긴 한 거야.
1: 왠지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단 말이지.
11: 경감님, 차량 들어옵니다.
9: 통과시켜.
1: 크레스트!
12: 역시 여기 모여있었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0: 오빠.
12: 솔레이오,
1: 뭘 씻고 온 거야?
3: 아, 저건...
12: 그건 나중에. 지난밤에 떨어진 유성 때문에 왔어.
3: 추락한 유성은 전부 세 개였어.
1: 세 개?
0: 나도 중간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걸 똑똑히 봤어.
3: 그 유성 중 하나가 모우타운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 낙한 모양이야.
9: 운석이라고 보고를 받긴 했는데 그것도 탈출 포트인 모양이군.
3: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8: 처음 발견한 탈출 포트는 헤비 아이언이 타고 온 것과 같아.
1: 어?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0: 헤비 아이언? 그 트레일러?
8: 비걸 타고 지구에 찾아왔을 때도 탈출 포트가 분리됐었어.
1: 맞아. 그 녀석 왠지 몸도 나뉘어져서
13: 내 몸뚱아리 내놔 이러고 막 쫓아오고 결국 배쳤고.
1: 잠깐, 이거!
8: 우선 탈출 포트부터 확인해야 돼. 서두르자!
1: 어? 골든경조님.
9: 이게 그건가?
14: 네. 어젯밤 캠핑족들이 호수에 유성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길래 인양해봤는데요.
1: 역시 그 탈출 포트랑 같아.
0: 어서 안에 확인해보자.
9: 처음에 떨어진 것과는 다른 녀석 같은데.
15: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본, 코드네임 솔리드 헌.
1: 역시.
0: 어떻게 된 거지? 같은 이름이야.
16: 이봐, 넌 누구지? 정말 솔리드 헌인가?
9: 이 녀석도 묵비꾼 행사 중이군.
3: 준. 응. 헤비 아이언은 물론 플레임 노바도 데우스 마키나의 심기를 건드린 바람에 네 개로 분리돼 봉인되어 있었어. 만약 솔리드 혼도 같은 경우라면
1: 세 개의 별똥별은 솔리드 혼의 분리된 몸통?
0: 그렇다면 본체는 어디에 있는 거지?
9: 어, 뭐지?
1: 이건 북치는 소린가?
17: 어허, 이 소리는
18: 이 소리를 들으면 피가 끓는다고.
1: 다들 갑자기 왜 그래?
10: 누구야? 이런 대낮에 북치는 녀석이.
0: 이게 무슨 북소리인데?
19: 어느 원족에 전해내려오는 전투의 드럼이야.
1: 뭐? 네, 은혜 아저씨.
10: 준, 무슨 이상한 북소리가 들리더니 굴착기가 멋대로 뛰쳐나가 버렸어.
20: 몸이 깨운한 거다.
9: 어? 이 녀석 움직이고 있어.
20: 어딜 가려는 거야?
3: 저기 봐!
1: 저 녀석!
12: 녀석의 몸통들이 여기로 집결할 모양이다.
8: 골든 경감님, 어서 사람들을 여기서 피난시켜주세요.
9: 알겠어. 여러분, 어서 여기 피하시죠. 너희는!
1: 저희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9: 그래, 무사히 한다.
1: 타이건, 굴착기를 맞춰줘.
18: 불러주길 기다렸다고.
0: 펜더몬의 타이건을 도와줘.
17: 네, 남겨놔.
20: 시간!
9: 우선 도착!

0: 내가 우주를 너무 오래 떠둔 것 같아. 어때? 난 자유를 손에 놨어. 이 새로운 땅에서 마음껏 날뛸 수 있는 건 변함없다.
1: 저게 완성된 모습. 큰일이다.
2: 우리 국장님께서 귀한 몸을 되찾아 버리셨네. 그래.
1: 솔레이오 불 달반 탱탱원의 제동.
3: 여기 누가 날뛰던 마키나 해성의 대사명이 아니야. 이제 맥카이 카르고가 싸울 필요도 없다고.
0: 이런 나의 판소리 동족들에게 듣다니 피해가 다 됐군.
2: 우린 여전히 맹수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도 나쁘지 않다고.
3: 여기 있는 녀석들과 있어보니 알게 됐어.
0: 이 녀석들이야. 저 소인들과 괘씸한 스타가리안 말이야.
1: 나이트 빌콘 대박.
4: 날뛰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1: 스크림 오브 탈론
4: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0: 잠이 덜 깼는지 힘이 묻지 않던 그리웠던 야생의 힘을 일깨워볼게.
4: 조심해!
1: 얘들아!
4: 이런 일, 이것도 지난 행실의 업보인가?
0: 고작 이 정도였나? 다 담겨! 솔레이,
2: 내가 가겠어!
1: 너 혼자선 안 돼! 지금, 응? 블루팜! 블루팜! 블레이! 세덕! 블루팜! 허브! 블레이언 다리를 노려!
0: 와일드 카드 것이 저 소인들과 스타 가디언에게 고분고분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2: 이 지구는 마키나 행성이 아니야! 그런 부분은 이제 의미 없어!
5: 새로운 땅에서 와일드 카드 것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거칠지라도 뭐든 해볼 거다!
0: 같은 소리하라!
6: 와일드 가디, 가디언 쉴드!
2: 제법이고, 와일드 가디, 그건...
7: 아스타겔란이 나의 웨폰 카드를 번떠서 만들어주었다. 원본만큼은 아니지만 방어는 나한테 맡겨.
3: 저게 뭔가 했더니...
1: 오빤 메탈 브레스도 없는데 어떻게...
6: 우리에겐 그건 필요하지 않아. 마음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1: 마음으로?
7: 스타 가디언을 필요로 하는 고향은 사라졌어. 넌 이곳에서의 새로운 인연을 지켜나갈 거다.
0: 나는 트리온 감옥에 갇히고 우리 모아의 돼지가 사라지는 날까지 끝내 동료들을 볼 수 없었어. 이 분함을, 이 분노를 양조의 처벌한 말이야! 아웃레이지 화!
1: 오메가 히트! 플레임!
7: 솔리드, 여전히 강하고
3: 강해진 건 너도 마찬가지야, 블루카! 블레이온의 공격에 정신 팔려있으니 지금이 기회야!
2: 알겠어!
0: 저는!
2: 조금만 더 버텨, 블레이온! 제가!
3: 알파볼트 캐논! 썬더 하울! 스매시!
2: 썬더 하울!
1: 블루카!
0: 내가 미련하게 돌줄만 하는 줄 알았고. 가만, 너 짐승의 힘을 한번 경험했나? 살아남았다니 대단한데. 어쩐지 우리와 같은 냄새가 난다 했어. 기분 나쁘게. 하지만 본능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건 옛부터 변함이 없을 스타가리안. 낯선 땅에 소인 꼬마한테 아주 잘 길들여줬어.
1: 길들인 게 아니야, 우린 친구라고.
0: 에어스 마키나의 보물을 들고 있는 이상 오로지 명령하는 자, 복종하는 자만 있을 뿐이 친구 딸이 없네. 불쌍하군. 우주를 떠돌다 이런 척박한 땅까지 와서 주인을 잘못 만난 덕에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나는 내 동지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다. 난 모론드의 최후의 족장 솔리드혼. 이 새로운 땅을 와일드 카드 곳이 더 자유롭다고 만들겠다.
1: 블루카!
0: 그라운드!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범입니다. 여러분들 미술 시간 좋아하시나요? 저는 미술 시간 정말 좋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림은 아직도 정말 못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AI와 함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강경욱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AI로 그림을 잘 그리게 만드는 선생님 강경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실제 그리기 시간이 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네요.
4: 네, 맞습니다. 성범쌤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옆에 AI가 코칭을 해줄 겁니다.
3: 와우! 오늘 시간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4: 네, 좋습니다.
3: 좋습니다.
4: 오늘은 딱 진짜 준비물이 스케치북, 그리고 색연필 또는 크레파스, 그리고 요 AI.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3: 네.
4: 자, 이제 하나 그려볼까요?
3: 뭘 좀 그려볼까요?
4: 고양이 캐릭터를 한번, 뭐 얼굴만이라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3: 아, 고양이?
4: 네. 집에서 고양이 혹시 키우시나요?
3: 저는 강아지를.
4: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구나. 그럼 강아지로, 와, 붓터치가 과감하십니다.
3: 오, 됐는데요?
4: 네, 너무 좋은데요?
3: 귀여운데?
4: 그러면 이제 우리의 AI 선생님을 한번 불러보죠. 제미나의 라이브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성범 씨가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어떤 그림인 것 같아?
5: 쾌적한 귀와 얼굴 모양이 여우를 닮은 것 같아요. 혹시 여우를 그리신 건가요?
3: 너 예리하다. 우리 집 강아지가 여우를 닮았어.
4: 아, 진짜요?
3: 웰시 코기를 그린 거야.
5: 웰시 코기였군요. 귀가 쫑긋하고 얼굴이 뾰족한 모습이 마치 여우를 닮아서 깜빡 속았네요. 정말 귀여워요.
4: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웰시 코기를 좀 더 웰시 코기답게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3: 특징은 다리가 짧다는 특징이 있죠.
4: 아하. 지금 보는 이 사진에서 웰시 코기의 다리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5: 웰시 코기는 다리가 짧고 몸통이 통통한 편이니까 얼굴 아래에 작고 튼튼한 다리를 짧게 그려주면 귀여운 코기 모습이 더 잘 살 것 같아요.
3: 얼굴 밑에 짧은 다리?
4: 네, 얼굴 밑에 짧은 다리.
5: 네,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볼게요.
4: 지금 성범 선생님께서 다리를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
5: 웰시 코기의 매력 포인트인 짧고 몽당한 다리를 그리고 계시네요. 귀여운 코기의 모습이 점점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3: 약간 코기 같아졌는데요? 진짜로 코치를 받으니까?
4: 너무 잘 그리셨는데요?
3: 어때요? 좀 재능 있나요?
4: 어때? 요거 그림 보고. 너 이분 재능 있는 것 같아?
5: 네, 정말 재능 있으신 것 같아요. 코기의 특징을 아주 잘 살려서 귀엽게 잘 그리셨네요.
4: 이번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으니까 색칠을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3: 네.
4: 그리고 그거를 이제 캐릭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 좋아요.
4: 간단하게 색칠을 해주면 혹시 옆에다가 그 이름도 쓸 수 있을까요?
3: 네. 좋아요.
4: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바탕으로 이제 캐릭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 네.
4: 카메라 기능을 켜서요.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이핑을 하지 않고 네.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네, 보이스로 한번 채팅을 해볼게요. 이 강아지 그림으로 예쁜 캐릭터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줘 라고 하고 보내면 바로 이미지 생성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3: 이거 어떻게 원작 훼손이 너무 심한데요?
4: 만약에 만든 어떤 그림이 화풍과 너무 달라진다면 네. 여기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죠. 내가 그린 그림을 너무 수정하지 말고 예쁜이란 말도 좀 빼보겠습니다. AI한테 예쁨이란 말을 줘버리면 너무 많은 걸 바꿔버리더라고요. 네. 완벽한데요?
3: 뭔가 상당히 매력 있어요.
4: 그러니까요.
3: 묘하네.
4: 네.
3: 수정사 하나만 넣어도
4: 돼요. 아, 예.
3: 수정사. 군데군데 흰 털을 좀 넣어줘.
4: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딱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요. 네. 네, 여기 스케치 부분을 클릭하시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2: 어허, 아, 저렇게 대충 해도 된다고요?
4: 대충 해도 됩니다. 네. 내가 회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흰색 털로 바꿔줘 라고 한번 제가 추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와,
4: 어떠십니까?
3: 아, 조금 더 호랑이 같아 보이고 좋아요. 아, 조금 더 강인해 보여요.
4: 괜찮은데요? 지금 그림 그립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 여울 친구를 스티커로 한번 예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3: 좋습니다.
4: 여울 강아지 스티커를 제작해줘 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3: 네.
4: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스티커의 내용이 있으면 좀 더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알려주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3: 좋습니다. 어? 우와, 귀엽잖아.
4: 어떠신가요?
3: 퀄리티 와우.
4: 괜찮죠?
3: 엄청난데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선생님.
4: 아, 그래요? 네. 이따가 그러면 인쇄해서 네. 네,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3: 알겠습니다.
4: 그러면 이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여울이라는 캐릭터를 한번 4컷 만화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데.
3: 좋습니다.
4: 여울이와 함께했던 그

0: 어떤 에피소드 하나 좋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좀.
1: 아, 또 즉석에서 떠오르는 에피소드인데, 그 강아지들은 닭뼈를 먹으면 안 됩니다. 닭뼈는 깨지면 이제 날카롭게 깨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다음날 이제 치킨 뼈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0: 아이고야,
1: 어디
0: 이런.
1: 갔나 봤더니 우리 이제 여우리가 많이 먹고 남은 뼈는 저희 누나의 그 어그부츠에 저장을 해놨던.
0: 저장까지
1: 저장까지.
0: 굉장히 영리한
1: 영리한
0: 친구네요.
1: 친구입니다.
0: 와, 그러면 여우리가 몰래 닭뼈를 저장해 나가는 어그부츠로
1: 네.
0: 그런 사건만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0: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나오는데 어그부츠 속에 쏙 저장 완료. 내일 아침에 꺼내 먹어야지. 너무 이쁘다. 네. 밥가락이 딱딱한 거 이거 뭐지? 하는 식으로 네, 간단한 사건
1: 아니,
0: 만화가 나왔습니다.
1: 좋은데요?
0: 네, 너무 좋은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뭐 포스터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사실 아니면 이제 이 여울이란 친구를 하나의 나의 브랜드화 시켜서 간단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1: 아, 그러면은 보니까 이모티콘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0: 그쵸.
1: 네.
0: 이제 우리가 흔히 메신저에서 쓸수 있는 이모티콘 아주 쉽게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1: 와우.
0: 여울이의 희노애락이라는 이름으로 이모티콘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번 제가 이번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귀엽다.
0: 귀엽다.
1: 나 아무것도 몰라.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요. 쉿 하는 것도. 그 친구가 열받게 하면 쉿 이거 보내면 되겠다. 아니, 너무 괜찮은데요? 네.
0: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을 여러 개 만들어서 실제로도 써보고 있을 수 있겠죠. 네.
1: 네. 어쩌면 그러다가 뭐 넥스트 미키마우스 이런 멋진 캐릭터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1: 우리 아이들의 많은 창작을 응원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직도 몸이 얼얼하군요. 30몇 년 춤을 췄는데 곧새 무릎이 굳었나 봅니다. 그래도 오늘 춘 마지막 춤에 여한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봉이, 조선의 늙은 기생입니다. 방금 나라님 앞에서 춤을 추고 오는 길이에요. 헛?

0: 내 앞에 행차하셨어요.
1: 아직도 이 엄통이 벌렁이는 것 같습니다. 나라님 앞에서 춤을 추다니요. 처음 부름 받잡았을 땐 내 옆에 종가는 울기까지 했지요. 기생신분에 그것도 이 늙은이가 어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내 오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우리 두 사람 나가 좌우로 갈라섭니다. 박의 소리에 맞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지런히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대무.

다리까지 후들거렸지만 어느 안전인데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사실 이 춤 세상에 잊힌 이름이었어요. 이름은 곡파무. 나와 종가만이 그 춤을 알아. 오늘 주상께 선배였지요. 춤은 단순히 그 사위를 기억한다 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닌지라. 춤은 몸이 기억하는 질서입니다. 나 어릴 적 그렇다 배웠어요. 지금에야 그 낯짝이 다르지만 고을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어여쁘다 불렸습니다. 어미처럼 관습도감에 들어갔을 때 그 눈코입까지 물려주어 다행이다 싶었지요. 기생의 기본일은 여학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각 거울에서 뽑힌 어린 계집들이 매일 가야금, 아쟁, 장고, 해금을 익히고 매일 가곡을 배웁니다. 능하지 못한 자는 호된 야단을 맞겠죠. 그렇게 16세에 이르러서야 일부가 입덕합니다. 기생이 되면 연회에 오르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때에 춤, 노래, 연주를 맡게 됩니다. 종종 관기로서 일도 했지만 변방 기녀처럼 수청을 드는 건 본의 아니에요. 하지만 꽃을 좋아하던 우리는 꽃이 되진 못했어요. 동료들은 높으신 분들께 가벼이 다뤄졌고 아내 없는 수졸에게 몸만 바쳐질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기생의 인생 헤아리니 28 이후 3년 내외라. 풀잎에 맺힌 이슬이나 바람 앞 등불처럼 세상사 참으로 덧없게 그새 늙음을 맞이하니 누군가는 그 인생 참 덧없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늙은 기생이라고 어찌 허투루 펼치겠습니까? 곡파무를 기억하는 이 우리 둘뿐인 것을요. 뒤로 물러나는 무태와 앞으로 나아가는 무진.

0: 두 발 뒤로 가야 한다면 다시 하나씩 내딛으면 되는 겁니다.
1: 두 기생이 아곡을 기억했으므로 특별히 상을 내린다.
0: 음악이 끝나자 나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황공할 때가 또 있을까요? 화사품은 비단과 쌀이에요. 자주 우리 아이들 교육하러 갈 적에 가지고 갈랍니다. 늙음악에 웬 호사인가 싶지만 사실 무엇보다 기쁜 건 이 노기의 춤을 기억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요? 그것으로 전부 되었습니다. 꽃처럼 존귀하게 살지 못했지만 오늘 꽃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4: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3: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4: 함께 치료하는 번호

0: 865-90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865-9095.
1: 언제 어디서나 함께인 단짝.
2: 메르치사이소.
1: 오일장을 다니며 멸치를 파는 아빠 곁에는 언제나 순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세상의 전부인 순이.
3: 3m 정도만 떨어지면 짖기 시작하거든요. 물리 불안이 있는 건지.
4: 저한테 있어서 시장은 저를 살게 해준 공간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순이를 만나게 해준 공간이죠. 순이도 죽을 뻔했고 저도 죽을 뻔했는데 둘 다 살게 됐으니까.
1: 시장에서 시작된 인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깊은 새벽. 어디론가 향하는 오늘의 주인공. 한참을 달려 시골의 한적한 골목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
5: 고맙다.

0: 그것도
1: 마치 아기 다루듯 순이를 안아드는 보호자. 차에서 내리자마자 순이를 위해 시원한 물부터 챙겨주는데요.
2: 정말로 보면 집이 장유거든요. 장유에서 4시 출발했어요.
0: 아, 피곤하다.
1: 오늘은 오일장이 서는 날. 사람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상인들은 꼭두새벽부터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매일 새벽 순이와 함께 오일장에 나오는 보호자.
2: 피 맞지 말고 방석 좋아 좋아. 순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뿅. 듣고 있어. 먹고 있어. 아니 여기 있잖아. 버리지 말고.
1: 장난감이며 간식까지 챙겨주고 나서야 장사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치현 씨는 경남 지역의 오일장을 돌며 멸치를 팔고 있습니다.
2: 시장에서 일한 지 이제 1년 다 돼갑니다. 네, 1년 정도 다 돼가요. 나이도 막내고 경력도 막내죠. 그냥 꼬맹입니다. 아주 그냥.
1: 힘찬 목소리로 시장의 아침을 깨우는 시현 씨.
3: 자, 싱싱하고 맛있는 메르치 사 있어, 메르치. 어머니, 남의 햇메르치 잡사 보이스.
4: 중멸하고 요거보다 작은 것도 같이 있어요.
1: 장사를 하는 도중에도 틈틈이 순이를 챙기는데요.
2: 순이 밥 먹을까? 밥 먹을까? 순이 먹을 물 하고 습식 사료 간식들 똥봉지 벌레 물면 안 되니까 깊이 제하고 요거는 내 거, 요거는 순이 거. 근데 이제 시장에 다니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날씨 영향도 좀 많고 그러니까 최소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위주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1: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시장에서 보내다 보니 순이 집만 해도 한 상자 가득입니다.
2: 오늘은 밥 많이 먹을라.
1: 새벽부터 일어나 배가 고팠을 순이를 위한 아침밥.
2: 습식하고 건식하고 사료 두 가지 섞어가지고 주고 있어. 밥 먹을까? 앉아. 앉아. 앉아. 그렇지. 먹어봐. 많이 먹어.
1: 이젠 시장 생활이 제법 익숙한 시현 씨. 그런데 그가 시장에서 일을 하게 된 데는 남모를 사연이 있습니다.
2: 제가 원래 야구장 앞에서 치킨집을 엄청 크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1: 손님들로 늘 북새통을 이루던 치킨집. 하지만 하루아침에 사정이 달라졌는데요.
2: 관중이 좀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서 그 이후로 야구 경기가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겹쳤었어요. 당뇨 합병증이 오게 됐는데 발가락을 일부 절단하고 수술을 했었었고요. 진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었는데 자꾸 힘든데 힘든 일이 겹치다 보니까 사는 게 회의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1: 시현 씨는 시장에 나와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는데요. 그에게 시장이란 공간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반려견 순이 때문입니다. 순이를 처음 만난 장소도 다름 아닌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시작된 순이와의 특별한 인연.
3: 멋있어 메르치 사 있어. 싱싱한 메르치 사과가 있어.
2: 이모 메르치 사과가 있어. 메르치 사 있어 메르치.
1: 녀석을 처음 본 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그날도 평소처럼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5: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2: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인데 박스 안에 원래 네 마리 강아지가 있었는데 순이가 활동성이 제일 약하고 얼마 못 살 것 같아 건강하지 않아 보였는지 순이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죠.
1: 시장통 박스 안에 놓인 강아지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2: 그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에이 개는 암놈은 똑같이 먹여도 순놈보다 고기가 안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 이분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었고 식용되는 것보다는 제가 키운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뭐 환경이 되게 뭐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이 하나는 제가 거둘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 이후 보호자와 함께 오일장을 다니며 순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웃 상인들의 피로 해소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해요.
2: 완전 애기 때부터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보고 잘 따르고 그래요.
3: 오히려 순이하고 좀 놀다 가라.
2: 다른 장에서 만났는데 순이 보러 놀러 와요. 일은 안 하고 쉬는 날 되면은 순이 보러 놀러 오는 거예요.
1: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기 스타 순이.
6: 일부러 여기까지 왔어요. 자주 와요. 간식도 사들고 오고.
1: 장사하느라 바쁜 보호자. 계속해서 밀려드는 손님들로 쉴 틈이 없는데요.
0: 아빠, 장사하지 말고 나랑 산책 가요. 네.
7: 시원아, 산책 좀 시키고.
3: 예, 고맙습니다, 삼촌.
7: 가자. 이제까지.
1: 보호자가 바쁠 땐 순이를 대신 돌봐주는 이웃 상인들. 순이는 이모 삼촌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3: 제가 장사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순이가 좀 지루해 보이고 그러면 옆에 상인분들이 산책도 시켜주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0: 그렇게 많이 챙겨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1: 시원한 밥 먹자.
2: 예.
3: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상인들. 오늘 메뉴는 각자 가져온 반찬을 한 대 모아서 만든 비빔밥입니다. 갖가지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주는데요.
4: 참돔.
5: 우와, 맛있는 냄새 난다.
3: 어느새 뚝딱 완성된 비빔밥.
0: 우와, 계란 커가지고 넘친다.
3: 비빔밥의 활용 점정인 달걀 프라이까지. 아우,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1: 순이 계란 하나 줘라.
0: 손이 맛있어.
3: 일하고 나서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
1: 밥치기냐? 어떤 당뇨는 뭐야?
0: 송모 우리 고마. 비빔밥 장사하러 갑니다. 거기 맞겠다.
4: 그럴까?
0: 와.
3: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땐 막막했는데 이젠 밥을 나눠 먹는 이웃도 생겼습니다.
0: 이 같이 이렇게 먹어서 맛있는 거지. 혼자 뭐 배불러 먹는다고 맛있겠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눠 먹고.
3: 시장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특히 순이를 만난 후 시현 씨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1: 원래 그렇게 밝진 않았는데 순이 만나고 나서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아.
0: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좀 책임감이 하나 더 얹힌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3: 그날 오후. 손님이 뜸해지자 시현 씨가 무언가를 준비하는데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0: 뭐 만드시는 거예요? 제 지금 있는 여기 장사하는 자리가 가야시장 안에서는 조금 가장자리 끝쪽에 있어서 이제 너무 좀 손님이 안 오거나 그러면 저 가운데 쪽으로 좀 밀고 올라가 보려고요. 순이야. 순이야. 하이파이브. 옳지. 아빠 돈 벌어 올게. 어? 많이 팔고 올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해봐.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3: 순이를 두고 자리를 뜨는 보호자.
0: 벌써 집에 가려고? 못 간다.
4: 왜 못 가는데?
0: 다 팔았나? 아, 장사 잘하지.
1: 왜 이렇게 사가 있어? 없잖아, 아버지.
0: 팔고 있는 일.
3: 자리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0: 사갔죠? 다 잡쌌어, 아버지?
3: 그 사이 보호자가 걸어간 방향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순이.
5: 당장 안 돌아와. 나도 데리고 가야지.
3: 어우, 야야, 순이야, 진정해. 보호자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거나 눈에서 안 보이면 안절부절 못하는 녀석.
4: 너 빨리 기다려. 하염없이 기다려. 내가 마치 한번 쳐다보고.
6: 주인이 약간 옆에 있다가 없으면
4: 조금 불안할 수도 있나?
6: 아, 기다려 봐. 이걸 주인을 부르더라고.
4: 자요, 감사합니다.
6: 평소에는 주인 옆에서 짓다네 하루 종일.
3: 보호자가 돌아올 때까지 시장이 떠나갈 듯 짖는 순이. 자리를 옮기니 장사가 잘 되는데도.
0: 고맙습니다, 사장님. 드시고 또 있어요.
3: 보호자는 아무래도 순이가 계속 마음에 걸리나 봅니다.
1: 세미를.
4: 아니, 잘 걸릴 때 또 걸고 가지.
0: 짚고 난리다, 손이지. 빨리 가봐야지.
3: 보호자가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짓고 또 짓는 순이. 아유, 맘 편히 일하기가 힘들겠는데요.
0: 순이야, 잘 놀고 있었어? 숨어 내 없으니까 순이 안 짓대야.
4: 난리 났다, 아직 없었어.
0: 아이고.
1: 짓고 난리 났다.
0: 장사도 못 해.

0: 있겠네, 손이 때문에. 아이고.
1: 니 자꾸 그러지 좀 쫓긴 한다, 아이. 어? 아빠 쫓긴 한다, 어쩔래? 아쭈?
2: 저만 시장에 장사를 하러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상인분들도 장사를 하러 오시잖아요. 순위가 너무 크게 짓고, 계속 짖으면, 장사하는데 제가 방해가 되니까, 좀 많이 난감한 상황이죠.
3: 어느덧 장사를 마무리할 시간.
4: 앉아! 앉아!
5: 순이야, 삼촌 이사 갈게. 삼촌 간다.
6: 맞습니다.
5: 내일 보자.
3: 하루 종일 시장에서 고생한 순이부터 차에 태우는데요.
2: 선풍기 틀어줄게. 오, 바람 시원하지. 시원하지. 앉아있어. 시원하게 대파 나라이.
5: 해롱, 해롱.
3: 짐을 정리하는 잠깐 동안에도 보호자에게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는 녀석.
7: 아빠, 빨리 하고 집에 가요.
3: 녀석, 아빠가 그렇게도 좋을까요?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8: 퇴근하시는 거예요?
2: 네. 아, 이제 집에 갑니다. 내일 또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씻고 빨리 잘 준비를 해야지. 순이도 집에 가자마자 아마 떠들 겁니다.
3: 새벽달이 떠 있을 때 나갔다가 밤이 깊어서야 도착한 집.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하느라 몸이 천근 만근인 보호자와 달리 순이는 아직 힘이 남아 도나 본데요.
9: 옳지. 앉아. 아빠 좀 쉬었다 씻자.
3: 잠시 후.
9: 너 왔어? 나 지금 꼼짝을 못하겠어 지금.
10: 피곤해가지고 고생했어요 뭐.
3: 아내는 항상 시연 씨보다 퇴근이 늦습니다. 그래서 순이를 데려올 때도 조건이 있었는데요.
11: 제가 얘기한 건 딱 하나였어요. 여보가 데리고 다닐 수 있으면 데리고 와도 괜찮다. 왜 나는 마치면 뭐 10시, 11시 넘어가니까 우린 집에 아무도 없다.
9: 걔 혼자 놔둔
11: 거다. 그건 학대다, 방임이다.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9: 순탕 잡아 끓여 먹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놔둬.
3: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만큼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11: 너무 덥거나 또는 지금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겨울도 걱정이죠. 아직 한 번도 안 보내봤는데 겨울에 너무 춥거나 해서 애를 못 데리고 가는 상황에서 얘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면 어떡할까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죠.
3: 다음 날. 어김없이 새벽부터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는 보호자.
12: 빨리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좀 있으면 사람들 발디디를 틈도 없이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혼자 있을 수 있어. 응? 집 잘 지킬 수 있어?
13: 오늘 순이 안 데려가시게요?
12: 거기지만은 진짜 사람이 떠밀려 다닐 만큼 많이 나와서 순이는 어디 둘 곳도 없고 다치거든요.
14: 집 잘 지키고 있어? 혼자 있을 수 있지?
12: 기다려.
3: 순이는 과연 얌전히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일장이 열리는 곳이 제각각이라 부지런히 움직여야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는데요. 동이 트기 전인데도 시장은 벌써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5: 대시야 왔네.
0: 성모, 좀 전에 차 됐어요.
15: 아, 이따 가서 됐나?
0: 네. 오늘 대박 나세요.
15: 장수이
0: 비가 많이 와서 놔두고 왔어요. 그 시장에 사람들이 많아서 발에 치일까봐. 저번에처럼 또 밟힐까봐 그래 안 데리고 왔어요. 동희 안녕하세요.
3: 시현 씨가 도착한 곳은 한 건어물 가게.
0: 정희 아침 안 먹었지? 김밥물은? 꼬김, 꼬김.
16: 누구예요?
0: 제 살 수 있게 도와준 사람. 제가 죽겠다 죽겠다 할 때 형님아 같이 살자 했던 동생이.
17: 네, 같이 같이 살자고.
0: 경력 10년 넘는 멸치 소믈리에 임종윤입니다.
3: 힘든 시절 시현 씨가 시장에 나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동생인데요.
18: 이게 또 모양을 또 이렇게 좀 내라면 볼록하니까 사는데 양이 더 많은 줄 알거든. 예, 이런 것도 이게 다 기술이지. 내 납타가 붙어 있는 것보다 아까 이게 더 그림 됐다니.
3: 밀려드는 손님들로 정신없이 장사를 하는 사이.
0: 고맙습니다.
3: 과연 순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만의 파티를 시작한 녀석. 어우, 행주를 신나게 물어뜯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욕실에서 슬리퍼를 물고 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며 집안을 어지럽히기까지 합니다. 다음 목표물은 분리수거함.
19: 분리수거를 제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3: 보호자가 일을 하러 간 사이 순식간에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녀석. 한편 아침이 되자 시장은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유독 저렴한 가격 때문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시장.
20: 멸치 싸게 삽니다. 멸치 사세요, 멸치.
3: 멸치 좌판 앞에도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도 시현 씨는 강아지만 지나가면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장사는 뒷전이고 지나가는 강아지들 구경에 푹 빠진 보호자.
0: 손이 생각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뻐.
16: 나 하시다가도.
0: 아, 보고 싶죠, 계속 보고 싶죠. 이상해요 지금. 옆에 없는 게 이상해. 계속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이가 분리불안이 아니고 제가 분리불안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새벽부터 아침까지만 반짝 열리는 시장. 이제 보호자도 집으로 가는 걸까요?
18: 형, 마시고.
0: 하우스 다 돼간다.
18: 어, 빨리 가자.
3: 시장 일을 마무리하고 또 가야 할 곳이 있나 본데요.
0: 저희 팔 물건들 사놓은 것도 있지만 또 계속 새 거를 매입해서 또 판매를 해야 돼서 경매를 빠지지 않고 가요.
18: 아, 늦었다. 빨리 가자. 경매하러 가야 된다.
0: 빨리 가자, 빨리 가자.
18: 그래.
3: 같은 시각,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뜻밖의 모습.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서럽게 울부짖으며 하울링을 하는 순이.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알리 없는 보호자. 경매를 앞두고 멸치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18: 지현 씨, 이봐.
12: 다 건조 좋다.
18: 건조 좋지요. 색깔도 좋고. 뭐 이런 거 사도 안 되겠나.
12: 보면 눈알이 새파랗고 반짝반짝하죠. 생선 눈알 보고 고르는 것처럼 멸치 눈알이 이렇게 새파란 게 좋거든요.
3: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게 참 많은데요. 싱싱한 멸치를 공급받기 위해 매일 경매장을 찾는 보호자. 과연 마음에 드는 물건을 낙찰받았을까요?
0: 호가가 좀 높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가격에 잘 받았습니다. 호가가
16: 좀 있어요?
2: 아, 그럼요.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0: 전화할게.
3: 경매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순이가 있는 집으로 향하는데요.
2: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혼자 두기는 했는데 지금 빨리 가봐야 돼요. 얼마나 사고를 쳤을지 감도 안 옵니다.
3: 집안 상태를 확인하는 보호자.
2: 아이고야, 아이고야.
17: 야! 시키야! 일로 와. 일로 와. 도망가. 일로 와. 다 깨어나네.
21: 나도 같이 데려가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3: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집안. 혼자 두면 늘 이렇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난다는데요.
9: 뭔 살겠다.
1: 이거 한자 어쨌노?
9: 어? 야, 여기 다 못되네. 와, 한자 어디 있노? 빨리 이야기해라.
3: 눈치 백단인 순이 일단 애교 작전으로 상황을 무마해 보는데요.
9: 똥순이, 니 같이 하라. 아버지 일하고가 힘든데 임마. 못 자면 졌노. 선생님, 내 눈을 보세요. 배가 고팠나? 미안하다, 내가. 먹고 사느라고 순이를 혼자 내버려 두고 가는 게 아닌데. 많이 미안하지요. 밥 먹자,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옳지, 먹어.
3: 허겁지겁 밥을 먹는 녀석을 보니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9: 배고팠네. 가자. 옳지. 옳지.
3: 아직도 일이 덜 끝난 보호자. 결국 순이를 데리고 일을 하러 가는데요.
0: 시장에서 버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틈틈이 영업을 다니면서 좀 지속적인 거래처를 확보를 해둬야 되거든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거래처는 많지 않지만은 계속 다녀야 돼요. 안 된다고 안 다닐 수는 없거든요.
1: 순이야, 앉아 있어. 기다려.
3: 직접 식당을 돌며 멸치를 파는 시연 씨.
21: 아빠, 파이팅!
3: 과연 거래처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계십니까?
9: 경매장에서 이렇게 직접 경매 봐가지고.
22: 네.
9: 아, 예, 드셔보시죠. 냉동창고에
3: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9: 참 제 연락처니까. 아, 예, 예. 다음에 세면 나오면은 전 전화번호 하나만 좀 찍어놔 주세요. 그래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3: 곧장 다음 가게로 향하는 보호자.
1: 뭡니까? 멸치 안 쓰세요? 국물용 멸치 안 쓰세요? 혹시 된장에 멸치 안 쓰십니까? 아, 국물 다시로 안 쓰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계세요.
3: 발품을 판 만큼 성과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9: 그 새 햇메르츠라서 쓴맛이 안 나요.
3: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22: 좋은 데를 찾고 있었는데.
9: 네, 내일 모레 경화장이니까 경화장 날 제가 물건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네, 보시고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이번엔 이야기가 잘 된 것 같은데요.
1: 영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100군데 가면 한 군데 뚫을 수 있을까 말까.
9: 다음 주부터
2: 폭수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었대요. 마침. 네. 완전 신기.

0: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며칠 후 시장에서 보호자와 순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1: 피 맞지 말고 순이야. 어?
0: 혼자 있기 싫어하는 녀석을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1: 아이고 똥강아지야. 일단은 미안한 마음이 들죠. 내가 일은 해야 되겠고 또 집에 놔둘 수는 없고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환경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비 오고 더운 날도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미안한 거죠.
0: 늘 함께하면서도 순이가 힘들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녀석을 볼 때면 늘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은데요.
1: 아, 혹시 내가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또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더 좋은 보호자들 만나서 마당 넓은 집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그런 기회를 내가 뺏은 건 아닐까? 순이가 과연 행복하게 생각하는 건가? 물어보고 싶어요. 순이한테.
0: 새나게 최초 5일장에서의 솔루션. 시장에서 지내는 순이의 마음은 어떨지 녀석의 생각을 속 시원히 알려줄 반려견계의 일타 강사 설쌤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2: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엄마 손잡고 견주 왔단 말이에요.
1: 헷메르치 사 나이스. 헷메르치.
2: 멸치 파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맞나요?
3: 맞습니다.
2: 아, 여기 있구나.
4: 오, 설쌤이다.
3: 안녕.
5: 순이, 안녕하세요.
2: 순이.
5: 네, 네. 순이.
3: 순이, 안녕. 아이고, 이뻐라.
5: 아이고, 이뻐라. 큰일 났다.
3: 아, 괜찮아요. 딱 그러면 돼.
0: 환영 인사가 격한데요.
2: 더워서. 얼음 올려주셨구나.
6: 네. 순이가 끼고 잘 앉아있어요.
2: 아, 친구야.
0: 혹시라도 순이가 더울까봐 늘 얼음물을 갖고 다니는 보호자.
6: 갖다 대면 지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0: 실제로 더위를 식히는데 효과가 있는 방법인가요, 설쌤?
2: 개라는 동물이 열을 배출하는 방법이 우리랑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7: 네.
2: 뭐 예를 들어서 선풍기.
7: 네.
2: 우리는 선풍기 쓰면 시원하잖아요.
7: 네.
2: 근데 강아지들은 우리만큼 시원하진 않아요.
7: 아, 네.
2: 그게 크게 아주 큰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7: 네.
2: 오히려 이런 약간 차가운 물질이 몸에 닿았을 때 조금 더 시원한 감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7: 네.
2: 잘해주셨어요. 네, 아주 잘해주셨어요.
1: 메르치 사이소 메르치.
0: 오일장에서 멸치를 파는 아빠를 따라다니는 순이. 그런데 처음부터 함께였던 건 아닙니다. 시장 한 구석 박스에 버려져 있던 녀석을 아빠가 발견한 건데요.
1: 아이 사나워. 아이고 무서워.
2: 이빨이 좀 있었어요?
8: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2: 그러면 아마 1개월 좀 넘었을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장 같이 다녔어요?
8: 네. 그때부터 계속 같이 다녔어요.
2: 그러니까 너무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8: 너무 붙어 있었다.
2: 너무 잘하셨어.
8: 아, 네.
2: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제일 복잡한 곳이 시장일 거예요.
8: 네.
2: 얘가 만약에 나중에 다 커서 이런 생활하면 힘들어했을 수 있어요.
8: 아, 네.
2: 우리 순이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8: 네.
2: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지나가고 여기에서 소리 들리고 뭐 사세요, 뭐 좋아요, 막 큰 목소리 나고 빵빵 소리 나고 이러는 게 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내 견생의 일부. 그래서 제가 봐도 사회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8: 아, 잘 된 거예요?
2: 너무 잘 돼 있어요.
0: 하지만 순이에게도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니

0: 보호자와 조금만 떨어져도 심하게 짖는 녀석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1: 이거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조카가 어렸을 적에 집에서 엄마 나가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저희 가족들끼리 다 이제 한강으로 소풍을 갔다가 네. 저희 누나가 네. 화장실 가잖아요. 네. 울어요. 왜냐면 여기는 집이 아니에요. 내 안전기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엄마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네. 지금 5일장을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이 공간이 내 집이거나 안전기지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순이한테 안전기지는 보호자님밖에 없어요.
2: 아, 그렇겠네요.
0: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고 온 집안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순이.
1: 지금까지 느낌은 분리불안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티경 같... 오, 근데 뭐야?
0: 사실 순이는 혼자 있는 내내 끊임없이 하울링을 하며 보호자를 부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순이의 행동에 놀란 보호자.
2: 처음 봤어요. 하울링하는 거 처음 봤어요.
1: 하울링하는 거 처음 보셨어요?
2: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0: 혼자 힘들었을 순이를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데요.
1: 근데 지금 순이는 보호자님이랑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혼자 있어보는 경험이 별로 없고 네. 그 경험이 안 쌓이다 보니까 조금 아까 집에 혼자 있을 때 네.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순이를 네. 계속 데리고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순이는 집에다 두고 혼자 일하고 싶으세요?
2: 사실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건 네. 순이 마음이에요. 덥던지 비가 오던지 환경이 어떻던지 간에 나하고 붙어있는 게 좋으면 저는 같이 다니고 싶거든요. 그렇게 보면 쟤를 장돌뱅이로 만든 거잖아요. 선택권 없이 순이의 선택권은 달리 좀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0: 특히 궂은 날 순이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면 따가운 시선을 받은 적도 많다는데요.
3: 지나가면서 걔 학대예요. 이렇게 불쌍하게 저 왜 데리고 댕기노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1: 우리가 너무 강아지들을 신경 쓸 때 너무 사람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2: 예, 비만 오면 날립니다. 이 냄새가 너무 좋은가 봐요.
1: 얘는 거기다가 물을 안 싫어하는 애네요. 이거 약간 유전적이거든요. 아... 물 싫어하는 애들과 물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네. 얘는 선천적으로 물을 그렇게 안 싫어하나 봐요.
0: 대부분의 시간을 시장에서 보내는 순이. 과연 순이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1: 만약에 순이한테 선택권을 주면 네. 쟤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2: 따라다니려고 할 것 같아요.
1: 네, 답은 나와 있어요. 100% 따라다니려고 할 겁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강아지들이 집안에 있고 네. 산책하고 네. 깨끗하게 살고 네.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좀 불행해 보인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보호자와 함께하고 얘가 원하는 일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산책도 계속 시켜주고 그리고 얘는 요 환경에 아주 잘 적응이 돼서 조금 시끄럽지만 쉬고 잠도 잘 수 있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불행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대로 행복하게 같이 다니시면서 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아, 네. 이게 너무 다행이네요.
0: 슬기로운 시장 생활을 위한 솔루션. 보호자가 없이도 차분히 기다리는 교육 시작.
1: 특히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등 보이고 가면 안 돼요. 네. 강아지들은 등 보이고 가면 네. 자기 진짜 두고 가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조금 연습을 할 땐 네. 정면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네. 뒷걸음질로 가야 돼. 네.
2: 저희 기다려.
1: 네. 그리고 다섯 발자국만 천천히.
0: 먼저 순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설세.
1: 네. 그렇죠? 네. 지금 네 발자국에서 다섯 발자국 넘어가면서 짖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0: 지금은 네 발자국이 한 개인 거예요.
1: 네. 선생님 기다려.
2: 우선 네 걸음 정도만 멀어져 보는데요.
0: 네. 옳지.
1: 옳지. 선생님 기다려.
2: 한 걸음씩 천천히 교육을 해보는데요.
0: 옳지. 주세요. 괜찮아요.
1: 옳지.
0: 네, 좋아요.
1: 순이 기다려.
0: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그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조금 포기하고 차분해지면 돌아와서 줄게요.
2: 잠시 흥분하나 싶더니 이내 얌전히 기다리는 녀석.
0: 옳지 하고 주세요.
1: 옳지.
0: 네. 약간 막 흥분하다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그때 돌아오면서 주는 거예요.
1: 네. 기다려.
2: 여러 번 반복 훈련은 필수.
0: 좀만 기다려볼게요.
1: 옳지.
0: 네, 맞아요. 저는 지금 이 얘가 실제로 자기가 참은 거예요.
1: 네.
0: 막 짓고 싶었는데 네. 흥분하다가 자기가 참고 앉은 게 방금 같은 네. 상황. 네. 이런 걸 미세하게 잘 봐주셔야 돼요.
1: 네.
0: 약간 이제 오히려 좀 서운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보호자님 서운하게 가도 네. 짖지도 않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1: 기다려.
0: 가보세요 그냥.
2: 이번에는 보호자가 시야에서 완전히 멀어져 보는데요.
0: 5초만 세고 오세요.
2: 한 번도 짖지 않고 얌전히 기다리는 녀석.
0: 옳지 하고
1: 옳지.
0: 주시고.
1: 옳지.
0: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기다려 해서 저쪽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1: 선생님 기다려.
0: 갔다 보세요. 괜찮아요. 예, 이래도 가볼게요 그냥. 좀만 자기가 좀 참을 수 있게 해볼게요.
2: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가 보이지 않아도 전혀 짖지 않는 순이.
1: 옳지.
0: 좋아요. 옳지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딱 보이기 시작할 때.
1: 옳지.
2: 지금처럼만 꾸준히 연습하면 문제 없겠는데요.
0: 우리가 5일장을 다니면서 계속 옮겨갈 거니까
1: 네.
0: 우리 보호자님 이외에 아, 이 공간 있으면은 안정돼. 여긴 내 방이야 라고 할 캔네.
1: 네네.
0: 필요할 것 같아요. 갑시다. 이게 항상 같이 다니면서 순이 방처럼 가면 되니까
1: 네.
0: 우선은 처음에는 문 다 따고
1: 네.
0: 그냥 안에다 담그세요. 지가 스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벌써 좋은 감정 생긴 거예요. 옳지 하면서 주는 거예요.
3: 이 집 마음에 드네.
0: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달아보는 거예요.
1: 네.
0: 옳지. 문 닫아놨다가 여기서 이제 저는 아까 기다려랑 합쳐서 여기서 기다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4: 순이 하우스.
0: 그렇죠. 네, 문 닫아보고 기다려 하고 아까처럼 또 갔다 와보세요.
1: 순이 기다려.
0: 네, 이런 없이 다녀오세요.
2: 순이는 지금? 과연 캔넬 안에서도 짖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0: 차근차근 했던 것처럼 다시 쉽게 새로운 걸 더했으니까. 옳지.
1: 옳지.
0: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다시 기다려 하고 반대편으로 가보시죠.
1: 순이 기다려.
2: 캔넬 안에서도 얌전히 보호자가 오길 기다리는 순이. 순이가 제대로 감 잡은 것 같은데요.
1: 옳지.
0: 하고 간식 주고 문 열어주세요.
1: 그렇죠.
2: 순이야, 앞으로는 캔넬에서 편하게 쉬는 거야.
1: 제가 순이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게 아닌가 항상 그런 걱정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못 키워서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쌤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다 해소됐어요.
2: 매일 함께 5일장을 누비는 순이와 아빠.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0: 밤이 근데 안돼 수범아
1: 메시지한테 받쳐가지고 거의 서너 군데를 다 꼬맸어요. 큰 탈 없이 다치지 않고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2: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3: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우. 상담만 받아도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우. 상담만 받아도 증정.
15: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상이죠, 당연히.
1: 선물은 아니죠.
2: 땡겨봐.
3: 아, 부실해. 야, 힘 좋다. 아유,
4: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5: 너무 좋아요. 어, 알아서 후회할 뻔했어요.
0: 꽃이 반짝 피면 너무 보라색이 예쁘겠다. 영양분이 듬뿍. 살지마!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으슬으슬 환절기에 떨어진 입맛 저격할 김정은표 넘버원 요리. 더 이상 중국집 갈 필요 없다. 집에서 만드는 중식 일품 요리. 두반장만 있으면 5분 뚝딱인 맛있는 마파두부부터 끓이기 쉬운 줄 알았는데 은근 까다로운 국요리, 영양만점 뿌리채소들을 듬뿍 넣은 뿌리채소 된장국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4: 안녕하세요. 최우비 에너지 광이고요.
5: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4: 선생님. 네. 쉽고 간단하고 그런데 맛까지 있는 마파두부 재료를 한번 볼까요?
5: 네.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마파두부니까 두부 필요하고요. 네. 또 파를 좀 듬뿍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줄기 필요하고요. 여기에 갈은 돼지고기, 또 다진 마늘, 생강. 네. 그리고 볶아낼 기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에는 보통 이제 마파두부 하면 두반장,
4: 맞아요.
5: 또 굴소스 대표적으로 들어가죠. 네. 여기서 오늘은 이제 카레 가루를 좀 넣을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간장이랑 소금, 후추, 그리고 물렁말. 여기에 이제 물을 추가로 해서 좀 걸쭉하게 농도를 낼 겁니다.
4: 네, 오늘은 이 카레 가루가 요리의 비결인 것 같은데요. 네. 고기에 씹히는 맛도 좋지만 걸쭉한 소스에 두부의 부드러움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5: 네.
4: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부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5: 네. 자, 두부는. 예. 뭐 1.5cm 정도의 깍둑썰기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두부 한 모를 보고요. 이제 같은 비율로 이렇게 좀 썰어 볼게요.
4: 깍둑썰기 하고.
5: 1cm 정도 되겠네요.
4: 네.
5: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신 다음에.
4: 두부도 항상 우리가 이제 구비해두는. 그렇죠. 식재료이죠.
5: 네.
4: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마트에 그렇죠. 가면
5: 뭐 남녀노소 할 거 예. 없이 두부로 할 수 있는 요리 뭐 다 좋아하시잖아요.
4: 맞아요.
5: 그리고 두부도 뭐 찌개용 두부, 또 부침용 두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뭐 기호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잘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침용 두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4: 네.
5: 자, 두부 네.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대파도 이제 다져볼 거예요. 근데 너무 곱게 다질 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4등분 정도 네. 해주시고 약간 큼지막하게 좀 성글게 다져준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매번 이제 최고의 요리 비결 하면서 이 파는 거의 안 들어간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있어요. 뭐 마늘 그렇죠. 그렇고,
5: 맞아요.
4: 또 고추 그렇고.
5: 네. 그래서 예전에 예. 그 파 가격이 폭등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예. 너무 정말 대체할 게 없어서 예.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4: 정말 대체 불가, 네. 그렇죠?
5: 그렇죠. 대체 불가죠. 자, 이렇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썼는데
4: 그러니까 말이에요.
5: 파를 사용하기에 너무 비싸지니까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4: 그럼요,
5: 요리 만들기가.
4: 예.
5: 네. 자, 이렇게 해서
4: 네.
5: 파 듬뿍
4: 파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5: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4: 네.
5: 자, 그러면 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사실 들어가는 재료가 복잡하지는 않죠.
4: 예.
5: 네, 네.
4: 자, 그러면 일단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까 한번 네. 이제 조리를 해봐야 될 텐데.
5: 네.
4: 조리하기 전에.
5: 네. 양념을 좀 섞어 볼까요?
4: 그럴까요?
6: 네. 양념 한번
4: 수가 없을 텐데요.
5: 네, 그래서 양념을 넣는 순서도 그렇고 한두 가지 빠질 수도 있고 해서 네. 좀 미리 섞어가지고 준비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두반장,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굴소스, 분량으로 준비를 해주신 양을 모두 넣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볶아낼 때 두 번에 나누어서 넣을 거라서 네. 이거를 일일이 그때마다 반반씩 계량해서 넣기 힘드니까
4: 맞아요.
5: 한 번에 다 섞어줄 거예요. 네.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카레가루까지.
4: 오늘 카레가루가 네. 오늘 요리의 비결이라고 하셨는데
5: 네, 그렇습니다.
4: 오늘 함께 들어가면 어떤 맛이 내줄까요?
5: 일단은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마파두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매콤한 두반장의 향으로 많이 먹는데 카레가루가 들어가면 사실 카레라이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4: 그럼요, 그럼요.
5: 예, 거기에 이제 두부의 부드러움까지 더해져서 카레도 아니고 마파두부도 아닌데 이게 뭐지? 하는데 또 다 좋아하는 맛이에요.
4: 네. 맛있는 맛이 더해지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5: 네, 여기에 이제 올리고당이나 뭐 알룰로우스나 설탕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4: 또 어떨 때는 뭐 이런 재료들을 바로 양념을 바로 냄비에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미리 섞어서 네. 나눠서 넣을 때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5: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은 네. 일단 이제 고기부터 먼저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볼까요?
5: 네.
4: 자, 조리를 한번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5: 네, 일단 이제 포도씨유를 좀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4: 네.
5: 여기에 아직 가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다진 마늘.
4: 다진 마늘.
5: 그리고 다진 생강.
4: 네.
5: 이렇게 넣어서 좀 향이 우러나올 때까지 볶아주고.
4: 향채소를 볶아서.
5: 네. 이때 기름이 너무 달궈져 있으면은 향이 우러나오기 전에 네. 쉽게 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네. 충분히 향이 우러나오도록 이제 볶아주세요.
4: 네.
5: 지글지글 이제 기름이 끓기 시작을 하면 네. 그때 고기를 넣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4: 그때 고기를 넣어서
5: 네.
4: 이 과정에서 이제 고기에 있는 누린내라든가 이런 걸 잡아주는 거죠.
5: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늘이랑 그 생강,
4: 네.
5: 이제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에 좀 넣어주시면은 이제 그러한 좀 잡내를 잡아줄 수가 있죠.
4: 아, 근데 진짜로 선생님, 네. 최고 요리 비결 하면서 이런 어떤 비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냄새 잡는 네. 비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최고 요리 비결 안 했다면 내가 과연 요리를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5: 아, 보통 때 정말. 이런 지식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잘해 드실 것 같아요.
4: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5: 아.
4: 아는 것만 많아져서 제가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5: 네.
4: 자,
5: 이렇게 이제 지글지글 끓기 시작을 하면.
4: 네.
5: 이때 이제 준비된 갈은 고기를 넣어주세요.
4: 그럴까요?
5: 네, 한꺼번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4: 네.
5: 이때 조금 손을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4: 저 고기 뭉쳐있으니까.
5: 네. 팬이 충분히 달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네. 조금 방심하고
4: 네.
5: 다른 일을 하다가 오면은 이게 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그 떡갈비처럼 뭉쳐져 있거든요.
4: 네.
5: 그때 이제 이렇게 색이 변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4: 계속해서
5: 계속 섞어주세요.
4: 이제 다진 고기는
5: 네.
4: 뭉칠 수 있으니.
5: 네, 그때.
4: 네. 근데 향채소에 향이 정말 좋네요. 기름이 나와서 그런지.
5: 그렇죠. 또 가른 고기처럼 표면적이 넓은 공기랑 접촉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요.
4: 네.
5: 고기 누린내라든지 이런 냄새를 잡기가 좀 힘들어요.

0: 정도로 충분을 해서 냉동 보관해 놓으시면 맞아요. 좋습니다.
1: 납작하게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0: 네, 맞아요. 그냥 큰 덩어리를 놓으면
1: 안 녹아요.
0: 안 잘. 녹아요. 예. 예. 그리고 냉장고에서 또 굴러 떨어지면 예. 또 다치실 수도 있고.
1: 거의 돌덩이처럼.
0: 맞아요.
1: 또 이렇게 생활의 비결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0: 네, 이렇게 해서.
1: 네. 선생님, 그럼 이 간고기는 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0: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붉은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잘 떨어졌죠?
1: 네, 고기가 익은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0: 네, 요 정도.
1: 요 정도까지만.
0: 네, 해주시면 되고, 네. 이때 양념의 반 분량을 넣어줄 겁니다.
1: 아, 그래서 네. 아까 미리 섞어두셨던.
0: 네.
1: 진짜. 뭔가 두반장의 향과 굴소스의 향과 카레 향이 섞여가지고 지금 네. 정말 먹음직스러운 향이. 근데 진짜 카레 가루 조금 들어갔는데 향이
0: 굉장히
1: 예, 너무 좋아요.

0: 한번 데쳐가지고 넣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완성되고 나면 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한번 또 볶아내면서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네. 또 데치는 과정을 한번 생략을 하면 또 번거로움도 줄어드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여기에 물을 좀 넣을 거예요.
1: 아, 이 타이밍에?
0: 좀, 네, 물을 좀 잠길 정도로
1: 아, 어느 정도 이제 맛이 밴 후에 네. 물을 넣어주신 거네요.
0: 네. 그래서 저는 한 컵 반 정도 지금 넣었습니다.
1: 네.
0: 이때 이제 나머지 양념을 좀 반 넣어볼게요.
1: 나머지 양념을.
0: 네.
1: 확실히 이렇게 나눠서 넣으면 맛이 네. 조금 달라지죠, 선생님?
0: 그렇죠. 처음에 이제 재료 들어갔을 때 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양념을 넣고 끓이면은 이제 그 좀 물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 진하게 잘 뵐 것 같아요.
0: 잘 뵈요.
1: 예, 예.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양도 그렇고, 그렇죠?
0: 그렇죠. 이제 한 끗 차이가
1: 맞아요.
0: 이제 완성됐을 때 똑같은 분량이 들어가도
1: 예.
0: 맛이 좀 차이가 나죠.
1: 맞아요. 네. 자, 선생님, 대파는 언제 넣어요?
0: 대파는 마지막에 넣어요.
1: 맨 마지막에? 네.
0: 그리고 이제 전분 같은 경우에도요, 전분의 종류에 따라서 또 나오는 브랜드에 따라서 굳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요.
1: 네.
0: 이렇게 물이랑 전분이랑 저는 지금 뭐 3대 1 정도로 섞었거든요.
1: 네.
0: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살펴봐 주세요.
1: 넣어가면서. 불안하면 조금씩 넣는 게 최고예요. 그죠?
0: 네, 맞아요.
1: 예.
0: 한번 농도가 너무 강하게 굳어버리면
1: 네.
0: 이게 또
1: 수습이
0: 걷잡을 수가 없죠.
1: 네.
0: 또 물을 또 넣게 되면
1: 싱거워져요.
0: 양이 점점 많아지고
1: 네.
0: 싱거워지니까요. 자, 이렇게 좀 걸쭉해졌죠.
1: 네.
0: 조금 끓어가지고 전분이 익어야지만 어느 정도 걸쭉한 농도가 생겼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는
1: 네.
0: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끓이면서 볼 수 있어요.
1: 저어가면서
0: 네.
1: 보면서 한번 전분을
0: 네.
1: 물을 넣어볼게요.
0: 자, 이렇게 됐으면
1: 네.
0: 마지막에 파를 넣어줍니다.
1: 이제 약간 이제 보글보글 이제 거품이 생기면서 농도가 어느 정도 난 것 같아요, 선생님.
0: 네, 그렇죠.
1: 이야.
0: 이렇게 파 넣어주고요.
1: 아,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다른 반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촉촉하게.
0: 이제 밥 위에 끼얹어가지고 덮밥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

0: 네. 여기에 이제 후추. 후춧가루 넣고 네. 간을 보셔가지고 간이 살짝 부족하다 그러면 뭐 소금간 살짝 넣어가지고 한번 섞어주세요.
1: 자, 저는 완성접시 준비해 볼게요.
0: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야, 정말 푸짐해요.
0: 저 두부 한 모로 이렇게 푸짐하게.
2: 그러게요, 한 모 들어갔네요, 두부가.
0: 자,
2: 선생님.
0: 네.
2: 오늘 굉장히 촉촉하게 하셨잖아요.
0: 네.
2: 뭐 이렇게 덮밥처럼 마파두부를 올려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0: 그렇죠.
2: 저는 만약에 이제 밥을 안 드실 거면 두부를 좀 더 넣고
0: 네.
2: 그냥 이걸로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0: 네, 이것만 드셔도 좋고
2: 예.
0: 또 가지 같은 거 쪄가지고
2: 네?
0: 그 위에 이 마파 소스 뿌려 드셔도 좋고.
2: 그러게요.
0: 네.
2: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선생님이 넣으셨던 카레 가루가
0: 네.
2: 그 요리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0: 한번 이렇게 카레가루 넣은 좀 색다른 마파두부도 드셔보시면
2: 네.
0: 하실 겁니다.
2: 자, 온 가족이 함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마파두부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마파두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두부는 깍둑 썰고 대파는 굵게 다져주세요. 두반장, 굴소스, 진간장, 카레가루, 올리고당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포도씨유를 두른 뒤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양념을 절반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물을 넣기 전에 양념 절반을 먼저 넣어 볶으면 재료에 양념이 더욱 잘 배요. 두부를 넣어 볶다가 물과 남은 양념을 넣어 센 불에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전분물을 넣어 농도를 맞춘 뒤 다진 대파, 후춧가루, 소금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마파두부가 완성됩니다.
2: 구수한 된장국에 뿌리채소를 넣어 더 특별한데요. 뿌리채소 된장국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날씨가 추워지면은 뿌리채소들은요 영양분을 이렇게 다 모으고 있기 때문에 맛이 좋아지는데요.
2: 네.
0: 오늘 뿌리채소 세 가지를 넣을 거예요. 우엉, 연근 그리고 당근도 뿌리채소죠.
2: 네.
0: 세 가지 그리고 곤약. 유부,
2: 네.
0: 대파까지 이제 건더기 재료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2: 네.
0: 또 육수 재료로는 오늘 멸치랑 다시마로 육수를 낼 거고요.
2: 네.
0: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소 된장 풀어주시고요. 또 약간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운 고춧가루 약간 그리고 참기름까지 넣어주겠습니다.
2: 입맛 없는 날
0: 네.
2: 아주 가볍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간단한 음식이 오히려 맛내기는 까다로운 법인데요. 이 된장국 맛있게 끓이는 법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0: 네.
2: 자, 그럼 먼저 뭐 하면 될까요?
0: 네, 우선 이제 곤약을 살짝 데쳐줄 건데요.
2: 네.
0: 곤약은 굳히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맡아보시면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2: 맞아요. 곤약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0: 네, 좀 꼭 데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2: 네.
0: 오늘 이제 그 썰어주는 크기는요. 다른 재료들과 비슷한 크기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2: 네.
0: 납작납작하게 좀 편으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실 요즘 이 곤약을 많이들 드시는데요.
0: 네.
2: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0: 그렇죠.
2: 근데 이제 이 곤약은 먹는 방법이 이렇게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0: 그렇죠.
2: 오늘처럼 이렇게 된장국에 넣어서 먹는 건 전 처음인데.
0: 씹는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2: 예.
0: 그리고 요거를 오늘은 이제 기름에다가 달달 볶아가지고 넣어주게 되면은
2: 예.
0: 이제 그런 참기름의 고소한 향도 배고
2: 식감도 좋고,
0: 네, 식감도 좋고
2: 네.
0: 해서
2: 포만감도 주고
0: 다른 뭐 밥도 필요 없고 요 된장국만 한 그릇 드셔도 좀
2: 네.
0: 든든합니다.
2: 아, 네.
0: 네, 이렇게 이제 썰으신 다음에
2: 네.
0: 한번 데쳐줄 거예요.
2: 그럴까요?
0: 네, 자 팔팔 끓는 물에. 네.
2: 원래 곤약은 익혀서 먹으니까, 그렇죠?
0: 네. 뭐 사실은 뭐 다 익은 거긴 한데 이렇게 데쳐주면은 곤약 특유의 그런
2: 네.
0: 비릿한 냄새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2: 네.
0: 이렇게 한번 데쳐내시면 돼요.
2: 데쳐내듯이.
0: 오래 데치실 필요는 네. 없고요. 끓는 물에 넣었다가 충분히 이제 냄새가 빠졌다.
2: 네.
0: 이제 그러면 이렇게 좀 건져내시면 됩니다.
2: 살짝 담궜다 빼는 정도네요, 선생님.
0: 네, 그렇죠. 해서 건져내시고요.
2: 네.
0: 그대로 식히시면 돼요.
2: 네. 자, 저희

0: 곤약을 데쳤고요. 이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선생님?
1: 다음은요, 이제 육수를 우려 볼 텐데요. 네. 우선 이제 분량의 물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 차가운 상태에서 다시마 넣어주시고 팔팔 끓으면 이렇게 내장 제거한 멸치를 넣고 한 5분 정도 끓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마 넣고 나서는 네. 좀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끓은 후에 멸치를 넣어주셔야지 멸치의 네. 그런 비린 맛을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마를 넣은 네. 국물이 끓을 동안에 네. 이제 들어가는 뿌리채소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0: 그럴까요? 네. 자. 손질해 보겠습니다.
1: 네, 우선 이제 우엉인데요. 네. 우엉은 그냥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0: 정말 뿌리채소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고.
1: 네, 그리고 예. 뭐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네. 또 뿌리채소 향도 좋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뿌리채소가 들어갔을 때 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향이나 맛이 저는 또 가을이나 겨울이 오면은 이 계절을 알리는 대표적인 채소인 것 같아서
0: 네. 이런 뿌리채소들이 가을에 많이 나오나 봐요.
1: 그렇죠. 날이 추워지면은 아무래도 좀 영양소를 비축하기 위해서 예.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0: 이 식재료들이 네. 지금 이제 다시마 우린 네. 물이 지금 끓고 있어요.
1: 네, 끓고 있으면은 네. 멸치 넣어주시고요. 네. 다시마는 너무 오래 끓이면은 좀 탁한 맛이 날 수 있다.
0: 맞아요.
1: 그리고 국물에서 점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다시마 건져내시고요. 다시마는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국물 내고 남은 다시마들 이제 맛간장 넣고 졸여가지고 드시면은 예 충분히 또 맛이 있습니다.
0: 맞아요.
1: 버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멸치 넣고 한 3, 4분 정도만 더 끓이신 다음에 이제 네? 멸치는 건져주세요.
0: 벌써 감칠맛 나는 향이 나는데요. 네. 맛있게 한번 끓여볼까요?
1: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육수를 준비를 해주시고 네. 자, 요 끓이는 동안에 아까 곤약 데쳐가지고 이렇게 물에 받쳐놨잖아요. 네. 체에 받쳐놨는데 요거를 이제 먼저 참기름에 달달 볶아볼 거예요.
0: 그럴까요? 네. 자, 그럼 면들이 좀 바꿔서 네. 볶아보겠습니다.
1: 곤약까지 넣어가지고요.
0: 근데 선생님, 네. 이미 곤약은 익혀서 나왔는데 저희가 한번 비린내 네. 날리게 데쳤잖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한번 더 볶아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1: 이렇게 볶게 되면은요, 이제 고소한 향도 스며들고 열에 의해서 표면에 살짝의 기포가 생기면서 네. 우리가 된장을 풀었을 때 된장이 더 안에까지 잘 스며들거든요. 기포가 생긴 표면에 예, 예. 양념이 잘 붙어 있다 그래야 되나요?
0: 고소한 네. 맛도 더해지고.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볶아줍니다. 표면이 두루두루 볶아졌다 하면은 네. 이때 다른 뿌리채소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대파를 제외한 네. 당근, 우엉, 연근까지 넣어주세요.
0: 아무래도 뿌리채소가 좀 단단하기

0: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다 볶아졌으면 마지막에 이제 유부를 넣을게요.
1: 네. 지금 약간 색깔이 조금 변했어요.
0: 그렇죠. 표면이 전체적으로 네? 투명해졌죠.
1: 맞아요.
0: 전분이 표면에 전분이 있기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유부까지 들어갔으면 네. 육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1: 아, 육수를 네.
0: 자, 멸치를 걸러줘야 되니까
1: 제가 받쳐 볼게요. 이렇게 해서.
0: 좀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1: 그러게요.
0: 예, 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재료를 듬뿍 먹기 위한 국. 예, 이렇게 해서 끓여줍니다.
1: 넉넉하게 재료를 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여기에 이제 미소 된장을 풀어주시는데
1: 네.
0: 이제 생각보다 뭐 이제 되직하지가 않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국물만 조금 타서 예. 넣어가지고 풀어볼게요. 제가 이따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1: 아, 좀 빡빡할 때.
0: 네, 이대로 넣어줄게요.
1: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미소 된장은 네. 너무 오래 끓이면 또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 채소 넣고 채소 익을 때까지 그냥 다 같이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1: 예.
0: 채소를 볶아가지고 어느 정도 끓이다가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1: 넣으셨어요.
0: 된장을 풀었잖아요.
1: 예.
0: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파.
1: 대파. 한번 채소 넣을게요.
0: 네. 이렇게 이제 완성이

0: 됐으면은 팔팔 끓였으면 더 이상 끓이지 마시고 불을 꺼주세요.
1: 네.
0: 안 그러면은 좀 씁쓸한 맛이 날 수 있어요. 미소진장은 오래 끓이면은 좀 쓴맛이 나거든요. 여기에 기호에 따라서 매운 고춧가루 살짝 넣어서
2: 완전 식혀볼게요.
0: 이렇게 해서 색이 빨갛게 변하진 않았지만 끝에 좀 톡 쏘는 매운맛이 오는 정도로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익었으면 담아보도록 할게요.
2: 그럴까요? 자.
1: 뿌리채소가 듬뿍 들어가서. 그냥 한 그릇만 먹으면 몸이 그냥 화끈해질 것 같아요.
0: 든든하겠죠. 그래서 곤약까지. 듬뿍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2: 자, 이렇게 뜨끈하고 맛있는 뿌리채소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
3: 뿌리채소 된장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곤약은 한입 크기로 썰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주세요. 냄비에 물과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이렇게 다시마를 먼저 넣어서 끓인 뒤 국멸치를 넣어야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우엉은 어슷 썰고 연근은 4등분 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밑국물에 국멸치를 넣고 다시마를 건져 3분에서 4분 정도 끓여줍니다. 냄비에 참기름과 곤약을 넣어 볶다가 당근, 우엉, 연근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유부채와 밑국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미소 된장을 풀어넣고 송송 썬 대파를 넣어 끓여주세요. 불을 끄고 고춧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뿌리 채소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아이들도 어른들도 무한 리필을 외칠 달콤 짭조름한 두부 버섯 강정부터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는 톳과 두부의 만남, 톳두부 무침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4: 삼도만료씨 진공밀폐와 압력으로 더욱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압력솥에 전골냄비까지 저압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5: 저기 강식이가 또 암이래.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6: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5: 그러니까 암보험 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7: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8: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9: 좋은 소식이 뭔데요?
8: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9: 나쁜 건요?
8: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7: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10: 우리 저 한 번 하나 들자.
9: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이 필요하지 않을까?
10: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9: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7: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 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 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상담원류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는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1: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2: 뭘 걱정하세요?
1: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2: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3: 네, 평생이요.
1: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3: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2: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3: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1: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3: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4: 간병인 사용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5: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보급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6: 유쾌
5: 상쾌
6: 통쾌
5: 변비엔 메이킨
7: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8: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9: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8: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1: 후원 문의 080-961-9595
1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

0: 시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잠깐만 있었는데 또 몸이 완전히 풀린 기분이에요.

0: 환태평양 화산대 위에 있는 뜨거운 땅으로 갑니다.
1: 곳곳에서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0: 대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는데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 땅의 주인들도 만납니다. 자연의 선물과 마오리족의 지혜가 만들어낸 독특한 일상이 있습니다.
1: 뉴질랜드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0: 마오리족의 영혼을 뜨겁게 품고 있는 로토루아로 향합니다. 뉴질랜드 북섬은 다양한 지열 현상과 화산 활동, 그리고 독특한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타우포 화산지대는 지금도 지열 활동이 활발한데요. 오늘은 타우포 화산지대의 중심지, 로토루아에서 시작합니다.

0: 로토로 하는 환태평양 화산대, 일명 불의고리 위에 있는 도시로 대표적인 화산 관광지입니다. 도시 전역에서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지구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로토로아는 뉴질랜드의 원주민, 마오리족이 14세기부터 살던 땅입니다.
1: 북섬 화산지대를 대표하는 도시, 그리고 북섬 최대 관광지이기도 한 불을 품은 도시 로토로아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호수는 로토로아 호수인데요. 로트는 호수, 루아는 두 개를 의미합니다.
0: 화산 폭발로 생긴 칼데라 호수로 유명한 전설을 품고 있는데요.
1: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이 노래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연가라는 노래죠. 실은 이 노래가 뉴질랜드의 민요인데요. 저기 멀리 섬 보이시나요? 유명한 설화가 있어요. 정말 정말 앙숙이었던 두 부족의 남녀가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했는데요. 그걸 들키자 남자는 저기 무인도에 여자는 여기에 남겨졌다고 해요.

0: 도로와 여행을 떠납니다. 로토루아의 도로를 달리다 보면 볼 수 있는 흔한 풍경.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연기입니다.
1: 저기 멀리서 수증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오래 맡기에는 조금 낯선 냄새이긴 한데 이 유황 냄새가 우유나 계란에 살짝 상한 냄새가 올라와요. 그래서 로토루아에 오시는 분들은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 이게 유황 냄새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진한 유황 냄새를 풍기는 와이오타프 지열지대는 로토루아에서도 가장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1: 와이오타프는 마오리어로 성스러운 물이라는 말을 뜻해요. 여기에 오시면 뉴질랜드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오전에 오셔야 가멸척 폭발을 보실 수 있거든요.
0: 정확한 시간도 확인할 겸 안내센터부터 가볼까요?
1: Hi, Kiora. Hello, good to see you. Hi, I'm Lisa.
2: Okay.
0: 마오리족의
1: yes.
0: 인사입니다.
1: I learned it. Kiora, Kiora.
2: Lady Knox Geyser.
1: Yes.
2: So the Lady Knox Geyser goes daily at 10:15.
1: 10:15.
2: You are
1: okay.
2: required to drive to the location. 10 minutes up. Oh, 2 minutes up the road first. Turn on
1: okay.
2: your right.
1: Cool. Thanks. 카파이.
0: 하루에 한 번뿐이라는데요. 직원이 알려준 대로 레이디 녹스 간헐천부터 찾아갑니다.
1: 와, 너무 크게 얘기했어요. 다들 저 때문에 놀라신 것 같은데 저거 세차 아니죠?
0: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데요. 당장 터지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합니다.
1: 저기 저 분출구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가나척 폭발이 얼마나 높게 솟아오를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0: 다들 설레는 표정인데요. 약속된 시간이 되자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1: 모닝.
0: 직원이 등장해 무언가를 넣는데요. 계면 활성제입니다.
1: 점점 반응이 옵니다.
0: 20세기 초반 이 일대에 교도소가 있었는데요. 간헐천에서 빨래를 하던 죄수들이 우연히 비누를 빠뜨리며 발견한 겁니다.
1: 와, 와 소리가 너무 무서운데요?
0: 원리는 이렇습니다. 계면 활성제가 간헐천 내부에 있는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추고요. 이에 따라 높아진 내부 압력이 물과 증기를 분출시키는 거죠. 최대 20m까지 물을 뿜어냅니다. 신기한 경험입니다.
1: 비누, 계면 활성제를 넣다 보니까 이 물기둥이 올라올 때 너무 귀여운 비눗방울들이 퐁퐁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무섭기보다는 조금 귀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0: 지열지대는 일부만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데요. 미리 신청하면 가이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Hello, in Maori?
3: Oh, yes.
1: Hi. Hi.
3: Hello.
0: 그럼 지열지대로 떠나볼까요?
1: 와. 와.
0: 이 지역의 분화구는 대부분 활화산입니다.
1: 땅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소리가 엄청 잘 들리는데요?
0: 잠시 들어보실까요?
3: Eventually, over years and years and years' time, it's going to collapse into one big mud pool. So it's actually the mud pool underneath.

0: 지열에 의해 진흙이 끓어오르고 분화구는 새로운 형태로 커집니다. 오직 이 순간에만 볼 수 있는 광경, 자연의 시간 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1: 엄청 커요. Is it like a lake? 이거 호수 같아요, 호수. Look at the color.
0: Yeah. 마치 화가의 팔레트처럼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분화구에 온천물이 고이고 주변에 광물이 녹아들면서 오묘한 색이 탄생한 겁니다.
2: The artist palette is from the overflow of the champagne pool, already mixing in with the other minerals inside the artist palette. It's never the same color twice a day. It's always changing depending on the overflow of the champagne pool. Oh.
0: 붉은색은 주로 산화철에 의해서고요. 노란색은 주로 황성분 때문입니다.
1: 근데 이게 한 가지의 색깔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색깔들이 이렇게 오묘하게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 채도를 띠거든요. 실제로 봐야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0: 자연의 화가가 그려낸 초현실적인 작품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신비로운데요.
2: It's such a beautiful place. Like this is all nature. Like you can't get sick of nature and what it can do. Like you know what nature can actually do to make this world look pretty. This place, New Zealand, look. We must have been watching a
0: movie. 뉴질랜드를 뉴질랜드답게 만드는 건 결국 대자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로토루아 일대는 마오리족의 오래된 터전입니다. 와이오타프 지열지대를 품고 살아가는 마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오래전부터 이 땅에 살던 마오리족은 뜨거운 지열 열기와 온천수를 일상에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 모습을 간직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0: 로토루아 내에서도 마오리 문화의 중심지로 손꼽히는 마을. 와. 화카레 와레와입니다. 마오리의 고향이라고도 불립니다. 로토루아에 처음 자리 잡은 마오리족 마을 중 하나라죠.
1: 이게 묘비가 있는 곳에서도 수증기가 계속 올라와요.
0: 지금도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지키고 있는데요. 무덤이나 건물에는 수증기 통로가 있어 마을을 더 신비롭게 만듭니다.
1: Hello. Hi.
0: 미리 연락해둔 마을 가이드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오리족의 인사 방법으로 반갑게 맞아줍니다.
1: Oh, I just want to ask you, yep. What does it mean by twice of...
3: So twice, basically, uh-huh. The whole ceremony in its essence uh-huh. is basically just a greeting, sharing the breath of life. Oh, and okay. So we always just do two just to solidify it. Uh-huh. One is basically hi and thank you. A little bit about where uh-huh. we're starting this journey. Mm-hmm. This is our wharenui. The name of our village is Te Whakarewarewatanga o Te Opeta Wawahia.
1: Oh, I'll try. Full name is Te Whakarakaraka. 너무 어렵네요. Can you do it again for me?
3: Te.
1: Te.
3: Fa.
1: Fa.
3: Ka.
1: Ka.
3: Rewa.
1: Rewa.
3: Rewa.
1: Rewa.
3: Tanga.
1: Tanga.
3: Ote.
1: Ote.
3: Ope.
1: Ope.
3: Tawa.
1: Tawa.
3: A. Wahia. Yeah. And go.
0: 이름을 짓는 건 마오리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인데요. 이 마을은 와헤이아오 전사들의 용감한 전투를 담고 있습니다.
3: So we're just going to take go through to this beautiful area which is called the Rahui.
1: Wow, is it a bath?
3: It's everything, my girl. It's everything.
0: 마을 중앙에 공용 온천이 있는데요.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답니다.
1: 와, 물이 엄청나는데요? The water is so beautiful. Clean.
3: So this water can be anywhere between 97 and 100 to 110 degrees on the surface.
1: 100 to 110.
3: Yeah, Parekohuru for me is the most special place in the whole village because it's like magic. There are several different minerals in the pool that add to the taste. So I'm about to, if you just give me a minute, just wait there.
1: 아니 이게 물이 그냥 샘물 같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이 나는 미네랄이 있대요. 어떤 맛이 날지 저는 오늘 먹어보는 거겠죠?
0: 출항하는 자신의 고향을 소개해서인지 신이 나 보이는데요. 준비한 건 마을에서 키운 옥수수입니다. 특별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배려해주는데요.
3: Right, nice and safe. So this is who I pick people.
0: 원래는 안전을 위해 가이드가 아닌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답니다. 조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대로 물에서 익혀주면 되죠.
3: And so the times are variable in the different per vegetable. Yeah, so there's a hook here, and sometimes in the summer there's like 100 cabbages over here that's getting cooked for wedding.
1: 100인분의 요리를 할 수 있는 엄청 큰 냄비 같은 거잖아요.
0: 따로 물을 데울 필요도 없고요. 설거지거리도 없습니다. 게다가 공짜라니 정말 부럽지 않나요? 마을의 자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 Is it 이게 뭔데요?
3: I'm about to open and show you. So.
1: Okay.
0: 바닥에 있는 커다란 나무 상자에서 연기가 폴폴 나는데요.
3: So the rules are if there's a rock on top, don't touch it because people have got food in there. So you'll see that one family's got. Yep, so just watch out because the steam's going to come out.
1: 연기가 엄청 난다고 해요. 와!
3: Oh my gosh, maybe
0: 거대한 찜기입니다.
1: 와.
3: So we'll just be quick because I don't want to make Auntie angry. The traditional hangi way is dig hole in soil, burn rocks, put food on rocks, cover with wet blanket. That's traditional hangi.
1: Okay.
3: This is not a tradition. This is steam box hangi, which for me is a lot more beneficial health wise. Like it's only cooking in its own juices and also again free.
0: 현대식으로 바꾸어도 지열을 이용하는 건 같습니다.
3: Oh, wow.
1: 백숙이에요.
3: So
0: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엔 백숙이랑 똑같은데요. 맛은 어떨까요?
3: Look at me taking credit for the steam box.
1: 소금 맛이 좀 나는 것 같고 기름기가 너무 없고 담백하고. 이게 간을 안 한 거라고요?
3: No salt, no pepper, but I put a little bit of that water in there because you'll taste it later. It's got a salty cream taste, so that's what that flavor is. As I put some of that, almost like a stock.
0: 마을에는 네 개의 찜기가 있는데요.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답니다.
3: The main reason we still use this is because we don't have to pay for the power bill. It's free. And we've always been really good at using our natural resources. So back in the day, that whole forest used to be our grocery store.
0: 분명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었을 텐데요. 불리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10분도 안 돼 꺼낸 옥수수.
3: Corn for Lisa, corn, corn for Lisa, Lisa.
0: 노래가 절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3: The best corn in New Zealand, my girl.
0: 추랑아의 자랑을 들으니 옥수수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갑니다.
1: Well cooked. I can tell.
0: 여름에 수확해둔 옥수수라는데 색이 너무 곱죠? 마법이라도 부린 건지 간이 딱 맞습니다.
1: 오븐에서 구운 것처럼 안에까지 엄청 촉촉하고요. 즙이 깨무는 순간 터져 나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3: Amazing. And I made some for all of your friends too.
1: Thank you.
3: Amazing.

0: 그럼 대화도 좀 쉬어.
1: Alright. Okay.
2: 혼자 먹고 싶을 정도로 최고입니다.
0: I tried to explain into Korean, but I was like,
1: Welcome. This is
0: I'm excited.
2: 수랑하는 전통 요리를 제대로 소개해주겠다며 자리를 옮기는데요.
0: I'll sit next to you.
1: Sit first.
0: Thank you so much.
2: 마오리의 슬로우 푸드 항잉입니다. 지열을 이용해 고기와 채소를 쪄서 만드는 전통 음식입니다.
0: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2: Sorry. 4시간 동안 익힌 닭고기 맛부터 볼까요?
1: You've got different meats. Look, I've given you two meats. So you've got chicken and beef.
3: Beautiful, wow.
0: 와, 하나도 안 싱거운 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2: 재료 본연의 맛에 감칠맛도 살아있는데요.
1: Yummy.
0: It's sweet.
1: Delicious, eh? So that's with no seasonings, just from the pole, so you can...
0: I cannot believe it.
1: Much magical mother nature.
2: 이 땅을 선택한 마오리족이 이해되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마을을 둘러봅니다.
1: So you are very, very fortunate. You are the first people ever. Then I'm allowed to use a camera and be taken inside. Okay. This is my very.
2: 수랑아의 친척이 운영하는 상점인데요. 촬영은 처음이랍니다.
1: Inside her shop.
2: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랑아의 이모는 전통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0: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4: Oh, good.
0: Thank you so much. I'm so appreciated.
4: No worries. Who knows how long?
2: Love you. You know I love. 줄리의 가게는 작은 박물관 같은데요.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오리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기분입니다. 전시만 하는 물건도 있네요. 가장 인기가 있는 건 마오리의 조각상인데요. 파카이로라고 합니다.
5: All our Māori carvings are our protectors and guardians. No negative energy comes and harms us.
2: 머리 형상을 조각할 때는 눈이 중요합니다.
0: 살아있는 생명의 눈을 의미해서 항상 저 조개 조각을 쓴다고 저도 배웠는데 다시 보니까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2: 가게 안에는 흥미로운 물건들이 많은데요.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5: Yeah, pew pew. So the male is above the knee, the female is below the knee.
0: Okay.
5: And some old photos, they write down to the ankle. So
0: yeah, I did saw the photo. Yeah. 아, 이게 어디서 봤나 했더니 역사 시간에 그림으로 봤던
2: 마오리의 전통 치마인 피우피우입니다. 흔들다라는 뜻인데요. 전통 공연에선 필수죠. 일일이 손으로 꼬아서 모양을 잡는데요. 손재주가 대단합니다.
5: This is a bracelet.
0: Wow, it's pretty.
5: You can have it.
0: Really?
5: If you can fit it.
0: 선물 주셨어요, 선물.
5: 아, perfect.
0: 너무 예뻐요. It's so pretty.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2: 웬만한 생활용품은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죠.
0: 와, 선물 받았어요.
5: That's quite all right. I can take you outside and show you the pew pews and don't need to see.
2: 줄리가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보여주겠다는데요.
0: You know, go back to Korea. I really love it.
5: Clothing. So this is a plant here.
0: 와.
2: 뉴질랜드에서 자생하는 하라케케인데요. 이걸로 옷도 만들고 약으로도 먹습니다.
5: It was one of the main exports of New Zealand was the fiber, what we call mucka. That was the main export product.
0: 와, 이렇게 보니까 맞네요. 같은 거네요.
4: It's the same thing.
2: 이런 나무 잎사귀로 만든다니 놀랍지 않나요?
5: Of how we make the pew-pew. Just a little example. I've got to get something first.
0: Oh, so this is cut off those.
5: Prior to knives, this mussel shell was used to mark it, right?
2: 순식간에 섬유질이 나타납니다. 몇 번의 손길로 실처럼 얇게 변하는데요. 신기합니다.
0: Oh, you're doing it to make it like pattern?
5: Yeah.

0: 중간에 간격을 줘서 긁어내면 패턴도 금방 만들어집니다.
1: 이 맨살에 비비듯이 해야 꽈지나 봐요. You can do it on the curl.
2: No.
0: 사람의 피부에 대고 뽑아주는데요. 한국에서 못이 만드는 방식과도 비슷합니다.
3: Wow. Once we've done that, you went down and ate corn from the big pool. Mm-hmm. We boil it for about 2 to 5 minutes. Oh. Hang it up to dry, mm-hmm. and it curls naturally.
0: 건조된 하라키키를 보여주는데요.
1: So that comes out like this.
3: Yep.
1: 와, 이게 전후.
0: 섬유질이 강해서 밧줄로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로토루아 자연과 마오리족의 합작품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데요.
3: So you start at the top.
0: 루시에게 한 수 배워보기로 합니다.
3: And you roll.
0: 잘 비비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3: It's gotta be
0: 겨우 요만큼 완성합니다.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당연한 결과겠죠?
1: How many points will you give me for?
3: Wow. Oh. Out of 10?
1: Uh-huh.
3: 2.
1: 10점 중에 2점 받았어요.
0: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3: Because like for myself, I'm of mixed heritage. My mother being Māori, of course, and my father English. So in a few generations, if we don't pass on the skills and the language, us as a people could disappear.
1: Yeah.
3: If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1: Yeah.
3: It's like
1: Like what you are.
3: Yeah.
1: Like
3: it's who we are. The, yeah. Mm-hmm. The essence of being Te Ao Māori.
1: Yeah.
0: 주민들은 마을을 관광 상품화하고 마오리의 문화를 알리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쾌한 에너지를 뽐내던 투랑아도 마찬가지라죠. 자신들의 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마오리의 정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투랑아와 재회합니다. 화카레와레와는 고향인 동시에 직장이기도 한데요. 투랑아에게 마을 가이드로 일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4: Yeah, I was trying not to spit on you. It doesn't feel like work. We're retelling the stories of our ancestors, stories of our land, stories of our people. And so it doesn't feel difficult. I love this kind of work and performance work because I get to express myself. I'm not really a loud person, but when I perform in my culture, I can be bigger than what I am and I can be something.
0: 이 땅은 투랑아의 가족들이 살아온 역사이고 앞으로 살아갈 터전이자 자부심입니다.
1: Thank you, thank you.
5: I'll give you my Insta, like talk to you.
4: Can we have a quick selfie?
1: Oh, not a problem.
4: My selfie.
0: 오늘의 만남을 기념해야죠.
4: I'm going home now.
1: Like we keep hugging and not letting.
0: 아쉬운 마음에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화카레와레와 주민들 덕분에 제 마음도 유쾌한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마오리 문화가 외부에 많이 알려진 건 19세기 영국 식민시대 이후입니다. 독립 후 마오리족과 뉴질랜드 정부는 마오리 문화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한

0: 하는데요. 페파 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 강인한 마오리족 전사의 힘을 느낄 수 있는 페파트입니다. 겨울밤을 즐기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겨울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0: 들어가는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마오리족이 살았던 옛 마을의 모습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1: 와, 나무가 키가 엄청 커서 뭔가 요정의 마을에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0: 마오리 문화에서 자연은 살아있는 존재인데요.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1: 저도 뭐 하나 봐요.
0: 카파아키인데요. 마오리의 공연 예술을 말합니다.

0: 노래와 율동, 구호를 통해 힘있고 풍부하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데요. 공연단은 마오리의 전통 음악을 계승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1: Sort of practicing just before our mini gigs arrive tonight, so we can share in our culture and our narratives and history. A certain era around the 1800s. That's why the nephew here is wearing a sort of colonial attire.
0: 영국 식민 시대에 입었던 의상인데요. 여기에 마오리족이 신성하게 여기는 보석을 더합니다. 식민 시대에도 자신들의 문화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2: Ready? Out and catch. Out and
3: it's not easy.
2: If it's easier, you can catch the cord and pull it across.
3: 아,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네요.
2: Out and catch.
0: 호이는 두 개의 공을 실로 연결한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3: Do I look stupid?
0: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네요.
2: Well, we have more actions. Okay, cool. So you gotta swing your point.
0: 쉬운 동작부터 다시 알려주는데요.
2: Repeat after me. 기릉아.
3: 기릉아.
4: 기릉아.
2: Get down. 기라로.
3: 기라로.
2: Yes, so when I say camo, we're gonna do this.
3: 나, 여기.
0: 잠깐이라도 도전해본 것에 만족합니다.
1: Because you're making sounds of the environment. So when we listen to the pitter-patter of the raindrops, that's where we get this from. Like, so everything from environment to the twirling of the winds and the swaying of the winds, the trees, the leaves, and the flights of the different birds. Everything in our culture, for Māori culture, is connected to the environment.
3: Yeah.
1: To the designs, to the tāmoko. Kei tāmoko.
3: Can I touch
1: it?
0: 마오리족은 문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데요. 마오리의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역할도 합니다.
2: So these basically just represent my two parents. So your left side is dedicated to your mother's side, your right is for your father's side. So these are just the physical representation of my parents. This part going down here is all the values and everything that they've taught me. And then these three right here are for my three siblings.
3: Wow.
0: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는 방법이고요. 자긍심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겨울 축제가 열리는 완안가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인데요.

0: Manawatea Matariki. So Manawatea is as we celebrate the Māori New Year, which is around the time of the rising of Matariki.
1: 겨울의 수확을 마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마타리키 축제를 여는데요. 마타리키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뜨는 별의 이름입니다. 이때 축제를 즐기는 거죠. 일종의 마을이족 설날입니다.

0: 노래와 기도를 통한 환영 의식을 진행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기리는 내용이라죠.
1: 모두가 뭔가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의식이 끝나면 맛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게 마타리키 축제의 전통입니다. 우리의 명절과도 비슷하죠.
1: 오늘의 코스는 과거에 마오리족들이 많이 먹었던 주 재료인 식재료와 그리고 요즘 시대에 또 마오리 분들이 자주 접하는 밀가루나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콤비네이션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코스예요.
0: 세월이 지나 변화된 마오리족의 입맛을 반영한 겁니다. 메인은 지열로 만드는 마오리족의 찜 요리, 항이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한자리에 모인 축제의 밥상입니다.
1: 겉에가 탱글탱글해서 잘리지도 않아요. 우와. 우와. 잘 잘랐죠? 와. 너무너무 고소하고 기름기가 잘 안 느껴져서 담백한 것 같아요.
0: 자꾸만 손이 가는데요. 함께 먹으니 더 즐거운 시간입니다. 축제에서 음악이 빠질 순 없죠. 흥겨운 전통 공연을 펼칩니다. 직접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강인한 전사의 심장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마오리족. 현재를 살아가는 마오리족의 노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정으로 로토루아 남쪽으로 갑니다.
1: 로토루아에는 계곡처럼 보이지만 수증기가 팔팔 올라오는 따뜻한 무료 온천이 있습니다. 저기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Hi guys. How's the water?
2: We're actually from Auckland.
1: Auckland.
2: Yes, we're just here for the school holidays.
1: Okay.
2: Today the water's warmer.
1: Okay.
2: And there's lots more steam. It's beautiful.
0: 로토루아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지열지대인 만큼 온천도 많은데요. 제가 찾아온 곳은 리조트처럼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온천인데요. 이름도 없습니다.
1: 여기가 상업시설이 아니어서 탈의실이나 샤워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자유롭게 벗어두셨습니다. 이렇게 더도 안전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저도 오늘 온천을 올 걸 알고 미리 준비를 해왔거든요. 빨리 갈아입어 볼게요.

0: 자연 온천이 여러 개 있는데요. 한 번쯤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생각보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진 않은데 돌이나 조개가 있으니까
0: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데요.
1: 따뜻한데요? 살짝 뭐라고 했지?
2: Hello, how are you? Are you taking your camera?
3: Yeah, sure.
2: Are you like friends or?
3: Oh, we just met these people.
2: Oh, really?
3: This is the meeting pool.
2: Ah, okay. Hello. Hi.
4: Hi.
2: Hi. It's good to
0: 놀랍게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이라죠.
4: Am I gonna be famous?
2: Yeah.
4: I think it's very beautiful, actually, and I really like it. It's an amazing place. I think if that was in Europe, that would be a really commercial place.
0: 자연 그대로여서 더 매력적인 온천입니다.
1: 멀리서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 아까 들어왔을 때 따뜻했는데 지금 등 쪽으로 시원한 물이 자꾸 저를 좀 더 들어가라고 하네요.
2: Like, I don't want to...
0: 원하는 온도를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습니다.
2: Is it gonna be like an add-on? Yeah.
0: 우연히 로토루아 출신 주민분도 만났는데요.
5: Were you born here?
6: I was born here.
5: Really?
6: It's a family spot. We come here.
5: Oh.
6: Every week. Mm-hmm. All the time. And then we've got the hot stream and then the cold stream. Mm-hmm. And then anything in between if you whatever you can just pick a spot to your temperature. Long, long
0: time ago. 산에서 내려온 계곡물과 온천수가 섞이면서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2: 아이들이
1: 제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뜻한 곳을 가볼까요?
0: 온천수가 솟아나오는 장소로 들어가 보는데요. I couldn't take one more step.
1: I can't remember if I cried. 여기서 보면 뉴질랜드에서 반지의 제왕 촬영했잖아요. 여기도 나왔을 것 같아요.
0: 몽환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요.

0: 따뜻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눈이 녹고 있어요. 이게 유황 때문에 물이 탁해 보여서 그렇지 실처럼 되게 맑고요. 이 따뜻함이 몸을 점점 녹여줘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1: 마오리 족에게 온천은 신성한 장소입니다. 병을 고치고 마음을 정화해준다고 믿는데요. 저도 신성한 물에서 여행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계절을 잊게 만드네요. 누구라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기는 뉴질랜드입니다.
2: 우기의 라오스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아, 정말 멋있어요. 굉장히 진지하고 웃음기가 없어요.
3: 목숨 걸고 사는 거잖아요. 공존을 위해서.
2: 진짜 할 말이 없네요.
4: 닭증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5: 비가 오면 앉아서 즐기시고 또 비가 안 오면 이동하고 편하게 마이하게 원하시면 됩니다.

0: 같이 보낸 시간이 진짜 재밌고 즐거웠어요. 제 인생의 여행을 잘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았나?
1: 안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0: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신?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안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 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5: 1566-4315.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5: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9: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6: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9: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7: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0: AI 시대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예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감수성, 창의력,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협동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1: 맞아요.
0: 이게 AI가 하지 못하는 거죠.
2: 이렇게 AI 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불안이나 우울을 겪고 심각하게는 자살까지 생각할 때 주변에는 어떤 특징들이 함께 나타날까요? 교육부가 학생 3만 4천 명 가량을 조사했더니 정서적 어려움의 유형에 따라 밀접하게 연관된 요인이 달랐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은 244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10대 자살률도 인구 10만 명당 8.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3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이 불안과 우울, 자살 위험과 더 밀접한지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 불안은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높았는데 조사한 요인 가운데 연관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의존이 높을수록 불안과 충동성, 우울도 높았고 게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특히 우울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살 위험에선 다른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정도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높았는데 조사한 여러 요인 가운데 자존감과의 연관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실제 행동에 옮긴 정도가 높을수록 무단 결석이나 가출 경험도 함께 높게 나타났습니다. 친구들과 잘 지낼수록 불안과 우울, 자해는 물론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행동하는 정도까지 모두 낮게 나타났습니다. 가정에선 가족 형태나 경제 수준보다 부모와의 소통 방식과 더 큰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부모와 부정적으로 대화할수록 불안과 우울, 자해와 자살 위험이 모두 높았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할수록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정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2: 부모에게 뭔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좀 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자녀에게 긍정적인 공감도 해주고 자아 존중감과 긍정적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이 좀더 강화되어야 될것 같고요.
1: 정부는 지난 6월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다음 달 발표할 자살 예방 기본 계획에도 관련 대책을 담을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교육을 강화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0: 지난 수시 모집에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로 대학 100곳이 접수 마감 시한을 연장했죠. 이후 연장된 시간 동안 추가로 접수된 원서는 3천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원서 접수 대행 업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연장하고 내년 정시 모집을 앞두고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3: 지난달 11일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발생한 U-Way 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오후 6시 마감을 앞둔 116개 대학 가운데 100곳이 접수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교육부가 이후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80개 대학에서 모두 3,184건의 원서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앞서 별도 구제 절차를 거쳐 접수된 354건과 별개로 마감이 연장된 시간 동안 들어온 원서를 모두 집계한 수치입니다. 추가 접수가 발생한 모집 단위의 평균 경쟁률은 13.66 대 1에서 13.76 대 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모집 단위 10곳 가운데 7곳은 추가 접수가 한 건에 그쳤습니다. 반면 18개 모집 단위에는 10건 이상 늘었는데 주로 경쟁률이 높았던 논술과 실기 전형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마감 연장이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도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A 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를 연장해 장애 원인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 전반과 책임 소재까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4: 일단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정확한 장애 원인과 장애 과정에서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3: 또 내년 1월 정시 모집을 앞두고 대교협과 원서 접수 대행 업체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꾸려 장애 대응 체계와 최종 경쟁률 공개 방식도 다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0: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생활비 대출이 2년 새3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크게 늘었는데, 제때 갚지 못한 연체 인원과 금액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보다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5: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생활비 대출. 한 학기에 200만 원, 1년에 최대 400만 원까지 빌려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 등에 쓸수 있습니다. 연 1.7%의 저금리에 재학 중 상환 부담도 적어 이용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최근 2년 새 대출 규모가 30% 넘게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생활비 대출액은 8,500억 원으로 2년 전보다 2,0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증가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70% 이하 등 저소득층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대출이 늘면서 연체 규모도 함께 커졌습니다. 생활비 대출 연체 인원은 2년 새 1,800여 명 늘어 8천 명을 넘었고, 연체 잔액도 같은 기간 30% 넘게 늘었습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재단의 학자금 대출 대손 충당금도 2년 새10%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는 학생 스스로 답하는 설문에만 의존하고 있어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 이런 상품을 빌려서 그냥 내가 안 갚아도 되는 건가? 이런 추세만 계속 잘못 키울 수 있고, 어떻게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할 것이냐에 대한 평가 항목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죠.
5: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부터 연체로 신용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 전 금융 교육을 내실화하고 청년의 신용 관리를 지원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 사회를 제시하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과 참여,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어제 의결한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안에서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와 국민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 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그리고 혁신, 상생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4대 목표로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의 인공지능, 미디어 활용 기회를 넓히고 미디어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찾아가는 미디어 서비스를 확대해 격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방미통위는 또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관련법을 개선해 성범죄물에 대응하고 유해 컨텐츠나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특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7: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5: 잠시 살고 있는 정도.
6: 잠시 살고 있는 집이다. 이사가 취미신가요?
7: 부정을 못하겠네요. 그럴지도.
8: 보통 사람은 한번 하기도 힘든 이사가 취미라고요?
9: 소교동 집, 경자동, 상대원동, 그다음에 순회동, 그다음에 서판교, 신촌, 한남동, 그다음에 이태원, 성수동, 제주, 분당.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은데?
8: 이사 경력부터 심상치 않은 부부. 도대체 어떤 집을 찾아 헤매는 걸까요?
9: 이 집이 싫다는 건 아니고 너무 좋아요. 좋고.
10: 오래 살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9: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8: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 10년의 세월 동안 집을 고치고 있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6: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1: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8: 아니, 집 하나 고치는데 10년이나 걸릴 일인가요?
11: 이 모든 공사를 사실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12: 이제 시키니까 고생을 했지. 딴 사람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11: 페이스메이커처럼 제가 끝까지 안주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8: 집을 완성할 생각이 없는 이분들 오히려 말합니다. 저희 집은 아직 덜 익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집을 익혀가고 있는 건축주를 만나러 평창동에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오래된 주택가, 산자락 따라 미술관이며 고풍스러운 집들이 자리 잡은 이 동네에서 어떤 집을 만나게 될까요?
13: 평창동에 왔는데요. 평창동 하면 70년대에 조성돼 가지고

0: 지중해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1: 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제대로 찾아왔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아이고 반갑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3: 네, 오랜만에 심해가지고.
1: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네. 또 미술관 옆으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집이 이미지가 너무 산뜻해요.
2: 저희 집 외벽 색깔이 좀 특이하죠.
1: 예.
2: 이 근처에 아마 이런 컬러를 갖고 있는 집이 저기 없는 걸로 아는데. 아니,
1: 국내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색인데 이게 스페인식 기호와 오래된 벽돌하고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3: 이 적벽돌은 원래부터 있는 거니까 네. 저 적벽돌하고 어수선하지 않게. 네.
1: 이제 비용도 절감하면서.
2: 그렇죠.
1: 그죠.
0: 기존 벽돌과 스페인식 기와에 맞춰 새로 만든 담장. 담장 아래 송이석까지 깔맞춤한 걸 보니 집주인들의 감각 기대가 되네요.
1: 그러면 그 이 집은 뭐 부모님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시던 집인가요?
2: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예. 저희가 4, 5년 전쯤에 예. 이 집에 대해서 이제 큰 꿈을 안고 매입을 하게 됐는데 좀 복잡한 스토리가 중간에 좀 끼어 있어요.
1: 어떤 스토리가?
3: 한 15개쯤 되나?
2: 넘지.
3: 그 결혼하면서부터 매해 이사를 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사를 많이 다니다가 네, 네. 잠시 살고 있는 정도.
1: 잠시 살고 있는 집이다. 이사가 취미신가요?
2: 아, 부정을 못 하겠네요. 그럴지도. 네네.
4: 안녕하세요.
3: 네, 지난 21년 동안 저희 두 사람과 고양이들이 함께 살 집을 탐험하며 찾아다니고 있는 장인성입니다.
2: 그런 장인성님의 아내이자 이사 만렙이 된 이현주라고 합니다.
3: 결혼하고 나서 한...
2: 해볼까? 서교동집, 정자동, 상대원동, 그다음에 순회동, 소강동, 그다음에 신촌, 그다음에 오인열립, 그다음에 한남동, 한남동 다음에 이태원, 이태원 다음에 성수동, 제주, 분당,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굵직굵직한 것만 생각하면 이건데 세세하게 중간에 저희가 임시로 잠깐 살았던 집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것까지 치면 아마 15개는 훌쩍 넘어갈 거예요.
0: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 빌라, 연립, 오피스텔, 구축, 신축 아파트 안 살아본 집 찾기가 더 어렵겠네. 이 정도면 이사 중독 아닌가요?
2: 계약 기간에 딱 맞춰서 끝까지 살아본 기억이 거의 드물어요.
3: 계약 기간 만기 기다리면 좋은 집은 달아나니까.
5: 사실 그게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2: 없어지는 돈?
3: 그럴 수 있죠. 뭐 복비도 없어지고 인테리어 한 것도 없어지고 할 텐데 그게 그만큼 만족도를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게 떠돌고 떠돌다 만난 오래된 평창동의 양옥집. 이번에는 고쳐서 살아볼까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이사 경력만 15번. 그 내공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3: 먼저 들어가시죠.
1: 아, 감사합니다. 와, 넓다.
0: 어머, 여기 집 맞아요? 현관이 웬만한 집 복도만한 스케일이네요.
1: 와, 오, 깜짝이야. 여기 거울을 설치하셨네요.
3: 네. 와. 나올 때 답답하지 않게 네, 네. 거울도 전면으로 위에서 네. 밑에까지 딱 맞게 네. 만들었어요.
1: 와, 그러니까 신발장이 한 10m 같이 느껴져서. 이 정도로 크고 긴 현관하고 요런 박왕석하고 디딤석하고 이런 느낌의 현관을 어떻게 하다가 구성하시게 된 거예요?
2: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를 엄청 여러 번 다녔잖아요. 예, 예. 근데 집 컨디션들마다 어떤 집은 현관이 터무니없이 작기도 하고 예, 예. 어떤 때는 있어도 되게 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예, 있는 집들도 예, 존재를 했었는데 예. 손님이 보는 집 안에 첫인상이기 때문에 예. 여기가 저희 집 전체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또 되기를 바랬습니다.
1: 맞습니다. 여기 딱 보고 집 안이 더 기대가 돼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1: 예, 그걸 의도하신 것 같아요.
2: 아, 의도가 딱 맞아떨어졌네요. 예, 예. 네.
0: 여러 집에 살다 보니 알겠더래요. 현관에 꼭 필요한 건 넉넉한 수납 공간. 그래서 한쪽 벽을 통째로 신발장에 양보를 했답니다.
1: 와, 이거 옛날 느낌 그대로 살리죠.

0: 있네요.
1: 네. 네. 이 계단이 올 때부터 되게 인상적이어서 요거를 꼭 그대로 살리고 싶었어요. 이런 거 되게 드물잖아요, 요즘에는.
0: 동자.
1: 동글동글한 장식적인.
0: 네. 아니, 진짜 옛날에 목공 기술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네.
1: 수고스럽게 이런 비효율적인 것들을 막 했었으니까, 옛날에.
0: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주 그 느낌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저 옆에 철물 저 장식 같은 것도 너무 이쁘고. 여기 한번 1층부터 한번 볼까요?
1: 네, 가시죠.
0: 네.
1: 짜잔.
0: 이야, 여기는 또 완전 다른 분위기네요.
1: 그죠.
2: 다른 분위기? 붉은 담장의 적벽돌. 나무로 마감한 현관과 옛날 계단까지. 아, 이 집은 옛 멋을 살렸구나 싶었는데. 글쎄, 성급한 판단은 건물이라니까요. 구옥 감성 속에 현대적인 가구와 톡톡 튀는 소품들, 믹스매치 반전 매력이 넘치네요.
0: 아니, 여기가 거실이라고 그러셨는데 일반적인 거실이 아니에요?
1: 그렇죠.
0: 예, 예, 완전 카페 같기도 하고.
3: 오, 그렇죠. 네,
0: 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일반적인 주택 느낌이 안 나서 너무 편할 것 같아요. 편해할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네. 식탁도 보통의 식탁 느낌은 아니고 이런 인테리어를 하면 보통은 여기에 어울리는 나무 테이블에 나무 의자 같은 것들을 놓게 마련인데, 이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어요.
0: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집을 인테리어 새로 하고 리모델링하고 이사를 하면 그 공간에 맞춰서 가구를 또 새로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왜 새로 안 하시고 계속 가지고 다니시는 가구나 이런 거를 들고 다니시죠?
4: 저희가 만약에 이사하는 집마다 가구를 새로 했으면 저희 파산했을 거예요.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고, 대신에 가구를 하나 사더라도 어떤 집에, 좀 다른 형태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휘뚜루마뚜루 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가구를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5: 최대한의 장식적인 면을 배제한 채로 되게 모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이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가 너무 내가 가구인데라고 스스로 존재감을 너무 뿜어내는 애들의 경우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2: 집은 몇 번씩 바뀌어도 가지고 다니는 가구는 그대로, 어느 집에 데려다 놔도 잘 어울리는 가구들로 골랐답니다. 그런데 가구만 그런 게 아니래요. 15번 이사하며 터득한 부부만의 공간 사용법이 있다는데요.
1: 테이블이 있는 공간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쨌든 마시는 거랑 먹는 거랑 이런 것들이 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에 충실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2: 그런데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을 안 보나요?
1: TV는 내가 방송을 보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2: 텔레비전은 보고 싶을 때만 찾도록 아예 방 하나를 따로 내줬대요.
1: TV의 공간이 잡아먹힌다.
5: 소파의 역할은 TV를 보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라면, 저 있던 소파는 TV 앞으로 보내는 게 맞고, 여기는 와서 아, 여기에 내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공간을 즐겨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데 식탁이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2: 거실에 텔레비전이 꼭 있어야 한다는 법 없죠. 여러 집에 살다 보니 내게 맞는 답이 나오더래요.
1: 편하게 앉거나 누워있을 수 있는 기능은 저 뒤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
0: 따로 만드셨고. 그럼 또 요 분위기하고 또 다르게 또 재밌을겠죠?
1: 네.
4: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0: 진짜요?
1: 네.
0: 가보실까요? 네.
1: 오시죠.
0: 네.
2: 거실의 편안함을 따로 분리한 공간? 와, 서재구나. 책도 보고 햇빛 받으면 쉬기도 하고.
0: 여기가 일반 주택에서 거실에 있는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공간이네요.
1: 맞습니다.
0: 예. 박수를 치고 싶으신 거죠?
1: 정답.
0: 엄청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막.

0: 아니, 위에 천창도
1: 네.
0: 너무 적극적으로 뚫어서 너무 멋있고요.
1: 집 지으시는 분들의 로망.
0: 그 다음에 이 통일된 목재.
1: 네.
0: 바깥하고 또 약간 또 채도가 낮은
1: 네.
0: 카페트.
2: 이제 서재라는 공간을 사실은 집집마다 다 따로 두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도 작은 집에도 살아보고 했었기 때문에 책둘 곳이 마땅치가 않으면 거실로 나오기가 쉬운데 거실에 책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책 등들이 쫙 보였을 때 책이라서 멋있다라고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색감이 통일이 되질 않고 좀 어지럽고 해서
0: 이런 빗들고 전망 좋고
1: 네.
0: 이런 거 한번 앉아봐도 돼요?
2: 아이, 그럼요.
0: 아니, 앉으세요.
2: 얼마든지.
0: 제가 책은 안
1: 네.
0: 보는데 한번
1: 저 이렇게 편하게 앉아 누웠을 때 손에 잡히는 게 책이다. 이런 세팅인 거죠.
2: 취향이 아니시다. 저 책은.
1: 책 좋은데.
0: 진짜 좀 부럽습니다. 보통은 우리 불특정 다수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불특정 다수가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큰 거실을 만들어요. 거기서 다 하라고. 소파 갖다 놓고, TV 갖다 놓고, 거기서 밥도 먹고 먹고 다 하라고 나눠놓는데 두 분은 많은 공간을 살아보다 보니까 이런 편안한 공간은 따로 구획하고 저렇게 활동적인 응접실은 따로 구획하고 이게 사실은 요즘
2: 아, 그래요?
0: 트렌드예요.
1: 그 서재 건축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추울 것 같고 내구성도 없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아, 괜찮겠지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만족하는 부분.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전체적인 건물만큼이나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공간이 굉장히 쾌적해요.
3: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고 이사를 많이 다녀본 내공이 여기서 나오네요.
4: 왜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셨어요? 두분 다.
1: 홍대 앞에 살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옮겨서 분당에 있는 회사를 가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1시간 반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분당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분당으로 처음 이사를 한 집은 월세가 너무 비싼 집이어서 네, 예뻐서 하긴 했는데 아, 이 월세 너무 비싸면 이 예뻐도 예쁘지 않구나를 느끼고 나서 굉장히 오래된 집을 가게 됐고 지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환경이 너무 터프해서 아, 이건 또 아끼자고 해도 여기까진 좀 아니지 않나?
2: 여기까지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건데 저희가 되게 인내심이 없고 어떤 그 환경을 극복하기보다는 저희는 공간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확실히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추천드릴 수는 없다. 그 정도면 사실 후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3: 참고 버티는 대신 내 삶에 맞는 곳으로 움직이는 부부. 그러니 15번의 이사도 다 살아본 미천 아니겠어요?
0: 그러면 이제
1: 네.
0: 2층으로 가면 되나요?
1: 2층에 가시기 전에 아직 안
0: 예.
1: 본 데가 있거든요.
0: 예.
1: 요 계단 밑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입니다. 한번 오시죠.
2: 네, 다녀오세요.
0: 이게 뭐 작은가 봐요?
1: 네.
2: 네네.
1: 계단 밑이니까 이런 데가 짜자잔.
0: 이거
1: 네.
0: 혹시 남편분의 아지트?
1: 네, 제 방입니다.
3: 계단 및 자투리 공간에 야무지게 작은 방 하나를 만들었네요. 작아도 남편이 좋아하는 건이방 안에 다 모아놨답니다.
1: 전에는 작은 연립주택 하나를 완전히 그 방이랑 거실이랑 이런 걸다 터서 원룸처럼 써서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나름 늘 가까이 보이고 얘기하면 들리고 이런 이제 따뜻한 가까운 정서도 있는데 쉴 틈, 숨을 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가끔씩은 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작더라도 그런 이제 따로따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0: 진짜 말씀하신 것 중에 틈이 있어야 돼, 틈이.
1: 맞아요. 이런 거 없으면 차 안에 가 있는다고요.
3: 새로운 일과 공간 찾아가는 걸 즐기는 남편. 직장 따라 집 따라 움직이다 제주도까지 갔다네요.
1: 제주도에 가서 한 2년 정도 살았고 맛있는 거 먹고

0: 해지는 거 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가
1: 이직을 하면서 제주도를 떠나 분당 타운하우스에 입주하며 이제 드디어 정착하나 싶었는데
0: 거기서 이제 오래오래 살 줄 알았는데
2: 진짜 저 10년 살 줄 알았어요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이사 안 하겠지
0: 얼마 안 살았을 때 일인데
2: 6개월 살았을 네, 때쯤
0: 새로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직을 제안을 받은 거죠
2: 6개월도 아니야 4개월
0: 이사하고 얼마 안 했을 텐데
3: 10년 살 줄 알았던 집 4개월 만에 이사 가던 얘기 들었을 때 첫 심정이 어땠어요?
2: 솔직하게 여과 없이 말씀드릴까요? 아, 얘는 뭐지? 이런 느낌 큰 돈 들여가지고 어쨌거나 이 프로젝트 하나를 이렇게 끝내놓은 상태인데 제가 듣기에는 아, 정말 좀 너무한데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어요 남들은 다 참고 출퇴근 다 하는데 아, 왜 저렇게 못 견뎌 나는 이 이사가 탐탁치는 않다
1: 그러게 이사가 어디 보통 일인가 허락허락하지 않던 아내 마음을 돌린 비장의 카드가 2층에 있답니다
4: 우와 이거 깜짝이야 아니 복도가 이렇게 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0: 전에 살던 집에서는 드레스룸을 따로 예. 가지고 있었는데 예, 예. 여기는 집이 그만한 사이즈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예. 이게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다 옷장이에요
1: 옷장 사이에 화장대까지 쏙 한 공간이 여러 몫을 하네요
4: 그러니까 복도 겸 드레스룸 겸 파우더
2: 네,
4: 룸으로 수없이 다양한 집에 살아보고 경험해보면서 네. 또 그 공간에 가장 효율적인 걸 찾으신 거 아닌가?
2: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네. 여기 이제 들어오자마자 만나게 되는 공간은 네. 부부 욕실 겸 세탁실인데요. 네. 두 번째 공간은 저희 이제 부부 침실 되겠습니다.
4: 옆에 뭔가 또 있네요?
2: 맨 마지막 복도 끝에 있는 공간은 네. 제 방이에요. 제가 혼자 쓸 수 있는 저의 오. 아주 사적인 공간인데 오. 저 공간이 원래는 예전에는 처음에 욕실로 계획됐던 공간인데 그 공간을 욕실한테 할애하기는 조금 아깝지 않나라고 해서 남편이 저를 배려해서 그 공간을 욕실에서 제 방으로 바꿔준 공간이에요.
4: 남편분은 계단 밑에 쓰고?
2: 그렇죠.
4: 아, 진짜 한번 가볼까요?
2: 가보실까요? 예, 예, 예. 네. 여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1: 어머 햇빛이며 전망이며 여기가 명당이네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전부 아내 취향
4: 아내분만의 공간인 거예요?
2: 그렇습니다
4: 와, 이거 진짜...
2: 오직 저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0: 날씨도 좋아서 끝내주네요
4: 그러니까 이게 두 면이 다 보이니까 동네가 다 보이는 것 같고
2: 처음에 저는 사실 원래 이 집 평창동에 이사 오는 거가 좀 그렇게 마음이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이사 오기 직전까지도 기대도 크게 없었고 마음이 좀 약간 우울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사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저는 좀 탐탁치가 않았었어요
0: 이분이 서쪽 하늘에 해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서쪽 하늘이 보이는 방이 딱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방은 현주님 방으로 해야겠다
4: 그러니까 가자 우리 새로운 주거지로 네. 옮기자.
2: 이렇게 꼬셨죠.
4: 이분들은 평생 자기한테 꼭 맞는 집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현재형으로 지금 내 삶에는 이 집이 제일 맞다. 앞으로의 삶은 또 변할 거니까 그때는 또 이 집이 맞다. 그때그때마다 공간은 내가 필요할 때 공간을 찾아내는 하나의 재미 요소로 보는 진짜 이 시대의 저 유목민인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그랬습니다.
0: 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게 집.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래서 그게 뭔지 생각하고 집에 그걸 잘 할 수 있게 꾸려놓는 것. 어떤 삶이 구체로 구현되면 그게 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 저는 항상 탐험하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 추구미? 아마 앞으로의 집도 저의 변화하는 모습을 계속 담아가는 공간으로서 집을 계속 탐험하지

0: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부부의 다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도 삶도 열심히 익어가는 중이니까요. 자신만의 속도로 집을 익혀가는 또 다른 건축주를 만나러 서울 봉은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 갓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홍은동에 왔는데요. 오래된 도시의 모습도 그대로 있고, 또 집합 개발한 아파트가 한눈에 보이는 이런 도시인데 고민이 참 많아요. 예, 오래된 도시를 그대로 남겨둘 수도 없고 또 모두가 다 이렇게 아파트로 바꿀 수도 없고 아마 오늘 찾아갈 집은 이렇게 오래된 도시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뭔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한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옛것과 새것 사이에서 어떤 답을 찾은 집일까요?
2: 아, 그렇죠. 이런 골목길이 나와야죠. 저희 어렸을 땐 다 이런 데 살았죠.
1: 뭐? 높은 아파트 단지가 코앞인데 한 발 들어오니 딴 세상? 오, 옛날 동네 풍경이 꼭 이랬잖아요.
2: 얼마나 정감 있고 좋습니까? 오늘 탐구할 집이 이런 데 있어야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왜 여기 있어요? 피디님도 설마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3: 오늘 올라오셔야 됩니다.
2: 와,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아, 숲도 너무 좋고. 텃밭도 이렇게 갖다 놨고. 토마토.
1: 요란한 환영 인사를 보니 제대로 찾아왔네요. 계단 꼭대기에 숨어있는 이 집에는 어떤 분이 살고 있을까요?
2: 계세요.
4: 아,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젊으신 분이 나오셨네요. 네. 아이고, 깜짝이야. 네, 아이고.
4: 오셨습니다.
2: 와, 아니, 집이 네. 저희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네. 운치 있고 좋은데 너무 젊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4: 네. 네. 아, 예, 오래됐죠. 11년 전에 제가 찾아서
2: 네, 아 주택살이 하시려고
4: 네.
2: 그,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외모가 주택살이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이 계단 올라오면서 네. 이 분위기가 나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이 고추 우리 어렸을 때 다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실례가 안 되신다면 네. 직업을 좀 여쭤봐도 되는지.
4: 아 저는 저도 건축 설계를 하고 있고요.
2: 아, 네. 아 진짜 전문가가 고친 집이라서 더 궁금한데요.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4: 네, 한번 들어가시죠.
2: 예, 예.
1: 낡은 철문을 열면 다른 세상으로 들어선 듯. 아담한 마당과 붉은 벽돌집이 숨어 있습니다. 집안과 밖의 풍경이 자연스레 어우러진 소박한 집이에요.

0: 마당에 들어왔는데요. 아, 너무 좋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진짜 서울 도심에서 이런 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너무 부럽고.
2: 서울 속 작은 쉼표 같은 풍경. 여기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걸까요?
0: 이거를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1: 이게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0: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생활인으로서 예, 예. 살다가 불편한 부분을 조금 조금씩 고친다고

0: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집에 현관이 없었습니다. 딱 1년 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으면 항상 신발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문 열면 바로 여기서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 집들, 이 시기에 지은 집들 다 그렇거든요. 다음 현관을 만들어야겠다.
1: 살다 보니 불편해서 시작한 공사.
0: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드릴 하나 갖고 시작했거든요. 이 수제 톱으로 손질하고 이 작은 공사하는데 5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1: 꼬박 5개월 만에 완성된 현관. 집의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 아니, 집이 집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섬세함도 느껴져요.
0: 아무래도 예. 살면서 계속 예. 설계하고 예. 그리고 하다 보니까
2: 특히 네. 이런 부재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또 세장하면서 이 디자이너의 이게 느껴지거든요. 네. 여기 앞부분이 처음 고친대고 네. 그러면 안쪽도 많이 고치셨나요?
0: 네, 안쪽도 처음 이 공사할 때만 해도 네. 제가 혼자 살고 있었고 네. 이제 어머니 들어오시면서 내부도 이제 생활에 맞게
2: 또 어머님 또 요구 사항에 맞게 또 고치셨네요.
0: 네, 맞습니다.
2: 아, 또 어머님과 같이 살고 계시는구나. 어머님 계시나요?
0: 네, 안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어머니.
2: 아, 어머님 좋았습니다.
3: 네.
2: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예, 예.
2: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머니.
3: 감사합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축가 아들과 같이 살게 된 엄마, 시공에도 참여하게 된 엄마, 김희자입니다. 엄마가 두 군데 갔네.
4: 간간이 오셔서 좀 도와주셨어요?
3: 아니요, 일을 도와주려고 온 적은 없어요. 주로 먹거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말이 나오면 하루 이틀에 되는 줄 알고 와보면 마냥 길어져 있죠. 엄마들은 뭐 빨래 훌떡하듯이 설거지 훌떡하듯이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1: 10년째 공사 중인 느긋한 아들과 성격 급한 K엄마의 집. 내부는 과연 어떨까요? 아들이 직접 만든 현관을 통해 들어가면 건축가 집치고는 꽤 소박한 것 같죠?
2: 근데 제가 들어올 때 요걸 보고 좀 놀랬거든요.
3: 네.
2: 이거는 아직 공사 중인 건가 아니면 네. 아직 뭐 결정을 못 하셔서 이걸 그대로 놔두신 건가
0: 네, 아직...
2: 궁금하기도 하고.
1: 벽돌이 그대로 드러나고 사이에 우레탄 폼까지 삐죽삐죽. 이거 공사하다 만 거 맞죠?
0: 보통은 저렇게 이렇게 골조가 드러나 있는 거를 그대로 두고 생활하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2: 그렇죠. 네.
0: 저희는 사실 지금 10년 동안 계속 고치면서 살다 보니까 저게 일상입니다.
2: 자연스러운 거예요.
3: 아니 저는 계속 생각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네. 이거를 언제 고칠 건가? 근데 이해를 못 했는데요. 네. 언젠간 하겠지 하고 있어요.
2: 네. 네.
0: 그러니까 저 정도의 서툰 마감을 제가 클라이언트들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요리사가 고객들한테 나가는 요리는 되게 세팅을 잘해서 플레이팅을 잘해서 나가지만 본인이 본인 거 먹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툭툭해서 먹듯이 저렇게 마감을 해서 비용을 훨씬 줄이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한 거죠, 당연히. 네.
3: 직접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힘을 많이 써야 됐었어요. 이런 나무를 난간에 혼자 할 때 너무 마음을 졸였어요. 난간이라 땅을 밟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공부한 게 헛것이 안 됐구만.
2: 여기 거실하고 이 공간은 아드님 의견이 네.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공간도 있습니까?
3: 일단 주방이고요.
2: 아, 주방이요.
3: 네. 네.
0: 주방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졌죠.

0: 집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주방. 5년 전 혼자 살던 아들 집에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이곳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1: 주방에 들어왔는데요.
2: 네.
1: 아니, 색감들도 너무 독특하고 네. 또 다양하고 네. 저 영화 세트장 같은 네. 느낌이 나는 주방이거든요.
2: 네, 네, 네.
1: 여기에 어떤 어머님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까?
2: 제가 원하는 거는 네. 창털. 어두워서
1: 껌껌해갖고
2: 껌껌할 네. 정도 나니까 아예 안 보였어요. 스위치를 켜야지만이 네. 보였고 어둡고 공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창이 필요했고
3: 아니, 저는 그냥 뭐 싱크대 정도 바꾸고 레이아웃 정도 바꾸는 걸 생각했는데 창을 뚫어달라 그러니까 이 오래된 집이라서 건드리면 뭐 집이 벽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아유 그 창을 어떻게 뚫냐 그냥 쓰셔라 라고 처음에는 그냥 무시를 했어요.
2: 성격 급한 사람은 못 기다려.
1: 어머님,
2: 금방 하기를 원하는
1: 어머님,
2: 거잖아요.
1: 경상도.
2: 네.
1: 숨 넘어가죠. 내가 이해합니다. 네. 뭔 말인지.
3: 이거 못한다. 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주방에서 생활을 요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필요하겠더라고요.
1: 아.
3: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도 한 1년 정도 있다가 시공을 했습니다.
2: 한참 걸렸죠. 한 2, 3년 살은 것 같아요.
0: 아이고, 창 하나 뚫는데 3년. 어머니 속 좀 터지셨겠어요. 그래도 아들이 만든 세상 하나뿐인 수제 창문이라니 기다리는 보람은 크네요. 전에는 꼭 불을 켜야 했던 주방이 창 하나로 환하게 시원해졌습니다.
3: 뚫고 나서 밖에서 이 주방을 들어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빛이
1: 하, 이 작은 창 하나가
3: 네.
1: 그 힘이
3: 그러니까 불을 켜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이거보다 더 밝은 거예요. 그래서 뚫고 보니까 얘를 열어놨을 때 항상 환기가 되는 바람길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1: 네.
3: 그렇게 보니까 저 베란다 위쪽에 네.
1: 여기 한번 열어봐도 되죠?
2: 네.
1: 와, 이 다용도실이 주방보다 훨씬 밝네요.
2: 네.
1: 아니, 여기에 환기를 내서 저쪽 환기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로 천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짜 조명을 안 켠데도 훨씬 밝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너무 옛날 감성이 나서
2: 네.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네.
1: 저 분위기가.
2: 감사합니다.
3: 거기 원래는 네. 위에가 칼라강판 철판으로 막혀있는 그냥 창고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 창을 뚫고 나서 저기도 채광이 되면 좋겠다 해서 채광과 환기가 동시에 되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1: 이건 진짜 매력적인 공간. 결론은 어머님 말씀을 좀 빨리 들을 걸
3: 맞습니다.
1: 이런 이야기를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3: 네. 그래서 제가 아 역시 설계는 사용자한테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2: 아 잘 느꼈습니다.
0: 매일 주방을 사용하는 어머니 눈에는 아들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였던 거죠. 역시 집은 살아봐야 아는 게 맞나 봐요.
4: 이제는 만족하세요?
2: 네네, 아우 대만족입니다. 창문 진짜 몸으로는 뭐가 확 뚫린 느낌, 하수구가 확 뚫린 느낌. 피디님도 이제 쉽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벽돌이 이중으로 쌓여 있고 스트레퍼 들어 있고 세멘했고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생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3: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편인데 그거를 기존 주방에 섞어서 쓰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탓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너무 이 주방용품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쓸데없는 거 사다가 커피용품을 쓰는 거라고 보시니까 아 이게 분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분리를 해줍니다. 네.
0: 또 살아보니 불편해서 만든 공간이 거실 한쪽에

0: 놀이 공간. 이 집은 아직도 익어가는 중인가 봐요.
1: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공간을 구경했는데 이제 네. 아드님 공간도 한번 구경하고 싶거든요.
2: 네.
1: 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2: 아, 서재로 가시죠.
1: 서재 쪽으로요?
2: 네.
1: 가시죠.
3: 쟤는 안 가야 돼.
1: 자, 안 가야 돼.
4: 여기가 서재입니다.
1: 아, 아까 봤던. 네. 와, 좋다. 아지트다, 아지트.
0: 건축가로서 마음껏 시도해본 자신만의 실험실이기도 하답니다.
1: 처음에는 집 전체에서 가장 필요한 현관 쪽을 네. 공사하셨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원하시는 주방하고 다용도실을 공사하셨고 세 번째는
2: 제가 원하는
1: 본인을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드셨네요.
2: 맞아요.
1: 예, 딱 봐도 네.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0: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아들에게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서재를 만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4: 단독주택을 들어와 살 때는 마당에서 생활하고 마당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 창을 고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이중창 또 이중창인데 불투명 유리여가지고 실제로는 마당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아파트에서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 외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해서 서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공사를 사실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공사할 때마다 어쨌든 누군가 잡아줄 보조자가 필요한데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주신 거죠.
0: 설계는 건축가 아들이 했지만 모든 공사는 두 사람이 같이 진행했다는 것. 어머니 대단하시다.
5: 재미있었어요. 고치고 변화가 하니까. 이렇게 주로 저희가 여름에 했어요. 여름에. 그죠? 여름에 했어. 근데 크게 일할 때는 다툼은 없은 것 같은데.
1: 진짜요?
5: 네. 무슨 다툼인지?
4: 네. 이건 또 기억이 조작된 것 같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훨씬 시공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5: 근데 이제 책상에 앉아서만 한 사람과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도 눈으로 눈여겨보고.
0: 젊은 시절부터 집에 뭐 하나 고장이 나면 남의 손 빌리기 전에 직접 나서곤 하셨던 어머님.
4: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는 피가 어머니한테 온 것 같은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도 뭐 고칠 거 있으면 아버지가 안 하시고 어머니가 저 데리고 맨날 공사하고 그러셨어요.
5: 뭐 아버지는 시켜봐야 안 하니까. 그리고 남자는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4: 그러면 맨날 막 리어카 끌고 뭐 어디 가서 시멘트 받아오고
5: 이제 시키니까 고생을 했지요. 딴 사람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0: 듣고 보니 건축 전공자와 실전파 베테랑 환상의 복식조였네요.
4: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실제로 미장도 하시고 막 이렇게 집안에 뭔가를 수리하시고 막 선반도 만드시는 거 보면서 와, 참 우리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다 제대로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다 미장도 뭔가 다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커서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지금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머니는 본인이 이제 도와주신 게 뭐 10%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페이스메이커처럼 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0: 서재와 마당을 이어주는 야외 데크. 이 집 공사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집이죠.
4: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서재를 마당을 잘 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실내는 실내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외부 공간을 느끼고 싶어서 여기를 만들게 됐고, 이게 서재는 5년 전에 증축을 한 거고, 요 데크는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0: 따로 먹던 아침을 함께 먹게 된 모자. 집을 고쳤더니 두 사람의 생활도 달라졌대요.
6: 약속을 잡나요? 몇 시에 만나죠?
5: 아니요. 아니, 그냥 눈 뜨면 그냥 나와요. 공기 마시러. 예, 처음에는 주방에서 혼자 먹고 그랬는데, 나와서 먹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여기 나온다는 그 느낌이 좋아요. 신발 신는 데가 아니고 맨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죠.
1: 일단은 이때까지 갔던 집들은 다 새로 만든 집, 새로 확 고친 집, 이런 식의 집을 몇 년간 탐구하다가 흡사 내가 자랐던 집, 원래 우리네 집 같은 집을 보게 돼서 너무 좀 뜻깊었어요. 원래 집이 가진 의미가 시간과 기간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집에서 자라났고, 이 집을 꾸며나가고 고쳐나가는 게 단순하게 일이 아니고 가족들의 추억을 만드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 좋은 집이란 완벽한 집이 아니고 사는 사람의 요구와 성향에 따라서 계속 고쳐질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 이건 진짜 고치길 잘했다. 하나만 뽑아주시면 어떤 것 같아요?
5: 화장실.
4: 밤에 화장실 다니실 때 이 오래된 문이 끼익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따로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전 놀란 게, 사실 제가 어머니 화장실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몇 달 있다가 가봤더니 화장실이 갤러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화장실이 아니라 어머니의 또 개인 공간이구나 라는 걸 또 깨달았죠. 아마 본인의 환경을 본인이 직접 고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사소하더라도 그게 주는 이 만족감과 자기 효능감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집에서 사는 이유,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은 이유는 사실 그런 겁니다.
5: 본인 말대로 사는 동안은 계속 뭔가 조금씩 개조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
6: 그럼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5: 이제 크게 도울 건 없고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은데.
0: 설계도보다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집. 모자의 집은 여전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0: 이혼 서류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전혀 다른 우주가 만나서 지내다가 각자의 여정에 맞게 걸어가지 않나.
1: 땅을 사라 그랬는데 집이 좋아서 이 땅을 산 거죠. 혼자 여기 내려와서 집을 고친 거예요.
2: 개 집을 짓고 있더라고.
1: 조금 잔소리가 있어요.
2: 내가 집을 고쳤으면 엄청 잘 고쳤을 거야, 솔직히.
1: 그건 아니거든요.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4: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5: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6: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3: 한 달 나비급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2: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우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3: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0: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1: 한 달 나비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0: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4: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5: 한 번도 안 와본 곳이야? 빨리 가야 4시간 반.
6: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웠고.
5: 언제 올 수 있을까?
6: 안 올 거야.
7: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8: 아, 이 분위기?
9: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8: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0: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1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1: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14: 왜 교차 검증했나?
13: 네?
1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14: 이거 기밀 아닌가?
13: 맞습니다.
12: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14: 이거 자네가 썼나?
13: AI가 썼습니다.
14: 그럼 출처를 써야지.
1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14: 아, 이게 뭐야?
1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14: 점심 뭐 먹을까?
1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4: 아, 안 돼!
12: AI 서비스 이용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요.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조상님 덕분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록달록 꽃길 대신 새하얀 명주길을 걷는 중.
4: 그 당시에 표현한 거 보면 돈 소리래요. 찰까닥 하면 돈이 부피라고, 찰까닥 하면 돈이 되거든요.
3: 찰까닥 찰까닥 정겨운 일 소리에는 시간과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5: 명주실이 질감이 빳빳하거든요. 빳빳한데 물에 적시면 부드러워집니다. 조상님들이 바탕을 깔아주신 걸로 우리가 이제 꽃 피운 셈이죠.
3: 전통을 지키며 대대손손 살아가는 명주 가족의 이야기 만나보실래요? 300의 고장이라 불리는 경북 상주. 흰 쌀과 곶감 그리고 오랜 세월 이어져온 하얀 보물이 있습니다.
4: 아, 명주 말리기 참 좋네.
3: 이곳 함창읍에서 5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허호 씨 부부.
6: 이게 뭐예요?
4: 명주입니다. 명주를 삶아서 건조를 해야 이제 명주 완성이 되거든요. 바람이 불어져서 오늘
3: 누에구치에서 뽑아낸 실로 만드는 전통 천 명주. 비단이라는 말로도 잘 알려진 고급 천연 섬유인데요.
4: 이렇게 막대기를 사이에 끼워서 빨래줄에 그냥 이래 늘어서 말린다면은 뭐 쭈글쭈글하고 예쁘질 않은데 이렇게 말리면은 예쁘게 말려지죠.
7: 다 말라면 다림질 한 것처럼.
3: 두 필의 길이를 자랑하는 기다란 명주천. 햇살 머금은 순백의 천이 참 아름답습니다.
4: 옛날 어른들이 명주 얘기할 때는 애삼길삼이라고 하더라고요. 애 먹는 일이래요. 애삼길삼이라는 게 이제 명주길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명주길삼인데 명주길삼은 애삼길삼이야 이랬더라고요.
7: 너무 힘드니까. 애삼길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4: 명주를
6: 오늘 맞나봐요. 닭이 맞대요.
7: 맞대요. 닭이 대답하네요.
4: 어머니 정종호부터 하셨다니까 어머니가 4대, 제가 5대째고요. 네. 또 집사람도 명주 짜는 집안 사람입니다.
6: 아, 명주 하셨어요?
7: 네, 우리도 4대째예요.
4: 한 동네에서 명주가 인연이 돼서 결혼도 하게 됐어요.
6: 명주가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4: 네, 맞습니다. 명주가 뭐 중매를 하다시피 했죠.
3: 고장난 불틀 하나가 청춘남녀의 백년 가약으로 이어졌더랬죠. 젊은 시절 고된 명주 일에 지쳐 한때는 그만두겠다고 다짐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7: 우리 엄마는 이래 발로 밟아갈고 밥을 비벼가지고 배터리 앉아가지고 밥을 드시면서 발로 밟아가지고 하셨어요.
6: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7: 조금이라도 더 짜려고. 내일 오면 못 짜잖아요. 짜는 만큼 이렇게 한 번 밟을 때마다 이 짜이니까 많이 짜가지고 장에 팔려고.
4: 발은 면주를 짜고 손으로는 식사를 하고.
7: 먹어야 되겠고 비도 짜야 되겠고.
4: 그 당시에 표현한 거 보면 돈소리래요. 철가닥하면 돈이 두피라고. 철가닥하면 돈이 두피라고.
3: 힘은 들어도 가족들 밥 굶길 일은 없으니 그걸로 위안 삼아 지금껏 버텨왔답니다.
5: 꼭 나옵니다.
3: 특별히 아낀다는 100년 넘은 뽕나무.
5: 여행 다니다가 제 눈에 떠여서 이거 뽕나무가 여기서 대단히 뭐 큰 의미 있게 대접 안 받고 있으면 내가 가져가서 대접해 주겠다 이랬죠. 예.
3: 과거엔 흔했던 뽕나무가 귀해진 지금 남아있는 뽕나무를 지키는 중이랍니다.
5: 재래종 뽕나무입니다. 토종. 야생 뽕나무죠. 뽕잎이 이 나무하고 이 나무는 뽕잎 크기가 많이 차이납니다.
6: 작아요.
5: 이게 쬐끔하죠. 아버지께서 누에 농사를 그 마을 근처에서 제일 많이 지었어요. 큰 잠실을 두 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6: 잠실이 뭐예요?
5: 누에를 기르는 집입니다. 잠실, 잠원동도 있고. 근데 그 잠자가 누에 잠자거든요. 과거에 잠실이나 잠원동이 국가 잠실도 있었고 너른 뽕밭이 있어서 누에를 많이 기르던 곳이거든요.
3: 양잠과 명주 길쌈이 한창이던 옛날 오직 명주만 사고 파는 시장 명주전이 이곳 함창에서 열렸을 정도라니 얼마나 성황이었을지 짐작이 가죠.
5: 1980년대만 해도 한 200여 가구가 명주짜기를 했는데 지금은 한 손에 꼽힐 만큼 남아있습니다.
3: 세월의 흐름 따라 옛 명성은 사라졌지만 그 역사와 명맥은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전통 명주를 대대손손 지켜나가는 게 사명이라는 허호 씨의 보물들.
6: 이건 뭐야, 어제?
5: 누에 꽃으로 실을 뽑아서 명주짜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죠.
3: 번데기 상태의 누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질긴 실을 내뿜습니다. 그리고 그 실이 바로 명주의 재료가 되죠.
5: 누에 꽃을 삶지 않으면 이게 밀착이 되게 강이 돼서 실이 안 풀려나요. 근데 끓는 물에 삶고 나면은 끈이 부드러워져서 실이 잘 풀려나갑니다.
3: 고치 한 개에서 나오는 실의 길이만 무려 1500m에 달한다죠.
5: 누에 고치에서 첫 번째 끈을 찾는 게 실마리 찾는다고 하거든요. 어려운 일의 해결책을 찾았다면 실마리 찾았다는데 그 마을의 의원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예.
3: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가느다란 실오락이 여러 가닥을 합쳐 꼬아 실타래로 만듭니다.
6: 얘네들이 밑에 움직이네요?
5: 예. 이게 움직이는 것들은 지금 실이 풀려나오는 것들입니다. 예.
3: 돌돌 말린 실이 풀리자 모습을 드러내는 번데기. 여기서 만나니 새삼 신기하죠?
5: 이 실타래를 말려놨다가 그 다음에 명주 짤 때는 그 실타래를 이 돌깃에 걸어가지고 을레에 감는 작업이 그 다음 작업입니다.
3: 누에고치가 옷감이 들기까지 참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과정은 같아도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죠.
5: 여러 타래를 한꺼번에 감는 구조로 계량되죠.

0: 예. 명주실이 질감이 빳빳하거든요. 빳빳한데 물에 적시면 부드러워집니다. 전통 명주는 물하고 가까이 합니다. 아까 실크 얘기했는데 실크는 마른 실로 짜거든요.
1: 함창 명주의 특징이라는 물꼬리 직조. 물에 적셔 축축한 실로 인해 명주의 조직이 촘촘해지고 형태가 잘 잡혀 수축이나 변형이 적은 특징을 가졌다죠.
2: 신기하네요.
0: 예. 페달만 밟으면 명주가 짜여집니다.
1: 10대 후반부터 명주를 짜기 시작한 허호 씨.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는 그에게 명주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존재.
0: 예, 손이 하는 역할이 없이 기계화가 되죠. 저 배터리 1923년도, 이 배터리는 그 7년 후인 1930년도에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1: 속도와 편리성이 높아진 덕에 당시엔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고요.
2: 여자들이 하는 작업인데 왜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이어받듯이 생각하셨어요?
0: 명주 짜기에 이제 전기가 도입이 됐어요. 70년대 초에 시골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는 모터를 장착해서 동력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죠. 그래서 배터리 고장 날 때마다 제가 개입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아, 내가 명주에는 적성이 맞구나 해서 저도 모르게 명주 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들어오기 이전에는 여자분들의 영역이었고요. 전기 들어오고는 오히려 남자들의 영역으로 바뀌다시피 했죠.
1: 산업화의 물결 속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명주. 오늘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전통을 향한 고집 덕분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젠 후대에게 전하는 중.
2: 여기 옆에 분은 누구세요?
0: 아들입니다. 네? 아들입니다.
1: 3년 전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 대신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 나선 외동아들.
3: 부모님이 하시던 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0: 내 대해서 끊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아들이 대를 잇는다고 해서 아주 뭐 든든합니다.
1: 아버지의 치열한 시간을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내린 결정이었다고요. 사양산업이라는 이름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노력한 덕분일까요? 이제는 찾는 이도 많아졌답니다.
0: 살아있는 조상한테 윤달의 수위를 내주면 장수하시고 뭐 재수 좋은 일도 많이 생긴다는 옛날부터 속설이 있어서 윤달의 수위를 많이 장만합니다.
1: 전통 옷감의 대중화를 위해 계속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는 허호 씨.
0: 여기 있는 명주가 조금씩 다른 거 한 종으로 잡는다면 100종이 넘습니다. 두께 차이도 있고 또 짜는 원료의 차이도 있고 짜는 방법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 그에게 명주는 단순한 옷감이 아닌 삶 그 자체와도 같습니다.
0: 애기가 태어날 때 제일 처음 걸친 옷이 명주로 배내옷이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식 할 무렵이 그 사람 인생의 최고의 시기 그때 또 명주옷을 입죠. 태어날 때하고 가장 좋은 시절 또 그 사람이 인생을 하직할 때 마지막 옷으로 명주 수위를 입고 가는데 명주가 그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마다 등장을 하죠.
1: 그 의미를 알기에 대를 이어 명주를 짜는 게 참 자랑스럽다고요.
0: 어때? 색이 잘 났어?
2: 네, 잘 말랐어.
1: 색 잘 나네. 아직도 계속되는 부부의 새로운 시도.
0: 이게 명주에 감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삐잡아 틀어놓으면 삐잡아 틀어놓은 자리마다 꽃이 피죠. 감물이 피어낸 꽃입니다.
1: 상주의 특산물인 명주와 감의 만남. 명주의 대중화를 위해 시작한 감물 염색이랍니다.

0: 근데 이거 명주는 동물성 섬유라서 식물성 섬유에는 감물 염색이 잘 되는데 동물성 섬유인 이거 명주는 감물 염색하고는 궁합이 안 맞다 그러더라고요.
1: 감 농사를 짓는 큰형님의 도움과 6년간의 연구 끝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답니다.
2: 자, 여기 두세요. 아, 그래.
3: 오, 잘했어요.
2: 잘했어요. 감물을 적셔가지고.
3: 아, 잘했어.
1: 손자의 고사리 손길까지 더해졌으니 이번 염색 더 기대해도 좋겠죠?
0: 오늘 날씨가 좋아서 색이 잘 나겠다.
3: 멋지겠네. 그렇죠?

0: 뽕나무 그늘 아래 세월이 고요히 스며든 자리. 켜켜이 쌓인 시간이 피워낸 전통의 아름다움을 만났습니다.
1: 조선인들 고생했는 게 우리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서 나타났는데 모르겠어요. 아들을 거치고 여 손자까지 가면은 또 더 멋진 꽃이 또 필지 명주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조상님 돌봐주십시오.
0: 대대로 이어온 손길과 땀방울 그 노력 덕분에 오늘도 명주는 바람결에 찬란히 빛납니다.
2: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를 여기 모셨어. 소나무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래도 어머니 살짝 이미지는 표현한 것 같아요. 손님들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작품. 우리 어머님의 미소. 여기 쳐다보면 괜히 나도 웃어. 어머니 제가 같이 함께 살죠. 마음이 엄청 편해.
3: 삼더벌류씨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솥에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전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4: 이어서 지식채널 2가 방송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이 워낙 정원을 좋아하시가 부모님을 도와서 심은 꽃에 물을 주고 가꾸고 옮기고 하는 일도 절교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게 아예 몸에 박혀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때는 조경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었죠.

내가 심고자 하는 식물들 이런 것을 심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날까 혼자서 많이 들여다보면서 생장 상태도 파악하고 꽃과 꽃들의 배합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계절에 따라서 어느 놈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는 실험과 재배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급하면 이제 거기서 몇 개는 캐다가 이제 내가 만드는 정원에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아시안 게임이 이제 열리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민한 것이 뭔가 하면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우리나라 식물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지방마다 뭐가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것을 보여주자는 그 취지 때문에 미친 듯이 채집하러 다니고 구하러 다니고 해서 그게 이제 기반이 된 거예요.

주변 공간하고 잘 조화를 이루느냐, 나한테 일을 맡긴 의료인, 개인 정원이든 공공기관이든 그분들이 잘 쓸 수 있는 공간인가, 사는 사람 먼저 생각하고 그 정원을 이용할 사람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 우리 아름다운 강산을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해서 후손들한테 제대로 잘 물려줄 수 있고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한다. 풀 한 포기 심는 사람도 그런 자세로 심어줬으면 좋겠는 것이 선배로서의 입장이다.

나는 늘 그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 자체가 하나의 큰 정원이다. 정말 아름다운 동쪽 서쪽 다르고 남쪽 북쪽 다르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 좋은 강산을 쓰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고 싶어요.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로.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루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상이죠, 당연히.
1: 선물은 아니죠.
2: 다음으로 그냥 다 올라가 땡겨 땡겨봐.
3: 아, 부실해. 부실이다. 이야, 힘 좋다. 아, 예예. 아유, 아,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역시.
5: 너무 좋아요.
6: 어, 안 와서 후회할 뻔했어요.
3: 어?
7: 꽃이 반짝 피면 너무 보라색이 예쁘겠다. 영양분이 듬뿍.
8: 살리라!
9: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10: 아,
9: 안심이 안 되는데?
10: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9: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 없어, 몰라?
11: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12: 액션!
11: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10: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11: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13: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에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0: go.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광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라붙은 밥풀은 물에 불리고 기름때는 계면활성제에게 맡기고 오래된 기름때는 오싱소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설거지를 끝난 다음에 문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냉장고입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음식은 차갑게 두르면 오래가니까 일단 냉장고에 넣으면 되겠지?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야 오래가지만 어떤 음식은 냉장고에 넣으면 외려 맛이 없어지고 품질이 빨리 떨어집니다. 또 같은 냉장고 안에서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보관 상태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냉장고를 그냥 차가운 음식을 보관하는 수납장이 아니라 온도, 습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기체를 조절하는 작은 화학실험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과일과 채소를 어떻게 씻을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을 보면 과일과 채소를 씻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식초를 넣어라, 베이킹소다를 풀어라, 몇 분 담가놔라, 그러면 농약이 싹 빠진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의 물질이 아닙니다.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 물에 잘 안 녹는 것도 있습니다. 산성이나 염기성 조건에서 분해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초 몇 방울이나 베이킹소다 조금을 넣은 물이 모든 농약을 없애주는 만능 해독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훨씬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손으로 잘 문질러 주면 됩니다. 표면이 단단한 오이나 사과 같은 것은 깨끗한 솔을 이용해서 가볍게 문질러도 좋습니다. 워싱소다나 베이킹소다 가루를 딱딱한 표면에 뿌리고 장갑을 낀 채 문지른 다음에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도 실은 베이킹소다 가루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루는 염기성이라서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연마제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수세미라 솔로 닦을 때 이 수세미나 솔보다 더 미세한 가루를 사용을 하면 표면을 좀 더 잘 긁어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농장에서 우리에게 농산물이 올 때 소위 허용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니 그냥 물로 씻는 정도면 무난하고 껍질 부분에 남아있는 소량의 농약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가루를 사용하는 거죠. 안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농약이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분은 껍질을 깎아내 버리고 드시면 됩니다. 농약이 과육까지 침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먹기 직전에 씻으세요. 마트에서 사오자마자 한꺼번에 씻어서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먹을 만큼만 꺼내서 바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이나 채소 표면에는 원래 자신을 보호하는 표피와 왁스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계속 남아있으면 미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겠다고 미리 씻어 놓았는데 오히려 저장하다가 세균이 더 많이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보관할 때는 씻지 않고 먹기 직전에 씻는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사과를 꺼냈는데 한쪽이 푹 들어가 있고 갈색입니다. 버려야 할까요? 단순히 부딪혀서 멍이 든 것이라면 그 부분에 세포가 터진 것입니다. 세포 안에 따로 존재하던 효소와 여러 물질들이 세포가 손상되면서 만나고 공기 중 산소까지 만나서 갈색 물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과를 잘라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죠. 주변까지 섞지 않고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멍든 부분을 싹 도려내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귤을 하나 꺼냈더니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껍질만 벗기면 속은 멀쩡해 보이는데 하면서 먹어도 될까요? 그러지는 마세요. 귤이나 복숭아처럼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과일에는 곰팡이 균사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보다 훨씬 안쪽까지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곰팡이가 핀 귤이나 복숭아는 아깝더라도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일이나 채소를 냉장고에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체가 하나 등장해요. 에틸렌이라는 것인데 탄소 2개와 수소 4개가 있는 아주 작고 단순한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분자가 과일에게는 일종의 호르몬처럼 작용합니다. 이 분자가 과일에게 가면 이제 익어라 라는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과, 바나나, 배, 복숭아 같은 과일들은 익으면서 에틸렌을 만들어냅니다. 옆에 있는 과일들도 같이 익으라는 거죠. 그래서 덜 익은 과일을 사과나 바나나 근처에 두면 빨리 익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상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이런 과일 옆에 오래 두면 빨리 익으면 어떻게 될까요? 잎이 누렇게 되거나 쓴맛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빈자리가 있다고 아무 과일이나 채소를 서로 꼭 붙여 넣는 것보다는 과일과 채소를 따로따로 보관하는 게 좋고 더 좋은 방법은 비닐봉지 안에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모두 냉장고에 넣어야 될까요?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괴로워하는 그런 식품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자, 고구마, 토마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감자입니다. 감자를 너무 낮은 온도에서 오래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감자 속 전분 일부가 당으로 변할 수 있고요. 이것을 저온 당화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당이 너무 많아진 감자를 높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구우면 감자 속에 있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과 이런 당이 서로 반응을 해서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우려되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독성 물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감자가 빛을 받으면 껍질이 녹색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생겨서 먹으면 배가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냉장고보다는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도 낮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너무 차가운 곳에 오래 두면 저온 장애를 입을 수가 있고요. 속이 변색되기도 하고 조직이 손상되면서 맛과 저장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어떨까요? 아직 충분히 익지 않은 토마토를 너무 낮은 온도에 두면 숙성이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향과 식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덜 익은 토마토는 상온에서 익혀야 됩니다. 잘 익은 토마토라도 며칠 안에 먹을 것이라면 서늘한 상온에 둘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익은 토마토가 너무 익어서 상할 것 같다면 냉장고에 넣어서 부패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바나나도 냉장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검게 변하고 정상적인 숙성이 방해될 수가 있어요. 양파도 껍질이 마른 상태라면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이 좋습니다. 껍질을 까서 냉장고 안에 오래 보관하다 보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가 식품의 공동묘지가 되면 안 되겠죠. 냉장고에 넣을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을 잘 구분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에서도 자리마다 온도가 똑같지가 않아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죠. 그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냉장고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아주 큽니다. 특히 뒤쪽은 온도가 비교적 낮고 일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냉장고 문에는 우유병이 딱 들어가게 생긴 큰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우유를 넣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우유를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문 쪽보다는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넣습니다. 냉장고 구조에 따라서 위아래 온도 차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문에서 멀리 보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유 속에는 지방, 단백질, 당, 수분이 있습니다. 역시 세균이 참 좋아하는 조건이죠.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온도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때마다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냉장고 문 쪽에는 온도 변화에 비교적 덜 민감한 음료수라든지 소스류를 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이제 국이나 찌개가 남았습니다. 아직 뜨겁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것을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망가진다. 완전히 식혀서 넣어라, 얘야. 라고 하셨는데, 아주 뜨거운 곰탕 한 솥을 그대로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냉장고 내부의 온도를 올릴 수도 있고, 주변 음식의 보관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뜨거운 국을 식탁에 올려놓고 완전히 식으면 냉장고에 넣어야지 하고 3시간, 4시간 잊어버리는 거죠. 왜 위험할까요? 세균은 너무 뜨거워도 차가워도 잘 자라지 못하지만 미지근한 온도가 되면 아주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완전히 식혀서 냉장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식혀서 냉장고에 넣는 것입니다. 큰 곰탕 냄비를 통째로 오랫동안 상온에 두지 않고 먹고 남은 음식은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는 거예요. 작은 용기의 표면적이 꽤 크죠. 그래서 열이 빨리 전달이 되어서 빨리 식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리 후 2시간 안에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고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고기 한 팩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곧 먹겠지 하고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포장을 열었더니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표면이 끈적끈적한 그런 고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보관해서도 안 됩니다. 고기는 구입하는 순간 곧 먹을 것인지 나중에 먹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특히 닭고기나 소고기, 돼지고기, 다진 고기는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하면 안 됩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조리할 것이 아니라면 바로 냉동을 하셔야 돼요. 스테이크 구이용 고기는 보통 냉장 상태에서 3에서 5일 안에 조리해야 되고 그보다 늦게 먹을 예정이라고 한다면 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언제 먹을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냥 냉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대용량 고기를 샀다면 한 번에 먹을 양을 소분을 해서 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덩어리를 올려놓으면 다음에 전체를 다 녹여야 되죠. 또 조금 먹고 얼리고 조금 먹고 얼리고 이러다 보면 고기가 수분이 빠지면서 품질도 계속 떨어집니다. 처음에 조금만 부지런하면 나중에 훨씬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삶이죠. 자, 이제 냉장고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예전에는 그냥 차갑게 해주는 수납장이었는데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겠죠? 냉장고 정리는 수납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마다 다른 생물학과 화학을 이해하는 문제예요. 혹시 오늘 배운 모든 것이 외우기 어렵다면 냉장고 문 앞에 이 내용을 적어 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방 도구와 용기의 안전한 사용법을 과학자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한 번도 안 와본 곳이야? 빨리 가야 4시간 반.
2: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웠고.
1: 언제 올 수 있을까?
2: 안 올 거야.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0: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프로 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은 바둑의 정석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바둑에서 정석은 각각의 상황에서 흑백 간 최선의 수로 이뤄진 어떤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바둑의 정석이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기본 정석 몇 가지만 알아도 초보 단계에서는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화점에서 기본 정석 2개, 그리고 소목에서 기본 정석 2개를 배워볼게요. 바둑판을 보시죠. 자, 먼저 화점의 기본 정석 배워볼게요. 자, 흙이 이렇게 화점이 있죠. 이 화점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백이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 돌에 가까이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는요, 흑돌이 3개고 백돌이 2개죠. 서로 끊겨 있기는 하지만 이 싸움은 흑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얘를 이렇게 공격을 해도요, 흑이 먼저 얘를 잡으면서 집을 크게 만들고 또 여기는 되게 약점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는 하수의 수법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배웠죠. 이 날일자 이렇게 두는 거를 날일자 걸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일자 걸침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 한 칸, 두 칸 띄어서 걸쳐가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흙도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두는 게 아주 또 좋은 수예요. 이게 이제 화점의 날일자 정석인데요. 이렇게 받으면서 이쪽에 어느 정도 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만약에 흙이 이렇게까지 둔다면 이 귀에 집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방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날일자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날일자가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튼튼해요. 흙이 이렇게 끊으려고 해도요, 백한테 이렇게 막히면 오히려 이 흙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백이 흙이 여기를 안 두면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집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됐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석을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거는 이쪽 귀에서도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귀에서 흑백을 바꿔서 연습을 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본 정석 하나를 배워봤고요. 두 번째, 또 하나만 배우면 아쉽기 때문에 두 번째 화점 정석 한번 배워볼게요.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정석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날일자 걸침 역시나 왔고요. 여기서 아까 이 날일자를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 귀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벌려가는 거는요, 흑한테 이 호구 모양을 맞아요. 지금 보시면 흑은 이 호구 모양으로 굉장히 단단해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집을 이런 식으로 여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벌려가면은 큰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격언이 있는데, 호구 자리가 급소다. 자, 그래서 여기가 급소가 되겠죠. 백은 이 자리를 이렇게 올라오는 게또 좋습니다. 여기를 올라오면서 이 변의 두터움, 그리고 중앙의 두터움을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흑은 하나 더 지켜두면서 이쪽에 실리를 확보하고요. 자, 백이 이쪽에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 칸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돌이 하나일 때는요, 두 칸이 정수였죠. 왜냐면 끊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더 튼튼한 돌이 있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2립 3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칸을 가져가면서 이 변의 실리와 중앙의 두터움을 백이 가져가고, 흑은 이 귀의 실리를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쉽죠? 다시 한번 보시면 날일자를 걸쳤을 때 흑이 붙이고요. 호구 자리를 올라가고, 그리고 흑이 하나 지켜둬서 실리를 확장하고요. 그리고 백도 여기까지 두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점 정석 두 가지를 배워봤고요. 다음은 소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둑판을 보시면 이렇게 소목의 형태인데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날일자 걸침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한칸 걸침도 많이 나오는 걸침이에요. 이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볼 거는 백이 이렇게 날일자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흑이 이렇게 튼튼하게 입구자를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이 두 칸을 벌려가면서 자세를 잡으면서 이 변의 실리를 가져가는 거죠. 정석이 끝났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날일자 걸치고 입구자로 받아두고 백이 두칸 벌리는 것까지 나중에 흑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귀의 실리를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변으로 확장을 했을 때도 눈목자나 큰 눈목자로 확장을 했을 때도 아주 단단한 실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자의 한 수가요, 예전에 고대에서부터 알파고까지 굉장히 좋아하는 수예요. 간단하지만 아주 좋은 수라는 거. 심플하게 초보자분들도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소목 정석을 배워봤고요.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백이 이렇게 한 칸으로 걸치는 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백이 여기를 걸쳤을 때 제일 많이 두는 수가 여기를 이렇게 붙여가는 수예요. 이 붙여가는 수의 의미는 이 귀의 실리는 내가 가져갈게요 라는 수죠. 자,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젖혀서 들어가는 거는 요거는 좀 무리가 되겠는데요. 왜냐면 흑이 이렇게 딱 끊어 가면은요, 이거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건데, 나갔을 때이 싸움이 되는데, 이 싸움은요, 백이 이쪽으로 막더라도 흑이 이렇게 나오고 백이 막으면 우리가 배웠던 기술 양단수를 딱 치면은 백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흑이 이렇게 붙여갔을 때 이렇게 막아가는 게 정수고요. 그러면 흑이 이렇게 늘어가는 게 정수예요. 만약에 흑도 파이팅이 넘쳐서 이런 데를 끊어갔다가는
덱한테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이 귀의 실리가 다 베개 수중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약점이 생겼죠. 이 약점을 튼튼하게 연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흙이 실리를 확장해 나갈 때 우리가 배웠던 1립 3전, 여기서는 3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세력 쪽으로 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4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또 소목 정석 하나 완성해 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화점 정석 2개, 소목 정석 2개를 배웠는데 이 정석을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쓰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흙이 첫수로 귀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는 화점, 하나는 소목을 가져갔어요. 백도 하나는 소목을 차지했고요. 그랬더니 흙이 화점에 날일자 걸침을 했습니다. 이 걸칠 때는 화점에서는요, 날일자가 가장 좋은 걸침이 되겠고요. 자, 백이 또 날일자로 받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정석이 나오는데요. 날일자로 달려 들어가고, 백이 받을 때 이렇게 두 칸을 벌리는 데까지 정석이 완성이 됐죠. 이제 어느 정도 정석이 끝이 났으면 백은 또 손을 돌려서 큰 자리를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백이 걸쳐갑니다. 이쪽. 또 날일자 걸쳐가니까요. 이번에는 흙이 귀의 실리를 좀더 가져가고 싶어서 여기를 붙였어요. 호구자리 급소 올라오고요. 그리고 한 칸까지 받아두고 또 1립 3전이죠. 세 칸을 벌려가면서 여기서도 정석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흙이 물론 여기서 이렇게 걸쳐가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이런 식으로 날일자 구침을 하면서 귀를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훌륭한 수예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흙이 이렇게 또 날일자로 걸쳐갔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걸쳐가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먼저 두면은 귀에 집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방해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흙이 이렇게 날일자를 걸쳐가니까요. 이렇게 입구자를 뒀어요. 우리가 배웠던 정석이죠? 자, 다음 수 어디였었죠? 네, 이렇게 두 칸으로 벌리는 거, 1, 2, 2전 가시면 되겠고요. 세 칸을 벌리는 거는 백한테 이렇게 침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두 칸을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귀 하나가 남았어요. 백이. 여기서 날일자 걸침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칸을 걸치는 것도 좋아요. 걸쳐가니까 여기 붙이는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막아가고 늘고 연결해야겠죠? 자, 그리고 한 칸으로 이쪽은 이제 다 흙집이 된 거예요. 백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더라도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 귀의 집이 확보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죠? 1입 3전, 변까지 차지를 해줘야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모범 포석이에요. 귀의 정석. 하나, 둘, 셋, 넷. 초반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람개비처럼 이런 식으로 정석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러분이 정석을 배우셨으면 실전에서 이 정석을 많이 써보시기를 바래요. 물론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배웠지만 배운 거대로 안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뒀는데 상대방이 지금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두는 거예요. 까먹은 거죠. 이 수순을.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백에 실수를 응징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석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까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둑판에서 혼자 놔보시고 또 실전에서도 많이 써먹어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화점 정석 2개 그리고 소목 정석 2개 총 4개의 기본 정석을 배워봤는데요. 이 정석은 말씀드렸다시피 안 두면 금방 까먹을 수 있으니 실전 대국에서 최대한 많이 써먹어 보셔야 돼요. 최소 10번씩은 연습해 보셔야 언제 나와도 이 정석을 자유자재로 써먹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예술여행기획자 강정모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을 산책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루트로 루브르 박물관을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바로 모나리자 이후의 작품들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여행지 중 한 곳인데요. 루브르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연평균 천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다녀간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박물관이죠. 그만큼 훌륭한 박물관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래서 제대로 작품들을 관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늘 아쉬움이 남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 유명한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특히, 그런데 모나리자 앞은 보호선이 설치되어 멀리서 관람해야 하는 데다가 관람객들도 정말 많아서 너무 많아 인파에 밀려 작품 감상은 사실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나리자는 그저 빙긋이 웃는 모나리자의 미소만 가슴에 살짝 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여행자들이 루브르까지 가서 모나리자에서 실질적 루브르 탐방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작품의 눈도장을 딱 찍음으로써 나는 다 봤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통 여행자들의 일반적인 관람 순서는 밀로의 비너스와 사모트라케의 니케, 모나리자, 나폴레옹의 대관식,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순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루브르 자체가 너무 넓고 작품 수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전략적인 동선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인류 문화의 보고인 루브르까지 왔는데 제대로 작품 관람을 할 기회도 없이 그냥 숙제하듯 끝내버리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전 늘 모나리자 근처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참 딱한 슬픈 그림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 작품들도 사실 당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만큼 인정받던 화가들의 작품들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를 모나리자 그 이후로 잡은 것이죠. 먼저 모나리자가 전시되어 있는 드농관에는 이탈리아 화가들의 작품들이 같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조르조네, 티치아노, 틴토레토, 베로네체, 로또와 같은 베네치아 화파들의 컬렉션들이 눈길을 끌고 있죠. 하지만 이미 모나리자 관람에 지친 관람객들은 어떻게든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나려고 하니 안타깝게도 베네치아 화파 화가들의 작품들은 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모나리자 바로 뒤에는 16세기 회화의 군주라 불렸었던 티치아노의 작품들이 걸려있죠. 특히 모나리자를 마주보고 있는 베로네스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경우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작품임에도 모나리자에 비해 전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쓰러운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순간을 그렸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기적보다 베네치아 귀족들의 화려한 연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의 모습이죠. 이들이 바로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티치아노, 틴토레토, 바사노, 베로네체 등 자신을 포함한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발품을 팔아 루브르에서 놓치기 아까운 또 다른 작품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는 모나리자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시대적 아이콘이었었던 카라바초, 그리고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평가받는 렘브란트의 작품 등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가장 아낀다는 조르주 딜라투르의 작품들도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마도 내부 공간에 사람들이 훨씬 적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술관은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죠. 특히 작품 감상은 작품과 우리 자신과의 내밀한 대화이기도 한데, 우리에겐 작품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꼭 감상을 추천하고 싶은 작품들은 촛불의 화가 혹은 빛과 어둠의 화가라 불리우는 조르주 드 라투르의 작품들입니다. 조르주 드 라투르는 17세기 프랑스 바로크를 대표하는 화가로 그의 작품은 슐리관 2층에 보통 걸려 있죠. 먼저 조르주 드 라투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르주 드 라투르는 1593년 프랑스의 빅슈르세유에서 태어났고요. 전성기 때는 루이 14세의 총애를 받던 궁정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묵상의 경건함을 주는 종교화에 능했었고, 재밌게도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가식과 허세, 그리고 거짓과 같은 인간의 비도덕한 행태를 풍조하는 풍속화에도 능했었던 화가입니다. 먼저 조르주 드 라투르의 풍속화인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가진 사기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도박장 테이블을 배경으로 두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인이 앉아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른쪽 남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왼쪽 남성은 등 뒤에 카드를 숨기고 있고, 오른쪽 남성의 동태를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여주인과 그녀에게 칵테일을 건네는 여종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죠. 아마 여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칵테일을 건네며 패를 훔쳐본 것 같고, 그것을 여주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쓰러운 것은 맨 오른쪽 가장자리에 부유해 보이는 남성이죠. 남성은 세상 순진해 보이는 얼굴로 자신의 패만 바라보고 있는데, 조만간에 입은 옷은 물론이고 정신까지 탈탈 털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데. 그래서 작품을 보고 있으면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문득 떠오릅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 조르주 들라트루의 목수 성 요셉 앞에 서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림의 배경은 어두운 목공 작업실이고, 그림에는 예수와 예수의 양 아버지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목수인 요셉은 허리를 굽혀서 나무 들보에 구멍을 뚫고 있는 모습이고, 어린 예수는 촛불을 들고 작업을 돕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그림은 결국 예수는 누군가가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날, 어느 목수가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림은 정말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노동하는 요셉의 얼굴은 주름지고 땀이 맺혀져 있는 모습도 상당히 리얼하고, 또 요셉의 눈에 보이는 눈물도 관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어린 예수는 촛불을 손에 쥐고 그저 평온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세히 보면 촛불이 꺼지지 않게 세운 어린 예수의 작은 손에는 손톱대가 새카맣게 끼어 있는데요. 조르주 드 라투르는 이런 리얼한 표현을 통해 아이는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이기도 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 작품은 풍부한 색감과 섬세하게 표현된 사물, 그리고 주인공들의 시선과 구성까지 어느 부분 하나 부족함 없는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가만히 그림을 바라보고 있자면 촛불이 타는 냄새가 톱밥 냄새와 섞여 날 것만 같죠? 그리고 이 생생한 생명감은 촛불의 광원을 통해 관람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르주 드 라투르가 그린 촛불은 어린 아이 예수와 요셉의 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메시아 예수와 인간 요셉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이 작품을 접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당시 저는 20대였고, 제게 20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었죠. 사실 20대는 그렇게 다양한 실패를 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다니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때 가진 것도 없었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가장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혼자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작품을 만나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몰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엔 그저 촛불과 촛불에 비친 예수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시간이 좀 지나자 그 작은 손톱에 때가 끼어 있는 것과 목수 요셉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맑은 얼굴에서 일찍 철든 어린 아이를 보는 것 같은 먹먹함도 느꼈었죠. 그때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상념들이 고요히 가라앉는 듯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예술 작품으로 가득 채워졌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예술 작품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임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여행을 기획하는 기획자로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통해 언젠가 루브르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품들 앞에 오래도록 서서 작품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땐 그 작품은 루브르에서 가장 슬픈 작품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인 강사 정겨운입니다. 지난 강에서는 바지 기장 수선하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이번 강에서는 셔츠 카라 리폼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셔츠 카라는 아마 다른 데는 다 멀쩡하더라도 이 카라가 먼저 해지거나 변색돼서 못 입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카라만 새로 바꿔준다면 다시 새 옷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초크로 밴드의 카라 끝의 위치를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카라가 어디서부터 봉제됐는지 이 끝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양쪽 다 정확하게 끝을 표시해 줄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카라 부분만 실뜨개로 이 이음선을 뜯어 줄게요. 카라와 밴드 사이를 꽉 세게 잘 벌려 보면 이 봉제선이 보여요. 이 실을 조심스럽게 실 끼우개를 실뜨개를 끼워서 기존의 이음선을 뜯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카라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이 사이를 벌려가면서 보이는 실들을 쪽가위로 끊어줄게요. 이렇게 딱 카라가 분리될 만큼만 밴드를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접착심지라고 하는데요. 한쪽은 거칠거칠한 면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부드러운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칠거칠한 부분에 풀이 발라 있어서 다림이 열로 녹이면 원단에 붙게끔 되는 심지예요. 그래서 이름이 접착심지고요. 카라 같은 부분에는 심지를 꼭 덧대줘서 원단을 보강해줘야 합니다. 카라보다 조금 더 크게 넉넉하게 심지를 잘라줄게요. 우선은 심지를 이렇게 대충 잘라주시면 되고요. 원단의 안쪽 면에 이 심지에 거칠거칠 풀이 발려져 있는 부분을 대서 다리미로 눌러줄 거예요. 문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셔야 되고요. 또 심지나 원단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는 꼭 이렇게 눌러서 붙여주시고, 다 붙였으면 그때는 쭉 펴서 열을 한번더 쐬주셔도 좋습니다. 원단에 이렇게 심지가 붙어요. 이제 이 원단을 겉쪽끼리 마주돼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 기존의 카라를 올려놓고 문진으로 카라가 움직이지 않게 눌러주고 이 라인을 따라서 그려줄 거예요. 다 그려주셨으면 문진 걷어내고 카라도 걷어내줄게요. 그 다음 외곽선에 시접 1cm의 선을 그려줄게요. 이 시접 부분이 균일하지 않잖아요. 여기 이렇게 쭉 봉제선 자국이 있는데 시접이 일정하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시접이 짧아졌어요. 이거는 봉제하면서 시접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쳐낸 거라서 이 부분을 연장해서 여기를 채워주는 선을 더 그려줄게요.

이제 이두 겹의 원단을 한 번에 잘라줄 건데, 원단이 움직이지 않게 시침핀으로 군데군데 고정을 좀 해줄게요. 이제 시접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줄게요. 시침핀을 빼줄 건데, 시침핀을 빼기 전에 이 카라 윗부분에 너치 표시를 해줄 거예요. 중간중간 앞뒤 두 장의 원단이 같은 위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가위밥을 살짝씩 넣어주면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두 절개 부분을 맞춰서 봉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너츠 표시까지 했으면 시침핀을 이제 빼줄게요. 다 봉제를 하고 나서 카라를 겉으로 뒤집을 때 카라를 뾰족하게 빼주기 위한 장치가 필요해요. 바로 실인데요. 실을 좀 길게 두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실을 반 접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재봉틀로 봉제를 시작할게요. 되돌아받기를 하면서 봉제를 시작해 주겠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에서 방향을 돌려주는 방법을 여러 번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방향을 돌려줄 건데, 끝까지 가기 한땀 전에 우선 멈춰주세요. 이렇게 한 땀만 남겨둔 상태로 멈춰줬습니다. 여기서 좌석 쪽을 잠깐 빼고, 노루발을 들어서, 아까 준비해준 이 실을 원단을 벌려서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길게 뒤로 쭉 밀어서 바늘에 딱 밀착시켜주세요. 그 다음 노루발을 내리고 마저 한 땀을 봉제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땀 사이에 실이 끼워졌겠죠? 이 상태에서 노루발을 들고 방향을 틀어서 이번에는 이두 실을 모두 이 카라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카라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노루발을 내려서 쭉 봉제해주는데 좀 전에 이 가위밥으로 너치 표시를 해줬잖아요. 그 너치 표시가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잘 맞도록 길이를 잘 맞춰서 봉제해주세요. 반대쪽 꼭지점에서도 이 실을 끼워줘야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은 끝까지, 일단 꼭지점 끝까지 봉제를 쭉 해줄게요. 이렇게 마지막 끝까지 봉제를 해준 상태에서 먼저 방향을 틀어주세요. 똑같이 사이를 벌려서 실을 끼워주고, 바늘에 밀착시킨 다음 노루발을 내리고 진행 방향으로 한땀 봉제해 주세요. 노루발을 들어서 아까처럼 이 실을 모두 카라 안쪽으로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봉제해 주시면 됩니다.

하늘을 올리고 노루발을 들어서 원단을 빼주세요. 이렇게 옆선, 위, 옆선을 봉제해준 상태에서 아래 시접만 빼고 방금 봉제한 부분의 시접을 모두 0.5cm로 잘라서 정리해줄게요. 카라 쪽 원단이 같이 찝혀서 잘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 이 꼭지점의 시접은 삼각형으로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옆에서 한번, 위에서 한번, 그리고 뾰족해진 끝을 뭉툭하게 봉제선에서 2, 3mm 떨어져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카라를 뒤집어 줄 건데요. 접고 접어준 상태로 그대로 밀어서 뒤집어 주면서 아까 카라 안쪽으로 넣어줬던 실을

모두 싹 잡아당겨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카라가 뾰족하게 모양을 빼줄 수가 있어요. 이 실은 쏙 잡아당기면 그대로 제거가 돼요. 카라를 겉에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다려줄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버리면 이 카라 끝에 시접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 버리게 돼요. 이렇게 다리미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접을 안쪽에서 안카라 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심지가 붙은 겉카라 쪽에서는 안카라가 안 보이고 뒤집었을 때 안카라 쪽에서는 겉카라가 살짝 보이는 형태로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해야 겉에서 옷을 입었을 때 안쪽이 안 보이는 게 아무래도 깔끔하겠죠? 안쪽에서 한번 다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안카라가 겉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3면을 모두 깔끔하게 다려주세요. 기존의 카라를 보면 약 0.3cm 정도 이렇게 상침이 쭉돼 있어요. 새로 만들어줄 카라도 상침을 쭉 해서 카라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번 고정을 해줄게요.

그다음에 카라를 달기 전에 카라가 벌어지지 않도록 아래쪽에 임시로 고정을 한번 해줄 거예요. 임시 고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되돌아받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대로 0.5cm 시접으로 쭉 봉제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카라를 접어주는 거예요. 카라를 접어주는 이유는 옷에 착용했을 때 카라가 자연스럽게 접혀 넘어가기 위함이거든요. 모양만 살짝 접어가면서 쭉 해주시면 돼요. 이제 겉카라의 아래쪽에 1cm의 시접선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시접선을 그려준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카라를 반을 접어서 양쪽의 길이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아래서 올라온 이 위치가, 이 선의 위치가 양쪽이 동일한지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 몸판과 카라를 가지고 와서 각각 중심을 표시해 줄게요. 지금 몸판의 안쪽이 보이는 상태에서 카라의 겉쪽이 보이게 놓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밴드 사이로 카라를 이렇게 끝을 맞춰서 딱 넣어주세요. 그 다음 시침핀으로 고정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더 고정을 해서 길이를 맞춰줄게요. 이렇게 카라와 밴드를 고정해줬으면 기존의 밴드의 상침 봉제선에 따라서 쭉 봉제를 해주는데 적어도 1cm 정도는 더 나아가서 반대쪽도 더 겹쳐지게 그렇게 봉제를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곡선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천천히 돌려가면서 봉제를 해주셔야 돼요. 되돌아받기로 매듭 지어주시고, 최대한 기존의 봉제선을 따라서 봉제해주세요. 끝 지점도 카라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마무리해줄게요.

앞뒤로 혹시 봉제가 빠진 곳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빠진 곳이 없으면 시침핀을 빼줄게요. 마지막으로 다리미로 초크 자국을 지워주면서 한번 싹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터틀넥 티셔츠를 라운드 티셔츠로 리폼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1: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2: EBS 자기주도 학습 학생 화이팅!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한테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금!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여러분 저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그죠. 1980년대 개그로 시작을 해서 이 방송 사회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뭐 연기도 가끔 하던, 예, 그 사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역사학자입니다. 예? 방송하던 사람이 갑자기 역사? 뭐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40살이 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우리 말이. 그리고 우리 역사가. 그래서 40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놀라우시죠? 네. 석사하고 박사하고 뭐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한국사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역사가 재밌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한테는 재미없었죠? 어려워서. 뭐 또 외울 게 많아서. 예, 그 재미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나이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저는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한국사를 좀 다르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교과서 한 페이지 가득 나오는 큰 사건일 수도 있고요. 뭐 구석에 조그맣게 이 사진으로만 나오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현재 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역사 속 유전자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이 돌멩이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게 보통 돌이 아닙니다. 세계 고고학계를 뒤집어 놓은 그런 돌이거든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앤티키티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 1927년에 창간된 이 저널은요, 이 고고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입니다. 이 저널이 2016년 연천 전공미 유적을 주제로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과학 잡지들도 특별 대담을 기획했고요. 중국에서는요, 이 자국 내 구석 유적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바이서, 뭐 딩춘 이런 곳에서 주목 도끼가 추가로 발견됐죠. 어떻게 돌 하나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공미 주목 도끼입니다. 이 아몬드 모양이죠. 전체적으로 좀 길쭉하고요. 이 밑부분 넓은 면을 손으로 잡아서 이 도끼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수렵이나 채집할 때 온갖 용도로 다 썼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멀리, 아주 멀리 가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이 반만년의 유...

무한 역사라고. 그 반만 년의 기준이 단군 안검이 고조선을 세운 기원전 2333년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훨씬 전부터죠. 약 70만 년 전. 야, 이 70만 년 전. 이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이 문자로 기록된 시대를 먼저 떠올립니다. 삼국시대, 뭐 고려, 조선, 뭐 이런 거죠. 자, 오늘은 그 이전으로 갑니다. 선사시대입니다. 이 선사시대는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이 땅을 파서 나온 유물, 유적 이런 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고인류가 남긴 흔적에 의존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대략 46억 살이라고 합니다. 예, 뭐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언제 처음 나타났을까요? 약 39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쯤 이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한반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고학자들이 고인류 화석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1924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타웅이라는 곳에서 이 고고학자 레이먼드 다트가 화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인류 화석이죠. 이 발견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 타웅아이라고 불렀고요. 남방의 유인원이라는 뜻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학명을 붙였습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죠. 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인류입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요, 1974년 이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하다르에서 발견된 루시입니다. 이 과학자들은요, 루시가 약 32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수백만 년 전의 화석은 대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뼈나 이빨 조각 정도가 발견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루시는 이 머리뼈부터 다리뼈까지 전체 뼈의 약 40%가 발견됐습니다. 루시의 경우 다른 뼈는 침팬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 골반뼈와 다리뼈의 각도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가 이 현생 인류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침팬치의 경우 이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직선을 이루는데요, 이 두 발로 걷는 사람의 경우 골반뼈와 무릎뼈 사이에 있는 허벅지 뼈가 비스듬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 걸을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이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뇌 크기는요, 현생 인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게 있었죠. 직립 보행을 했다는 거. 왜 이게 중요하냐?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뭘 했을까요? 바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음식을 익혀 먹고 빙하기에도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죠. 사냥과 채집으로 식량을 마련했고요.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까지 생겨났습니다. 네, 이렇듯 인류의 진화는 계속됐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인류는요, 점차 다른 대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더 똑똑한 인류가 나타납니다. 호모 하빌리스, 이 라틴어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약 150만 년 전 홍적세에 살았는데요, 이 얼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비슷하지만 팔다리뼈를 보면요, 이 두 발로 능숙하게 걸었고요, 이 정확한 손놀림으로 도구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호모 하빌리스가 이 석기 사용 시대인 구석기 시대를 연 주인공이었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당시에는 뭐 금속은 몰랐겠죠. 아마 제일 쉬운 거는 뭐 나무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또 좋은 게 바로 제일 단단하고 구하기 쉬운

어렵겠죠. 오늘날 우리한테 이 스마트폰이 아주 필수품이죠. 예, 이 스마트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예. 아, 여보세요? 나 지금 방송 중인데. 뭐하냐고? 여기 저 교육방송이지. 아, 그래. 그 저 자세한 건 직접 좀 검색을 해봐. 그래. 죄송합니다. 아, 이거 호랑이도 제 말 안 온다고. 예. 아무튼 이 스마트폰 없는 일상, 이거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구석기인들한테도 스마트폰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석기죠. 이 돌을 이용해서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건 정말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 호모 하빌리스는요, 이 돌을 강구해서 석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나 식물 줄기, 뭐 짐승뼈나 뿔도 도구로 썼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돌로 만든 석기만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석기는요, 이 풀이랑 나무를 자르고 또 땅을 파고 움집을 짓고 이 사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든 뭘 하든 이 석기를 휴대하거나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뚝딱 만들었을 겁니다. 이 호모 하빌리스가 초기에 사용한 구석기는요, 찍개, 긁개, 가로날 도끼, 뾰족끝 도끼, 그리고 망치돌 등입니다. 네, 이 뭉툭하게 생긴 게 이게 망치돌입니다. 이 다른 석기를 만들 때 이 돌을 내리쳐 깨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석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찍개인데요. 이 자갈돌이나 모난돌의 가장자리를 떼어서 날을 세운 석기입니다. 이 한 가장자리를 양면으로 혹은 단면으로 박리를 해서 만듭니다. 날이 하나면 외날 찍개고요. 이 날이 두 개면 양날 찍개입니다. 또 이 날의 형태에 따라서 볼록날, 직선날, 오목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긁개는요, 이 원석, 이 격지 돌날, 부스러기 등의 돌 가장자리를 떼어내서 직선날, 볼록날, 오목날을 가파르게 만든 석기인데요. 이 가죽을 긁거나 나무를 다듬는 데 주로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이 손바닥에 쏙 들어올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 가로날 도끼. 뭐 생긴 건 주먹도끼와 비슷합니다. 이 가루날 도끼는요, 넓적하고 날카로운 자르는 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오늘날의 도끼와 비슷하죠. 날은 몸돌에서 떨어질 때 생긴 자연날을 그대로 쓰거나 이 길이 축과 직교하는 방향에서 한두 번 타격해서 만들었습니다. 날 잔손질은 거의 안 하는 게 특징이죠. 이처럼 구석기인들은요, 이 목적에 맞는 석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석기 시대에 가장 발전된 이 석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입니다. 왜 아슐리안이냐? 이 프랑스 생 아슐이라는 지역에서 1859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요, 약 170만 년 전부터 사용했고요. 이 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석기입니다.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은 아프리카와 유럽이었습니다. 이 주먹도끼는요, 모양이 나무 쪽에는 쇠도끼랑 비슷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 실제로는 나무만 자른 게 아닙니다. 이 뾰족한 부분으로는요, 이 짐승 가죽을 찢고 벗기고 고기를 발라내고, 이 뭉뚝한 부분으로는 사냥하고 이 뼈를 부수는 등 여러 용도로 썼습니다. 이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한테 가장 소중한 만능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요, 이 형태상 좌우 대칭성을 가지면서 양측면에 날이 서 있고요. 이 끝은 뾰족하거나 둥근 형태입니다. 대체로 큰 돌덩이, 이걸 몸돌이라고 합니다.
이걸 깎아서 주먹도끼를 만들죠. 때로는 몸돌에서 떨어진 조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요.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은 날카롭게 안 만들었어요. 왜겠습니까? 잘못하면 손배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일부러 뭉뚝하게 만들어서 움켜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프랑스 국립선사박물관의 알랭 터크라는 학자가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인류의 지능과 지식을 보여준다. 이 주먹도끼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거죠. 침팬치도 도구를 쓰죠. 예, 나뭇가지로 개미를 꺼내 먹는다든가. 예, 그렇지만은 주먹도끼는 다릅니다.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는요,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 유럽에서도 나오고, 중동에서도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 인류가 이동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아시아, 유럽 여기저기로 퍼져나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이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곳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 평안남도 상원 검은모루 동굴, 평양 용곡동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네,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시기는 대략 70만 년 전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여기 한반도까지 오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70만 년 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아니면 강가에 막집을 지어서 살았고요. 집 크기는 작은 건 한 서너 명 정도, 큰 건 10명 정도. 예, 요즘으로 치면 작은 거는 원룸, 좀 큰 건 투룸, 이 정도가 될 것도 같죠. 예. 이 구석기 시대 후기의 막집 자리를 발굴해 보면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둥을 세웠던 자리도 있고요. 담을 쌓았던 자리, 또 불을 피웠던 자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았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권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평등했다고 하네요. 계급이 아직 발생을 안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수평적인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사냥이나 채집이죠. 이 동물뼈나 꿀로 만든 도구, 돌로 만든 석기를 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찢기 하나로 이것저것 다 했어요. 맥가이버 칼처럼.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용도별로 전문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로는 자르고, 또 저거로는 긁고, 또 요걸로는 찢고. 그럼 돌은 어디서 구했냐고요? 돌이야 강가에 널리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냥 주워서 쓰다가 이렇게 깨면 더 날카로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망치돌로 탁탁 깨트려서 집게도 만들고, 긁게도 만들고, 가루날 도끼도 만들고. 예,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그 모비우스 라인 들어보셨습니까? 메비우스의 띠요? 그 안과 박. 그 앞면과 뒷면의 구별이 없고 좌우의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그거? 그거 아닙니다. 네, 이 모비우스 라인은요, 미국 하버드 대학 고고학자 할란 모비우스가 주장한 이 석기 시대에 대한 가설입니다. 1948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 모비우스 교수는요,

문화적으로 정체된 지역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멸종했던 매우 원시적인 형태의 고인류가 오랫동안 살아남았음이 분명하다. 아, 이거 좀 이상한 얘기죠?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이 서쪽의 주먹도끼 문화권은 진보적 역동적, 이 동쪽의 직계 문화권은 보수적 정체된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 원시적. 예, 이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이 동양은 서양보다 열등하다. 이 편견이 학설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이 된 거죠. 고고학계에서 이 모비우스 학설이 정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양에 비해 열등한 동아시아를 설명하는 증거 중 하나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비우스 라인을 쉽사리 반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실제 동아시아에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8년 1월 20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한탄강 유원지 이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의 그렉 보엔 상병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이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산책하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었겠죠. 날씨가 좋네. 뭐 물이 막지. 우리 뭐 커피 한잔 할까? 뭐 이런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돌멩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뭐 강가에 이 돌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냥 사방에 널린 게 돌인데요. 그런데요, 이 돌이 좀 이상했던 겁니다. 이 둥근 조약돌이 아니라 모서리 여러 군데가 날카롭게 깨진 돌. 예, 이 보엔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보엔은요, 입대 전에 애리조나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거든요. 뭔가 직감이 온 거죠. 이거 자연적으로 깨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보엔이 흥분해서 여자친구한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영어로 소리를 쳤겠죠. 이거 봐봐, 내가 지금 뭔가 발견한 것 같아. 이 보엔은 여자친구와 함께 주변을 뒤져서 이 비슷한 모양으로 깨진 돌 여러 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보엔이 이 주운 돌을 어디로 보냈느냐. 당시 세계 고고학계 최고 권위자인 프랑스와 보르드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틀림없는 주먹도끼라고 판단한 보르드 교수가요, 다시 서울대학교에 고고학과 김원룡 교수에게 긴급하게 상황을 알리고 조사를 권했습니다. 엄청난 제보였죠. 김원룡 교수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영남대 정영화 교수와 함께 공동연구팀을 꾸렸죠. 1978년 6월 한탄강 유역, 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이 결과가 어땠는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석기 전기문화 중 이 대략 30만 년 전인 아슐리안 중기에 해당되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주먹도끼가 6개, 그리고 박편 등 타제석기가 20여 점.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들이 프랑스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김원룡 정영화 교수가 쓴 발표문, 이 문장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비우스 학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던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전곡리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한국 고고학계 최대의 수확이며 이 모비우스 학설을 수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획이다. 이 모비우스 라인, 이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그 이론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역적, 인종적 편견으로 가득 찬 모비우스 라인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돌리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마치 결자 해지라도 하듯이 이 미국 출신의 저명한 고고학자의 학설이 미국 출신의 고고학도의 우연한 발견으로 설득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엔에게 말했습니다. 이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곡리의 역사는 지금도 땅 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보혜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고고학을 전공했고요. 그날 우연히 그곳에 있었죠. 무엇보다 뭐 한국 학자들이 즉각 조사에 나서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전공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전공리 주먹도끼는요, 이 초기 아슐리안형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석영이라는 재료는 가공하기 어려운 돌이거든요. 그런데도 전면을 다 가공한 타원형 주먹도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주먹도끼랑 가로날 도끼도 함께 출토가 됐어요. 이 딱 아슐리안 유형입니다. 그런데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저 서양 거랑은 좀 달라 보이는데 그 서양 주먹도끼가 더 완벽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프리카에서 만든 거랑 한반도에서 만든 거랑 이게 재료가 같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같을까요? 이 지리적인 차이라든가 토양 차이, 이 문화적 차이가 당연히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죠. 이 석기를 머릿속으로 디자인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낸다. 이 능력은 똑같은 거죠. 그렉 보헨의 발견 이후로 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큰 몸돌, 날카로운 손도끼, 돌칼, 다면석기, 가로날 도끼, 천여 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건 이 전공리 이후에 이 파주 금파리에서도 나오고요, 공주 석장리에서도 나오고, 또 중국 바이서, 단장코, 런안, 딩춘 뭐 이런 데서도 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주먹도끼가 발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 동아시아 구석기인들이 주먹도끼를 못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양에 비해서 이 고고학적 발견과 발굴이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전공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 한국 고고학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78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공리 발견 이후 구석기 연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공리를 필두로 해서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만 23곳에 구석기 유적이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그 연대에는 80만 년 전부터 15,000 년 전까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전공리 발견 이후 한국의 구석기 연구 방법론이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질학적 분석, 연대 측정, 실험 고고학적 접근 등 이 과학적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 전공리에서 발굴된 주먹도끼를 현대 고고학자들이 똑같이 재현해보는 실험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돌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이 타격 각도, 이 힘의 세기, 타격 횟수까지 이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한 주먹도끼를 분석한 결과 이 한 면을 가공하는 데만 이 네 차례 정도의 타격이 필요했고요. 반대면 역시 다섯 차례 이상의 이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70만 년 전 구석기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이 정밀한 작업을 거쳐 하나의 도구를 완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공리 유적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는 오랜 준비 끝에 2011년 4월 25일 전국 선사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박물관은요,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전공리 유적의 영구적 보존과 또 선사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고학 현장입니다. 이 건물 자체도 특별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이 건물은요, 주먹도끼의 형태를 모티브로 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석기를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했던 구석기인들의 삶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프랑스 국립선사박물관 알랭터크의 말처럼 그들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추상적으로 생각한 후에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70만 년 전,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깎으면 이걸 고기를 자를 수 있을까? 어? 아, 여기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좀 손에 딱 맞지 않을까? 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그걸 손으로 만들어낸 거죠.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죠.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건물도, 예술도. 다 누군가가 이 상상한 걸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꿈꾸는 대로 만드는 유전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유전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잠재력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학이었습니다.

0: 이어서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가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2: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3: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4: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2: 안돼.
4: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2: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0: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현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2: 그거 다 이러해!

0: 대왕족의 음악회. 자, 지금부터 캐스터 넷츠 공연이 있겠습니다.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 어때, 얘들아?
1: 정말 잘한다.
0: 그러고 보니 캐스터 넷츠가 오늘 보러 가는 대왕조개랑 비슷하게 생겼네. 대왕조개?
1: 내가 설명해 줄게.
0: 엄청 크다.
1: 맞아. 대왕조개는 조개 중에서 가장 커. 심지어 1.5m 되는 것도 있대. 무는 힘도 아주 세대.
0: 뭣? 나처럼 세단 말이지?
1: 맞아. 알록달록 화려하지? 공생하는 조류들 때문에 조개마다

0: 무늬가 달라. 그리고 무려 100살까지도 살 수 있대.
1: 대단하다.
2: 궁금해. 빨리 보러 가자. 응? 알았어. 자, 출발하자.
3: 우와, 예쁜 산후숲이다.
4: 이건 뭐지? 산후는 아닌 것 같은데.
3: 예쁘다. 이거다!
2: 자, 이 근처가 대왕족의 서식지야. 고고가디언, 여기에 정박하자.
5: 알았다, 렉스.
2: 그럼 가볼까?
3: 응! 도와줘!
4: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1: 응, 들었어.
3: 누가 나 좀 도와줘!
4: 어? 암모나이트가 뭔가에 끼었나 본데?
2: 빨리 도와주러 가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0: 변신!
1: 이건 놔! 놓으라고!
0: 응? 대왕 쪼개가 암모나이트를 물고 있잖아!
2: 암모나이트야! 어떻게 된 거야?
1: 예뻐서 구경하고 있는데 날 물었어. 어떡해. 자기를 공격하려는 줄 알았나 봐.
0: 대왕 조개야, 껍데기를 좀 열어줘. 암모나이트는 널 공격하려는 게 아니야.
1: 어떡하지? 잔뜩 겁을 먹어서 우리 말을 믿질 않아. 얘들아, 빨리 꺼내줘. 내 껍데기가 부서지겠어.
0: 도모, 양쪽에서 같이 열어보자.
2: 안 되겠어.
1: 어떡하지? 아, 조개들에게 설득해달라고 해보자. 얘들아, 우리 좀 도와줘.
0: 어쩌지?
2: 다른 방법 없을까?
0: 짝짝. 짝짝짝.
1: 날 도와달랬더니 웬 연주를 하는 거야? 빨리 구해줘.
0: 방법을 찾았어.
3: 뭔데?
0: 입을 닫을 때 캐치 더 네트랑 비슷한 소리가 나길래 캐치 더 네트를 쳐봤어. 근데 대왕 조개들이 연주를 하는 거야. 봐봐. 짝짝짝. 짝짝짝짝.
3: 좋아. 그럼 저 대왕 조개에게도 한번 해보자.
0: 짝짝짝. 짝짝짝짝.
1: 지금이야.
3: 렉스, 도와줄게.
1: 살았다.
4: 얘들아, 오해해서 미안해. 우린 위험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껍데기를 닫거든. 너무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지 뭐야?
0: 너희도 나처럼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같이 음악회를 해보는 건 어때?
5: 좋아!

0: 동굴의 벨루가 구조활동을 하려면 오른쪽, 왼쪽을 잘 구분해야 해. 다시 해보자. 왼쪽으로
1: 버비.
0: 아이 참, 버비야 또 틀렸잖아. 이번엔 오른쪽으로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또 연습해보자. 안녕,
1: 버비.
0: 난 벨이라고 해. 반가워. 방향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내가 가르쳐줄까?
1: 버비?
2: 어? 흰고래 벨루가잖아. 버비의 연습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3: 흰고래라고? 하얗지 않은데?
0: 어릴 땐 회색이었다가 크면서 하얗게 돼.
3: 그렇구나. 근데 아직 어린데 방향을 알아?
0: 그럼 벨루가는 아주 똑똑한 고래거든. 봐, 미역줄기가 있는 쪽이 오른쪽이야. 해보자.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가. 잘했어. 이번엔 왼쪽으로 가.
1: 버비,
0: 성공이야. 잘했어, 버비.
1: 버비,
0: 계속 연습하면 잘하게 될 거야. 내일 또 보자. 안녕,
1: 버비.
0: 넌 어제 버비랑 같이 놀던 벨루가잖아. 여긴 무슨 일이야?
4: 도와주세요. 얼음 절벽이 무너져서 엄마와 친구들이 갇혔어요.
5: 뭐라고?
6: 어서 가보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잭슨, 베드타워 변신!
0: 위키, 핑크파워 변신!
7: 도모, 블루파워 변신!

0: 으아, 너무 복잡해. 길을 잃겠소.
1: 걱정 마. 내가 지도를 만들어 놓을게. 여기에요.
2: 어떡해. 서둘러야겠어. 도모, 얼음을 깰 수 있겠어?
0: 응, 맡겨둬. 도모, 파워 드릴!
1: 비키, 집게 발사!
3: 빙, 집게 발사!
2: 렉스, 슈퍼 갈고리!
4: 엄마!
5: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0: 얼음이 녹아서 부서지고 있어.
1: 어서 나가야 해. 내가 앞장설게.
2: 알았어. 우린 부상당한 고래들을 부축해서 따라갈게.
6: 어? 오징어다.
1: 얘들아, 잘 따라오고 있지?
4: 루카가 안 보여.
7: 어비, 아, 여기 있었는데.
4: 무너질 것 같아.
7: 바비, 바비.
1: 뭐? 먼저 루루랑 같이 나가라고?
7: 바비, 바비.
1: 혼자서 찾아올 수 있겠어?
7: 바비, 바비.
1: 알았어. 먼저 나가 있을게.
7: 바비.
6: 에, 어딨어?
7: 바비.
6: 와, 내 친구다.
7: 아.
1: 버비가 루카를 구하러 갔다고? 버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버비, 내 말 들려? 버비!
7: 버비!
1: 지금 루카랑 같이 있는 거 맞아?
7: 버비!
1: 좋아, 내가 알려주는 방향으로 잘 따라와.
7: 버비! 버비! 버비!
1: 역줄기가 없다고?
7: 버비, 버비!
1: 괜찮아,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없어도 잘할 수 있어. 날 믿어.
7: 버비!
1: 오른쪽으로 가야 해.
7: 버비!
1: 거기서 왼쪽! 자, 이제 왼쪽! 좀 더 가서 오른쪽! 이제 조금만 가면 거의 다 왔어!
5: 루카야, 무사했구나!
6: 고마워! 다들 고마워요!
2: 잘했어, 버비야!
1: 이제 방향 구분을 아주 잘하는데?
7: 버비, 버비!
1: 그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그래!
7: 버비, 버비!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어때? 잘했지?
1: 아, 멋진데? 내 친구들. 까칠하기는. 안녕.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앵무새야, 반가워.

0: 뭐야? 왜 나한테 이래? 네가 대장이라도 돼? 큰일 나다! 비상! 비상! 도와줘! 무시무시한 모험이다! 어이구, 사나워라고! 저런, 과당 넘어졌네.
1: 잠깐, 잠깐만.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0: 찾아보자, 찾아보자. 바보는 빼고 잘 찾아보자.
1: 이렇게 말하면 못 써.
0: 잔소린 딱 질색이야. 쓸데없는 잔소리 나 싫어 못 참아. 어릴 적부터 그랬지 난 제멋대로야. 내가 심술 부리면 난 놀라서 달아나지. 난 수다쟁이 앵무새 어쩌만쩡만 열 믿고 심술 굳은 말도 차차차 하지.
1: 그럼 일단 예절부터 배우자. 알았지? 따라해봐. 몸은 착하다. 또 마샤는 친절하다.
0: 끔찍해. 우당탕탕 말썽 그런 게 싫다면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지마. 나 바로 화낼 거야. 간질해 칠 거야. 간식 슬쩍 훔쳐먹고 훌쩍 떠날 거야. 나는 야멋진 앵무새 아무도 못 말려. 안 보이잖아.
1: 그럼 이번엔 마샤는 똑똑하다. 또 곰은 씩씩하다. 동물한텐 이렇게 살살해야지.
0: 나는 빠빠빠라빡 앵무새. 리오에서 왔지. 이야! 나 빠빠빠라빡 앵무새. 무대 위의 스타 멋쟁이지.
1: 그럼 또 무슨 예절을 가르쳐야 하지?
0: 완전 한겨울이잖아. 난 안 얼어. 안 얼다고. 절대 안 얼어. 이런 꽁꽁 얼었네.

0: 우리 앵무새 못 봤어?
1: 도와줘! 아이고, 나 죽네!
2: 어떠냐? 이 떠돌이 멍멍이들.
0: 아이, 그럼 못 써. 너 예절을 좀 더 배워야겠다. 그치, 곰마? 좋았어.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
2: 알았어.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래하는 날이야? 잠깐만 기다려.

준비됐어. 그건 로지 빨래야. 우리 귀여운 아가꺼 반반.

이제 우리한테서 도망치긴 힘들 거야. 그렇지, 곰마? 이게 바로 완벽한 세탁이라 할 수 있지.

0: 소개합니다. 숫자의 세계를 탐험하고 숫자들의 자아를 찾기 위한 6단계 계획입니다.
1: 1단계 10과 1.
0: 자아를 찾

0: 2단계 직사각형.
1: 어떤 직사각형이 될 수 있을까?

0: 알았어.
1: 우린 팀이야. 여러 개의 팀.
2: 그럼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만든 숫자인지.
3: 4단계 패턴과 놀아보자.
2: 자를 찾아봐요. 어떤 모양을 그릴까요?

0: 숫잔지 화살표 나비 이건 그렇다 치고
1: 재미있는 십자가 구멍대게 짜리 정사각형
2: 돈 잘했어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았다고 5단계 클럽을 구경해봐
0: 자 알을 찾아봐요

0: 마치 미래까지 있네. 어?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1: 난 31이고 난 달력을 좋아해.
2: 두 배.
3: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4: 나는 32야. 그리고 나는 두 배수야.

0: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몽을 완성하라. 인어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0: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0: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0: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0: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요정들, 내가 어제 꿈을 꿨어. 아주 기분 좋은 꿈.
2: 우와, 박사님 꿈에 누가 나왔길래?
4: 아, 제가 나왔군요.
1: 아잉, 제가 나왔군요.
0: 에이, 나야 나. 제가 나온 거 맞지?
3: 아니, 꿈에 내 이가 나왔어. 하하하.

0: 박사님의 이가요?
1: 꿈에 내 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박사님, 저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같은 중인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라고 말하지 뭐야.
2: 박사님, 평소에 이를 아주 잘 닦으시나 봐요.
1: 물론이지. 그런데 이를 닦지 않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0: 기사.
1: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나한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안순아, 과자 그만 먹고 자기 전에 이 닦아야지.
3: 이 닦았는데?
2: 으이그, 칫솔이 바짝 말라있는데?
3: 진짜 닦았다고요. 그저께 아침에? 이 닦았다고요.
4: 뭐? 그저께 아침? 안순이, 너 그럼 계속 지금 이를 안 닦았...
2: 안순이, 너 엄마가 이 닦아줘야겠다. 자, 입 벌려봐. 아...

0: 아니, 너 얼마나 안 닦았으면은 이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아유, 불쌍하다. 안순이, 니 이들이 불쌍해. 어. 내 이거 뭐가 불쌍해?
1: 그런데 엄마의 말대로 안순이의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었지.
2: 우리가 원래 이렇게 노란색이었나?
3: 아니, 하얀색이었어. 주인 잘못 만나 이 꼴이 됐지만. 사람들이 우리 냄새만 맡으면 으악 하고 도망가는 거 정말 자존심 상해. 이거 다 안순이 때문이야. 안순이 정말 미워.
1: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4: 가엾은 안순이의 이들아, 안순이가 미우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복수해야지. 안 그래? 기다려라 이들아, 악당 크크가 곧 갑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0: 안순이 결국 이 안 닦으란다.
1: 이럴 줄 알았어.
2: 안녕 안순이의 이들.
1: 뭐야 입속 세균인가? 우리를 썩게 하려고 왔네.
0: 세균 너 여기서 당장
3: 나가.
2: 아니야 나 세균 아니야. 악다 큰 거야.
1: 악다?
2: 그래 너희들 한순이가 잘 닦지도 않아서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 이런 대접 받으면서 계속 있을 거야?
1: 여기 있지 않으면 뭐 어떻게?
2: 나가야지. 입 밖으로 탈출해야지.
3: 탈출?

0: 안순이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아이야. 너희들 계속 이러고 있다가 조만간 시커멓게 썩어서 치과에서 그냥 다 갈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
1: 안돼.
2: 우리 여기서 나갈래요.
0: 좋았어. 그럼 손.
2: 손.
0: 안순이 애들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둘 셋 뿅.

0: 그리고 다음 날 아침.
1: 엄마! 엄마! 엄마!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내 의가 다 사라졌어요! 아니, 니들 다 어디 간 거니? 몰라요. 은은이 어디로 도망갔나? 아유, 말도 안 돼. 일단 엄마가 이들 좀 찾아볼게. 이들아, 어디 간 거니? 이들아! 이들아, 어딨니? 이들아, 어딨니? 이들아! 이들아! 여보세요?
2: 혹시 도망간 이를 찾고 있나?
1: 누구세요?
3: 방금 전 공원에서 안순이 너의 냄새나는 일을 본 사람이 있어. 크크크크크. 그럼이다.
1: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순아, 왜 그래? 무슨 전화야?
1: 엄마, 나 찾으러 갈게요.
4: 응? 이 찾으러? 어디로?

엄청 냄새 날 것 같은 이거.

0: 있으니까 좀 낫지.
1: 시원하다. 근데 너도 냄새 좀 난다.
2: 우리 다 마찬가지야. 그래도 칫솔로 씻으니까 엄청 시원하다.
3: 깜짝아! 안수나!
0: 너희들 여기 왜 있지?
2: 다시 돌아갈게. 입 벌려봐. 자, 간다.

0: 안수라, 이제 우리 너의 거짓말에 안 속아.
1: 너 우리 안 닦아줄 거잖아.

0: 아유 재밌어 정말 재밌어. 아니 딩동댕 삼총사
1: 너 이 녀석 당장 안순이의 일을 안순이의 입속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0: 응, 그러지 못해. 자기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어린이는 따끔하게 혼 좀 나봐야 돼.
2: 그러네 크크. 너는 너 이 언제 닦았냐?
0: 그걸 왜 내가 니들한테 말해야 하지?
3: 언제 닦았는지 말하기 싫으면 해봐.
0: 그 말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으아! 에이, 또 과장한다. 내 입냄새가 그렇게 심하다고? 나 그 정도 아니야. 야, 내 코!
2: 그 어린이 괴롭힐 시간에 네 이나 제대로 닦아.
1: 지금이야. 딩딩.

0: 오랜만에 이 좀 닦아봐야겠다. 둘, 셋, 뿅!
1: 그렇게 크크가 사라지자

0: 그날 이후 안순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매일 아침 저녁 이를 깨끗이 닦으며 자신의 이를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가 되었다고 한다.
1: 기동대장 총사!
0: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2: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치카치카 치카치카 이를 깨끗하게 닦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4: 우리가 누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말랑무지팩 메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킷.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쿡. 무지팩이 와글와글. 말랑 말랑. 쫀득 쫀득. 무지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지팩 메이커.
4: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5: 전설의 가위빈 키위.
6: 안녕, 난 키위야. 호빵이가 제일 사랑하는 최애 과일이지. 아 맞다, 호빵이가 또 나를 찾을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둬야지. 영양분 체크! 나와라 키위 비타민C!
5: 비타민C!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6: 오, 좋아, 이번엔 트립토판 차례인가? 들어와!
7: 트립토판!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6: 어,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비장의 무기. 나와라! 황금 가위! 어우, 너무 쉬워. 충전 완료! 모든 준비는 끝났다. 호빵아!
8: 얼른 나를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5: 맛있다. 새콤달콤해. 꽃다가 너도 키위 좀 먹어봐.
9: 싫어. 난 키위 싫어해. 안 먹어. 누나나 많이 드세요. 난 안 먹어.
5: 키위를 안 먹겠다 이거지. 좋아. 꽃떡이도 나처럼 키위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럼 전설의 가위맨은 나 혼자 만나야겠다.

0: 어? 전설의 가위맨? 그게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1: 누구냐 하면 에이 아니다. 키위를 싫어하는 호떡이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도 마.
0: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야?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렇게 궁금해?
0: 엥!
1: 우리 호떡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이 누나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자, 전설의 가위맨 딱지야.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찾아봐.
0: 우와, 고마워 누나. 자, 그럼 전설의 가위맨을 찾아서 입!
1: 오! 전설의 가위맨 잘 만나고 와.
2: 키위 왔습니다.
3: 키위야 어서.
4: 누구니 누가 이 침원장을 불렀니? 어머나 새콤달콤 키위로구나. 반갑다.
2: 침원장님 저 또 왔어요.
4: 너만 오면 나도 모르게 달려나오게 된다니까.
2: 그렇게 달려나와 주시니
5: 저도 정말 행복해요.
6: 키위가 짐 원장님도 춤추게 한다더니 그 말이 맞네. 맞아.
7: 우리도 같이 신나자고요.
6: 키위야 반갑다.
0: 여기가 어딘지.
6: 어이구 이번엔 대왕 키위가 대왕 키위가 아니라 대왕 호떡이잖아.
0: 안녕하세요. 호떡이입니다.
8: 호떡이?
4: 아니 호떡이가 호빵이 입안엔 무슨 일로?
0: 전설의 가위맨을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에 있나요?
2: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잘 찾아.
0: 키위,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
2: 뭐라고?
0: 전설의 가위맨이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9: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2: 내가 잘 안다니.
10: 비상! 비상!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 세포들이 위험하다.
6: 어떻게?
2: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고? 저 가봐야겠어요.
0: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4: 아니 호떡이 뭐야?
8: 뭐지?
6: 세포들은 괜찮으려나?
11: 세포들아 도망가지 말고 이리 오너라. 이 나쁜 산소 괴물이 늙게 만들어줄 테니까
7: 살려주세요.
2: 나쁜 산소 괴물 멈추지 못해?
11: 누구인가? 감히 누가 나를 방해해?
0: 무섭게 생겼다.
2: 나 호빵의 최애 과일 키위다.
0: 키위 겁도 없이 왜 나서는 거야?
11: 겁도 없이 나를 상대하겠다는 거야?
2: 세포들 괴롭히지 말고 당장 물러서.
11: 싫은데 괴롭힐 건데.
2: 그 말 후회하게 해주지. 나와라 키위 비타민C.
1: 키위님 부르셨습니까?
2: 비타민C 저 나쁜 산소 괴물을 없애라.

0: 키위에서 나온 비타민C가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쳤잖아.
1: 세포들아, 괜찮아?
2: 고마워요, 키위.
0: 오, 키위 좀 멋진데.
1: 아, 뭐야, 나한테 반했나?
0: 아니거든.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나 빨리 알려줘.
1: 하, 전설의 가위맨은 말이지.
3: 비상, 비상. 호빵이의 행복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1: 허? 행복에너지가 떨어진다고? 그럼 혹시...
0: 화가 난다!

0: 내가 화가 난다고?
1: 호빵의 행복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세로토닌 요정님께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가봐야겠어.
0: 어? 가긴 어디 가? 전설의 가이밀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트리야!
2: 난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 요정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1: 키위가 왔습니다. 나와라, 키위 드립 토판!

0: 덕분에 다시 행복해졌어.
1: 다행입니다. 세로토닌 요정님.
2: 잘했다, 트립토판.
3: 휘이의 트립토판 덕분에 세로토닌 요정님이 다시 행복해지셨어. 그럼 호빵이 누나도 다시 행복해지는 건가요?
0: 당연하지. 행복 가루를 뿌려서 호빵이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3: 키위를 먹으면 행복해지다니. 키위, 좀 멋진데?
2: 호떡이 너 나한테 반했구나. 반했네, 반했어.
3: 아니거든, 아니거든. 빨리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달라니까.
2: 아, 전설의 가위맨은?
4: 비상, 비상.
3: 어? 또 비상이야?
5: 아니, 자꾸 비상 상황이 생기는 걸 어떡해.
4: 어쨌든 위산탕에 고기들이 소화불량을 일으켰다. 위님이 위험하다.
2: 뭐? 위님이? 가봐야겠다.
3: 아니, 왜 자꾸 너가 나서는 거야?
2: 위님이 위험하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야지.
3: 그럼 갈 때 가더라도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
2: 따라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
3: 정말? 정말이지? 같이 가!
6: 위님! 얼른 소화시켜주세요!
7: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온 거야? 나 혼자서는 소화시키기 힘들 텐데.
6: 위산! 위산!
7: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받아라! 위산! 샤! 위산을 쐈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잖아. 아유, 나 혼자선 정말 힘든데. 아, 이럴 땐 도와줘, 전설의 가위맨.
3: 휘, 나와봐. 위님도 전설의 가위맨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게 누구예요?
7: 왔구나.
3: 저요? 그럼 제가 전설의 가위맨이었던 거예요?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찾아 헤매고 있었네요.
7: 아이고,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전설의 가위맨. 아, 이 고기들 좀 소화시켜주겠나?
2: 네, 걱정 마세요, 위님.
3: 네? 키위디가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면 가위는 어디 있는데?
2: 아, 나와라. 황금 가위!
6: 누구죠?
3: 응? 그게 황금 가위라고?
2: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3: 후!
2: 이겼다.
3: 어, 졌다.

0: 부들부들부들.
1: 키위가 가위로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부들부들해졌잖아.
2: 나 소화가 됐어요.
3: 자 그럼 어서 소장으로 가거라.
2: 아, 예 알겠습니다.
0: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1: 키위, 그 가위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4: 아, 이 가위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단백질을 분해하는 특별한 가위로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이겼다

0: 어? 키위가 가위로 또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흐물흐물해졌잖아.
1: 나 소원 안 됐어.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나 비밀을 알았어.
2: 뭔데?
1: 키위는 계속 가위를 내고 있어.
2: 좋았어. 그럼 내가 이번에 가위를 한번 내볼게.
3: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4: 이겼다. 졌다.
5: 어제 내가 가위를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3: 어떻게 되긴. 나와 가위바위보를 하면 단백질인 고기는 무조건 포자기를. 고기를 분해하는 나는 가위를 내게 돼 있다고.
5: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1: 네가 가위로만 고기를 상대한다는 그 전설의 가위맨.
6: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될 땐 키위가 최고지.
0: 그럼 키위를 한 번도 먹은 적 없는 내 뱃속엔 전설의 가위맨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3: 그런 거야.
0: 나 앞으로는 키위 많이 먹을 거야. 그래서 전설의 가위맨 만날 거라고.
3: 와우, 전설의 가위맨 최고 딱지네.

0: 키위 최고 최고 꼭 갖고 말 거야.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2: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여행을 떠나볼까? 캐리어에서 화장품이 Magic Bag Sunpads The Shop Incomestic Material에 높은 숲이 완료 비싸 미미의 화장 캐리어
1: 가오라 가오라
2: 네 원빈님 말씀하세요
1: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론 물어보나마나
2: 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백설공주님이십니다
1: 왜야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 왜 내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2: 백설공주님은 잘 먹고
1: 나도 잘 먹어
2: 잘 자고
1: 나도 잘 자거든
2: 무엇보다 백설공주님은 화장실에도 잘 가
1: 나도 화장실 잘 가지 못해 나 변비야 미안해 똥 있다
2: 백설공주님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똥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도 맑고 아름다운 피부를
1: 왜야? 백설공주는 왜 똥도 자르는 거야? 그 비결이 뭐래?
2: 그건 저도 모르는데요
1: 뭐라고? 아니 넌 요술 거울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
2: 다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호빵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0: 그래. 걔 아무도 없느냐. 가서 호빵이를 당장 잡아오거라.
1: 어, 잡아올 순 없고 호빵이를 부르는 주문은 압니다. 를 외치세요.
0: 호빵아,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는 거냐고. 왜
2: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또 소리가 들려.
3: 이번엔 또

0: 외쳤는데 왜 호빵이는 안 오는 거야?
1: 어? 누구세요?
0: 응? 나를 몰라? 아니 왜 몰라?
1: 그게...
2: 제가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백설공주님의 새 엄마이자 새 왕비님이신
1: 어쩐지...
0: 어쩐지 예쁘다고? 나도 알아. 근데 나 더 예뻐지고 싶으니까 백설공주처럼 똥 잘 눌 수 있게 해줘. 응? 변비 탈출 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1: 그럼 이 사과를 드세요.
0: 어? 너 이거 독사과지?
1: 네?
0: 내가 백설공주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인 것처럼 나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이려고? 아니, 난 절대 속지 않아.
1: 이거 독사과 아니거든요. 변비 탈출!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럼 사과 드세요.
0: 진짜?
1: 네.
0: 아니야. 어? 난 못 믿어. 내가 믿을 수 있게 사과를 먹으면 왜, 어떻게 변비 탈출 할 수 있는지 증명해봐.
1: 네?
0: 증명을 못할 시엔 너도 백설공주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1: 좋아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딱지는?

0: 어? 사라졌다. 후빵이가 어디로 간 거지?
1: 어? 사과 마을이다. 잘됐다. 사과 마을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어. 이야! 어? 사나이 소다. 근데 졸고 있네. 저기 사나요소.
2: 아, 손 나왔어, 손 나왔어. 산소, 산소 어떻게? 펄.
3: 나 불렀어. 아, 나가 마라.
1: 아, 진정해 사나요소. 난 산소가 아니라 호빵이라니까. 아, 아니 그 난 사과 세포라고.
2: 진짜 사과 세포네.
1: 응.
2: 아,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안 나와도 돼.
3: 아. 또 난 갈색으로 변해서 사라지는 줄 알았네.
2: 아, 사과세포, 근데 무슨 일이야?
1: 아,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2: 아, 그건
1: 응.
2: 나도 잘 모르겠는데.
1: 어?
2: 아, 모를 땐 사과마을 친구들의 지혜를 모으면 되지. 사과마을 친구들아, 모두 모여봐.
4: 나는 섬유질, 이름은 팩틴이라고 하오.
5: 다 함께 손잡고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들지.
2: 그리고 또 과즙팀을 소개합니다.

0: 팀을 소개합니다.
1: 나와라 폴리페놀.
2: 사나여서 폴리페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3: 난 비상사태만 나온다. 그럼 이만.
4: 아삭아삭 아삭한 사과,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1: 잠깐.
4: 왜?
1: 사과세포가 궁금한 게 있대.
5: 얘들아,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0: 그거야?
6: 당연히 아삭아삭 캠!
0: 백틴 때문이지.
7: 아니 그냥 백틴이 아니라 백틴 용사라니까.
5: 그래 백틴 용사. 근데 넌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든다면서 어떻게 변비 탈출 하게 한다는 거야?
7: 내가 위산탕에 들어가면 아주 멋지게 변신을 하거든.
5: 어떻게?
7: 이렇게.
8: 위님! 사과가 왔습니다.
3: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자, 위산탕으로 들어가렴.
8: 네, 위님!
3: 자, 위산을 쏴주마. 쏴!
5: 쏜다.
7: 위님의 위산을 맞으면 사과 세포들은 영양분 흡수가 잘 되도록 녹아버릴 거야. 하지만 나는...
3: 아니, 너는 그대로네?
7: 위님, 백틴 용사는 단단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위산을 더 쏴주세요!
3: 오냐? 위산을 쏴주마. 쏴!
7: 야호! 나는야 백틴 용사!
9: 쏴! 백틴 젤리.
3: 어? 어이, 이 단단하던 백틴 용사가 이 위산을 맞더니 이 커졌어. 그리고 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졌잖아.
9: 위님의 위산에도 물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바로 물이 닿으면 젤리처럼 변하는 섬유질이랍니다.
3: 이 사과의 백틴 덕분에 최고의 똥이 만들어지겠는걸? 자, 어서 가거라. 대장 마을로!
9: 네! 백틴 젤리. 백틴 젤리.
10: 나 대장 세포. 오늘은 기필코 최고의 똥을 빚고야 말겠어.
0: 대장 세포님, 그럼 이 관략근 문지기도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10: 우와! 음식 찌꺼기 들어오기만 해봐!
9: 백틴 젤리.
10: 세상에, 이렇게 큰 섬유질은 처음이야! 뺨꼬다.
1: 대장 세포님! 이 정신 좀 차려보세요, 대장 세포님! 일어나시면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아니, 대장 세포님!
10: 아파! 아우, 정신 차렸어! 세상에,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섬유질은 처음이야!
9: 백틴 젤리!
1: 대장 세포님, 말랑말랑 젤리로 변한 사과 백틴이에요!
10: 뭐야! 나 말리지 마! 최고의 똥을 만들 거니까!
1: 유익균, 저도 돕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10: 사과 백틴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니까 어떤 음식 찌꺼기도 촥촥 잘 달라붙잖아!
1: 최고의 똥, 문제 없겠는데요?
10: 그치! 이제 사과 백틴이 있으니 변비가 생길 일은 없겠어! 나 너무 신나!
1: 저도 신나요!
9: 백틴도 신나 젤리! 최고의 똥을 만들어 젤리!
8: 에라디아!
0: 우와, 대장 세포님! 그렇게 신나게 똥 만드는 모습 처음 봐!
8: 또동! 최고의 똥 완성요!
0: 또동!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10: 시연! 똥! 배출하십시오! 또동! 똥 나갑니다!
8: 이야!
11: 그냥 팩틴이 아니라니까.
5: 아, 그 팩틴 영사.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야?
11: 그러니까 변비 탈출 나한테 맡겨. 특히 난 사과 껍질에 많으니까.
5: 사과는 껍질째로 먹는 게 좋겠네.
11: 당연하지.
5: 오, 사과 패팅 최고 딱지다.
11: 이게 다 내 덕분에 생긴.
5: 얼른 가야겠다. 백설공주님이 위험해질지도 몰라. 얼른 가서 새 왕비님께 말해줘야겠어.
11: 아쉽지만 새 왕비님의 변비 탈출 내가 해낸다. 기필코 백팀 용사.
5: 그러니까 이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팩틴이 위산탕에 들어가면
12: 팩틴의 몸집이 커지고
5: 팩틴이 위산을 닿으면
12: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지고
5: 그래서 똥이 말랑말랑하게 잘 만들어지면
12: 똥이 말랑말랑하니까
5: 똥 잘 둘 수 있다는 말씀.
13: 뭐야 뭐야 뭐야,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통했던 거야? 그나저나 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과는 죄다 독사과인 줄 알고 지금까지 평생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12: 그래서 변비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색도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13: 왜야? 지금 나 놀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사과가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나한테 비밀로 했었던 거야? 거울 너 정말 내가 확!
5: 이 사과 제가 먹습니다.
13: 안 돼!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단 말이야.
5: 그럼 사과부터 하세요.
13: 그럴까?
5: 잠깐! 사과를 먹기 전에 백설공주님을 괴롭힌 일부터 사과하세요.
13: 백설공주, 미안하다. 됐지? 이제 사과 줘.
5: 여기요?

0: 스페인 용사
1: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페퍼피그가 방송됩니다.
3: 전 페퍼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퍼피그.
4: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3: 엄마의 생일.
5: 오늘은 팔팔 엄마의 생일입니다. 팔팔 아빠가 침대로 아침을 가져왔죠.
6: 생일 축하해요, 여보.
5: 팔팔하고 조지는 생일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3: 엄마, 생일 축하해요.
7: 어머나, 이렇게 놀라운 생일 선물을 받다니.
6: 앞으로 놀랄 게 더 많을걸. 우선 아침부터 먹어요, 천천히.
7: 맛있겠다.
6: 빨리 가서 준비하자꾸나.
5: 팔팔 아빠가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6: 이제 케이크 위에 초를 꽂자. 하나, 둘.
7: 어디들 있어요?
5: 팔팔 엄마가 아침을 다 먹고 내려옵니다.
3: 엄마가 오세요.
6: 큰일이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누구세요?
7: 나예요. 들어가도 돼요?
3: 아니요, 안 돼요.
7: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데 그래요?
6: 일은 아무 일 없어. 하지만 들어오지 마.
7: 알았어요.
6: 여보, 거실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7: 그것도 좋죠.
6: 오늘은 당신 생일이니까.
7: 알았어. 베파, 엄마도 거실이 어딘지 알아.
3: 엄마, 책 읽으세요.
7: 고맙다.
3: 음악도 틀어드릴게요.
7: 고맙다, 베파.
6: 자, 이제 케이크 위에 엄마 나이만큼 초를 꽂자.
3: 하나, 둘, 셋.
6: 어이구, 갔다 가면 모자랄 뻔했네.
3: 아빠, 엄마는 몇 살이에요?
6: 살짝 가르쳐주마.
3: 와, 그렇게 많아요?
6: 그러니까 초는 세 개만 꽂으면 될 거야.
5: 생일 케이크가 준비됐습니다.
6: 이제 나가서 거실을 예쁘게 장식하자.
3: 저희 왔어요.
7: 아, 드디어 왔구나. 그러자나도 심심했는데.
3: 엄마, 마당에 나가서 산책 좀 하지 않으실래요?
7: 꼭 그래야 하니?
3: 네. 엄마, 안녕. 산책 잘하세요. 엄마가 들어오셔도 되면 부를게요.
7: 생일 한번 치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요, 원.
5: 파파랑 조지는 아빠하고 거실을 예쁘게 꾸몄어요.
3: 오, 재밌다.
5: 할아버지 할머니도 파파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러 오셨습니다.
8: 어머마, 생일 축하한다.
7: 어서 들어가자꾸나. 전 들어오지 말래요. 페파랑 조지가 아빠하고 저 몰래 무슨 일을 꾸미나 봐요.
9: 그래서 나와 있구나. 그럼 이따 보자.
7: 들어가세요.
3: 엄마, 이제 안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7: 그거 고맙구나.
3: 근데 눈을 감아야 해요. 눈 뜨면 안 돼요, 엄마.
6: 하나, 둘, 셋. 이제 눈을 떠요.
10: 생일 축하합니다.
7: 이런 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6: 이제 촛불을 꺼요. 소원도 빌고.
3: 이거 엄마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뭘 것 같아요?
7: 글쎄, 뭘까?
6: 어서 열어봐요.
7: 어머나, 정말 예쁜 옷이네요.
3: 엄마 정말 예뻐요.
6: 예쁜 옷을 입었으니 좋은 데 가야지.
7: 이건 뭐예요?
6: 연극표야. 오늘 밤에 하는 거야.
7: 고마워요.
5: 페퍼 엄마는 연극을 좋아하죠.
8: 애들은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우리가 잘 봐줄 테니까.
7: 모두 정말 고마워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6: 또 제일 아름다운 엄마지.

0: 팔팔하고 조지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먹고 있습니다.
1: 그렇게들 맛있니?
2: 다 먹었다!
3: 아휴, 이제 좀 조용해졌네.
2: 이게 뭐예요?
1: 이가 빠졌구나.
2: 근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3: 페파, 가서 거울 좀 보렴.
2: 내 거였잖아. 이가 빠졌어요.
3: 걱정할 거 없어. 그건 전니니까. 전니는 원래 빠지는 거야.
2: 그럼 새 이가 나오는 거예요?
3: 그럼 나오고 말고. 이제 치아 요정이 우리 페파를 찾아올 거야.
2: 치아 요정이요?
3: 그래, 치아 요정. 오늘 밤에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치아 요정이 올 거야. 치아 요정은 빠진 이를 가져가고 대신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을 넣어두지.
2: 저 어른이 되면 치아 요정이 될래?

0: 봐줘지?
1: 엄마 안녕. 아빠 안녕.
2: 잘 자라, 페파 조지.
1: 조지, 나 오늘 안 잘 거야. 너도 안 잘 거지? 우리 치아 요정 올 때까지 기다리자. 치아 요정이 왜 이렇게 안 오지?
3: 한참을 기다려도 치아 요정은 오지 않습니다.
1: 치아 요정이 왜 안 오지?
3: 무슨 소릴까요? 치아 요정일까요?
1: 조지, 무슨 소리 안 들려? 아, 못 말려.
3: 소리의 주인공은 조지군요. 피곤했던 조지는 잠이 들고 말았죠.
1: 조지는 벌써 잠들었지만 난 안 잘 거야. 안 자고 있다가 치아 요정이 오면 꼭 보고 말 거야. 난 잠들지 않을 거야.
3: 드디어 치아 요정이 왔어요. 하지만 페파는 잠이 들었죠.
1: 페파, 안녕. 너 주려고 이 동전을 가져왔어. 오, 이거 참 깨끗하구나. 고마워, 페파. 안녕.
0: 페파, 조지, 일어나. 아침이야.
1: 어? 나 안 잔 거예요.
2: 치아 요정 왔었니?
1: 안 왔어요.
2: 베개 밑을 한번 보자꾸나.
0: 페파, 봐봐. 치아 요정이 왔다 간 거야. 동전을 두고 갔잖아.
1: 만세!
0: 앉았다더니 잠을 잤구나.
1: 그게 아주 잠깐 잠이 들었었나 봐요. 다음번엔 안 자고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치아 요정이 오면 꼭 만날 거예요.

0: 이어서 도토리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1: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견뎌 몸이란.
1: 가시.
2: 여기요, 여보.
0: 조금만 견디면 만나러 갈 수 있어. 보고 싶었어.
3: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예슬아와 함께 갱년기 사주곡법 열차 탑승 고고씽! 미란 회원님은 오늘도 결석이신가요? 등록만 하고 3주째 안 오시네요.
4: 뭐야, 3주나 안 왔다고?
5: 그게요, 선생님. 우리 미란 씨가 요즘... 카리나에 빠져서요. 다른 건 깜빡깜빡 하나 봐요.
3: 아쉽네요.
4: 미란 씨, 소은 씨 말대로 만나기가 쉽지 않겠어.
3: 불화. 갱년기는 이 불이라는 놈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다 마음에 불꽃 하나씩은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뜨거운 불꽃을 못 내보내면 화병, 골병 나는 겁니다. 제때 안 내보내면 내가 타 죽어.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 소개한 만병통 치약은 바로
4: 역시
3: 신나는 댄스 타임.
6: 헤어져 헤어져 갱년기 헤어져.
3: 자자 어서 같이 해요.
6: 안 슬퍼 왜 슬퍼 생리야 잘 가라.
3: 음악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불타버려.
4: 갱년기랑 에어로빅이 대체 무슨 상관인 건데?
3: 갱년기 최고!
7: 이번 저희의 타겟은 소유자 넘버 3, 이름 모미란, 나이 50세. 사진관을 운영하는 남편과 대학원생 딸, 시어머니와 시누, 시조카까지. 여섯 식구가 남편 소유 건물에서 거주 중인데요.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으나 대화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건 한 곳에 오래 거주했는데도 모미란 씨를 아는 이웃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8: 선생님이 걱정하시더라. 솔직하게 말하고 주말에 같이 다니자니까.
0: 언니가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문화센터 간다니까 밤에 나가게 해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8: 어, 그랬지 참. 미안 미안. 이따 콘서트 후기 꼭 공유해줘.
0: 당연하죠 언니. 이따 톡방에서 봐요.

0: 나잡아봐라!
1: 모드로 확인! 수업 출동! 기동전투차 진입! 야! 꼼짝마! 사건 종료! 수업 옥스폰!

0: 뭐야 이게? 이게 뭐냐니까?
1: 그게...
0: 당신! 나리 장난감 자꾸 사주지 말랬지? 지금이나 숙모 따라다니지. 나중에 취직하면 내복 한 벌이라도 사올 줄 알아?
1: 근데 어디 다녀왔어요?
0: 완희 형님. 그 형님은 언제 봐도 인사이트가 대단하셔. 정치, 경제, 사회. 흐름을 캐치하신다니까. 완희 형님 와이프도 요새 클래식 성악 배운다더라.
1: 그래요?
0: 그 당신도 말이야. 그 문화센터인지 뭔지 다닐 시간에 교양을 쌓아봐. 에이, 거기 다니면서 당신이 이상해졌어. 얼이 빠져선 밤 11시를 넘기질 않나.
1: 그건 회원님들이랑 차 한잔하느라.
0: 뭐? 그게 좀 말해. 그리고 난 거기 오는 아줌마들도 마음에 안 들어. 통화 소리만 들어봐도 목소리가 그냥 쩌렁쩌렁. 그리고 당신 가계부 3일이나 밀린 거 알지? 그거 한 번 구멍 나면 끝없이 밀리는 거야. 장부 보면 즉각 기록을 해놔야 정확하다고 얘기를 해도 교정이 안 되네. 아, 참. 어머니가 주말에 절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준비하고. 그리고 블라인드에 먼지가 뽀얗더라. 나 비염 있는 거 알면서 그냥 대강 걸레로 그냥 슥슥 닦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못 믿는 거야. 아니 뭐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없어. 아이 참.
2: 귀찮아도 나가야 해요, 엄마. 여성 의원 선생님 말씀 들었죠?
1: 혼자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게 얼마만이지?

0: 무슨 일이다 양순아. 우리 오리즈 팬카페 개설 한 달째인데 신규 회원이 0명이야.
1: 지숙님이 꼭 가입한댔는데.
0: 걘 벌써 류비통한테 입덕했어. 축제 때 매니저님 얘기 들었지? 팬들 목소리가 커야 소속사에서도 아티스트를 더 챙긴대. 오늘 무조건 한 명이라도 오리로 만들어야 해.
1: 그게 될까 언니? 여긴 이미 다 류비통 밭인데.
2: 저기 여기가 갱년기 극복 교실 맞을까요?
3: 자, 마지막으로 갱년기에 좋은 국화차 시음해보고 수업 마칠게요.
0: 봐, 눈에 광기가 하나도 없지? 갓 상담받고 등록한 순진한 갱년러일 뿐 머글이 분명해.
1: 일반인 영업이 난이도 극상이라며?
0: 그래서 전략이 중요한 거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건 금물. 줄을 다치기도 전에 도망갈 수 있다고. 조심조심 부담스럽지 않게. 저기 몸이란 회원님이라고 하셨죠? 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주말에 콘서트 같이 가실래요? 표는 제가 사드릴게요.
1: 부담스럽고 직접적이잖아.
2: 아니에요. 전 늦어서 이만.
0: 아니, 미란 회원님 5분, 아니 1분만요.
4: 수선의 미야, 머리 좀 잘라다오. 이런 기술 썩히고 있으면 안 아깝니?
2: 네?
4: 내 머리 보고 동네 할매들이 난리잖아. 어디서 잘랐냐고. 낮에 할매들 머리 해주고 용돈 벌이 좀 할래? 내가 연결해 줄게. 애미야, 여자는 어떻게든 손에 돈을 쥐고 있어야 해. 네 시애비 봐라. 피똥 싸가며 뒷바라지 다 했더니 건물을 홀랑 아들 주고 갔지. 이 나이에 아들 집 빌부터 사는 신세라니.
2: 수선 아빠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머니.
4: 뭐 웃기지 말라 그래. 내 이름 세 글자 박혀있는 거 아님? 아무것도 내 거 아닌 거야. 남편도 자식도.
5: 여보, 밥.
2: 네, 여보.
6: 올케 언니, 부탁해요.
7: 엄마! 수선 언니가!
2: 너는 어른이 돼가지고.
6: 누가 뭘?
5: 수선 언니야! 여보, 밥.
8: 엄마! 엄마!
2: 하루만, 단 하루만이라도. 나 마트 좀. 내 몸, 내 맘, 내 인생을 나만 쓸 수 있다면
6: 어떻게 해야 하시겠어요? 마일리지 만 포인트 사용하시면 트롯아이돌 오리진 콘서트 티켓을 드려요.
2: 아, 오리진이라면.
9: 내일 절에 가니까 단정하게 가려고요.
10: 마트 간다더니 갑자기 목욕탕.
5: 알았어.
0: 어머, 이게 누구야? 미란 회원님!
2: 갱년기 극복 교실.
0: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미란 씨 이미 오리였구나. 배고프면 소리 못 지르니까 이거 먹어요.
2: 아, 이건 얼마예요?
0: 아유, 팬들끼리 나눠 마는 거예요. 미란 씨만 주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얼른 들어가 봐요.
2: 나눔이라니 너무 좋은 말이다. 설렘으로 가득해. 이런 게 콘서트구나.
11: 나 저번 농산물 콘서트 갔다가 우리 신한테 완전 치였잖아.
2: 가수가 차로 쳤는데도 콘서트에 오더니 얼마나 멋진 가수길래?

0: 세상에. 슬슬 집에 가야 하는데.
1: 얘기 하나 들려줄게요. 여러분, 제가 절대 안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시죠? 맞아요. 제가 돈가스집 아들이었거든요. 엄마는 원래 춤을 추던 사람이었대요. 발레리나는 날개가 없는데 날려는 사람이라고 돈가스를 튀기며 말했죠. 어느 날 돌아오신 엄마가 현관에 한참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고 물으니 엄마가 말했죠. 들러붙었어. 발바닥에 기름때에 들러붙어서 날 수가 없어지나. 오늘 여러분께 처음 들려드리는 곡입니다. 오르골박스.

0: 그 바로 지은다는 거구나.
1: 제일 크게 소리 지르는 우리에게 줄게요.
0: 우리 주님 손에 다 안고 받아야 해. 큰 소리. 나는 태어나 거의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다.
2: 어머님, 저 절에 다녀올게요. 트롯뉴스 101 공개 촬영 스튜디오 가려면 우선은 토리전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떡 상했는데 버리는 걸 깜빡했네. 수선 오빠가 집어먹을 텐데.
3: 몸이란지? 그럼 잘 알지.
4: 토리동 정보원이 남생의 씨라니.
3: 어머나, 그럼 도토리 탐정단 남생의 첫 공식 활동인가요? 아유, 두근두근.
4: 도토리 탐정단?
5: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장님.
3: 몸이란 씨, 토리동에서 미용실 운영하다가 가람포토 나사장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토리동에 쭉 살았어요. 가람포토 자리가 원래는 미란 헤어샵이었거든.
2: 교사시니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
3: 참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였는데 세월은 못 이기나 봐. 작년 여름인가 오랜만에 봤는데 사람이 많이 변했더라고. 계좌 좀.
2: 아, 계좌요? 제가 그런 건 잘 몰라서.
3: 잔뜩 소심해져서는 세상 물정에도 깜깜하고. 그래도 요샌 문화센터 나오면서 바깥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오리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4: 혹시 자주 가는 장소나 접촉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3: 접촉할 수 있는 곳? 아, 맞다! 토리사네! 토리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
4: 오, 토리사.
3: 거기 미란 씨가 토요일마다 불공을 드리러 간다더라고. 아, 맞다! 거기 흑임자 떡이 정말 유명해요. 스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파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오후 1시만 돼도 다 팔리고 없더라고.
5: 근데 부장님, 오미란 씨 신발이...
4: 산에 가는데 힐이라 확실히 이상하군요. 우리 말고도 따라가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6: 오미란 씨의 남편 나가람 씨예요.
4: 우선 조용히 따라가보죠.
7: 뭔 저리 산꼭대기에 있어야겠.

0: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서 죄송해요, 스님.
1: 다시 부처님을 찾아주시니 그저 기쁠 일이지요.
2: 매주 절에 왔던 게 아니었군요. 그럼 대체 주말마다 뭘 한 거지? 오리진, 쌀 그대, 대박 기원, 미라놀이?

0: 소원표잖아요, 부장님. 저렇게 소원을 써서 걸어두면 이루어진대요. 근데 오리진이라면 아마 트롯 아이돌일 텐데.
1: 트롯 아이돌이요?
2: 미란 불자님이 처음 토리사에 찾아오셨을 때가 기억나네요. 행숙 불자님 대신 이 험한 산에 매번 혼자 오시기에 여쭈었지요. 그때 불자님 대답이 재미있었습니다.
3: 부처님 얼굴이 좋아요. 저한테는 바라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냥 내가 찾아오기만 하면 웃어주시고. 저는요, 스님, 부처님 앞에서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2: 미란 불자님, 부처는 어디에나 있답니다. 그래서 불자님을 뵙지 못하는 동안에도 염려치 않았지요. 어쩌면 불자님은 부처님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지셨거나 또 다른 부처님을 찾은 걸 테니까. 그럼 된 겁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4: 도리오동 주연불자 사법구시 합격하고.
5: 아니, 벌써 가버렸나?
4: 트롯아이돌 오리지는 세계 무대 정복하고.
2: 나무 관세음보살.
1: 오리진 세계 정복 소원 성취 기도까지 부탁하고 갔군요.
0: 방금 조사해봤는데요, 모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트롯아이돌입니다. 아, 팬덤 이름은 오리라네요?
6: 무슨 오리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1: 그게 그 얘기였군. 잠깐, 그거 분명 어디서 봤는데. 아! 소음씨, 먼저 퇴근하세요. 전 처리할 일이 있어서.
0: 아, 부장님! 부장님! 무슨 일이야?
1: 한번 깡나!
0: 부장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1: 저는 이제 오리진 팬클럽 오리입니다. 죄, 차에, 입덕, 성덕, 먹을, 잃고, 밤새워 덕질 용어까지 완벽 마스터했죠.
0: 왜요?
1: 왜라뇨? 당연히 모미란 씨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죠. 제 예상대로 은보석과 모미란, 조양순 이 세 사람은 오리진의 덕친, 즉 덕질 친구라는 이름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덕친 그룹에 잠입하려면 완벽한 오리가 되어야만 하죠. 자, 보세요. 팬클럽 인증 팔찌와 응원봉, 포토카드, 아니지, 포카드 있습니다. 아침에 연금 마켓에서 구매했죠.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오리 같죠?
0: 아, 이 모든 걸 단 하루 만에 학습하시다니. 역시 굴지의 대기업 유니버스 부장님이세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100% 들키세요.
1: 네? 왜요? 뭐요? 제 어떤 점이 오리 같지 않죠? 다 노래 못 외우긴 했는데 살모사 같은 너의 미소. 아, 이 부분이 잘 안 외워집니다.
0: 아,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뭐랄까, 도저히 숨겨지지 않는 성실함? 생활력? 현실감과? 절대 욕망에 휘둘려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미묘한 느낌이랄까. 아무튼 덕후로 안 보여요.
1: 왜 욕 같죠?
0: 걱정 마십시오, 부장님. 부장님에게 딱 맞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뉴비 작전! 어떤 장르의 팬이건 일정 연차가 지나면 튀어나오는 본능이 있습니다.
6: 웬일이야? 여기서 우리 진이 노래를 다 틀고 맨날 클래식만 틀더니 말이야.
1: 어머, 이 노래 너무 내 취향이다.
0: 바로 뉴비, 즉 초심자를 보면 떠먹여주고 싶어 미쳐버리는 본능 말이죠. 장담하는데 덕생 N년차 고인물이라면.
1: 궁금하다고?
6: 취향이라고?
0: 반드시 운다.
6: 실례합니다, 숙녀분. 이 노래가 취향이라고 하셨나요?
1: 어머, 네.
6: 이 곡은 천재 트롯 아이돌 오리진의 2집 타이틀곡 쌀쌀한 그대입니다. 트롯 정통성과 현대성 둘 다 성취해낸 명곡이죠.
0: 자, 이제 부장님은 리액션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1: 어머나.

0: 감사해요. 혹시 다른 곡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1: 당연하죠. 자, 잠깐만. 뭐부터 보여드리지? 데뷔 무대? 아니, 컴백 무대?
2: 아, 무슨 소리야, 언니. 당진 쌀 콘서트 입덕 영상부터 보여줘야지.
3: 알아서 다 떠먹여주실 테니까.
4: 아니, 누가 오디오를 마음대로 건드렸어?
5: 부장님, 오늘 맞죠?
6: 네, 수업 시작 전 1층 카페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모미란 씨를 만나겠군요. 지옥길 씨 조사는 잘 되어가나요?
5: 그럼요. 목도리도 이만큼이나 떴는걸요?
6: 타겟에 집중해야죠, 소은 씨. 뜨개질에 너무 심취한 거 아닙니까? 둘이 또 시작이네.
7: 못된 영감탱이. 도대체 그 나이 먹도록 어떻게 살길래 전기가 끊겨? 그 많은 돈 다 들고, 어? 지 혼자 살겠다고 간 놈이 어디다 손을 벌리냐고. 둘이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일에만 집중해, 알았지?
6: 어째서 좋은 건 좋은 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8: 오늘 아빠랑 진짜
6: 나쁜 건 전부 다 나쁘지 않은 걸까? 아니, 나빠. 인간은 순도 100% 나빠. 시끄러워요. 에? 이웃의 민폐잖아요.
4: 아, 왔니 우리 딸? 민폐라니. 아빠 연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0: 쌍꺼풀 수술했어요? 이 피아노는 또 뭐예요?
6: 전기세도 못 낸다더니 이거 팔아서 전기세 내면 되잖아요.
4: 눈이 좀 처져서 울린 거야. 피아노도 내 손에 딱 맞는 거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포르쉐 한 대값 주고 겨우 구한 걸 어떻게 팔아? 에휴, 둘이야. 아빠 진짜 힘들어. 두세 달 버티면 현금 돌 것 같으니까 부탁 좀 하자. 응?
0: 힘들면 피아노 팔고 분수에 맞는 집으로 옮겨요. 갈게요.
4: 아이, 됐어, 됐어!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잔소리는? 호적 파서 고시 됐다고 이제 남이라 이거지? 아무튼 지 엄마랑 똑같아. 그저 눈앞 몇 푼에 덜덜덜. 둘이 너 키가 왜 그렇게 안 컸는지 알아? 네 엄마가 반찬값 아낀다고 고기를 안 먹여서 그래.
0: 내 키는 아빠 때문이잖아. 아빠가 야구에 미쳐서 난을 치다 다치고 눈물 나오는 집으로 쫓겨나서 학교에서 집까지 물통 이구지구 다니느라.
4: 그 얘기는 25년을 주구장창 안 해. 아빠가 죽다 살아난 건 안중에도 없지.
0: 여기까지 속아서 달려온 내가 바보지.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도 나한테 연락할 생각 말아요. 이건 또 뭐야?
1: 응? 아빠!
6: 역시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든다.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모조리 없애버린다.

0: 상이죠, 당연히.
1: 선물을 아니죠.
2: 선물은 그냥 다 올라 땡겨, 빌딩 땡겨봐.
3: 아, 부실해. 부실이다. 야, 힘 좋다. 아, 예, 예. 아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역시.
5: 너무 좋아요.
6: 호 안 와서 후회할 뻔했어요.
3: 어? 고추 반짝 끼면 너무 보라색이 예쁘겠다. 영양분이 듬뿍. 사진아!

0: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성공이다.
1: 사건 발생.
0: 도망쳐. 나 잡아봐라.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 전투차 진입. 야호.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2: I'm Yuval Noah Harari. I'm a historian and philosopher. I wrote Sapiens and most lately Nexus.

0: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2: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3: 아, 다들 한잔하나?
2: 네!
1: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4: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3: 야, 너 뭐하는 거야?
1: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4: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3: 너 이거 몇 개야?
4: 4개?
1: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4: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3: 뭐라고?
1: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3: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EBS 뉴스입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대상학원 입학시험이 오늘부터 금지됐습니다. 지난 3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시행령까지 마련되면서 입학이나 분반을 목적으로 유아를 평가하는 시험은 치를 수 없게 된 건데요. 과도한 조기사 교육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관찰이나 면담을 통한 진단은 허용되면서 이를 우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아 레벨 테스트 금지법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먼저 무엇이 금지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라면 모두 할 수 없는 걸까요?
2: 네, 일단 시험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입학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나 유아의 수준에 따라 반을 배정하려는 목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면 전부 불가능합니다. 시험 형태가 어떻든 모두 할 수가 없습니다. 필기, 실기, 구술, 면접은 물론이고요. 외부 영어 시험 성적이나 유아가 직접 작성한 글, 말학기 영상 등을 제출해 평가하는 방식도 당연히 안 됩니다. 만약 법을 위반하면 처음엔 100만 원, 두 번째는 2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0: 그런데 학원에서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또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단까지 모두 금지되는 걸까요?
2: 네, 그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교육부가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는 형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입학 목적으론 시험이나 평가를 치를 수가 없어서 당연히 이런 진단은 학원에 등록한 뒤에나 가능합니다. 또 이 결과를 토대로 유아들을 수준별로 배정하는 일은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이런 방식으로 진단하겠다고 부모에게 알린 뒤 동의도 미리 받아야 합니다.
0: 네, 그러면 문제는 이 진단과 평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관찰이나 면담을 통한 진단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2: 네, 그래서 이 법에 어떤 거를 해도 되는지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처럼요. 이 유아가 어디까지 배웠는지, 더 잘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충하면 되는지 교사가 서술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점수를 매긴다거나 전체 아이들 중에 몇 등인지 표기를 한다거나 합격 여부를 표시하는 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이름만 시험에서 진단으로

0: 바꾸는 식의 우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또 어떤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1: 네, 교육 현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찰, 면담 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수준별 배정 목적의 평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진단 결과를 통해서 반을 바꾸거나 보충 수업을 하게 한다거나 또 재등록을 못하게 하면 사실상 법을 우회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또 관찰 면담을 하더라도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거나 수준을 진단한다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사실상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학생은 A로 시작하는 단어를 10개 이상 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체크리스트에 넣어 유아별 수준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0: 네, 그렇다고 법에 가능한 우회 사례를 다 일일이 담기도 어려울 텐데요. 현장에서 혼선을 줄이고 또 편법을 막으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1: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법의 특정 사례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다 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사례집이라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사례집을 통해 관찰 범위는 어디까지다 같은 내용을 제시해서 이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선을 만들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는데요. 지금은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죠. 하지만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의 비용을 보면 이 서울에선 유아 한 명이 매달 내는 학원비만 평균 136만 원입니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다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 수위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의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네, 결국 이 법의 목적은 과열된 조기 사교육을 줄이는 데 있겠죠. 레벨 테스트를 없애는 것만으로 실제 사교육 경쟁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일단 지난해 6월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영유아 기관장과 교사 1,700여 명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전체의 97%가 유아 사교육이 이미 과열돼 있다고 느꼈고 또 왜 이렇게 과열되어 있나 이유를 봤더니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게 양육자의 경쟁심과 불안 항목이었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금지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경쟁심과 불안이 일거에 사라지기는 어렵겠죠. 실제로 지난 추석 연휴 때만 봐도 학원들이 수준별 교육을 강조하면서 4세에서 7세를 대상으로 연령별 국어나 영어 특강을 홍보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입 수험생들이나 듣던 추석 특강이 유아 단계까지 내려와서 학부모들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 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추석 특강은 또 놀랍습니다. 네, 결국 시험 하나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과열된 조기 사교육을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까요?
1: 네, 일단 정부가 사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정부로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 말고도요. 이 3세 미만 영아들은 영어나 수학 등에서 지식 주요의 목적으로 한 일명 인지 교습을 못하게 하고 3세 이상의 유아도 이 같은 방식의 수업은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과도한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양동아 고려의대 소아청소년과 임상조 교수는 영유아기는 뇌가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빠른 학습이나 조기 학업 주입의 필요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자극과 안정적인 관계를 토대로 영유아의 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전은옥 선임연구원은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 활동을 이미 교육부가 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을 사실 접하는 학부모가 많지가 않다면서 아동수당 등 부모 대상 국가 사업을 실시를 할 때 이 관련 교육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0: 네, 유아 레벨 테스트 금지법. 이번 조치가 단순히 시험 하나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영유아들이 또 그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사교육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서비스 아닙니까? 그것을 공급하는 엔트로피의 CEO와 다리오 아머데오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AI 개발 속도를 좀 늦추자 하는 제안을 했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회사의 경쟁 회사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라든지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사들들이 좋은 의견이라고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그 비슷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1: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동의한 건 또 아니죠. 오히려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대표적으로 AI 서비스에서 약간 후발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 메타,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은 우리끼리 경쟁을 하는데 무슨 그 속도를 낮추느냐, 그리고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AI 개발의 핵심 부품인 고사양의 GPU를 공급하는 그 젠센황, 엔비디아 이런 데들도 그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데 미국 기업이 뒤질 수 없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AI 개발 속도 조절론이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최근에는요, AI가 스스로 다른 회사 서버를 해킹하고 또 얼마 전에는 호주 정부 사이트에 접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속도 조절론에 어떤 힘을 실은 배경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사건의 시작은 지난 7월 중순인데요. 오픈 AI가 개발하고 있던 두 개의 프로그램이 실험 환경을 벗어나서 스스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에 어떤 회사의 운영 시스템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픈 AI 측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피해 업체가 그 사실을 공개하니까 5일 뒤에 뒤늦게 그것을 파악하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공상과학 영화 매트릭스라든지 터미네이터 같은 데서 기계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무서운 환경이 시작된 것 아니냐 하는 공포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 속도를 늦추자는 주장에 사다리 걷어차기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미 앞서간 기업들이 후발주자의 추격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0: 그렇죠.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면 먼저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이 추격해오는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걸어 올라왔던 사다리를 치우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속도 조절을 논을 얘기하는 오픈 AI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구글 회사 이런 사람들은 이미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이들이 지금 와서 정부의 개입과 속도를 조절하자는 이야기는 후발주자와의 간격을 넓히거나 그것을 영원히 고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1: 네, 논란은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얼핏 보면 경쟁사들이 함께 속도를 늦춰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하자 이런 얘기 같기도 한데 기업들이 서로 개발 속도를 맞추는 게 왜 다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0: 예,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기본 생리인데 그 사람들이 타협을 해서 무슨 의견을 일치를 본다는 것은 사실 담합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명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도 말이죠. 그게 1960년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GM이라든지 크라이슬라든지 포드사들이 그때 당시에 배기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시설을 공동 연구를 하자 하는데 의기투합을 했지만 결국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바랐던 것은 결국 연구 투자비를 아끼고 시간 벌자는 거에 불과해서 법무부가 기다리다가 그 세 회사들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와랑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의 AI 업계의 상황이 네. 과거 자동차 업계의 담합 논란과 비슷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0: 그렇습니다. AI 공급의 80%를 쥐고 있는 회사들이 담합을 하는 것은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AI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측에서 보기에는 소비자를 위한 품질 개선 노력을 작정을 하고 늦추자 돈 아끼자 하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 아니냐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부

0: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를 했습니다.
1: 네. 또 하나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개발 속도를 늦추자고 주장하는 이 기업들이 정작 AI 반도체에는 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속도 조절론 뒤에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어떤 경제적 계산이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네 개사, 다섯 개사 지금 말씀드리는 이 회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시가총액 거의 상층부의 1, 2, 3, 4,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상을 보면 그들이 또 고급 사양의 GPU를 사느라고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급 제한 때문에 가격이 폭등한 GPU 가격을 좀 낮춰보자는 거니까 사실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돈을 좀 아껴보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예.
1: 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AI 속도 조절론이 국제적인 규제나 규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기술을 먼저 확보한 나라들이 이렇게 규칙까지 만들게 되면 후발주자인 우리 한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원론적으로 보면 선진국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운 규칙이나 규제를 만드는 것은 일방적으로 후발주자한테 불리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 규제하고 금융 규제 아니겠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선진국들이 공기 오염 같은 거 시커트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금융 위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버블을 일으키는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환경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금융을 안정적으로 만들자 하는 것들이 후진국들, 후발주자들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지요. 근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예,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 그럼 꼭 불리한 것만도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새로운 규제가 그럼 오히려 한국 산업에 기회가 된 어떤 사례도 있을까요?
0: 예, 대표적으로 이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제 해사기구 IMO가 그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배에는 탈황 시설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그 원료에 그 황의 함유를 3.5%에서 최대 0.5%까지 낮추는 그런 규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모든 선박사들이 고급 원료를 쓰든지 아니면 배를 새로 만들든지 하는 그런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그 상대적으로 기술이 좋은 한국을 향해서 새로운 배를 만들어 달라, 탈황 시설을 만들어 달라 해서 조선 산업이 크게 호황을 겪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 그 새로운 규제가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1: 네. 결국 AI 안전이라는 명분과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함께 얽혀 있는 셈인데요.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우리 청소년들은 또 무엇을 따져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0: 어떤 사안이든지 미래를 볼 것이냐, 현재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학처럼 사회 문제에는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도 조심스럽게 잘 뜯어보고 각자의 주장의 배경에 들어있는 전제와 이 조건들을 따지고 생각해보는 그런 사고 훈련을 좀 많이 경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안전을 위한 주장에도 기업의 이해관계와 경제적 계산이 함께 할수 있는 만큼 또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10월 1일 목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덩이랑 탱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이건 우리 백성들이 1년 내내 땀 흘려갖군 소중한 곡식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요.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겠소.
1: 전하, 이미 신하들이 여러 번 확인해서 다듬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결정만 해주시면 바로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사옵니다.
0: 아니,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오.
1: 전하, 아뢰옥기 황공하오나 벌써 사흘째이옵니다. 백성들은 전하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어옵니다.
0: 이것이 정말 우리 백성들에게 좋은 방법인지,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결정하겠소.
1: 전하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들이 쌓여가고 있어옵니다.
2: 추상 전하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시니 나란 일이 너무 지체되는구려.
3: 상왕 전하께 구하여 답을 얻는 편이 빠르겠소.
4: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는지요?
0: 부인, 신하들의 냉정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고민이 깊어지오. 내 손끝에 수많은 백성들의 삶이 왔다 갔다 하니 도저히 도장을 찍지 못하겠소. 신하들도 날 믿지 못하고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약한 왕이 된 것만 같아 부끄럽소.
4: 전하, 그것은 나약하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그만큼 신중하신 것뿐입니다. 신첩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어진 임금님이십니다.
5: 역시 대왕님은 다르시다. 괜히 전설의 왕이 아니야. 백성들 걱정하느라 생각이 많으시네.
6: 그러니까 오로지 백성 생각뿐이셔. 세종 같은 왕이 또 있을까?

0: 도적대다! 외국은 쳐들어왔다! 외국놈들이 읍성을 통째로 에워쌌으니 모두 도망치시오!
1: 충청 앞바다가 뚫렸다는구만. 이러다 한양까지 오는 거 아니야?
2: 충청 앞바다가 뚫렸다면 이 아래 고을들은 이미 위기에 놓인 것이오. 사력을 다해 남은 군사를 이끌고 육지 성벽에서 최후의 배수진을 치는 게 어떻겠소?
3: 좋은 생각이 옵니다, 전하. 성벽만 굳건히 지키면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들의 침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4: 주상, 바다의 배를 포기하고 성벽만 지키겠다니요. 도적들에게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저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겨 해마다 찾아와 노략질할 것이오.
2: 하오나 아바마마,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싸움은 우리 병사들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시키는 꼴입니다. 군사 또한 나라의 백성이오,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옵니다.
4: 가만히 서서 막아내기만 하다가는 결국 또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오. 내 새끼가 귀하다면 도적들의 손에 쥐어진 칼날을 부러뜨려야 하는 법. 저들의 소굴을 영원히 소탕하려면 기지인 이곳 대마도섬을 먼저 쳐야 하오.
3: 상황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적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작전은 감당해야 할 위험이 너무나 크옵니다.
4: 왜구들이 배를 싹 다 끌고 우리 땅을 기습하러 왔다는 건 지금 대마도가 텅 비어있다는 뜻이오. 이 절호의 기회에 도적들의 지휘본부가 있는 대마도를 완전히 쓸어버리시오.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확실한 전략이오.
2: 아바마마의 지혜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소인의 생각이 짧았사옵니다. 내 눈앞에 백성만 보았던 나를 부끄럽게 만드시는구나. 나라의 백성을 영원히 평안케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군주의 자세로다. 장군, 오늘 내가 칼을 뽑는 것은 선을 넘은 외구의 도적들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요. 적들에게 가서 전하시오. 잘못을 뉘우치고 무릎을 꿇는 자는 살려주겠지만 끝까지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벌할 것이오. 대마도 정벌을 선포하노라.
4: 예, 전하,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군, 출정하라!

0: 잠깐 진짜 가게 따라갔다 잘못되면
1: 장군님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외국놈들이 어떻게 깨지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자고.
0: 그래도 전쟁 직관은 좀 무서운데.

0: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님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겠구나.
1: 그러니까 나라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배우는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일지도 몰라.
0: 자신의 고집대로만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으셨어.
1: 아버지랑 아들 모두 정말 대단하셔.
2: 이어서 덩이랑 탱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0: 군사들이여, 조선의 기상을 저 도적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라. 너희를 구하러 왔다.
1: 정말 조선군이요? 우리 편이십니까?
0: 그래, 이제 집으로 가자. 조선으로 가자.

0: 상황 전하, 대마도의 포구를 완전히 점령하고 우리 백성들을 무사히 구출하였나이다.
1: 이종무가 참으로 장하도다.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2: 경하드리옵니다, 상황 전하.
0: 전하께 승전보를 전해드렸으니 내일 해가 뜨면 우리 군을 철수할까요?
3: 철수하다니! 포구를 점령하고 포로들을 구한 것으로 상황 전하의 믿음에 보답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0: 하오면...
3: 저들은 급히 도주하느라 식량조차 챙기지 못했다. 반면 우리는 두다치 식량을 확보했으니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왜구의 근거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는 우리 바다에 얼씬도 못하게 적의 실을 말려야 한다.

0: 적들의 기척이 너무 없습니다. 숲이 너무 깊어 조심해야 한다.
1: 함정이다! 대형을 유지하라! 방패 막을!
2: 전하, 이정무 장군은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고도 왜구를 다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우리 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정무 장군에게 큰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3: 경력을 얼마나 잃은 건지 꽤 많이 잃었다고 하더구나.
4: 유정승, 그대의 말대로라면 장군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 돌아왔는데 칭찬은커녕 벌을 주란 말이오?
2: 전하의 인자함이 군의 기강을 해치고 있어옵니다. 당장 이종무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그 가문을 몰락시켜야 합니다.
4: 그대들의 안타까움을 충분히 이해하오. 허나 적의 기습 때문에 생긴 피해를 장수의 탓으로 돌려 목을 치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2: 하오나 나라의 법이...
4: 이정무 장군은 적들의 본거지를 부수고 대마도 항복까지 받아온 영웅이오. 잘한 것은 쏙 빼놓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장수의 목숨을 빼앗는 게 과연 올바른 법이란 말이오?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소? 안 그렇소?
5: 우와, 대박 대박!

0: 저 무서운 아저씨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싹 다물었어. 대왕님 진짜 멋있다.
1: 역시 책을 많이 읽으셔서 말씀도 잘하셔.
0: 아, 이걸 태정전하께서 직접 보셨어야 했는데.
2: 왜구들의 소굴을 짓밟았으니 이제 저들은 굶주림에 더더욱 사나워질 텐데 이제 어떡할 계획이오?
3: 그들이 도적이 된 것은 땅이 척박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항구를 개방하여 정식으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무역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2: 나는 대마도를 치기 위해 칼을 들었는데 주상은 적을 무역상대로 변화시키는 거리야.

0: 주상,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잘 해나가 주길 바라오.
1: 아바마마께서 닦아놓으신 이 나라의 깃털이 얼마나 단단하고 깊이 있는지 소자 이제야 비로소 알겠나이다. 소자 곁에서 더 오랫동안 가르쳐 주시옵소서.
0: 이제 참으로 주상의 시대가 왔소. 두렵소?
1: 두렵지 않나이다. 모든 것을 홀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왕관의 무게가 더 이상 두렵지 않나이다.
0: 그가 모아온 주상의 치밀한 행정력과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참으로 훌륭하였소. 그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오.

0: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이가 없도록 아바마마께서 닦아놓으신 길 위에서 이제 제가 이 조선을 이끌어 가겠나이다.
1: 정희야, 세종대왕님이 왜구를 물리친 뒤에 왜 항구를 열어 무역을 허락해 주신지 알아?
2: 이제 착하게 살라고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건가?
1: 침략하지 말라고 쌀과 물건을 거래할 길을 열어줘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한 거야.
2: 원인의 뿌리를 뽑아버려서 진짜 평화를 만드신 거구나. 역시 대왕님은 현명하셔.
3: 이어서 귀하신 몸이 방송됩니다.

0: AI 시대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예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감수성, 창의력,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협동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1: 맞아요.
0: 이게 AI가 하지 못하는 거지.
2: 어떻게 AI 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을
3: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4: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3: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4: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구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문의 080-865-9095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미안하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불과 몇 분 만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질병, 심뇌혈관 질환.
4: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단일 질환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심근경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증상이 없다가 한 40% 정도는 심근경색이 생긴과 동시에 사망해버리죠.
3: 돌연사를 막는 비밀은 혈관에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선 안 됩니다.
4: 대표적인 게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돌연사 이 세 가지인데요. 근본에는 다 동맥경화입니다.
3: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입니다.
4: 예를 들어서 고혈압에 당뇨에 흡연을 하는 분들은 이게 대략 한 20배 정도 되고요. 어느 혈관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혈관 전부 다 공격합니다. 많은 시간 진행이 돼버리면은 이건 되돌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3: 우리 혈관은 지금도 노화와 함께 조금씩 막히고 있습니다. 돌연사까지 가기 전에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동맥경화. 늦추거나 되돌릴 수 없는 걸까요? 첫 번째 귀하신 몸. 혈압과 싸우고 있는 성금님인데요. 25년 전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약을 복용 중인데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신답니다.
5: 혈압이 조금 신경 쓰고 예민해지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6: 느껴지세요?
5: 느껴요. 나는 빨리빨리 느껴요. 여기도 만약에 가슴이 조금 조이면 금방 느끼고 여기도 올라가면 금방 느껴요. 아까 혈압이 좀 올라갔을 거다 했더니 딱 올라갔잖아요.
3: 가까이에 혈압계를 두고 수시로 체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 147에 83. 약을 먹어도 이렇게 올라가요. 신경 쓰면.
6: 요즘 고민이시겠네요.
5: 그러니까 걱정은 되죠.
3: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지없이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한 불편감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혈관이 막힐까 두렵습니다.
5: 여기가 한번 조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 이거 심장이 조금 힘들어한다 내가 이러면서 흥부외과 보는데 그거 가니까 카메라가 들어가서 근데 전혀 막힌 거 그런 것도 없고 혈압약을 좀 먹고 뭔가 그래서 벽이 두꺼워졌대요. 예, 심장 벽이.
3: 병원에서도 이렇다 할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6: 요거 약이에요?
5: 혈관이 막힌 걸 뚫는 거, 벽에. 벽 찌꺼기 막힌 걸 뚫는 거. 아, 뭔가 좀 기름진 거 먹었다? 아니면 좀 뭔가 스트레스 받았다? 그럼 5개.
3: 혈관에 좋다는 영양제라면 모두 챙겨 먹고 있는데요.

0: 아무리 그렇대도 좀 많으신 거 아니에요?
1: 아니, 약은 아니고 이거는 오메가3. 오메가3.
2: 그것도 혈관에 관한 거?
1: 예, 네, 다 혈관에. 왜냐면 오빠가 31살에 혈압이 터져 죽었어. 그러니까 혈관 관리를 안 하면 나도 그럴까 봐 불안한 거예요.
2: 마음이?
0: 고혈압 가족력에 직계 가족들까지 심뇌혈관 질환으로 떠나보냈다는 성금님. 혈관 건강에 유난히 신경 쓸 수밖에 없었겠네요. 뿐만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생각해 튀김 같은 음식은 평생 쳐다보지도 않았다는데요. 그런데 이건 장아찌, 이건 젓갈, 절임 반찬이 좀 많으시네요.
2: 이것도 간장에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1: 근데 많이 안 잡아, 이봐.
2: 응?
1: 네? 안 잡다니까.
2: 안 짜다고요?
1: 응. 먹어봐, 이게? 먹어봐.
2: 짤 것 같아.
1: 안 짭단 게네.
2: 짠 것 같아요, 형님.
1: 이거 싱거우면 이게 변해갖고 뭐 보고 곰팡이 펴서.
0: 건강을 위해 매끼 채소는 꼭 챙겨 드시지만 반찬은 모두 짜디짠 절임 음식들. 나이 들며 점점 입맛이 없어져도 짭짤한 반찬과 함께라면 좀 쉬이 넘어간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고혈압에 이런 식습관이 괜찮을지 걱정인데요. 먼저 혈관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혈관 내피세포 기능 검사로 혈관 내막의 변화를 점검했고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로 뇌로 가는 혈관에 막힌 곳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3: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혈관이 쓰게 된 만큼 닳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노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파이프에 노폐물이 쌓이고 우리 점점 쌓이면 막히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동맥경화가 가장 중요한 심장 혈관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우리는 혈관의 노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노화와 함께 혈관도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혈액과 직접 닿는 혈관 안쪽 벽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입니다. 만약 뇌로 향하는 혈관에서 좁아지거나 막히면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생명을 앗아가거나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질환들이죠. 그 시작엔 공통적으로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가 있는 겁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4: 예. 혹시 제일 불편한 증상이나 또는 고민되는 부분. 저희들이 동맥경화를 보는 방법이 이제 경동맥에 이제 초음파를 해갖고 보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약간 동맥경화가 있어요. 그 오른쪽이니까 대동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경동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한 20% 남짓. 오른쪽에 이제 경동맥이 나눠지는 부분인데 이 정도의 동맥경화가 있는 거죠.
0: 뇌로 가는 혈관이 약 20%가 막혀 있습니다.
1: 옛날에 쪼인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많이 쪼였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벽이 두꺼워졌다는.
4: 예.
1: 근데 그거는 뭐.
4: 심장이 두꺼워지는 것은 심장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게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이게 혈압이 높으면 혈관 손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내막을 끊임없이 파괴시킵니다. 혈관 내막. 그러면은 이 내막이 손상이 복구될 시간도 없이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같은 게 쉽게 들어가죠. 침착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가지고 집어넣어주는 동맥경화 쪽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0: 혈관을 변화시키는 주범, 고혈압인데요. 혈압이 높아지면 그만큼 혈관 내벽에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혈관 내피세포에 이상이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과 여러 산화물질들이 침투해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악화시킵니다.
4: 나이가

0: 증가하면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근데 거의 기저에는 결국은 위험 인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이라는 이 대표적인 네 가지 위험 인자가 근본적으로 깔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네 가지 위험 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조절이 되지 않으면 안 될수록, 조절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1: 위험인자 하나만 가졌을 땐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2배에서 3배지만 여러 개의 위험인자에 오래 노출될수록 13배, 42배, 68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와, 저도 몇개 갖고 있는데 무서운데요?
2: 저의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는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1: 세 가지 위험 인자를 가진 성금님,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0: 이분은 가족력이 특히 고혈압이 아주 강한 편이거든요. 원래 고혈압이 유전은 되진 않아요. 유전적 성향을 가진다 이렇게 보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결국은 생활 습관이에요. 문제는 이 고혈압이 특히 짜게나 이게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조절이 잘안 됩니다.
1: 나트륨 섭취를 줄여 혈압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귀하신 몸에 도움을 요청하신 두 번째 주인공, 영환님인데요. 최근 영환님을 괴롭히는 건 원인 모를 흉통입니다. 주말 오전 편히 쉬고 있을 때에도 가슴을 콕콕 찌르는 통증은 계속됩니다.
3: 처음에는 그냥 이제 뭐 그냥 뭔가 바늘로 찌르듯이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답답하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누가 저를 갖다 그러니까 뭔가 짓누르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막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 가끔 숨이 잘안 쉬어질 때도 있고 숨을 쉬고 있는데 잘안 쉬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1: 증상이 시작되면 혹시 혈관이 막히는 건 아닐까 무섭습니다. 그저 가슴 부근을 마사지하고 걸어보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 말곤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3: 계속 몸이 왜 이러는지 막 이유도 모르겠고 약을 먹어도 뭔가 개선되지 않고 명치 쪽이 이렇게 막 답답하고 느껴가지고 뭔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심전동사 이렇게 좀 해보더라고요. 근데 뭐 이상 없다 하고 소화제만 처방받고 말았던 경우도 많거든요.
1: 영환님은 30대 초반에 고혈압을, 4년 전부터 고지혈증까지 진단받았는데요.
4: 이게 지금 드시는 약이에요?
5: 네.
4: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 대부분이 성인병 관련 약들.
3: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관련된 약들이랑, 그다음에 혈압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5: 그리고 소화제가 하나를 있고. 그다음에
4: 7가지네요.
5: 네.
4: 이게 똑같나요? 아침, 저녁?
5: 아니요, 저녁에 이제 하나를 적습니다.
4: 아, 저녁에는.
5: 네.
1: 영환님의 주말 일상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침 겸 점심으로 준비하는 건 얼큰 칼칼한 육개장인데요.
4: 거긴 또 뭐예요?
5: 여기 이제
1: 아직 요리에 서툴다 보니 집에서는 손 씻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 통조림, 가공식품 같은 반조리 식품을 주로 드신답니다. 점심 메뉴도 데우기만 하면 되는 즉석밥에 반조리 육개장. 그래도 한식이고 튀긴 것 없이 국물에 채소도 있으니 괜찮겠거니 하시는 건데요. 직장인들이 대개 그렇듯 영화님도 주말엔 소파와 하나가 돼 하루를 보냅니다.
4: 쉬실 때는 그러면 그냥 앉아서 주로 그냥 뭐 TV 보시거나 뭐 이러는 게 거의 주일까요?
3: 네네. 그냥 뭐 TV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막 그렇습니다. 네, 주말에는 보통 이게 지금 6,000보 기준으로
4: 오늘 걸은 게
3: 오늘은 뭐
4: 142걸음인데요.
3: 네,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1: 주중에 열심히 일했으니 주말엔 좀 늘어지고 싶은

0: 맘, 아, 이해하죠.
1: 습관 같은 경우는 방법을 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 가장 큰 거는 지금 먹고 있는 약을 줄이고 싶은 거죠. 저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는요.
0: 아직 마흔인데 성인병의 원인 모를 흉통까지 시작된 영화님. 아, 괜찮은 걸까요?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난 곳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은 39세 요한님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앞서 보신 영화님처럼 젊은 나이인데 성인병을 여럿 갖고 계시다네요.
2: 제가 가지고 있는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는요. 고혈압, 비만, 출혈, 총네 가지 이상입니다. 평소 이제 제가 고혈압 앓은지는 이제 고혈압 약 먹고 처방받고 이제 약 먹은 지는 좀 10년이 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TV, EBS 프로그램 보게 되면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막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 요한님의 하루를 관찰해 봤는데요. 아침 식사 대신 초코 과자로 빈속을 달래는 모습. 바쁜 아침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수업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치듯 과자를 온종일 달고 사신답니다.
2: 선생님은 초콜릿 좋아해서
3: 초코 과자.
2: 초코 묻은 것들, 그리고 버터 많이 들어간 거.
4: 학교 가서 이제 간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집에 와서는 좀 저보다 적은 양을 먹는데도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 지방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게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2: 약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 줄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난약 먹으니까 해결되는 거야. 그 마인드가 가장 큰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제 약을 먹 복용하고 피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확 낮아지는 거 보고, 아, 그러면 약 먹고 계속 기름지고 먹어도 되는구나라는 약간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0: 퇴근 후 저녁 시간.
4: 다녀오셨어요. 주화는 숨었어요. 네.
0: 저녁 메뉴는 삼겹살과 미나리구이.
4: 밥 먹자. 고기 레아도 먹고.
0: 채소보다는 주로 고기를 공략하시는 요한님.
3: 일주일로 따지면 고기를 안 드시는 날이 한 며칠이나 될까요?
4: 안 먹는 날이
2: 없지 않나?
4: 거의 하루 이틀?
0: 고지혈증 약 드신다고 너무 방심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데요. 젊은 나이 고혈압 진단, 약 10년 차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분. 혈관 건강을 위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님은 추가로 심혈관 CT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무슨 일일까요?
5: 이 경동맥 내려 올라가는 건 깨끗해요. 근데 심장 혈관에는 동맥경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혈관, 심장 혈관이 세 가닥이 있는데, 오른쪽 혈관이에요. 혈관이 쭉 내려오다가 좀 이렇게 꺼멓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게 동맥경화예요.
0: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 혈관의 절반이 막혀 있는 상태. 협심증입니다.
5: 이분도 동맥경화가 이미 혈관 안에 50%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병 초기라고 볼수 있는 거고, 협심증 초기로 볼수 있는 거거든요. 허혈성 심질환 초기죠, 그러니까.
0: 심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 관상동맥인데요. 이 혈관에 기름때가 생겨 동맥경화가 되면 혈관이 좁아져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협심증입니다. 혈관의 70% 이상이 막히게 되면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고, 금속 그물망인 스텐트를 삽입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동맥경화가 더 진행되면 혈관이 완전히 막히고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5: 이 먹을 걸 날라주는 도로가 기름때에 점점점 쌓여가지고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심장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거든요. 그 고통을 표현하는 게 협심증이에요. 예, 보통 때는 증상이 없다가도 뭐 빨리 걷거나 또 계단을 오르거나 또 추위에 노출이 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 공급이 떨어지니까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이미 생긴 동맥경화는 이게 콜레스테롤을 떨치면 일부는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기가 빠지면서 동맥경화가 줄어요. 그런 현상은 확실히 관찰이 돼요. 이게 문제는 여기서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 돼요.
2: 네.
5: 생활 습관하고 콜레스테롤, LDL을 더 떨어뜨리면 조금 줄 거예요. 과자, 빵류 있잖아요. 네. 일시에 바꿔야 돼요. 네. 줄여가지고는 그 담배 같은 거예요.
0: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는 이제 금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혈관이 더 막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님은 식습관의 변화가 매우 시급합니다.
5: 지금 저 상황에서는 환자분 증상이 좀 있진 않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최대한 동맥경화를 안정화시키고 또 이제 더 나간다면 기름기를 좀 줄이면서 동맥경화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것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0: 협심증 초기, 이젠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예, 안녕하세요.
0: 가슴을 콕콕 찌르는 흉통을 호소했던 영화님은 어떨까요?
5: 예. 의외로 나쁘진 않아요.
6: 아, 네.
5: 예, 심장혈관 CT를 찍었잖아요. 네. 심장혈관 CT는 막힌 게 없어요.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조금 있어요. 근데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게 지금 약간 있는 정도거든요.
0: 뇌로 향하는 혈관에 작은 동맥경화가 발견됐지만 심장혈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6: 가슴 쪽에 쿡쿡 찌르는 통증.
5: 가운데가.
6: 네, 이쪽 쿡쿡 찌르는 통증이랑요. 그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압박하는 느낌.
5: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흉통은 제가 볼 때는 원인이 네. 심장병이 아니라
6: 네.
5: 몸이 굳어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거예요.
6: 네.
5: 우리가 말하는 협심통증은 네. 지금 보세요. 어떻게 오냐면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생겨요.
6: 네.
5: 일을 하거나 뭐 언덕질을 세게 오른다든지 계단을 막 오른다든지 그럼 가슴 가운데
6: 네.
5: 왼쪽이 쥐어짜는 느낌.
6: 네.
5: 뭐 누른다, 압박한다, 돌덩이 올리는 굉장히 심하게 와요.
0: 영화님은 활동할 때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 쉴 때 흉통이 찾아왔는데요.
5: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심장성 흉통이 아니죠. 양상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이 심장혈관 CT를 찍어봐도 병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슴 쪽에 갈비뼈가 있지 않습니까? 갈비도 있고 또 갈비를 싸고 있는 또 연골이 또 있고요. 거기 근막이 있고 연골염, 연골통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운동을 하고 생활습관을 바꾸면 상당수 많이 해결이 돼요.
0: 흉통이 있다고 모두 심장 때문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통증이 심장혈관 문제로 인한 통증일까요?
5: 예를 들어 제 외래에 가슴이 아프다 흉통으로 내원하신 분 중에 3분의 1은 심장병이 맞고요. 또 3분의 1은 위식도 역류질환, 그러니까 식도 역류질환 꽤 많습니다. 또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가 근육골격계통 뭐 그런 데 질병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증상이다라고 할 때는 특징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위치가 가슴 중앙부나 왼쪽 가슴에 통증이 있고요. 통증의 양상이 뭐 콕콕 쳐신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묵직한 느낌이고요. 쥐어짜는 듯 또는 누른다. 바위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 어떤 분은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이 뜨겁다. 뭐 그런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0: 주요 심혈관 질환의 통증은 언제 발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협심증은 운동이나 활동을 할 때 통증이 발생하고 쉬면 10분 내로 사라집니다. 만약 운동과 상관없이 20분 이상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면

0: 심근경색으로 초응급 상황입니다. 평소 간편식 위주의 식생활을 해온 영환님. 심장혈관은 괜찮았지만 뇌로 가는 혈관엔 동맥경화가 시작돼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1: 40세인데 동맥경화가 일단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먹는 생활 그 식습관도 간편식 위주에서 야채 채소 자연식 형태로 좀 바꾸고 지금 거의 운동이나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 병행해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원래 안 움직이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비만병이기 때문에 좋아지게 돼 있죠.
0: 동맥경화의 악화를 막기 위해 생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 돌연사의 주 원인 동맥경화 개선 프로젝트. 귀하신 몸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1: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초기에는요, 저희들이 적절하게 위험인자 컨트롤하고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하면 동맥경화가 줄어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약을 드셔야 돼요. 특히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드셔가지고 그 목표 수치대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약물만 가지고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운동과 더불어서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거죠.
0: 그 첫 번째 솔루션, 종아리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으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운동법을 배워볼 건데요.
2: 보통 저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장 환자들 보면 유튜브에서도 제2의 심장이다 하는 종아리 근육인데 그 종아리 근육을 수축과 이완함으로써 결국에는 말초에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는 그런 능력을 좋게 함으로 인해서 혈류를 심장으로 보내는 기능이 좋으면 밑에 하지에 이제 저류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막을 수 있고 순환을 더 좋게 하고 그 근력이 강화되면 하지 쪽에 저장고가 많아지면 결국에 심장은 그만큼 활동할 때 부담이 적게 돼요. 다리는 골반 넓이 정도 이렇게 벌리시고 편한 자세에서 다리 벌리시고 상체만 약간 기울이세요. 그리고 손은 약간 무릎 위에 놓으시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상체 약간 굽힌 상태 뒤꿈치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들어올릴 때 나는 체중으로 눌러서 약간 저항을 주고 내리고 다시 한번 둘 내리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앞꿈치 올려볼까요? 하나 내리고 다시 한번 둘 내리고 자 셋
0: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데요. 지금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2: 종아리 운동과 허벅지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는 간단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가슴에서 손을 크로스 하시고 자 일어나 볼까요? 그대로 쫙 일어났다가 저희가 이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 상태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쭉. 자 버텨볼까요? 중심 왔다 갔다 하죠. 내리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앉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뒤꿈치 들고 중심 잡고 내리고 앉고 바로
0: 만약 일어섰을 때 중심 잡기가 어렵다면 팔을 앞으로 쭉 편 상태로 하시면 되고요. 이 동작들은 10회에서 15회를 한 세트로 하루 두 차례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 계단 오르기인데요. 그 전에 세 분의 심폐 능력을 평가해서 각자에 맞는 운동 강도를 찾기로 했습니다. 3분 동안 일정 속도로 스텝박스를 오르내린 후 산소 포화도와 심박수 변화를 바탕으로 나온 유산소 운동 미션. 계단을 오르되 운동 시간은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단, 관절을 위해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 혈관 건강, 특히 동맥경화와 직결되는 식습관입니다.
3: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것들은 조금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곱창, 생선알, 계란 노른자, 버터, 새우, 설렁탕. 예, 식사일기 보니까 설렁탕, 내장탕, 곰탕 많이 드셨더라고요. 예. 아, 많이 녹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녹고 관련 있는 것들이 포화지방하고 트랜스지방이에요. 얘네들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0: 동맥경화를 악화시킵니다.
1: 혈관 벽에는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안 돼요. 우리 뭐 기름에 튀기는 거 음식들 있죠. 이게 마요네즈나 마가린 같은 것들은 뭐냐면 기름이 상온에서는 녹아야 되는데요. 고체를 만들어요. 갱화유를 쓰기 때문이거든요. 기름에 튀기면 불포화 지방산이 되는 건데 트랜스 지방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다 쉽게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게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등푸른 생선 그다음에 뭐 올리브오일 같은 거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건강식단 중에 하나의 구성요소가 되는 거죠.
0: 막힌 혈관을 위한 동맥경화 개선 프로젝트 솔루션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운동과 식단을 공유하며 체질 개선에 나선 세 사람. 그간 운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요한님 댁을 찾았습니다. 계단 오르는 자세를 좀 볼까요?
2: 그럼 계단을 한번 편하게 한번 원래 하시던 대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3: 예.
2: 자연스럽게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팔도 자연스럽게 접으시고 밀어서
0: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데요.
2: 이제 올라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계단을 걸을 때 전면적으로 발을 다 넣지 않는다. 맞죠? 예, 예. 다 넣지 않고 다리와 다리의 사이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범위는 넓히시고 허리는 곧게 피시되 상체는 약간 앞쪽으로 약간만 기울이시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스윙을 해서 걸어 올라간다. 그렇죠? 자, 상체는 약간 앞으로 살짝
0: 노약자의 경우 중심을 잃어도 즉시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서 걸어야 하고요. 발바닥을 절반만 디디면 종아리 근육에 자극이 돼서 도움이 되지만 운동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발바닥 전체로 디뎌도 됩니다.
2: 올라가시고 팔도 자연스럽게 접으시고 밀어서
3: 운동도 사실은 원래 어려웠었거든요. 워낙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야 되는 그게 어려웠는데 절박한 마음으로 잘 하게 되었습니다.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식습관 변화가 굉장히 많이 저한테는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기 항상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조금 예전 기준으로는 맛없게 먹었었는데 요즘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샐러드류도 이제 좀 새로운 맛을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맛을 찾았다?
0: 과거엔 종일 달콤 고소한 과자를 달고 살았던 요한님. 하지만 협심증 진단을 받은 만큼 이제는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혈관 청소 후 채소 섭취량을 늘렸고요. 기름기가 적은 닭가슴살과 안심 그리고 생선으로 영양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한 끼 한 끼가 쌓여서 요한님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다음은 날뛰는 혈압으로 고통받았던 최고령 도전자 성금님. 뇌로 가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발견돼 깜짝 놀라셨죠. 평소에도 운동을 즐겼던 성금님은 하루 3번에서 5번씩 솔루션 운동을 충실히 하셨는데요. 놀라운 건 솔루션 기간 동안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4: 조금 힘은 들었지만 엄청 행복했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완전 떨어졌고 더 이상은 한 번 안 올랐어요. 그러고 음식을 짜온 거 절대 못 먹였고 짜온 걸 절대로 이제 안 먹고 장아찌 정도는 아예 안 먹고 그러고 완전히 못 먹였고 혓바닥이 아파요. 이제 먹으니까.
0: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트륨 섭취를 확 줄였는데요.
5: 어머님 잠깐만. 네. 냉장고 정리하셨네?
4: 다 버렸다니까.
5: 한번 쭉쭉 보시죠.
4: 다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5: 다 버리셨어?
4: 네, 다 버렸어요. 두 달 아이
0: 기억하시죠? 과거 각종 장아찌로 가득했던 냉장고. 심지어 쌈밥에 젓갈까지 넣어 드시던 성금님. 솔루션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염장식품을 모두 정리하셨답니다. 고혈압도 혈관의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드시는지 좀 볼까요?
4: 이렇게.
5: 그럼 어떻게 드셨어요, 채소들을?
4: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물만 넣고 물만 넣고
5: 물?
4: 물하고 요거 조금
5: 오일 넣고요?
4: 네, 조금.

0: 그건 간을 안 하시고
1: 안 해요. 안 해요. 이건 안 합니다. 그건? 익혀가고 먹는 거지. 익혀서. 예, 익혔어요. 이 정도.
2: 채소는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 본연의 맛을 살리고요.
1: 이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2: 소금 간 대신 강황가루 같은 다양한 향신료를 활용했습니다.
1: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익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2: 육류도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리는 식으로 조리했습니다.
1: 네, 이게 이제 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2: 노년기 건강에는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름기 적은 살코기와 등푸른 생선, 검은콩 간식 등으로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장아찌처럼 짠 음식은 끊었지만 기존에 드시던 만큼 식사량도 유지했습니다.
1: 야채 위주로 싱겁게 또 골고루.
2: 나트륨을 확 뺀 식단, 혈관을 얼마나 변화시킬까요? 솔루션 7일째를 맞은 영화님. 드디어 주방에 입성하셨네요. 솔루션을 시작하며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요리를 시작하셨답니다.
3: 양배추 쪄가지고요. 싸먹으려고. 네.
2: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고 씻고 다듬는 모든 과정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 바쁘다는 핑계로 반조리 식품을 주로 드셨던 영화님. 반찬을 여럿 놓고 드시기보단 국밥 같은 일품 요리를 즐겼는데요. 칼로리도 높고 염분이 높은 일품 요리는 피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정성을 들인 밥상을 스스로에게 선물합니다. 양배추 찜부터 살코기 구이, 샐러드, 잡곡밥까지 이 정도면 100점짜리 건강식단이네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이전엔 거의 드시지 않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게 된 겁니다. 혈압 조절을 위해 요리 과정에서 간을 하지 않고 양념을 찍어 먹는 방식으로 나트륨 섭취량도 줄였습니다.
3: 요 근래 좀 살도 빠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살도 빠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이 좀 가볍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네. 잘 먹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배에 부르고 그렇게 음식을 몇 끼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거 보고 좀 제일 신기했습니다. 네.
2: 메뉴는 달라졌지만 하루 세 끼 충분한 양을 섭취해 허기진 일도 없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마흔, 하루에 챙겨 먹는 약만 7가지. 고지혈증에 고혈압, 당뇨 전 단계였던 영화님. 성인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뇌로 가는 혈관의 동맥경화 변화가 시작됐었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고 숨가쁜 이 느낌을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3: 처음 했을 때는 막 어지러워가지고 호흡도 막 잘 안 잡히고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처음에 호흡법이라든지 그런 거 좀 하고 나서 호흡이 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힘은 들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땀 흘린 만큼 달라질 귀하신 몸의 기적. 그 놀라운 변화가 지금 공개됩니다. 14일 동안 세 분의 혈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혈액검사와 혈관 내피세포 기능검사 등 혈관 건강의 중요 지표들을 재평가했습니다.
4: 그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3kg나 그냥 빠졌어요.
1: 예예예. 예, 예. 열심히 했습니다.
4: 운동을, 네. 식이
1: 엿보고 다 했습니다.
4: 예. 혈압은 어쩌던가요?
1: 계속 120에 77.
4: 예, 지난 2주 전보다 더 좀 혈압이 안정적으로, 예, 예. 조절이 완전 됐죠?
1: 완전 진정제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예. 2주 동안에는.
4: 야, 그러면은 뭐 그냥 운동하고 식이요법이, 예. 거의 약 같은 좋은, 예. 효과를, 예. 보인, 맞습니다. 거네요. 예. 이 혈관 내피세포, 그러니까, 예. 혈관을 안정적으로 좀 좋게 좋은 방향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네. 그 기능이 조금 좋아졌어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2: 동맥경화 초기에 발견되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이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혈압이 안정된 덕분이죠.
4: 꾸준히 이제 혈압 운동 요법하고 식이요법 요법 해가지고 혈압 조절하고 그러면은 이게 차츰차츰 그 동맥경화 기름 뺏긴 게 조금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두꺼워졌던 혈관 벽도 얇아지고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 이게 됐네? 되네? 어, 그걸, 그 혈압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던 게 아, 신동방통하네. 진짜 되네.
5: 앞으로도 좀 꾸준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열심히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짜요.
4: 검사 결과를 보면요. 제일 많이 좋아진 게 중성지방이 제일 많이 좋아졌어요. 예.
2: 동맥경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 특히 중성지방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식습관 개선과 운동의 효과를 본 겁니다.
4: 제가 볼 때는 이렇게만 꾸준히 하시면 지금 경동맥에 동맥경화 약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진행 안 할 거예요. 아. 진행 안 하고 지금 드시는 그 콜레스테롤 약은 당분간은 드셔야 되는데 용량 줄일 수 있고 네. 나중에는 아마 안 드셔도 되지 않을까.
6: 예. 아, 안녕하세요. 아,
7: 안녕하세요. 네.
4: 뭐, 2주 동안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나요?
7: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과자 끊고 아이스크림 안 먹고 그 신장 동맥경화 그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듣고 되게 사실은 충격을 받아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4: 일단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네. 이제 염증 수치가 보면 염증 수치가 높은 건 아닌데 좀 떨어졌어요.
2: 염증 수치가 소폭 개선됐는데요. 혈관에서 염증 반응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반가운 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중성지방도 정상치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
4: 기존에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스타틴으로는 중성지방을 많이 못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식이요법 하니까 156에서 원래 정상을 150 정도 잡는데 115까지 지금 굉장히 잘 떨어진 거죠. 2주 만에 지금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많이 좋아진 거죠. 이제 수치로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확인해 보시면 예.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더 좋아지실 거고.
7: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몸 관리를 잘 안 한 결과물로 딱 나와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저의 인생에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엄청난 신호였던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몸 관리를 해야겠다.
8: 솔직히 뭐 제가 이전부터 계속 운동을 해야지 뭐 식습관을 개선을 해야지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걸 계기로 일단은 뭐 운동도 다시 실천하게 됐고 식습관 많이 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바뀐 거 유지하도록 노력해야죠. 네.
4: 운동은 동맥경화를 해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망률 감소 효과, 심혈관 질환 발생 감소 효과가 있어요. 3끼를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아침부터 바꾸고 조금 나아지면 그 다음에 점심, 또 그 다음에 저녁까지 하라고 하고요. 일단 튀긴 음식하고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은 가능한 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9: 손가락으로 넣어서 파네요. 죽을 병에 가깝다고 봐요.
10: 옛날 사람 같으면 붓을 해도 했을 거예요.
9: 살려달라고 하고 싶어.
11: 변비도 질병입니다. 장이 폐쇄가 되면 궤양, 장에 구멍이 날 수도 있겠죠.
12: 변비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13: 드립의 방법을 다 쓰게 돼요.
11: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본인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것들만 딱 10개를 꼽아서 드시더라고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물도 좀 많이 드세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거.
9: 변비약 안 먹고 변을 잘 봤어요. 진짜 기적이죠.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행복으로 바뀌었다.
14: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5: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0: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1: 디스크 파열입니다.
0: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2: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3: 1566-8202.
4: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5: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라.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러와 줄 거지?
2: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3: 1566-8202.
2: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6: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2: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3: 1566-8202.
4: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10의 목격이 방송됩니다.

0: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1: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나고

0: 만난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7: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7: 후원문의 080-961-9595.
6: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7: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성도멀류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2: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의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3: 뭘 걱정하세요?
2: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3: 암 진단비 한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2: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2: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3: 큰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떻게?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2: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의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4: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5: 간병인 사용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1: 성도멀류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2: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의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3: 뭘 걱정하세요?
2: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3: 암 진단비 한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2: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2: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3: 큰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떻게?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2: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의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4: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5: 간병인 사용이본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6: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0: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7: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미안해.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정신나 예진입니다. 자, 제가 데뷔한 것은 1997년이에요 그때도 사람 살았어요. 그때는 여자는 좀 지금보다 더 꼬부 같은 거였어요.
9: 틀에 가둬지는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거로 인해서 락의 정신과 또 너무 맞닿아 있고
10: 이런 상큼한 여자와 이런 어두운 여자가 당연히 공존하는 거지라는 걸 대중적으로 선언해버린

0: 처음에는 그런 마이너한 밴드였는데 진짜 순식간에 데뷔를 해서 굉장히 큰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저한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자우림의 보컬리스트이자 프로듀서, 작곡가, 작사가 솔로 앨범도 하고 있고요. 김유나라고 합니다.
1: 목소리 개인이 엄청 잘했습니다.
0: 저는 곡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어릴 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뭐 노래하는 사람으로 데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못할 거다 생각했어요.

0: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시간에 뭔가 허투루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들어갈게요. 저도 네. 준비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정윤이에요.
3: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는 라이브 클럽에서 연주를 하던 아마추어 밴드였거든요. 이미 밴드. 그러다가 어느 날 MBC 쪽에서 영화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영화에 타이틀곡을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곡으로 어쨌든 저는 데뷔를 하게 됐어요. 일단 노래 들까? 바로 그 노래예요. 바로 그 노래예요. 이 노래.

0: 홍대에서 밴드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초중반에 클럽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1: 홍수는 나이트클럽 말고요.
2: 공원이랑 다 같이 그랬죠.
0: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펑크 문화를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는 관객들이 대부분이었고

0: 나가 처음에는 저는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약간 머리색도 그렇고 눈동자색도 그렇고.
1: 칼라렌즈 껴가지고. 그때 칼라렌즈 낀 사람 저 처음 봤어요. 실제로 본 게. 96년 이때니까.
2: 칼라렌즈 그게 뭐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멤버들이 예벽 선배 같은 그런, 예, 복학생 같은 느낌의 두 분이었고, 처음 만났는데 자기들은 프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희랑 같이 데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데뷔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운데 단체로 오신 아저씨 손님들, 양복 입고 오셨더라고요. 양복 입고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 클럽이었어요.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너희가 타이틀곡을 만들어서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오예죠, 오예. 그런 기회가 어딨어요. 여러 가지 입맛대로 다 노래를 준비해 갔거든요. 뭐 발라드도 있었고, 뭐 가요 같은 노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너무 세게 부를 수 있는 헤이헤이를 고르신 거예요.

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선하다고 좋아해 주신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건 진짜 블루스 곡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블루스를 좋아하냐 하면 절대 아니에요. 안 좋아해요. 가요 문법하고 전혀 맞지 않았고, 당시에는 발라드가 굉장히 우세했어요.

0: 성공한 밴드는
1: 누가 어려운 거죠?
0: 그게 현실이에요. 안녕하세요, 가수 권인하입니다. 그때 제가 신천뮤직에 그 속해 있었는데 대표를 취임하면서 그 동네에 음악하는 친구들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었죠.
2: 자우리도 김민아가 처음 딱 등장했을 즈음에 기억이 나죠.
0: 여성 보컬리스트가 있는 밴드들이 그 이전에 70년대, 80년대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뭐 솔로 위주의 이제 음악 시장이 되면서 그런 밴드들이 이제 많이 묻혔죠. 묻히다가 자우림이 조금 결이 다른 밴드로 보컬에서부터 아주 깨끗한 보컬로 등장을 했으니까.
3: 그런데 합정으로 버스를 또 셋이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우리가 아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 헤헤헤 아니야? 다 기타 메고. 대박!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0: 그런데 대부분이 좋아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일반 대중이나 또 젊은이나 우리처럼 뭐 나이를 더 먹었어도 어떤 그 멜로디 라인과 가사가 주는 뉘앙스에서 느끼는 제일 핵심적인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헤이 여기서 나오는 그 간결한 어떤 메시지가 그냥 그 다음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거에서 얘들 야 이거 히트하겠다

0: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사회 비판적인 부분 거의 뉴스에 토대를 둔 것 같고요. 이번 12집 앨범에 들어있는 Let It Die 같은 것도 6인치 굉장히 많아요. 성향인 것 같아요. 학생이었던 때부터 학교의 부조리 같은 거를 잘 못 참아서 학급회의 시간에 막 손들 쳐줘요 막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성격이죠.
2: 안녕하세요.
3: 왜 차가운 물
4: 넣으세요?
3: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5: 성부랑 저랑 많이 하는 얘기가 장군님이다. 화통하다 그래야 되나? 네, 뒤끝 없고요.
6: 유나님이 예민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5: 예를 들어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육감까지 다 예민한 건 맞고요. 주파수랑 이런 걸 다
7: 세우고 있고.
5: 응, 세우고 있고.
7: 옛날에 그 여자가 메인 보컬을 하는데 그 여자가 약간 프론트에 있는 게 어색했나 봐요, 다들. 예를 들어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술이 취해서 반말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니, 술 취했나 보다 그냥 누워서 못 들은 척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데 유나는 대놓고 저랑 친하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어?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5: 통쾌했죠.
7: 네, 재밌었어요.
5: 네, 정확하게 얘기하는 편인 스타일이라면
8: 80이요? 80?
1: 아니야, 106이요.
8: 106이요?
1: 얘 왜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다행히 운 좋게도 저는 대중음악을 직업으로 갖게 됐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눈단 말이에요. 어떨 땐 저의 감정도 나누고 하지만 일탈이라는 곡은 제가 유일하게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무슨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면 기뻐할까? 유일하게 그걸 생각하고 만든 곡이에요.

저희들은 1집의 타이틀곡을 1탈로 생각하고 뮤직비디오 작업도 했는데 부적격심이가 났어요. 그때는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시키거나 혼란을 유발하거나 뭔가 뜻이 모호하거나 아니면 밴드가 수상하거나 하면 방송이 금지됐어요. 그냥 저희가 데뷔했을 때까지만 해도 음반 검열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0: 90년대 말 그때가 뭔가 약간 어떤 변곡점이라고 해야
1: 그 전까지는 그 어른들이 튀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고,
2: 그런 경직된 면이 아직, 네, 그런 독재사회의 잔재 같은 느낌으로 남아 있었어요. 튀면 안 되는 거.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두려운 스타일이거든요. 대부분은 이 노래에 굉장히 열광하셨고, 다들 일하다가 갑자기 사표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사람이 제일 많은 여기 어디야? 그랬더니 신도림역이래요. 그래서 거기 신도림역에 들어가게 됐고, 뭐 예를 들면 스트립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0: 뭔가 파격적인 행동이 용기 있고 좋다라고 느껴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보기 전날에 삭발하고 이런 이야기도 써 있고 이제 공연을 하면 이 곡이 나오면 모두 관객분들이 거의 이성을 잃고 뛰셨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노래가 아직도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
1: 자우림의 음악이 저한테 준 감정은 약간 해방감에 가까운 것 같아요. 풀어내야 되는 이 답답한 것으로부터 건전하게 저를 해방시켜 주니까요. 자우림의 음악은. 저는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2: 2000년생이시죠? 네. 근데 자우림 데뷔가
1: 97년. 맞아요. 어려운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확실히 내실이 단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추측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 락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회가 당연하게 건네준 틀을 거절하고 사회가 당연하게 지어준 집을 부수고 나답게 사는 거의 시초잖아요. 자우림이 딱 그렇게 살아온 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이런 틀에 가둬지는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거로 인해서 락의 정신과 또 너무 맞닿아 있고 해서 홍대의 주축 중한 명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0: Too late, it's too late. Even educated fleas do it.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1: 오늘 정말 특별한 페스티벌인데요. 올해 1회로 개최되는 영희 페스티벌이라는 여성 뮤지션만 출연하는 페스티벌에 가고 있어요. 기획자 오지은 씨가 연락을 해왔을 때, 아, 자매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야, 무조건 할게요. 그랬어요.
2: 솔직히 여자 뮤지션은 흥행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씬에는 있고 음악계에는 있고 그래서 저도 쭉 듣던 말인데 하루 만에 매진이 났어요.

0: 일단 너무 귀하잖아요. 중년 여성 아티스트라는 게 너무 귀한 위치라고 생각해. 제가 이제 활동하는 인디펜던트, 독립, 뭐, 인디 뮤지션들 씬만 해도 40대가 넘어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나 정말 드물게 없거든요.
1: 아,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뮤지션이 굉장히 적구나. 든든해요, 그냥. 선배님은 너무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후배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아, 저렇게 하고 계시니까 나도 당연히. 라는 용기라고 할 것도 아닌, 당연하게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2: 안녕하십니까.
3: 전 오늘 물론 노래를 하러 왔지만 여러분들과의 대화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만 나오는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0: 그래서 혹시 의향이 있냐고 해서 그게 뭐 고민할 거리나 돼요?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1: 자, 제가 데뷔한 것은 1997년이에요.
0: 음악을 해서 헤이헤이로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샥 올라온다? 그리고 얼굴까지 오는 거예요.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고 왜 나만 발부터 찍어줘? 내 발에 뭐 붙었나?
2: 그막 유나 언니가 옛날에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남들이 다 꾸며주고 만들어준 걸 그냥 예쁜 척하면서 부르는 인형처럼 취급을 받을 때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I'm a girl you're thinking about. The one thing you can live without. Yeah, I'm the girl you've been waiting for. I have you down on your knees, I love you begging for more. You probably thought I wouldn't get this far. 자기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는 여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너는 남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들이 갑갑했어요.

0: 저에게 주어진 홍대 여신이라는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안 그러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충실해지려는 제가 있어요.
1: 저는 이제 운 좋게도 홍대 여신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홍대 마녀라고 불린 게뭐 그나마 좋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Look at me, I'm like the
2: party. I'm coming for you and my army. 뭔가 그런 다양한 모습이 다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인디 뮤지션이라는 것은 되게 젊고 예쁜 여신같이 보이거나 혹은 좀 이렇게 스모키 화장을 짙게 한 마녀 같은 언니 한두 명만 존재하는 그런 시장인가 보다. 모두가 다 같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다양하게 교류하고 하는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0: 물론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고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성 뮤지션들도 그들만의 어떤 뭔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족쇄 역할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2: 그리고 더더욱 중년 아티스트의 모습이 정말 드물었죠.
1: 근데 유나 언니는 헤이헤이헤이에서 하는 보컬과 파헤에서 하는 보컬이 다른데, 그거를 완전히 당연히 둘다 앨범에 실어도 되고, 그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를 대중에게 그냥 말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본인이 전부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엄청난 기술자이고, 네, 외국에 누굴 찾아야 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예요. 지금 TV를 틀면 김유나가 노래하고 있는데.
3: 저는 여성인 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성이라 너무 행복하고 오늘 들려드릴 김유나의 음악들은 한 명의 영희로서의 음악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줄 완벽한 첫 곡을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곡을 쓰고 가사를 쓰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는데요. 그 노래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시시했어요, 솔직히. 나는 매일 죽느냐 사느냐 막 이런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친구들은 너무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치동에 오래 살았거든요. 당시에는 버드나무 숲이었던 게 기억나고, 그 대치 사거리가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잠겼어요.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항상 물난리가 났어요. 어릴 때는 시간이 영원히 가지 않아서 과연 미래가 올까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악연한 불안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쯤? 2, 3학년쯤? 제 생부가 설거지를 하다가 비누를 덜 닦았다. 그러면 폭행이죠. 갑자기 벼락이 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넌 2학년인데 당연히 못하지. 지금은 알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나?

0: 무척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다 폭력의 피해자였고. 근데 정말 밖에서는 막 그렇게 애들한테 잘하는 아버지가 없는. 근데 생부가 죽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와, 나는 이 사람을 증오하면서 평생 음악을 만들어 왔는데, 증오할 대상이 죽어버려서 나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1: 사람들은 사랑의 힘이 가장 위대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틀렸다. 증오보다 강력한 건 없어.

0: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오를 한다는 네. 게.
1: 그러면 증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증오는 힘이 돼요. 가장 파워풀한 힘. 모르시는구나. 네.
2: 그 유나 얘기를 한 번에 쫙 알게 된 건 아니고요. 때로는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간 얘기처럼 한 적도 있고 술 마시고 또 이 부분을 얘기한 적도 있고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현실적이었고요. 예전에 좀 이해 못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김유나.
0: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2: 가사나 아니면 평소에 저한테 얘기하던 것들, 아니면 행동. 근데 그걸 다 이제 나중에 딱딱딱 맞춰서 이야기를 크게 만들어 보니까, 아, 유나는 그래서 지금의 김유나였구나.
3: 솔직히 맨 처음에는 그 가사의 내용과 감정이

오히려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많은 피해자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네, 대신에 저는 다른 분들의 고통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저의 내면을 알고 제 속을 알지만 타인의 내면이란 고통은 제가 가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라 사실 타인의 고통을 작업하는 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면서 일했고.

0: 네, 여객선 침몰 사고 특보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승객과 선원 총 462명을 태우고 인천을 떠나서 제주로 가던 대형 여객선이 진도 부근의 바다에서 오늘 오전 9시쯤 침몰했습니다.
1: 저는 그 뉴스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 우왕좌왕한 모습이라던가 구조팀이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계속 바뀌는 보도 내용. 너무 아이들이었으니까.

지금 해야 될 음악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키리에를 시작으로 슬픔, 타인의 고통, 고통과 애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 타인의 고통이라는 앨범이 탄생했고, 어떨 때는 내가 이런 뉴스에 기생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저의 교활한 부분일까라고 자신을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0: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직장 갑질이 여전하다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경찰에 입건된 데이트 폭력 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나는 자기보다 더 나은 세대를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3: 굉장히 본능적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2: 안 해봐도 그럴걸요?

음악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음악은 현실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 생존한 사람의 마음을 보듬을 수는 있어요.

0: 유가족입니다.
1: 일기를 뭐를 여기 있나? 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요. 여기도 여기 자우림 콘서트 한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여기 있다. 22년 10월 31일 갔어요.
0: 저는 이제 부모님을 같은 방식으로 떠나보낸 뒤에 유서를 쓰게 됐어요.

0: 그 노래가 너무 나온 거예요. 와, 나 자우림 콘서트 한 번만 보고 죽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근데 정말 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뜬금이 없는데? 한 번만이라도 그 현장에서 유나님의 음악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짠! 응원봉인데요. 이거 근데 불 켜지진 않아요. 이게 그때 무대에서 그 조명 감독님이 이렇게 막 켜주신 것 같아요. 노래마다 색깔이 막 바뀌었어요.
1: 진짜?
0: 네.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흔들고 그랬어요. 기쁜 노래를 불어도 막 울고, 슬픈 노래를 불어도 웃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1월 달에도, 여전히 공황장애가 되게 심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유나님을 보러 가서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돌이켜보면 제 삶은 그때 아주 조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공연은 하루지만 저는 그 하루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운동화를 신고 밖에 나가고 다시 집 밖으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콘서트 가려고.

저는 원래 진짜 엉망진창인 인간이었어요. 항상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게 전혀 막 어둡거나 슬픈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너무 권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의 보험이었다. 그냥 내 인생과 맞서는 하나의 방법. 그런데 저는 음악을 해서 사람답게 살고 있고, 진짜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0: 가끔은 좀 무책임한 그냥 응원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유나님은 조금 더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뭔가 공감해주는 마음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1: 각자의 상황,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각자 받아들이는 에너지도 다를 거고, 그래서 각자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2: 되게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음악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계속 뭐 동시대적으로 함께 호흡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비가 좋아요, 노래.
4: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라디오가 하도 재밌다고 해서 방학 때그 안방 침실에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고 사이에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이 확실히 비었을 시간에 라디오를 들고 거기에 이제 숨는다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 숨어서, 아무도 없는데도 숨어서 91.9를 켰어요. 근데 그때 라디오에서 나오던 음악이 빌리 조엘이었어요. Just the way you are. 컬처 쇼크. 이런 음악이 있어?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제가 들은 노래는 클래식 오페라고 동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거 뭐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을 몰래, 금지된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그 음악이 저의 도피처가 되고, 지금은 앨범을 만들고 공연을 하는 게, 저는 삶의 방식이 됐어요, 이제.
5: 어린 윤나 만나면, 무슨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4: 조금만 버티면 20대에 독립할 수 있고
6: 물론 경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니까 가장 좋은 점은요 제가 원하는 악기를 다 살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CD 다 살 수 있고
4: 네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버텨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희망을 주고 싶어요.
7: 나중에 더 나이가 우리가 들어서 생각해보면 아 그때 오늘 이런 공연이 정말 나의 소중한 청춘의 하루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8: 좋아지건 좋아지지 않건

0: 최석 씨네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김준호다. 리아킴 후에 이 케이팝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0: 버스에서도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저는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럼

0: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1: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상이죠, 당연히.
1: 성으로 가야죠.
2: 아무로세요? 다 올라가, 땡겨봐.
3: 부실해. 부실해. 야, 힘 좋다.
4: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맛있으면 되겠지.
5: 한번 잡아요. 어, 안아서 후회할 뻔했어요.
0: 꽃이 반짝 피면 너무 보라색이 예쁘겠다. 영양분이 듬뿍.
6: 살리라!
7: 촉각을 가지고 싸우는 거 못지않은 독립운동인 거거든요.

0: 너는 조선말 하였습니다.
1: 저한테 잘 오니까.
2: 네, 한국어는 나의 풀이에요.
3: 인생인 것 같아요.
4: 한글은 우리의 전부다.
5: 역사의 순환을 딛고 살아남아 세계로 뻗어나간 한글의 위대한 유랑기.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한글 100년의 편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7: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6: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1: inspires.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1: 아우파, 바스커어로 힘내라 라는 뜻입니다. 산골의 노동이 마을의 축제가 됐습니다. 와. 거친 바다와 산에 기대 살아온 바스크. 와. 이들의 축제에는 오랜 삶과 노동이 비밀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지도로는 분명 스페인인데 말도 음식도 축제도 스페인과는 사뭇 다른 곳이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말과 깃발을 지켜온 바스크로 갑니다. 첫 여행지는 바스크의 중심 도시 빌바오입니다. 스페인 북부, 대서양과 피레네 산맥 사이. 이 지역의 사람들은 고유한 언어와 음식, 오래된 생활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온 이들은 스스로를 스페인과 구분해서 바스크라고 부르죠. 바스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여기 빌바오입니다.
0: 지금 빌바오 거리를 걷고 있는데요. 간판에 보면 제가 처음 보는 언어들이 막 적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오시면 바스크 지방에서만 쓰이는 에우스케라어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어랑은 전혀 다른 말인 것 같아요.
1: 간판마다 스페인어와 바스크어 두 개의 언어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빌바오의 옛 도심, 카스코 비에호. 강과 나란히 난 옛 골목들을 일곱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시간이나 기온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약국의 초록색 십자가 간판에 시간과 온도가 표시되기 때문이죠. 약을 사러 온 건 아니지만 궁금한 건 못 참죠?
2: 가이쇼. 모르게... Las farmacias ponen temperatura y hora, sí.
3: Todas las farmacias tienen su cruz con su hora y marcan todas la hora, la temperatura.
4: Informativo y tiene que estar encendida porque la ley nos obliga para avisar de que está abierta la farmacia.
1: 오늘 기온은 25도. 여행하기 좋은 날씨네요. 바스크 지역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는 약국 간판이 큰 도움이 됩니다. 평화로운 골목이지만 잊지 못할 여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표시 하나. 1983년 8월, 대홍수로 물이 차올랐던 높이입니다. 웬만한 성인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이. 당시 구시가 지는 큰 피해를 입었고 빌바오 곳곳에는 지금도 이런 표시가 남아있습니다. 악몽 같은 홍수 이후에 빌바오는 강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0: 700년 넘게 강과 함께 살아온 도시. 그 골목 안쪽에는 빌바오 사람들이 아끼는 맛이 있습니다. 우선 바스크의 와인부터 한 잔 마셔보려 합니다.
1: 네, 이곳 빌바오에서는 이 차골리라는 와인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마신다고 합니다.
0: 레스토랑에서 추천해준 음식은 빌바오의 오래된 해산물 요리입니다. 바칼라오와의 삘삘이라는 요리입니다. 소금에 절인 대구를 올리브 오일에 익히는데 기름과 육즙이 섞이며 자글자글 끓는 소리에서 삘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네요.
2: 대구 껍질에서 나온 젤라틴과 올리브유, 기름이 융화되어서 크리미한 소스가 만들어졌는데 이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입안에서 아주 풍부한 맛이 느껴집니다.
0: 이번에는 먹물 요리, 시피로네스 앤 수 띤따입니다. 새끼 오징어 속에 다리를 다져 채우고 먹물과 볶은 양파로 조려내 비리지 않고 감칠맛이 깊습니다.
2: 우리나라의 오징어 순대와도 비슷한 음식인 것 같은데요. 먹자마자 이 크리미한 먹물 소스가 입안에 쫙 퍼집니다.
0: 700년 된 옛 골목에서 오래된 맛으로 빌바오와 나눈 첫인사. 이제 빌바오의 더 오래된 시간을 만나러 해안을 따라 수마이아로 갑니다. 바스크 해안의 작은 마을 수마이아. 와. 와. 바다를 향해 비스듬히 누운 절벽. 겹겹이 쌓인 결이 꼭 누군가 바다 속에 책을 펼쳐둔 것 같습니다. 깊은 바다 밑에 쌓인 층이 땅이 솟으며 기울어져 드러난 지형을 플리시라고 합니다.

0: 조각가가 손으로 깎아서 만들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
1: 단단한 층과 무른 층이 파도에 서로 다르게 깎이면서 이런 줄무늬가 생겼다고 하네요.

0: 이런 해안이 8km 가까이 이어집니다. 수천만 년 된 절벽 아래서 사람들은 오늘의 여름을 즐깁니다.
1: 저는
2: Look at the how big it is and how small the people are.
1: Yeah.
2: It's like nature is so big and you are very small. What do you play? Are you a musician?
1: I play flamenco guitar.
2: Oh,
1: yeah.
2: Cool.
1: So
2: I'm drummer.
1: Ah, you drum.
2: And yeah. I sing. Let me go, let me go, let me go.
0: 바다가 펼쳐둔 오래된 책장 위에 오늘은 노래 한 곡을 더합니다.
1: Ah, you wrote it. You
2: yes,
1: wrote.
2: Yes, our own song.
1: Wow, yeah.
2: But now it's your turn. You have to sing something.
1: In Korea song?
2: This place is great to sing. Come on.
1: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의 숙제를 연해
0: 가사는 몰라도 마음은 전해지나 봅니다.

0: Thank you so much.
1: How is thank you in Korean?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 감사합니다.
2: 노래 소리가 잦아든 바닷가. 파도는 조용히 다음 장을 넘깁니다. 새로 펼친 페이지에는 바다 대신 광장이 기다립니다. 나바라의 작은 도시 부를라다입니다. 부를라다는 100여 년 전만 해도 주민이 300명도 채 안 되던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시가 됐지만 들판의 풍경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0: 스페인은 어딜 가든 공원과 광장이 많이 있는데요. 항상 그곳에 가면 뜻밖의 일들을 만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광장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재밌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2: 팀별로 유니폼도 갖춰 입었네요. 그런데 도끼와 통나무라 예사롭지 않습니다. 광장에 줄지어 놓인 이 바구니들은 또 뭘까요?
3: O sea, si que era como trabajos de rurales. Ahora se llama deporte rural, pero ya no es de agricultores y demás. Sí que es cierto que todos ellos vienen de trabajos que se hacían antes. Las mazorcas, la madera cuando se bajaba para luego pasar el invierno, para no pasar frío.
2: 잠시 후 경기를 앞두고 몸풀기가 한창인데요. 바스크어로 에릭 키롤라크라고 불리는 이 대회는 사람들의 경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0: 와, 무슨 쌀포대기 같은 걸 하나 짊어지고 달리는데도 엄청 빨리 뜁니다. 와.
4: Este 30 y este pesa 30. Y ese con el que hacemos las mujeres chicas con 30 y chicos con 40. Lo que pasa ahora para que haga él mejor con 30. Entonces, vengo yo y él te va a ayudar a hacer el cambio, ¿vale?
2: 농사일은 해본 적도 없는데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5: 다시?
6: 벵아, 벵아!
0: 우와!
2: 참고로 이건 여성 참가자용 30kg입니다. 그런데 겨우 한 바퀴를 채웠습니다.
0: 와, 무이리 피치, 와, 와, 와, 제가 30kg짜리 저걸 지고 한 바퀴를 달려봤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 와,
4: 우리는 hacemos dos vueltas cada uno, dos seguidas,
0: sí,
4: y tres veces. Descanso mientras hace las demás cosas, otras dos, descanso y otras dos.
0: Wow.

0: 어느새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스크 지방에서 에리 키롤라크는 마을 축제 때마다 빠지지 않는 볼거리라네요. 드디어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모두 동네 대표들입니다.
1: 아크에 나보야지. 아크에
2: 로제 블랑코.
3: 네. 소손 데 라 찬트레아. 데 미 바리오 데.
1: 아.
3: 이 엘 쿠아르토 에스 미 호.
1: 아.
0: 첫 번째 종목. 로코츠 빌케타입니다. 옥수수 알을 털어내고 버린 이삭을 줍던 작업에서 유래한 경기라고 합니다. 원래는 알을 옥수수 이삭을 썼지만 지금은 나무 토막으로 대신한다네요. 조금 전에 제가 진땀을 뺀 바로 그 종목입니다. 농가에서 곡식 자루를 지어 나르던 일이 경기가 됐습니다. 도끼로 통나무를 자르는 아이츠 콜라리차 종목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던 사람들이 솜씨를 겨루던 데서 유래한 경기랍니다. 두 사람이 톱 하나를 잡는 트론차입니다. 힘보다 호흡이 중요하겠죠?
4: 지금 다들 체력이 떨어지는지 표정이 처음과 다르게 많이 일그러져 있거든요. 보는 제가 다 힘들어요. 와.
0: 한 팀이 쉴 틈도 없이 여러 종목을 이어가니 지칠 만도 합니다. 그럴수록 응원하는 마음은 더 커지겠죠? Get ready for it.

0: 드디어 오늘 경기 끝! 오늘은 본선에 나갈 팀을 뽑는 지역 예선. 우승팀은 경기가 모두 끝난 뒤 합산해서 정한다고 합니다.
1: 지금 다른 경기 지금 시작된다고 저거는 위아래로 이렇게 무거운 거를 치는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0: 2라운드 첫 종목인 인구 대 알차체아입니다.

0: 대장간 모류를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한 번이라도 더 들기 위해 이를 악 묵니다. 끝까지 버텨낸 선수에게 박수가 쏟아집니다.
1: 에스타 콘텐타.
2: Mucho, mucho, muy contenta.
1: How many?
2: 53. It was the first time for me.
0: 마지막 3라운드는 친가 에로아테. 양손에 쇠추를 하나씩 들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걷는 경기입니다.
3: 와, 남자들은 50kg, 50kg씩 해서 총 100kg를 들고 저렇게 달리는 거라고 합니다.

0: 물레방앗간에 무거운 추를 옮기던 일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 12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와.
0: 추가 땅에 닿는 순간 경기는 끝납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저 무거운 추를 들고 걸어온 모두에게 존경의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여성 선수들의 추는 한 개에 25kg이라네요.
1: 안 돼. 와, 높여도. 와,
0: 지. 선수가 드니 꼭 아령 같습니다. 지. 그렇다면 저도 다시 도전. 와. 들기만 했는데도 박수가 쏟아지네요.
1: 아, 또 민망해요. 아.
0: 마지막 팀까지 모든 마을의 선수단이 들어오자 다시 박수가 쏟아집니다. 와! 승리 결과에 상관없이 서로 포옹하며 격려합니다.
1: 에, esta satisfecho? Sí?
2: No sé más.
1: ¿Cómo te sientes ahora?
2: Contenta.
0: 3라운드의 점수를 모두 더한 끝에 예선 1위 팀이 가려졌습니다. 모두의 표정에서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곡식 자루를 지고 나무를 베던 바스크 농촌의 하루. 이제는 온 마을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됐습니다. 광장의 경기가 옛 노동의 기억이라면 지금도 그 일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치기의 마을 아타운으로 갑니다. 바스크의 산골로 향하는 길. 산이 높아질수록 안개가 짙어집니다.
1: 어, 양이다. 와.
0: 바스크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아타운.
1: 올라.
0: 여름 한철 양치기는 양떼를 따라 산으로 올라옵니다.
3: 마키아. 마키아라는 지팡이를 주셨는데 한번 이 마키아의 의지에서 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0: 바스크의 목동들은 오래전부터 이 산의 풀밭에서 말과 소, 양을 풀어 키웠습니다. 양들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4: 네, ahí están las ovejas, ¿ves? 아.

0: Sí.와,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저렇게 많은 양들이 있는 게.
1: 이 양들은 바스크의 토종 양인 라차입니다. 이 라차의 젖이 바스크의 치즈가 된다네요.
0: 네, 구스타. Este trabajo ahora también.
2: Sí. Sí, difícil, sí, pero no sé si ya os habréis dado cuenta. El País Vasco es muy industrial. Mucha fábrica, mucha industria y es más fácil vivir trabajando en la industria. Pero a mí no me gusta. A mí me gusta más esto, la montaña, los animales.
0: Sí.
2: Entonces esto, venir, para mí no es trabajo. Es, y en invierno igual. Estar con los corderitos pequeñitos, ayudándoles a salir adelante, ayudándoles a nacer, para mí no es trabajo, me gusta.
1: 공장 대신 산을 택한 목동. 어린 양들이 자라는 걸 지켜보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보람이 그를 산에 머물게 합니다. 다행히 그 선택에 후회는 없어 보입니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면 오늘 하루는 끝납니다.

0: Wow.
1: Mi casita. Hacen Entonces, los animales vienen más a gusto.
0: Ah, ¿puedo intentarlo yo también?
1: ¿Eh?
0: Sí, puedo intentarlo.
1: Sí, pero es así, ¿eh?
0: Sí. Y 생긴 게 다르고 크기도 다르니까 그 소리도 달라요. Para oveja.
1: Sí.
0: Ah.
1: Pero solo para camino.
0: Ah.
1: Para subir y bajar.
0: Ah.
1: Nada más.
2: 크기도 소리도 제각각인 종들. 길에 나서지 않는 날에 집 안에 걸어둔다네요. 그리고 옛날엔 치즈도 목동의 집 안에 걸어 숙성했다고 합니다.
1: Primero hay que probar este y después este.
0: Sí.
1: Este es el mismo queso pero ahumado.
0: 아,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는 치즈를 만들고 집 위에다가 걸어 놓으면 집 안에서 뭐 요리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스모크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입혀졌다고 하는데 그게 이 지역의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2: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1: Es el mismo queso, pero ahumado. Entonces 아. ya le da otro toque.
0: 아, 근데 같은 치즈인데도 확실히 향이 아예 달라요. 향만 맡았으면 다른 치즈라고 했을 정도로 그 훈연의 맛이 맛에서도 느껴져요.
2: 조금만 먹어도 은은한 훈연향이 느껴집니다.
1: El ahumado te quita, por ejemplo, acidez en el queso. Puedes tener un queso, a ver si es muy ácido o no, pero si tienes un queso un pelín ácido y lo ahumas, le quita el acidez. Entonces queda siempre un queso más equilibrado y más, como más elegante, creo yo.
2: 바스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먹을 줄 아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목동의 식탁에서 바스크를 조금 더 알게 된 하루. 고마운 마음을 와인으로 건넵니다. 바스크의 산자락에서 목동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바스크 여정의 마지막은 프랑스와 맞닿은 국경 마을, 마녀의 동굴 수가라 무르디입니다. 주민 200여 명의 작은 마을. 오늘 이곳에서 1년에

0: 한 번뿐인 축제가 열립니다.
1: 지금 이건 바스크의 조랑말인데 옛 목동들과 밀수꾼들이 다니던 길을 재정비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하거든요.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그 길을 다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산티아고 순례길에 노란 화살표가 있다면 이 길 곳곳에는 파란 조랑말이 있습니다. 나무로 둘러싸인 숲속 한 줄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를 찾아가니 거대한 동굴이 나타납니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3: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이 마을의 전설이 시작된 일명 마녀 동굴입니다. 그런데 불을 지핀 건 마녀가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는 마을 사람들이랍니다.
1: 가이쇼.
0: 이 축제의 이름은 10kg 하태. 바스커로 양고기 먹는 날입니다.

0: This is lamb
1: si?
0: Meat.
1: Lamb, si.
0: And it's roasting for 4 hours.
1: 4 hours?
0: Yeah.
1: Wow.
0: You have to listen the bone cracking. And when it cracks, they turn it.
1: How many lambs?
0: Sembad vilotvalina.
2: And then there's one piece.
0: 100 pieces here.
1: Wow. And
0: maybe another 100 there.
1: Wow.
0: Yeah, yeah.
3: 매년 8월 18일, 마을 축제의 마지막 날이면 이 동굴에 양고기 잔치가 차려집니다.
0: 와. And this is the special sauce for the meat.
1: 아, 이 티피코 대야끼.
0: Yeah, exactly. Yeah. Salt.
1: Si.
0: Black pepper.
1: 아.
0: Garlic. Parsley.
1: 아.
0: And red chili.
3: 오늘을 위해 직접 만든 소스랍니다.
0: You want to taste?
1: 아, si.
0: Ah, and vinegar.
1: 아.
0: Vinegar. So it's acid.
1: 와, 냄새가 진짜 상큼한데.
0: For this.
1: 와, 진짜 고기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Let's get gasco.
0: I just say thank you, Korean.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Yes.
3: 오늘 구운 양고기만 600에서 800kg. 위가 허락한다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1: 아, 와, 진짜.
4: Wait, please, wait, please.
1: 와,
3: 아, 소스를 빠뜨리면 안 되죠?
1: 아, 맛있게 왔고.
3: 멀리 깊은 산속까지 찾아온 보람이 한 입에 느껴집니다.
1: 와, 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촉촉하고 소스랑 어우러졌을 때. 아주 환상의 구막입니다. 와.
3: 이러니 800명이 이 동굴까지 찾아오나 봅니다. 한쪽에서는 큰 솥에 뭔가를 끓이고 있는데요.
1: 아.
5: Hello, good morning.
1: ¿Qué es eso?
6: Coffee.
1: Ah, café.
5: Coffee for 800 person.
1: 와.
3: 솥에 끓여 국자로 떠주시는 커피. 800인분 커피는 처음 보네요. 고기엔 역시 와인이죠? 그런데 잔을 주시더니 와인만 따라주시는 게 아닙니다.
1: ¿Cómo se llama?
7: Calimocho.
1: Calimocho.
7: Calimocho.
1: Ah.
7: Very typical, Basque.
1: Ah. Es
8: como el duerla piso de la gorrilla.
1: Wow.
7: Red foam.
1: Ah.
8: Red tapa.
1: Es que el gasco.
8: Tapa.
1: Ah.
8: Tú.
1: One shot?
7: If you want. If you want.
1: Wow.
8: Calimocho.
3: Calimocho는 단숨에 비어야 제맛이라는데요.
9: Good.
8: Hey, hey, hey, hey, hey, hey, hey,
3: hey. 이 응원을 듣고 물러설 수는 없죠?
7: 챔피언.
1: 무일리코. 와, 근데 진짜 술 같지가 않고 음료 같은데 계속 마시다 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와.
3: 원샷은 실패했지만 잔은 끝까지 비웠습니다.
1: 아, 무일리코.
7: 와.
3: 웃고 즐기는 동안에도 한쪽에서는 양고기가 쉼없이 익어갑니다. 고기에 빵 한 조각. 왠지 기대됩니다. 맥주를 개울에 담가두는 건 어느 나라나 똑같네요. 그런데 이 개울의 이름도 지옥의 개울이랍니다.
0: Bueno, hay una leyenda de hace tiempo, pues que aquí las brujas hacían sus rituales o sus fiestas y tal. Luego con los años se ha comprobado que no es, pero bueno, se ha quedado el nombre, ¿no? De Cueva de las Brujas. Y realmente está ahí arriba en una, una cueva pequeña que en teoría ahí hacían sus fiestas en 1600 y pico.
1: 마녀의 동굴이라고 불리던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 옆쪽에 있다는데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0: How do you say let's go in Korean?
1: 가자.
0: 가자.
3: 계단을 올라 위쪽에 작은 동굴로 갑니다.
0: 쿠에바 de las Aquelarres. Como ritual o fiesta de de las brujas. Aquelarre. Aquerra es cabra. Aquelarre is from Aquerra, which is goat.
1: Goat.
0: And Larrea, the field. Yeah, yeah. So it's the goat's field. Because the myth says they worship like the goat, big goat, like the devil or, but it's myth. No. Igual aquí hay más información. Mira, ves la goat.
3: 1610년 종교 재판 이후 마녀의 동굴로 불리게 된 이 동굴은 목동과 양들의 쉼터였고 국경을 넘던 밀수꾼들의 창고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고기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는 아무나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전 티켓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온라인이 아닌 오직 마을 광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5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죠. 오늘 이 동굴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치열한 티켓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입니다. 오늘 하루 먹고 즐길 자격이 충분하죠. 정말 푸짐하게 담아주십니다.
7: 리베라다.
1: 리베라다. ¿Cómo se hace? Es
7: carne de ternera
1: ¿Sí?
7: con pimiento, tomate, cebolla.
3: 마을 사람들이 손수 다지고 볶아낸 바스크의 가정식 피페라다. 푹 익은 피망과 토마토의 단맛에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가 어우러진 맛입니다. 국경 이쪽과 저쪽 사는 곳은 달라도 오늘은 같은 동굴 아래에서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0: manera, buena comida.
1: Interactuamos todos con todos.
0: Sí. Luego el ambiente que se forma de repente la fiesta.
2: Sí.
1: El hermanamiento.
2: Ah, es que el asco.
0: Ay, suiri.
3: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맛볼 차례입니다. 원래는 다 자란 순양 10kg를 구웠지만 지금은 더 연한 어린 양을 굽는다고 하네요. 장작불에 자그마치 4시간을 구운 양고기. 맛이 어떠냐고요? 대답은 춤으로 대신합니다. 티켓이 5분 만에 매진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0: 어느새 저도 이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1: 뭔가 춤사위가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아까
0: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일. 바스크 사람들에게 축제는 함께 사는 방식입니다. 한참을 웃고 즐겼습니다.
2: 에스페로 베로스 el año que viene. Esto todos los 18 de agosto cada año. Estamos aquí. Hay buena comida, buena bebida, buen ambiente, buena gente, música y nada. Espero que vengáis.
0: 처음 온 여행자에게도 다시 오라는 손을 내미는 사람들. 이 여름의 축제는 그렇게 다시 내년을 기약합니다.
3: 파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4: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오랜만에 해도 아찔합니다.
5: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4: 우와, 이거 보세요.
5: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4: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3: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4: 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6: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0: 이어서 한국 BL이 방송됩니다.
1: 한 번도 안 와본 곳이야? 빨리 가야 4시간 반.
2: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웠고.
1: 언제 올 수 있을까?
2: 안 올 거야.

0: AI 시대에 인재 해결 능력이라든지 예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감수성, 창의력,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협동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1: 맞아요.
0: 이게 AI가 하지 못하는 거죠.
2: 선생님께서 우리 이것을 함께 AI 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3: 대칭이 잘 맞아야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계층이라는 게 이게 뭐 배울 게 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1: 계층은 사실 반드시 도용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2: 화학 분야에서는 실용성도 엄청 높아요.
3: 별 자체를 계층이라고 가정을 하면 부적구 그런 식으로 별의 내부 구조도 알 수가 있는 거죠.
1: 방정식의 근들 사이에도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0: 방정식의 계층이 있다.
1: 일반 해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근의 공식을 구하는 건데 훨씬 더 아름답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버렸습니다.
0: 이야, 이 대칭이 중요하네요. 대칭을 공부를 해야 되겠네.
4: 그러니까요.
0: 비슷해 보이는데 너무 효과가 극단이기 때문에.
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7: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6: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동희 씨,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9: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화이팅!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5: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6: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을 지키던 별의 여신이 땅의 갈등을 보고 슬피 울던 날,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피어난 별을 닮은 꽃, 아스타쿠쿠아입니다.
2: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러워.
1: 올해도 가막산 정상에는 보랏빛 꽃물결이 일렁입니다.
2: 이거 보러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1: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기다려온 반가운 계절.
2: 손님들 오셨을 때,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잘 먹었다. 그 한마디에 우리가 힘이 납니다. 네.
3: 그때는 진짜 사람 사는 것 같고, 너무 신나요. 너무 많은 사람들 고생할 수 있어서.
1: 보랏빛 국화가 만개한 가막산으로 꽃나들이 가시죠. 경상남도 거창군에 위치한 가막산. 빼어난 가을 풍경을 찾아 산이냐 섬이냐 고민할 때 산을 선택한 사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2: 보라색도 있고.
4: 가지 쪽 있으면 쌓기겠다.
2: 한 3, 4일 있으면 활짝 필 것 같아. 여기 하나씩.
5: 이쁘다.
4: 진짜 예쁘네.
1: 이 시기를 기다린 건 산 아래 청년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 꽃이 필 때면 자주 산에 오른답니다. 그리스어로 별을 뜻하는 아스타구콰. 처음 꽃밭을 일굴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2: 예, 처음에 우리가 2016년도에 예, 이제 마을 분들이 이제 와서 올라와서 같이 거창군이랑 이제 그걸 해가지고 같이 심게 됐어요. 예. 돌을 소쿠리에 막 담아가지고 돌까지 다 주워내는 것까지 분주에서도 다 했습니다. 네.
1: 마땅한 쓰임새를 찾지 못했던 땅. 거창군의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 돌을 골라내고 흙을 다져 가을꽃 명소로 만들어냈습니다.
2: 예, 오지 말이었어. 사람이 없어서 오죽하면 애들이 진짜 사람이 누가 손님이 오면 못 가게 막 잡았어요. 저 곰지 나온다고 못 가게 그 정도로. 그리워가지고
6: 지금은 그래 이렇게 네. 잘 돼가지고 꽃을 심어놓으니까 사람도 많이 오고 너무
2: 그래요.
6: 너무 좋아.
2: 진짜 사람이 너무 없었는데 너무 사람 많이 오니까 너무 좋지요?
7: 네.
2: 네, 진짜.
1: 해발 600m 고지 청년마을은 14가구 24명이 사는 조용한 오지 마을입니다. 올해로 3년 차 이장 우훈자 씨. 외딴 오지 마을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발이 닿는 곳마다 부지런히 주민들을 챙겨왔습니다. 손이 필요한 곳 어디든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죠.
2: 네, 시골에서는 이게 엄청 편해요. 자유롭고, 네, 운전하기도 편하고. 은하야!
8: 좋아!
2: 안녕!
8: 안녕!
2: 와, 포도 진짜
5: 잘 익었다. 그래. 야시도 좋고.
7: 오, 반갑대.
5: 사장님.
8: 대박이야.
7: 진짜 잘 익고 너무 너무 너무 송이가 너무 좋아. 너무 좋고.
1: 가막산 자락 사람들에게는 꽃 피는 이 계절이 더 반가운데요. 한 해 농사를 거두는 때이기도 해서 그렇답니다.
5: 그래. 부분이 하기에는
7: 너무 좀 벅차고.
5: 예, 벅차고. 예.
7: 그래서 이제 이장님이 예. 좀 오셔서.
9: 특히 수확철에. 예.
5: 수확할 때.
9: 특히 수확철에. 수확하는 시기는 예. 한정이 돼가 있고 그 시기 안에 또 수확은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양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해야 돼요. 네. 그럼 또 선뜻 응해주셔서 고맙고.
1: 오랜 지인 은하 씨의 포도밭. 서로의 일손이 되어줍니다.
5: 세상에.
1: 둘 다 타향살이를 하며 버팀목이 되어준 사이랍니다.
7: 서로 이제 또 내가 힘들고 함께 와서 좀 많이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5: 서로 각기 고향이 다른데 예, 그래서 네. 이제 타향해서 쉬지 마서 더 친합니다. 자.
7: 서로
5: 아 포도 봐. 와 너무 좋아 이봐. 와 분이 너무 예쁘게 났어요.
7: 네, 사람들은 이 분이 약을 쳐서 이렇게 약으로 이래 낸 건데는데 지 스스로 난 이게 분이거든요.
5: 이게 닦여도 안 닦여요. 이렇게
7: 잘 안 닦이는 분이라.
5: 예, 분이 난 거. 지 몸에서
7: 지 몸에서 당이 나온 거라.
1: 하얀 과분은 수분 증발을 막고 병균 침입도 줄여준답니다.
5: 와, 사장님 이거 하나 드셔보실래요? 거기 있네. 포도 맛이 거창합니다. 당도가 장난 아니네. 그지? 와,
7: 맛있다,
5: 진짜 올해 너무 맛있다.
7: 우리 이거 새참으로도 먹는데 너무 맛있어.
10: 맛있어. 진짜 달다.
9: 거창에는 역시 거창한 거창 포도야.
7: 진짜로.
5: 일하면서
7: 진짜로 겁나 맛있다.
5: 서로 끙끙대.
1: 올해 포도는 유난히 더 달고 맛있다네요.
5: 자, 너무 맛있었다. 아, 맛있었다. 포도 봐.
9: 와. 여기서 포티가 다 한 사람 잡아.
5: 예. 아, 포도 맛있다.
7: 우리 앉아서 끙끙대.
1: 농부의 땀방울이 담긴 소중한 결실. 상품성은 떨어져도 단맛은 다를 게 없기에 남은 것들로는 포도즙을 만듭니다.
7: 완전 포도맛 나가지고 물 한 컵도 안 들어가고 그냥 완전히 포도맛 원액을 내는 거예요.
1: 푸 고운 원액을 한 김 식혀주면 포도 수확철 내내 당을 보충해주는 달콤한 새참이 됩니다.
5: 잘 마시겠습니다.
7: 와, 진짜 진하다.
5: 우와, 잘 삶았네.
7: 아우, 진해.
5: 너무,
7: 맛있어, 맛있어.
5: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시원하고 맛있네.
1: 이 시간이 포도 농부들의 특권이라죠. 훈자 씨가 다시 바쁘게 움직입니다.
5: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
11: 네네네, 회장님.
5: 와 농사 진짜 잘 지었다 네. 이거.
1: 사과가 탐스럽게 엉근 과수원. 마치 사과가 꽃이 되어 핀 듯 곱고 예쁩니다.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청년마을로 돌아온 승철 씨. 2대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지만 3년 전 낯선 새 길을 택했답니다. 일손이 부족한 시골이라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2: 우리 농사 때는 이렇게 못 짓네. 우리 아들 교육받아준 게 진짜 잘 짓다.
8: 우리는 그렇다고 무대포로 짓거든 우리는. 아,
12: 이렇게 수영이 우리의 원래 나무는 일자로 뻗어 있는데 이게 두 개로 해서 하는 기술을 교육받은 거거든요.
1: 이축형 평면 수형 재배. 한 나무에 두 개의 가지를 평면으로 기르는 사과 재배법인데요. 그늘이 지지 않아 햇빛이 나무 전체에 골고루 비추고 통풍이 원활해 병해충 위험도 낮춘답니다. 나무 배치가 일정해 기계화도 가능하다네요.
8: 와, 이거 봐. 사과가 얼마나 맛있으면 새가 이렇게 쪼아먹었어. 얼마 안 됐네요, 쪼아먹은 지. 네, 새들이 맛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따먹어요. 새가 맛있는 거는 굉장히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걸 따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1: 젊은 농부의 수고를 알아주듯 굵게 잘 자라준 사과. 이제는 마을 축제에도 쓰이는 귀한 재료가 됐습니다.
12: 네, 박스나 필요하세요?
8: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과 비빔밥에도 넣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주민들 한두 개씩 주려고 그러면 두세 박스?
12: 제가 실어 드릴게요.
8: 어, 같이 실을까?
12: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8: 아, 무서운데. 괜찮습니다. 아이고.
12: 아, 네, 고맙습니다.
8: 자.
12: 네, 고마워.
1: 하나 둘 마을의 가을을 거두고 이제는 청년 마을의 큰 행사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13: 색깔 잘 냈다, 진짜 예쁘다.
8: 와, 진짜
13: 봐봐. 이거,
8: 아우, 세상에.
13: 이거 하나 씹어서 먹고 싶지, 빨리빨리.
8: 아, 입에 대면 안 되겠지?
13: 어, 축제 준비도 하고, 우리 이제 동네 마을 분들이랑 이제 첫 수확이라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1: 마을의 공동 주방이 열렸네요. 마을을 대표하는 셰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메뉴 점검에 나선 거죠.
9: 여러 가지 해야 돼. 바쁠 때는.
7: 조금씩 일해야 돼요. 우리는 원해요.
9: 무시해야 돼.
8: 예쁘겠습니다.
13: 알겠습니다.
1: 식당을 오래 해온 정섭 씨가 주방장을 맡았지만 요리 경력만 수십 년 모두 만만치 않은 청년 마을 셰프들입니다.
14: 주부 경력 몇 년?
9: 나보다 길지요?
8: 38년!
13: 그 정도 되겠지?
8: 네.
9: 나보다 길어.
14: 그래요.
1: 사과 자투리는 새참.
14: 어디 갔어?
8: 우리 뚱뚱 떨어져.
13: 수분도 많네, 그래. 진짜.
8: 을하고 남은 거 이외에 진짜 맛있어요, 속에 거. 근데 너무 좋은 거보다 우리 아줌마들은 이게 더 좋아요. 진짜 맛있어.
1: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보아야 모두 24명. 마을 일에는 누구랄 것도 없이 힘을 합쳐왔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정한 메뉴. 햇사과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만큼이나 잘 어우러지는 청년마을표 사과비빔밥. 축제를 위해 미리 담가둔 120포기의 김치도 어느새 맛있게 익었습니다.
8: 질긴다. 우와, 너무 맛있다.
7: 아, 형님, 맛있어요? 진짜 보인다.
8: 맛있게 익었다, 진짜.
7: 와, 이거 먹게 맛있네. 이 농사 지어가지고 달달하니 맛있다. 배추도 맛있고, 양념도 맛있고.
8: 여기 고랭지라서 진짜 아삭아삭하고, 지금도 아삭아삭하고, 너무 좋아요.
1: 잔치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메뉴. 해물 파전도 준비합니다. 좋은 재료 하나라도 더 보태고 거창에서 나는 채소도 가득 넣어서 푸짐하게 차려냅니다. 해물파전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15: 기름 넣나요?
1: 하나 둘 상을 채우는 음식. 마을 사람들의 수고가 한데 모인 맛있는 가을 밥상입니다.
16: 수고했어요. 다.
9: 수고했습니다.
8: 네, 우리 손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16: 네.
8: 맛있게 드세요.
16: 예. 좋겠습니다.
1: 마을은 곧 북적북적해지겠죠?
9: 맛있어.
15: 골고루 들어갔잖아. 영양분이 듬뿍.
9: 골고루 들어가니까 맛이 있습니다.
8: 손님들이 오셨을 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어, 진짜 잘 먹었다. 그 한마디에 우리가 힘이 납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다. 이 소리.
3: 그때는 진짜 사람 사는 것 같고, 너무 신나요. 너무 많은 사람들 구경할 수 있어서. 지금 너무 적적하잖아요. 조용하니. 근데 그때는 많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8: 아, 이럴 정도로 했으면 합격인가요?
16: 네. 네. 합격입니다. 예, 예. 합격입니다.
8: 네. 우리 선생님들.
17: 네. 네.
8: 산이냐, 섬이냐?
17: 산이다!
1: 그 사이 가막산 정상에는 별을 닮은 아스타국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15: 꽃이 이래 피니까 너무 보람있죠.
8: 우리 희망이죠.
16: 희망입니다.
8: 네, 희망.
16: 희망.
8: 네, 우리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 곳.
1: 꽃이 지기 전에 가막산에 가봐야겠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4: 손가락을 가지고 싸우는 거 못지않은 독립운동인 것 같아요.

0: 너는 조선말 해였습니다.
1: 저한테 잘 오니까.
2: 네, 한국어는 나의 풀이에요.
3: 제 인생인 것 같아요.
4: 한글은 우리의 전부다.
5: 역사의 순환을 딛고 살아남아 세계로 뻗어나간 한글의 위대한 유랑기.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한글 100년의 편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6: 서울 드라마 어워즈
7: 대상의 영광은
8: 99.9% 확정이야.
9: 사고 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됐는데.
1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넣어주세요.
1: 응? 넣었잖아.
0: 네 커플 넣어주세요.
1: 응?
0: 오늘 시작합니다.
1: 아, 취소.
0: 오늘 취소되었습니다. 백미토크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1: 브라질은 우리 한국하고 틀려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도시락을 사고 가더라고요. 맛있는 김밥 좀 만들어줘 보려고요.
2: 사라,
3: this is so cute.
2: Wait up, wait for it, wait for it. The camera is on video now. Maria, look.

0: 우리는 충무김밥집을 했어요.
1: 한 5년? 근데 한 지금 십몇 년을 안 해서 될까 했더니 그래도 그럭저럭 되네요.

0: 챙겨 입고 갈게요. 가서.
1: 아이고야, 눈이 엄청 부시네.
2: 무슨 빌딩 같이 되게 멋있네.
1: 어느 쪽으로 들어가지? 저기 들어가요?
2: 저기 있네.
1: 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2: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도?
1: 트리니움? 네, 트리니움이라고 하는 학교 이름입니다.
2: 이 나라는 학교를 이렇게 짓는구나.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다니까는 일찍, 뭐, 크기는 크네, 밥은 다리가.
2: 다니엘이 시험을 봤는데 20점인데.
1: 그 9회.
2: 수학도 그렇고.
1: 수학도 20을 맞았다고?
2: 그럼 손이 나야.
3: ever sell it day. 오케이.
1: 수업 끝났다는 소리 같다.
2: 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
4: Deixa eu falar uma coisa pra vocês. Está aí junto com os amigos dele.

0: 빨리 가야 4시간 반, 뭐 5시간, 6시간 그렇게 걸린다는데.
1: 사무엘 다니엘 앞에 앉아. 맨 앞에.
2: Do me and Maria sit in the front? 두
0: 번째. 어, 그쪽에서부터 타는 거야?
1: 아니야. 사무엘 여기 앞에.
3: 우리가 이 차를 타고 어디 어떻게 가야 가는 거고?
2: What about your hats? Really? The hats?
0: 할머니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가운데 앉을게.
3: 아니 사람이 가운데 앉아.
0: 네.
4: But it's my water bottle, the big one.
3: 사람 어린이니까.
0: 어, 그래 떨어지는
1: 사람이. 저 큰 거 같은데 할아버지는.
3: 아니, 그래도 어린이잖아.
0: 여기가 가운데.
3: 할머니 앞에.
2: 여기. 너부터 보자.
5: Hello.
6: 엄마. 저 앞에 나무가 열리네요.
7: 축하합니다.
3: 진짜 이쁘다.
2: 내가
8: I'm scared that my car.
1: 네.
3: 어디 학교가 있나 봐.
1: 들어겠지.
3: 저기 전
1: 여기가 거. 지금 시내 중심가로 가는 길이라니까. 어. 그러면 이제
3: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여기가 국립공원이라고. 내려? 안 내려?
1: 아니. 뭔지?
3: 뭔지야?
2: 와, 서머.
4: 어, look.
2: 야, 안 그래? Hold on for dear life.
1: Hey.
4: Yep, we are going now.
5: Oh yeah, touch me later.
0: 야, 앉아 왔다.

0: 엄청 넓네.
1: 바다가 됐고.
2: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예뻐요.
0: 아이고, 파도도 치고.
1: 아.
0: 바다 같아. 먹어도 될까?
1: 아, 먹으면 안 되지.

0: I'm looking for a fish. I found my homemade.
1: Yeah. 다니엘이 제일 신나게 노는 것.
2: 재밌네. 자그라고 한데 재밌네.
1: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내가 노는 것 같지.
2: 참 오늘 날씨도 좋고 참 좋네.
3: Excited, amazed, especially the whole clean water. And when we entered the water, it was cool. We also saw some small little fishes. It was really cool. Clean sand, very fun, good sun, enough water, everything.
4: I was super amazed, but I was mostly amazed by the sand. Yes. I kept on joking to myself, that's the cleanest sand I've ever seen in my life. Because the beaches here, especially the beach we normally go to, that's close by, it has a lot of dirt and glass, but that one was super clean. Did you like it?
5: Yeah, I like making frog houses and playing in the water.
4: But do frogs? Do frogs live in the beach?
5: And I was suffering because we couldn't play.
1: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웠고 그 고생스러운 만큼 행복하고 좋고 신비롭고 그런 걸 내 눈으로 봤다는데 황홀했고 어쨌든 그냥 한마디로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안녕, 잘 있어.
2: 언제 올 수 있을까?
1: 안 올 거야.
2: 마지막이야?
1: 네,
2: 이제 마지막이야.
6: 배추, 감자. 또 뭐 필요하지, 엄마?
7: 그 위에 고기 있지?
6: 응.
7: 그거 꺼내.
6: 잠깐만. 여기 더 물 좀 더 넣을까? 물 얼만큼 넣어야 되는 거야?
7: 그냥 밥. 내가 직감적으로 공식이 없어.
1: 아니, 내가 이제 가기 전에 좋아하는 음식은 한 가지 해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감자탕을 끓이려고 사가지고 왔어요. 또 조금 짠하기도 하죠.
2: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게 해줘서 좋아서

0: 된장은?
1: 된장. 그 고기를 된장을 넣고 끓인다.
0: 냄새 좀 덜 나게.
1: 냄새 덜 나게 이거 더 넣어도 되지.
0: 마늘.
1: 마늘, 마늘, 마늘.
0: 마늘 있었는데.
1: 여기, 여기, 여기.
0: 고마에다가 잘잘하게 썰어봐.
1: 썰으라고?
0: 한 두 번, 세 번.
1: 아, 이렇게 두 번, 세 번 정도? 거의 다 됐어요.
0: 여기다 넣으면 돼.
1: 여기.
0: 지혜야, 이거 너 오늘 20점이야.
1: 왜?
0: 이걸 얇아가지고 빨리 익어서 뭉그러지게 하려고 잘라라 그랬는데 전부 땡글땡글땡글 잘라나잖아.
1: 말을 하지.
0: 잘 자르고 있는 줄 알았지.
1: 이거 그냥. 아, 그냥 넣고 자른 거?
0: 와,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1: 냄새 좋은데? 아, 맛있겠다.

0: 반물원이라.
1: 보이스! 보이스!
2: 눈빛 잘해. 눈빛 잘해.
1: Getting the be ready for the table, please. 다 애들이 상 놓을 거예요, 엄마.
3: 아니야.
4: Someone gonna sit here.
3: I don't know. Smelling so well in here.

0: 네?
1: 마리아, 자라.
0: 하준씨. 네?
1: 잠깐.
0: It's a big book. It's a big thing.
1: 마리아. 할머니가, 마리아, 가방을 보니까, 가방이 책이 이렇게 많아갖고 무거운데, 여기 짊어지고 다니는 게 힘들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밀고 다니는 가방을 하나 사왔어.
0: 저요?
1: 어.
0: Hold up.
1: 짠.
0: 와. 와. 와. 감사합니다.
1: 공부 열심히 해.
2: 다니엘. 이거 다니엘 가방부터 선물을 한 거야?
0: Maybe like he was like holding useless stuff like trash, or maybe it was a present like toys. But whenever he opened it and I saw something blue with a handle thing, I knew what it was. 감사합니다. What is that? A bag. Trash? 감사합니다. I was amazed by the amount of space. Before.
2: 판매를 이렇게 가방이 있잖아, 이렇게. 그래, 다니엘 향하는 가방이 다 떨어져서.
0: What about me? Oh boy, best present ever. What about me?
1: 어느 날부턴가 중매쟁이가 집에 가지런히 오가기 시작했어. 좀 며느리 까미로군요.
2: 사무엘은 자기 것이 없다고 버릇으로 해가지고 계속 울 것처럼.
3: I felt sad. Because only he get it.
0: But you already have a so bad.
3: 수트케이스. I really want another bag like that one. That has four wheels.
2: 그래서 좀 용돈 조건 덜 쓰고 하나 더 사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물을 거의 같이.
1: 마리아랑 사라가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며느리가 배에 힘을 푹 주고 뽕! 뽕! 뽕! 하고 어이구 태풍도 이보다 낫겠구나.
2: 그럼 생선 국물을 맨날 먹을 수 있지 않소? 그리고 부인한테 역정을 냈다는 거예요. 다시 밥 한 술 먹고 또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면서

0: 밥을 맛있게 먹었단다. 자, 끝.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우리 사무엘은 그냥 잡을었어? 다니엘, 전제 라이트, 업, 라이트 업. 오, 됐다.
1: 사라, 우리 사라는 어렸을 때, 이 잠잘 때 할머니가 이 자장가 불러주면 잠을 잘 잤어. 그거 사라도 알지?
2: 응.

0: 아, 그 엄마랑 아빠랑 한 분씩 사진, 독사진 하나씩 찍으셔. 온 김에 예쁘게. 어? 한 번씩 해서.
1: 하나.
2: 그 독사진을 찍으라 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이 그 한국의 장례 문화 있잖아요. 그 미리 영정 사진 찍어 놓는 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3: 아직 100세까지는 20년이 넘게 남았는데 벌써?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0: 아빠 누우셔?
4: very good. I like that. I like that. I say.
5: No, seriously, that's your phone. No, seriously, that's your phone. Thank you.
4: 조금만 더 기운을 써.
6: 그래.
7: 그래.
4: 하이. 이 수비키
7: 베키. 베요.
8: 마우스 클로즈 해요.
7: 마우스 클로즈.
3: 목표가 즐거우면 모든 일이 즐거워요. 긍정적이고. 아, 그냥 해도 잘 마셔요. 이렇게 그냥 좀. 아이고, 멋지네. 우리 다니엘. 그래.

0: 네. 말이 없다고.
1: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2: 건강하고 씩씩하게 이쁘게 잘 커가고 있어.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김치 아버지까지
3: 김치

방송됩니다.

0: AI 시대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예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감수성, 창의력,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협동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1: 맞아요.
0: 이게 AI가 하지 못하는 거죠.
2: 선생님께서 우리 이것을 함께 AI 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은 어디?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오리 궁둥이는 가볍습니다. 수초를 먹을 때 자세를 잡아주죠. 오리 같은 궁둥이

둥이가 없는 새도 있습니다. 특출난 재주가 없는 갈매기는 닥치는 대로 뭐든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우기의 먹이는 지늘게 삽니다. 길게 휘어져 있는 부리는 깊숙이 숨은 미꾸라지나 지렁이를 꺼내는 핀셋입니다.

길쭉한 부리는 작살입니다. 유달리 긴 신체 구조는 작살을 더 멀리 쏠 수 있게 해줍니다. 긴 목도, 긴 다리도 없는 새는 어떻게 사냥을 할까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사냥꾼, 물총새입니다. 물총새는 정교한 비행 솜씨를 가졌습니다. 순식간에 유턴을 해내죠. 별명은 어호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호랑이죠.

비행 실력만으로는 물고기를 낚기 어렵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리를 가늠해 봅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가만히 있는 관역이 아니죠.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면 또 빈손입니다. 이럴 때 물안경이 필요합니다.

순막이라는 투명한 눈꺼풀이 물안경이죠. 덕분에 물속에서도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높은 곳을 찾았습니다. 물총새에게는 아주 까마득한 높이일 겁니다. 공포는 약 10m 높이부터 시작합니다. 성인 키의 약 6배 높이죠. 물총새와 수면의 거리는 약 1.5m, 자기 몸의 약 10배 높이입니다.

다이빙 선수가 입수할 때 느끼는 충격은 맨 땅에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충격을 분산하려면 입수 면적을 줄여야 합니다. 물고기가 눈치채기 전에 낚아채는 방법이기도 하죠.

물총새의 부리는 몸통에 비해 크고 뾰족합니다. 공기와 물의 저항을 줄이는 모양이죠. 이 모양에 주목한 곳이 있습니다.

올빼미 날갯짓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 비결은 깃털에 있습니다. 날갯짓은 비처럼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어 공기를 잘게 부숴줍니다. 펜터그래프에도 올빼미 날개처럼 무늬를 새겼더니 소음이 크게 줄어들었죠. 새를 닮은 고속열차는 마침내 터널 소음을 기준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고속열차의 역사는 새를 따라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숱한 도전이 만든 설계가 있는가 하면 기다림이 만든 설계도 있습니다.

0: 불이 나기를 기다린 식물이 있습니다. 불이 나면 상승 기류가 생기죠. 솔방울이 기다린 것은 이 뜨거운 열기입니다. 상승 기류에 씨앗을 실어 보내기 위해서죠.
1: 이제 솔방울의 원리라고 하면 이제 습윤 팽창의 원리거든요. 그런 성질을 활용하면 이 습도에 따라서 스스로 형태가 변형하는 재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건축에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0: 솔방울의 원리를 따라 만든 건축물입니다. 온도와 습도 변화에 따라 스스로 움직입니다. 에너지 손실도 없죠.
1: 진짜 실질적인 거랑 맞닿게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정말로 혁신적인 미래 건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쌀겨 같은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은 뭐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있어서 도전을 하게 됐죠.
0: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370만 톤의 쌀을 생산합니다.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쌀겨가 많죠. 이 쌀겨에도 온도와 습도에 반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죠. 자연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건축에만 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방울이 이번에는 옷이 되었습니다.

쇠뜨기는 포자에 네 개의 다리를 달고 있습니다. 날이 건조해지면 바람에 잘 올라타기 위해 다리를 펼치죠.

물봉선의 꽃말은 날 건드리지 마시오입니다. 열매는 지금 잔뜩 긴장한 상태입니다.

던져진 씨앗은 더 멀리 퍼지기 위해 물에 올라탑니다. 물이나 바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곳의 땅은 척박합니다. 그래서 국화 쥐손이는 씨방 자루를 길게 벼렸습니다.

메마른 땅에 맞는 완성품이 출고됩니다. 스프링 같은 독특한 모양.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뿌려지기만 한 씨앗의 발아율은 낮습니다. 먹히거나 유실되기 일쑤죠. 이렇게 만들어진 씨앗의 발아율은 80%까지 오릅니다. 씨방에 여러 씨앗을 넣어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도 있죠. 미생물을 배달해 건강한 흙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숲입니다. 무척 더운 숲이죠. 건기. 한낮의 기온은 40도가 넘습니다. 작은 그늘 한 점 한 점이 소중하지만 더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어두워질수록 수면의 높이를 보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토니 헤이스 박사에게도 수면의 높이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던져진 빛이 정보를 가져옵니다. 점이 길게 이어지면 벽, 짧게 끊기면 사물로 인식해 지도를 그립니다. 이 빛을 하늘에서 던지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드론은 숲의 체중을 재는 중입니다. 베지 않고도 나무의 무게를 알아낼 수 있죠. 두꺼운 나무가 많은 숲일수록 온실가스를 많이 흡수해 자연 냉각 기능을 합니다. 나무 기둥뿐 아니라 잔가지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수조개의 레이저 빛으로 숲의 건강 지도를 그리고 관리합니다.

0: 빛으로 얼굴의 지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때마다 3만여 개의 보이지 않는 빛이 얼굴을 인식하고 있죠.
1: I mean, who would have thought we have lasers everywhere these days? There are some things in nature which are exceedingly clever. And biodiversity is so important. We mustn't lose biodiversity because there are so many things out there that we don't even begin to know about.

0: 깊은 바닷물은 빛을 삼킵니다. 스스로 길을 밝혀야 합니다.
1: 염색이 안 된 조직을 보게 되면 깜깜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마치 암흑 속에 혹은 심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0: 뇌는 깜깜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불을 켤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뇌에 불을 밝힌 건 자연이었습니다. 작은 발견이 시작이었죠.

0: 선명한 초록빛을 띤 수정 해파리의 가장자리. 형광 단백질이 내는 빛입니다. 이 빛은 많은 것을 밝혔습니다.
1: 형광 단백질이 없었다면 앞길이 깜깜했을 것 같은데 자연이 선물해준 등불, 형광 단백질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질병이 나오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뇌 안에 있는 여러 세포 중에서 이제 도파민 신경이 죽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갖고 있었는데요. 나비 날개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도파민 신경이 있는데 파킨슨병 생쥐 모델에서 왼쪽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그것이 질병 상황에서 변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0: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색의 형광 단백질은 더 많은 것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생쥐의 뇌 속, 보이지 않았던 우주입니다. 복잡한 신경회로의 비밀을 풀 실마리를 찾은 거죠.
1: 뇌 안에 있는 몇백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활성이 돼서 그런 뇌의 기능과 질환을 만들어내는지 이것을 저희가 해독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감히 35억 년의 그런 뇌의 역사 중에서 한 하루 정도만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자연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뇌 속에는 은하수의 별에 견줄 만큼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에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 뇌에 대한 궁금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인간에 대한 궁금증이죠. 그것을 연구해서 결국 모델을 얻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0: 연결되고 이런 파이프라인인 것 같아요. 고양이 사진들이 있고 강아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다양한 종의 고양이 강아지가 있어도 이걸 구별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해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이걸 못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됐느냐?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딥러닝,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시스템을 학습하게 했더니 결국은 그것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데이터 기반 학습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실제 뇌하고는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1: 뇌와는 달리 인공지능은 쉽게 과열됩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에 담가야 했을 정도죠. 효율뿐 아니라 선천적 능력도 뇌와 인공지능의 큰 차이점입니다.
0: 학습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선천적인 기능 혹은 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동물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데 북극여우 같은 경우 사냥을 이제 눈 쌓인 벌판에서 사냥을 하게 되는데 높이 점프를 해서 뛰어내려서 깊이 파고드는 이런 방식을 취해요. 근데 그렇게 물리를 알아서 이 북극여우가 그렇게 행동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종, 개체여야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모든 기능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을 능가할 것이냐 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인공지능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의 지능은 무엇일까요?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는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법을 압니다. 개미는 분업 시스템을 알고 있죠. 연잎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줄 압니다. 자연은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려 35억 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죠.
2: 정말 그 영겁의 시간이잖아요. 사실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결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자연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영겁의 시간을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공부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수백만 년 동안 계속 진화를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개들이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데이터들은 굉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적합한, 최적화된 테스트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4: 그런 것들을 모사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교과서를 먼저 보고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 Things that have not been good have dropped out and died, and the things that are good are still around. We've got much to learn from nature.
6: Nature has always been a friend, so it is a partner, it is a teacher, and sometimes it's also, I guess, just a playmate.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아,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2: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 생각 아니 있던 것 같아요.
3: 뇌혈관이 막히면 뇌조직은 3분 이내에 뇌손상이 진행을 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뇌졸중 치료를 시간에 의해서만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최근은 여러 가지

0: 뭘 활용해서 치료 제한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1: 빨리 회복해서 어머니랑 여행이나 한번 가고 싶습니다.

0: 계층이라는 게 이게 뭐 배울 게 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1: 계층은 사실 반드시 도용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2: 화학 분야에서는 실용성도 엄청 높아요.
3: 별 자체를 대칭이라고 가정을 하면 구저구 그런 식으로 별의 내부 구조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1: 방정식의 근들 사이에도 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0: 방정식의 대칭이 있다.
1: 예, 일반 해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근의 공식을 구하는 건데 훨씬 더 아름답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0: 이야, 이 대칭이 중요하네요. 대칭을 공부를 해야 되겠네.
4: 그러니까요.
0: 비슷해 보이는데 너무 효과가 극단이기 때문에.
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7: 오빠한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6: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9: 아, 이 분위기?
10: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9: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1: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12: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밭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13: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4: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13: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common that they will overlap several jurisdictions. So in the case of the Woodlands, part of it is in Montgomery County, and the other part is in Harris County, where the city of Houston is. And so the developer has to get permissions and what we call entitlements to build, all the building permits, all the government approvals that let the development proceed. They have to go separately to the county of Harris County and to Montgomery County. And these counties don't necessarily agree in their requirements, and that just the need to deal with the different government municipalities creates both additional time and cost, and in some cases can cause the whole development to come to a standstill because they can't get permissions to go ahead. Just contrasting the Woodlands in Texas to Irvine, California, Woodlands tends to be lower density. It has more single-family homes, and Irvine is both higher density and has stressed in their neighborhood development more apartments and more condominiums, all of which allows Irvine to have more people in a smaller area and to protect more access to open space. And in this lecture so far, I've discussed a couple more of the design principles that go into different new towns and the significance of governance. Now we'll explore case studies of Korea's new towns by connecting directly to Seoul, Korea. Hi, Kyung Min.
1: Hello, Dr. Pizer. Nice to see you.
0: Professor Kim, will you please now give us your lecture on the new towns in South Korea?
2: Yeah,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민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좀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신도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분당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분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GDP,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1등 도시인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굉장히 급격한 도시화를 이뤘고, 따라서 주택이 부족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대폭등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한 해에 강남 아파트 집값이 한 해에 100%가 올라요. 그리고 임대 가격 같은 게 대폭등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빠르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하우징 어포더빌리티를 그 제공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9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우선 이 제1기 신도시, 특히 분당의 어떤 성공적인 요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한 5개 정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위치고요. 강남으로부터 10km 이내, 아주 근접한 지역에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므로써 강남 집값의 폭등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장점을 제공했다.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걸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6년에 운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0: 97년에 그 IMF 금융위기를 맞잖아요. 만약에 분당이 그 이후에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시점도 굉장히 절묘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당시의 대통령실에서 분당 기획부터 개발 과정까지 모든 것들의 이 이해관계 같은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빨리 할수 있게끔 이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개발 구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토지를 압단해서 초기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시킴으로써 인프라 건설들 다른 비용 같은 것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거버넌스 개발 구조, 그리고 이제 이그 안에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과 설계 차원에서도 서구의 이론들을, 많은 이론들을 담아서 그걸 구현합니다. 그 분당을 가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8만 8천 채로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유형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초고층 빌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컨셉은 르꼴부아제라는 건축가가 이야기했던 컨셉입니다. 그 초고층으로 하되 1층에는 많은 녹지와 공유할 수 있는 면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그 여유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고층 스타일의 어떤 개발 구조 같은 것들은 르꼴부아제의 어떤 계획, 플랜들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은 강남에서도 나타난 부분입니다만은 이 블럭이 굉장히 슈퍼 블럭입니다. 블럭이 굉장히 큰 블럭인데 그 블럭 중앙에 항상 초등학교를 위치시켜요. 이 부분은 이 클라렌스 페리라는 사람의 근린 주거 이론을 우리가 차용을 한 겁니다. 이 성공의 요인을 넘어서 우리가 현재의 분당을 우리가 또 바라본다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많은 도시들이 단순히 베드타운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제1기신 도시, 그 다음에도 또 판교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판교와 정자동, 서현동 이런 지역들이 거대한 업무지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서울 수도권 남부의 엄청나게 큰 잡센터, 업무지구로서 작동을 하면서 주변의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분당의 업무지구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그만큼 담보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총깔 가지고 싸우는 거 못지않은
2: 독립운동인 것 같아요.

0: 너는 조선 말 해였습니다.
1: 저한테 전 오니까요.

0: 한국어는 나의 불이에요.
1: 제 인생인 것 같아요.
2: 한글은 우리의 전부다.
3: 역사의 순환을 딛고 살아남아 세계로 뻗어나간 한글의 위대한 유랑기.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한글 100년의 편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는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AI 시대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예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감수성, 창의력,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협동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1: 맞아요.
0: 이게 AI가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2: 선생님께서 우리 학계 AI 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3: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책임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안녕하세요. 한산에 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웹소설 작가라고 하면은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재미있는가 뭔지, 재미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인데, 일단 재미가 뭔지 찾아 헤매야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미는 뭔가? 저는 이제 작가니까 다른 작가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물어봐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재미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웃긴 거 이게 재미 아닌가라고 이전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한테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재미란 어떤 독자가 이 컨텐츠를 소비하기 전의 감정과 소비하고 나서의 감정이 명확하게 바뀌었다면, 그 방향성이 있다면 나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사회고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뭉뚱그려서 그 다큐멘터리 볼만하다, 재밌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뭐 스릴러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뭉뚱그려서 재밌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뭐 이것조차도 완벽한 정의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서는 제일 그럴싸한 정의라고 생각해서 저도 재미가 뭐냐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재미 중에 내가 줄수 있는 재미는 뭐냐? 이걸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웹소설 작가는. 독자로서의 저는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비장하고 약간 이렇게 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재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줄수 있는 재미는, 저는 이제 남들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아내 웃기는 게제 일생의 낙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줄수 있는 재미는 가장 명확한 거는 코믹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남을 웃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남을 울리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존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울거나 슬픔을 주는 작품을 조금 더 하나 위 차원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을 받는 작품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우리를 슬프게 만든 작품들이 더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로서도 이제, 나도 상 한번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잘 참아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 이 재미를 찾아 헤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사람 미치게 하는 거는 빛을 찾았어요. 가까이 갔어. 그리고 그거를 빛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빛이 제 마음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거든요. 재미없는 거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신만의 빛을 찾았는데 그게

어떤 결과로 수렴할지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은 말을 하겠죠. 아, 공부 지금 참고 하면 나중에 좋아진다. 내가 해봤어야지. 남들이 하는 말은 공허하거든요, 사실.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노력, 거기서 오는 고통,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더 수월하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모든 것들을 다 그럼 인내를 할 수가 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성장을 한다는 거는 맞아요. 실패를 해야 성장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저 개인적인 서사를 들여다봐도 성공한 작품 다음에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성공은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어떤 것들이 일궈냈거나 혹은 그 축적해놓은 것이 운 덕분에 터진 것뿐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성장은 어려워요. 어디서 성장하냐? 실패했을 때. 그것도 가혹하게 실패했을 때. 그럴 때가 성장하기가 쉽습니다. 또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제가 두번 연속 작품을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제가 원래 믿을 만하다고 여겼던 피드백을 해주었던 동료들이 그러지 못하게 돼요. 저희 출판사 대표가 원래 글을 좀잘 보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살 어린데. 그래서 이거 어떠냐? 그럼 원래는, 형, 이거, 이 부분 조금 아쉬운데. 여기서는 이 재미를 좀더 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작품 두 개가 연달아 대박이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박수 기계가 됐습니다. 제가 뭐, 형, 이번에도 역시 막 최고 막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다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높은 데 있다 떨어지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고 내가 이걸 했는데 자꾸 성과가 잘안 나는 것 같고 할 때가 오히려 성장이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냥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행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3년이 돼가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눈이 좀 이상, 약간 어지럽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약간 어지러운 것 같아. 아이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약간 어지러질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 아이를 재우려고 방에 딱 들어가면서 불을 껐는데 불을 끌때 이게 어지러운 게 아니고 갑자기 이쪽이 되게 어두운 거예요. 한쪽 눈을 가려봤죠. 그랬더니 왼쪽 눈을 가렸더니 잘 보여요. 오른쪽 눈을 가렸더니 절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제 시야의 절반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의료인이기도 하니까, 이거 진단명이 뭐가 있을까? 뇌병변도 있을 수 있고, 안과 질환도 있을 수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초응급 상황이니까, 이제 아내한테, 내가 지금 한쪽 눈이 절반이 안 보인다. 바로 이제 제가 응급실로 갔죠. 가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이제 잘 보이는 쪽을 가리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옛날에 교과서에 봤던 망막박리구나.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뇌였으면은 아마 돌이킬 수 없었을 텐데. 망막박리라면은 이건 눈의 문제고 내 전신적인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절반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눈에서 되게 중요한 게 황반이거든요. 황반까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응급실에 접수를 했죠. 봤더니 실제로 황반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 후에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이쪽 눈은 이렇게 제대로 보이진 않아요. 수술을 네 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망막박리라는 수술을 받게 되면은 눈 안에 있던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망막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얘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 붙였으면은 얘가 붙어 있게 해놔야 되잖아요. 한 2주 정도를 계속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수술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을 엎드려 있었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그때는 뭐 빈말로도 뭐 편했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의학의 역사라는 거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 19세기 때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보다는 원시적이었을 텐데. 그래서 봤더니 19세기 때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20세기 중반까지도 거의 그랬어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됐지만 저처럼 황반이 떨어진 사람은 사실상 시력을 잃어버리는 게 일상적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들면서 치료가 좋아져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숫자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0.2 정도는 돼요. 물론 이제 글자가 약간 찌그러져 보이는 게 있지만 이 정도라도 어디냐. 이거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지,

이전에 태어났으면 이거는 죽을 수도 있었고 한쪽은 뽑으면 이제 외안이 바뀌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불행이었을 거다. 그거보단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럭저럭 그냥 괜찮게 넘길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넘겨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넘겨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나는 건강관리도 꽤 하는 편이고 사실 내 나이를 엄밀히 따져보면 40, 뭐 많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병원에서 40은 되게 어린 나이고 실제로 제가 안과에 가다 보면은 거의 그 외래진료실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 뭐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얘를 두고, 원래 이 일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상수니까. 얘를 두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야 어찌됐건 제가 인생에서 원했던 것들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청년 나이 때, 20대 그런 불행이 닥쳐오는 거는 40대에 오는 거랑은 또 비할 수 없이 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20대니까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의 세팅을 바꿔서 넘어가야 사실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일상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 자체가 너무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런 그럴싸한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헤어 메이크업도 하고 조명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 저 사람의 인생이 부럽다. 아,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아직 저도 자박자박 한 걸음씩 나가는 사람인 거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저도 아직도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고 오히려 한번 성공을 맛봤던 사람이니까 그거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거니까 너무 이렇게 딱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했구나.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생각으로 넘어가면 그게 가장 건강한 반응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불행이 아닌 경우에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쳐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에서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일정 임계 이상 넘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도 안 되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되면 특히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질환이 되고 정신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는 게제 또래 친구들조차도 너쉴때뭐 하냐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너 어떤 음식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뇌 취향을 찾아내고 뾰족하게 하는 것들이 그냥 제육볶음 우리 많이 먹잖아요. 제육이랑 돈가스 저도 뭐 맨날 먹었었거든요. 취직했을 때. 근데 저는 그 제육을 먹을 때이집 제육 먹어보고 나는 좀더 비계가 많고 야들야들한 걸 좋아하는구나. 아, 너무 매운 거보단 조금 달짝지근한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 제육 중에 최애를 찾는 게제 미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근처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육은 여기야가 있는 사람하고 나는 그냥 점심에 제육 아니면 돈까스 먹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스트레스를 풀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이 제육을 먹어서 제일 맛있는 걸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오늘도 제육, 오늘은 돈까스 이런 사람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명확해지는 거죠. 제육에서 지금은 벗어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와이프랑 같이 야끼또리집에 가서 꼬치 2개 정도 시켜놓고 이제 생맥주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약간 의식처럼 2주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스트레스는 좀 많이 꺾이고 그다음에 일상에서는 러닝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야외에서 뛸 때. 햇빛을 받으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주변의 풍경이 변하는 걸 보면서 뛰면서

0: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오는 신체적인 건강의 이득도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의 이득도 못지않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면은 그래도 그 기나긴 터널이 좀 지나갈 만할 겁니다.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신에 뭘 계속 권유했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 본인의 취향대로 골라놓은 취미를 큐레이션 해가지고 저한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걸 진짜 매진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취미인 클래식 음악, 뭐 커피를 마셔도 어떻게 마시냐면 온도가 들어오면은 90도부터 99도까지 나눠서 다 끓여봅니다.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온도를 찾았으면 거기서 시간을 다르게 해서 뭐 30초, 1분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아, 내가 이 커피 원두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은 얼마나 하는 거다. 이걸 알아내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특히 미식에 대해서도 처음 보는 거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이게 안 먹어보면 네가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먹어봐야 된다. 이게 해봐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알게 되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 이제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제 취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향은 그렇게 배웠고 메타인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려고 하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은 내가 지금 어디서 있는지를 알아야 될것 같아서 그거를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좀 소모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수능 잘 봐서 대학을 잘 가는 건지 저는 그때 수능을 잘 봐서 대학 잘 가는 게 일단 목표라고 생각해서 수능 기술자가 되기로 결심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내가 지금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하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 내 10년 뒤는 바라보는 게 뭘까? 이 신기하게 계속 달라져가지고 보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아, 청춘이 좋지. 뭐 빛나는 청춘 이렇게 하지만 막상 청춘일 때 저는 그렇게 빛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맨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 1년 위에 선배 보면 1년 뒤에 나도 저렇게 돼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게 청춘이니까 사실은 그걸 이제 견디고 나면은 이제 돌이켜 볼 때는 아름다웠던 것 같은 게 청춘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더해지면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제가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제 경험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나랑은 상관없는 학문이다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요.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랜덤한 이벤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착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3: "대칭이 잘 맞아야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계층이라는 게 이게 뭐 배울 게 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1: 계층은 사실 반드시 도용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2: 화학 분야에서는 실용성도 엄청
3: 중요하게 별 자체를 계층이라고 가정을 하면 부적우 그런 식으로 별의 내부 구조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1: 방정식의 근들 사이에도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0: 방정식에 대칭이 있다.
1: 예, 일반 해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근의 공식을 구하는 건데 훨씬 더 아름답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버렸습니다.
0: 이야, 이 대칭이 중요하네요. 대칭을 공부를 해야 되겠네.
3: 그러니까요.
0: 비슷해 보이는데 너무 효과가 극단이기 때문에.

0: 할머니. 할머니 비디오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고민 상담해달래.
1: 고민 상담?
0: 어.
1: 내가 그동안 90 먹다락 살았는데 상담 한마디 못해서 되겠어? 내가 상담을 다 해줘.
0: 오.
1: 나만 말 뱉히는 거 없어. 고민은 말해.

0: 저기 이거 갈아입을까?
1: 딴 거 입고 싶어?
0: 보기 싫어서. 뭘 여러 사람이 볼 거니까 좀 깨끗하게 입어야
1: 진짜로 어린 학생들도 고민을 보냈어.
0: 지금?
1: 어.
0: 아이고, 어린 것들이 뭐 한다는 거야.
1: 할머니, 제가 동생들한테 잘해주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저를 깔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럴 걸 여기다 쳤어?
1: 어.
0: 해결 못하고 여기다 내놨어?
1: 아니, 할머니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했잖아.
0: 동생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봤어. 그래야 해결할 수 있지. 한 사람 얘기만 들어갖고는 해결 못해.
1: 뒤돌아봤을 때 이거 꼭 욕심을 부려서라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게 있으셨을까요?
0: 인생에서 놓치지 말을 거? 자기 마음.
1: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신경 쓰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0: 너나 잘하고 너나 잘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산다. 이러면 되는 거. 주문하면 돼야 내가 내 자신을 주문한다고.
1: 할머니.

0: 고생을 참고 살아야지 어떡해. 힘내요. 끝까지 잘할 수 있어. 힘내면 잘해. 부모니까 내가 눈물 날라고 그래. 뭐라겠지? 금방 잊어버렸네.
1: 동생들이 자꾸 깔던데 학생이 보낸 고민이야.

처음에는 엄마도 저도 많이 지쳐 있었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제 자신에게 엄청 충격을 받았죠.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한테 좀

0: 말을 찍고 조금 더.
1: 이만큼?
0: 조금 더 했어.
1: 얘는?
0: 이거 뭐야?
1: 아, 할머니.
2: 엄마, 여기 좀 봐봐.
3: 챔피가 끝나니까.
0: 이쁘니까 바로 되는 거야. 나도.

لا تركوا تحب الشغلة التالي بس يلا.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0: K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엄띄엄 포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깔끔하게 영어 해주면 주말에 또 쉴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오늘 right. 또 열심히 해야지 또 뭔가 주말에 맘 놓고 놀 수 있어요.
0: 그것도 그렇고 공부 열심히 해야 그래, 주말에 좀 놀아줘야 돼.
1: 보상.
0: 이게 생기거든요.
1: 그죠, 그죠.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볼 거고요. 제목이 페리를 타야 하는데 아빠가 아직 못 왔다. 네, 해외여행에 가보면
1: 네.
0: 물론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있지만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1: 꼭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배를 탈 상황을 무조건 만들죠. 또 그 도시의 풍경을 이 배를 타면서
0: 그럼요.
1: 그 시내를 가로질러서 여행하는 그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0: 그렇죠. 네. 뉴욕을 예를 들어 구경을 할 때 페리를 타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출퇴근을 하려고 페리를 타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1: 네,
0: 그런데 거기서 한번 또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아,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뭔가를 타는 줄인가요라고 하는 거는 뭐 버스나 이런 거 외에도 놀이동산에서도요 엄청
1: 맞아요.
0: 쓰거든요.
1: 진짜 많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0: 그러니까요.
1: 예.
0: 왜냐면 한참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거였어요.
1: 오, 그런 경우 진짜
0: 그것보다는
1: 많아. 예.
0: 조금 좀 어색하더라도 물어보는 게 낫죠.
1: 그쵸.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오,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꼭 이럴 때 화장실에 계세요.
1: 그런 경우도 일부러 아빠 두고 가기도 하더라고.
0: 일부러요.
1: 봤어,
0: 이게 또
1: 봤어.

0: 계속해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1: 어, 맞아요.
0: 예. Al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아빠랑 같이 페리를 탈 수 있을지 영어로 한번 도전해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이거 그 페리 타는 줄인가요?
2: Can I help you, ma'am?
1: This line.
2: Yes.
1: This line is 그 ride a ferry? Ferry?
2: Oh, the ferry.
1: Ferry. Yeah.
2: Yes. It's arriving soon.
1: Arriving
2: soon. Here it comes.
1: 어, 저,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아빠,
2: Is there a problem?
1: My 그 family have to take this ferry, but okay. my father 그 toilet.
2: He's in the toilet?
1: Yeah, yeah, yeah. So, oh. 그, please wait.
2: He'd better hurry.
1: Huh?
2: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아, 어떡해, 어떡해.
2: He'd better hurry.
1: 아빠, 빨리!
2: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끊고 와! 아빠!
0: 네, 아이고 결국에서는 저기 뭐 네. 따로 가셨다면서요?
1: 그렇죠. 네. 아빠는 다음 차로 와요.
0: 아, 다음 차로요?
1: 다음 페리로.
0: 오케이, 안 되겠습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부탁합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4: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3: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4: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면요.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1: 오.
0: 이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그 줄에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가야 되니까.
0: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꼭 교통수단을 떠나서도 놀이기구라든가 기타 등등이 다 될 수가 있어요. 뭐 심지어 뭐 뮤지컬을 볼 때
1: 그쵸.
0: 그거 줄이냐
1: 티켓팅
0: 물어볼 수 있죠.
1: 그죠. Is this the line for the 잠깐만 이 줄이 이것을 위한 줄인가요? 니까요.
0: 한번 가볼게요. Is this, 이것은?
1: 줄.
0: 인가요?
1: 줄인가요?
0: 그러면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1: 여기서 자를까요?
0: 좋아요.
1: For the ferry, ferry 둘 중 하나거든요.
0: Yes.
1: 근데, 아까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네. ferry라고.
0: 아, 제가 ferry라고 했나요?
1: 네, 했어요. 그래서, ferry. Re? 왠지 이거일 것 같죠? 네, ferry.
0: ferry.
1: 예.
0: 많은 분들이 이게 F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1: 네.
0: 실제로는 F 맞습니다. 맞는데?
1: R이 두 개구나.
0: F 맞아요. 근데 R이 두 개예요.
1: 오케이? 어쩐지 뭔가 짧은 느낌 나더라.
0: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erry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뭐 페리를 탄다, 뭐 배를 탄다, right? ferry 얘기하고요.
1: 맞아요.
0: 여기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 타는 줄인가요?
1: 네.
0: 뭐 기타 등등 할 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타는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가?
1: 오.
0: 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right? 아니면 뭐 티켓을 산다고 하면 뮤지컬 티켓을 산다고 하면 그것을 사는 줄인가요? 사는을 넣어야 되나?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1: 그걸 기다리시는 거에다 웨이팅도 생각했어요.
0: 저는. 아, 그러니까요.
1: 네, 웨이팅 라인.
0: 맞아, 웨이팅 라인. 네. 근데 아라는 들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매끄럽지 못하죠.
1: 굳이 복잡하게 안 넣어도 되는군요.
0: 맞아요. 영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 줄인가요? 무언가를 위한 줄인가요? For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1: 진짜 생각보다 간단하게 네. 해결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0: 맞아요. 많은 네. 분들이 이게 영어가요. 우리말보다 훨씬 쉽습니다.
1: 간편한
0: 왜냐하면 예외 상황은 네. 별로 없고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편이에요.
1: 네. 네.
0: So, is this the line인가요? 그 한정된 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러 강조를 해줬고요. For 명사 쓰는데 이 명사도 대부분 더가 뒤에 for the 뭐뭐라고 될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아무것이나를 위한 줄인가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타려고 목표로 하는 뭐 페리든
1: 네.
0: 트레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트레인, 그 페리를 위한 건가요? 이기 때문에 더를 뒤에 추가해서 가주시면 좋아요.
1: 예스.
0: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기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1: 네네네네.
0: 열차가, 기차가 뭐예요?
1: Train.
0: Train. Okay. 네. 그러면 이건 그 줄인가요?
1: Is this a line?
0: Is this the line
1: for
0: 그 기차를 위한?
1: For the train.
0: 그렇죠.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도 갈 수 있죠. 놀이동산에 우리 간 거예요. 이게 그 롤러코스터를 위한 그 줄인가요?
1: Yeah.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Exactly. Uh-huh.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정답? 맞습니다.
1: 맞아요.
0: 어렵지 않죠, 그렇죠?
1: 네.
0: 이게 줄이에요. 얘를 위한인데 더를 넣어주면 더 깔끔하다라고
1: 예.
0: 하는 겁니다. Not any train, not any roller coaster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The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1: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0: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1: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자, 그리고요. 대답도 할 수 있어야겠죠.
1: 네.
0: 그럼 만약에 이거 그 버스 줄 맞아요. 이렇게 말해 주려면
1: 예.
0: right? 누군가가 이거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 yes 그러면서 이게 그 줄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게 그 줄이에요.
1: Yes, it is.
0: 저기 죄송한데 그렇게 간단하게 잠깐만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1: 말은
0: 없는데
1: 말은 되죠. 예.
0: 자, 이것은 그 줄이다 하면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1: Yes, this is the line.
0: This is the line. 그 버스를 위한
1: for the bus.
0: That's right.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Alright. 자 이랬더니 아, 네. 곧 도착해요. 여기 오네요. 하면서 저기서 눈앞에서 쫙 오고 있는 거예요.
1: 페리는 이게 앙 소리가 나가.
0: 아, 느낌 와요?
1: 네. Yes, it's soon. Oh, here it comes. 이거 진짜 뭔가 이렇게 막 긴박한 그런 느낌이 막 나네요.
0: 오케이.
1: 네. 도착을 했다. Yes, it's 도착하다 동사로 써야 되나요? 잠깐만. It is 곧 곳이 순이잖아요.
0: 네. 팩트로 얘기했어요. 힌트 드릴게요. 확정된 미래 사실. 뭐뭐 한다. 해요. 이동사 ing입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럼 arriving.
0: 오케이.
1: 이렇게 할게요.
0: 오케이.
1: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0: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1: Yes.
0: Very very good. Very very good. All right. Arrive 한다는 것이 도착하다라는 일반 동사죠.
1: 네.
0: 거기에 이제 비동사 ing를 넣는데 그건 좀 이따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참고로 도착하는 게 arrive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공항 같은 데서 이거 보셨을 텐데요. 출발하다, 떠나다라고 할 때는
1: 우리 써 있는 거 있죠. 공항을 제가 많이는 안 가봐서 제가 스펠링까지는 솔직히 자신 없는데 depart 되게 긴데 departure 아니에요?
0: 오!
1: 왜 이렇게 길죠?
0: 아예 긴 버전을.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depart. D-E-P-A-R-T입니다. 얘가 동사예요.
1: 이건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 아닌가요?
0: 아, 그거는 그 뒤에 먼트가 들어가잖아요.
1: 아, 그런가요?
0: 자, depart가 arrive가 도착하다.
1: 네?
0: 동사죠.
1: 네.
0: 그리고 depart는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지금 슬기 씨가 쓴 바로 departure이라는 거는 출발이라는 명사예요.
1: 아, 명사로 이렇게 출발 써 있었던
0: yes,
1: 거군요.
0: Yes, yes. 그래서 아마 눈에 살짝 익기는 칠 거예요. 자, 그리고 비동사 ing 여기다 넣었어요. 그 ferry가 지금 곧 arrive 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동사 ing는 진짜 정말 죽을 때까지 연습시킬 건데요.
1: 네.
0: 여기 보세요. 우리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진행형으로 해석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곧 도착하고 있어요. 말이 안
1: 이상해요.
0: 되잖아요. 그러면 순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곧이라는 거 아직 벌어지지 않은 느낌인데. 그래서 얘는 진행형이 아닌 겁니다. 비동사 ing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 제일 넘버원으로 많이 쓰지만
1: 네.
0: 그만큼 거의 가깝게 많이는 쓰이는 것이 확정된 미래 사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어떤 감정도 없어요.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딱
1: 예.
0: 벌어지는 거, 정해진 것을. 그래서 여기 곧 도착 할래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도착해요. 그냥 팩트예요.
1: 네.
0: So, 비동사 ing. 그거 쓴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미래 시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영화 곧 나와. 이미 그 release 되는 데이트 있죠. 그 나오는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1: 그렇죠.
0: 영화가. 자, 나오다는 come out입니다. 힌트.
1: 예.
0: 그러면 그 영화는
1: the movie
0: 나와.
1: The movie is coming out.
0: Coming out soon.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수준.
1: 그렇죠.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버스는 떠나요. 3분 있다가. Hold on. 우리 왕초보 영화에서 3분 있다가라고 하면은 뭐 전체가 못 썼죠?
1: In.
0: 예. So, 3분 있다가 하면은
1: In 3 minutes.
0: 그렇죠. In 3 minutes. 그러면 그 버스는 떠나요. Fact로 어떻게 해요?
1: The bus is leaving.
0: Leaving. 3분 있다가?
1: In 3 minutes.
0: 이걸 만약 썼으면, 여러분들 그냥 쑥 나왔으면

0: 와, 나좀 하네? 생각하셔도
1: 그러니까요.
0: 됩니다.
1: 근데 이 비동사 ing가 또 불현듯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까도 제가 arrive가 is가 있는데 또 쓰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0: 그렇죠.
1: 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저도.
0: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1: 아.
0: 이거를 이 쓰는 과정, 문법을 이해하는 과정은 다
1: 네.
0: 무시하고 무조건 내뱉는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1: 그죠.
0: 하루 중에 거의 한 7, 80%를 영어로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실제로 놓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안 돼요.
1: 네.
0: Alright, so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비동사 ing, 비동사 ing.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1: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0: The bus is leaving in 3 minutes.
1: The bus is leaving in 3 minutes.
0: 네, 그래서 왜 coming soon 뭔지 아시죠?
1: 너무 많이
0: 그게
1: 들었죠?
0: 왜 coming이겠어요? 그게
1: 곧
0: it's
1: 나오는 거죠.
0: coming soon이에요. 그래서 나옵니다. 그게 다 사실 이게 적용이 된 겁니다.
1: 확정된 미래 사실.
0: Yes. 자,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했습니다. Here it comes. 뭐가 여기 온다라고
1: 네.
0: 했는데 원래 어순 정상으로 따지면 it comes here.
1: Here.
0: 그건 와 여기.
1: 네.
0: 그렇죠? 그런데 here를 앞쪽으로 빼버렸어요.
1: 오.
0: 이런 케이스는 갑자기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쓰는 감탄사 같은 거예요. Here it
1: 오.
0: comes. 온다 온다 온다 이런 느낌. Alright?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슬기씨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다 딱 슬기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1: 까꿍.
0: Here she comes. 이런
1: 아.
0: 식으로 쓸때 here를 앞쪽으로 두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1: 우리도 도치법이라고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예, 이런
0: 딱
1: 느낌들 있죠.
0: 그거라고 볼 수가
1: 네.
0: 있습니다. Okay?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0: There you
1: comes.
0: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0: 네, 다음 문장.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근데 넘버 2로 간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래 걸릴 거죠.
1: Oh, 어떡해. Oh no, my dad's still in the 화장실. 이겠네요.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이니까
0: 아, 이거 우리 많이
1: in the,
0: 해봤는데요.
1: 그쵸. Restroom으로
0: 오케이.
1: 할게요. Restroom.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마 답이 엄청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1: 그쵸.
0: 어조부 영어에서 화장실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했었죠. Oh no, my dad's still in the bathroom. 정답.
1: Restroom.
0: 맞습니다. 레스트룸,
1: 네.
0: 화장실. 화장실인데 레스트룸은, 그쵸. 이건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뭐예요? 공중 화장실을 얘기할
1: 그쵸.
0: 때 레스트룸을
1: Restroom.
0: 쓰게 되고요. 자, 참고로 저번에 했었던 거 약간 복습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화장실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Bathroom,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toilet 많이 쓰죠.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전에 아마 영국에서 쓴다고 해서 loo도 조금 더
1: 아,
0: 캐주얼한 표현이고요.
1: 기억나요.
0: washroom도 쓰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화장실이라는 뜻이고 restroom 포함인데요. 단 restroom은 공중 화장실이라고 했죠. 그리고
1: 네.
0: bathroo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다다 써요. 네. 집에서 있는 집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지만 공중 화장실도 bathroom이라고 많이 씁니다.
1: 네.
0: 헷갈린다 그럼 뭘 쓰는 게 낫겠어요?
1: Restroom. bathroom.
0: bathroom. 네. 이걸 쓰는 게 낫습니다.
1: 둘다 가능하니까요.
0: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자 화장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ladies room, 그리고 남자 화장실 men's room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만 정해진 건 아니에요.
1: 네.
0: 너무나 많죠. 뭐 gentlemen 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남자, 그렇죠? 여자들 같은 여자 화장실에도 그냥 women 이라고만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같이 알아두시면 where's the ladies room? Okay,
1: 예.
0: where's the men's room? 이라고 물어보거나 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Okay, so 참고로 노트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 in the restroom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in이 어느 쪽이죠?
1: 안쪽이요.
0: 안쪽이죠. So in 명사 하게 되면 그 명사의 안에 있다.
1: 안에.
0: 화장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 So 지금 한참 쓰고 있는 거죠, 화장실을. 그런 느낌인 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Am I right? Right.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그 화장실 안

0: 아하.
1: Are you in the bathroom?
0: 그렇죠. Are you in the bathroom? Hey, where are you? Are you in the bathroom?
1: 그쵸?
0: Right? How about this? 그녀는 그녀의 방 안에 있어요.
1: She is in her room.
0: Very nice.
1: Yes.
0: Okay? So 이런 식으로 질문형도 하고 대답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장소를 얘기를 할때 일반적으로 at을 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1: 네.
0: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그렇기
1: 그쵸.
0: 때문에 in 쓸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in the bathroom?
1: Are you in the bathroom?
0: Oh, she is in her room.
1: She is in her room.
0: 네,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큰일 난 상황이라는 느낌으로 읽어볼게요.
1: 그죠?
0: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네,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페리예요. 이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 그쵸.
0: 네.
1: 아빠만 지금 이 페리를 못하면 여기서 묵어야 돼요, 하룻밤.
0: 그렇습니다.
1: 그죠?
0: 이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게 제가 동부에 살았었잖아요. 처음에
1: 예.
0: 미국에서는. 그래서 뉴저지와 그 뉴욕을 가르는 그 허드슨 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이 커뮤트, 그러니까 통근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1: 페리를 타고.
0: 네.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섞여서 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번 놓치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거가 끊기면 다시 또 운전을 해서 다리를 타고 터널을 타고 뚫어야 됩니다. 이거는
1: 어머머머머머.
0: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정도예요.
1: 그날 그냥
0: 네.
1: 저기 병가를
0: 아, 그게
1: 내야겠네요.
0: 나아요. 네.
1: He better. That's the last ferry today. 오, 서두르는 게 낫다. He'd
0: 낫겠다.
1: better 그 서두르다. Hurry가 맞겠네요.
0: 그죠?
1: Hurry. That's the last ferry. 그거는 마지막 페리예요.
0: 언제요?
1: 오늘에.
0: 오늘에. 오케이. 자, hurry. 맞는지 보겠습니다. Oh, he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Yes.
0: 맞습니다. hurry. 이거만 써도 일반 동사로 서두르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hurry up 이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up은 hurry를 더 강조해 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없을 때는요, 명령어로 쓸때 그렇게 많이 쓰죠.
1: 아, 여기서 쓰면 안
0: hey,
1: 돼요?
0: hurry! 이렇게 쓰지만 hurry up! 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할때 많이
1: 맞아,
0: 쓰는 거죠.
1: 맞아.
0: better hurry up! 괜찮아요. 써도
1: 아,
0: 돼요.
1: 괜찮아.
0: 항상 강조해 주는 것뿐이고요. 자, hurry!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right? 리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R에 R. R 항상 강조하지만 혀의 core, 중심 부분을 당긴다라는 느낌, 입 모양 좀 모으고요. 그래서 hurry가 아니라 hurry처럼 돼야 됩니다. 두번 해볼게요. hurry, hurry.
1: Hurry, hurry.
0: 훨씬 좋아요. 허리, 허리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He'd better hurry. 여기 지금 뭐 apostrophe D가 살아있죠, 그렇죠?
1: 네.
0: 이거 뭘것 같아요? 우리 유명작 패턴 중에 하나인데.
1: 헤드 아니면 우드거든요?
0: 헤드입니다. 그래도 둘다
1: 아,
0: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네.
1: 예.
0: 그렇죠? apostrophe D는 헤드 아니면 우드밖에 없어요. 근데 자, 얘는 고정되어 있는 패턴이기
1: better.
0: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당연히 헤드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had better 동사 원형. 이게 헤드가 나왔다고 과거형이 아니에요,
1: 네.
0: 여러분들. 자, had better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게 좋을 거다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좋겠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강한 경고 수준이에요. 네.
1: 아.
0: 그래서 당신은 hurry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문제 생길 거야. 이렇게
1: 그렇죠.
0: 강해요.
1: 거의 머스트 느낌인데요?
0: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맞아요,
1: 오.
0: 맞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쓸수 있겠죠. 나뭐 하는 게 좋겠는걸. 강하게 쓸 때.
1: 네.
0: 자, 다만 주어랑 합쳐져서 apostrophe D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keep your promise 하면은 너의 약속을 지키다라는
1: 네.
0: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러면 너 약속 지키는 게 좋을걸? 어떻게 할까요?
1: You'd better keep your
0: 그쵸.
1: promise.
0: You'd better keep your promise. 오케이? 근데 do 사운드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요.
1: 아,
0: 쉽진
1: you
0: 않아요.
1: better.
0: 오케이? 자, 다음은 그들은 여기에 곧 오는 게 좋을 거야.
1: They'd better
0: be를 써볼게요.
1: be here.
0: 아, 곧.
1: soon.
0: soon. They'd
1: 네.
0: better be here soon. 지금 몇 시인데? 이러면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항상 기억해 주세요. 아, 얘는 굉장히 강한 느낌이구나.
1: 네.
0: keep your promise 하는 게 좋을 걸. 여기 곧 도착하는 게 좋을 거야. 있는 게 좋을 거야. 강하다는 거.
1: 네.
0: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Oh,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He'd better hurry. Mm-hmm.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All 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두 번째. 오,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1: But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2: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0: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2: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Is this the line for the 뭐뭐 일반적으로
1: yes.
0: 가보겠습니다.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이건 그 페리를 위한 줄인가요?
1: 아,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그렇죠. 어, 이거 열차 타는,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1: Oh,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0: 하나 더요. 이거 롤러코스터, the rollercoaster를 위한 그 줄인가요? 그거 타는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Perfect. Mm-hmm. 읽어보겠습니다.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자, 다음은요.
1: in
0: 명사. 얘는 심플하죠?
1: 네.
0: 걔는, 그녀는 자기 방 안에 있어.
1: She is in her room.
0: Alright.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나의 아빠는 여전히 화장실 안에 있어요.
1: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right. 너 화장실에, 화장실 안에 있어?
1: Are you in the bathroom?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She is in her room.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Are you in the bathroom?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4: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3: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4: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자,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2: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2: Oh,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어떡해. 아, 아빠 빨리 와야 되는데.
0: Oh, great job, you guys.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내일 놀고 싶어? 너 내일 놀래? 이렇게 또 우리가 의역할 수도
0: 그럼요.
1: 있죠. Do you want to hang out tomorrow?
0: Very nice. Do you want to 동사원형?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s this the line for 뭐뭐뭐?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어, 이거

0: 그 버스 타는 줄이에요? 만들어 주시면
1: 네.
0: 돼요.
1: 여러 가지 막 영어 문장들 막 돌아다니죠.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0: 네.
1: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좋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같이 뭔가 스터디 파트너와 함께 다이얼로그 한 번쯤 액팅해 보는 것도 나쁘지
1: 큰
0: 않겠습니다.
1: 도움 되겠네요.
0: Al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0: AI 시대에 인재 해결 능력이라든지 예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감수성, 창의력,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협동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1: 맞아요.
0: 이게 AI가 하지 못하는 거지.
2: 학계 AI 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대칭이 잘 맞아야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계층이라는 게 이게 뭐 배울 게 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1: 계층은 사실 반드시 도용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2: 화학 분야에서는 실용성도 엄청
3: 필요하게 별 자체를 계층이라고 가정을 하면 구적구 그런 식으로 별의 내부 구조도 알 수가 있는 거죠.
1: 방정식의 근들 사이에도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0: 방정식의 계층이 있다.
1: 예, 일반해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근의 공식을 구하는 건데 훨씬 더 아름답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버렸습니다.
0: 야, 이 대칭이 중요하네요. 대칭을 공부를 해야 되겠네.
4: 그러니까요.
0: 비슷해 보이는데 너무 효과가 극단이기 때문에.

0: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 세상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1: 포도송이 방울방울 달콤하게 있어요.
2: 큰나무예요? 지금은 내가 보니까 25m, 25m니까 한 200평이 좀 넘죠, 지금.
0: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가로 세로 25m씩 자랐답니다. 거기서 열린 포도송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2: 최고 많이 나올 때가 9월 12일에서 15일 사이. 그때가 피크라고 해요, 추석 전. 나는 날마다 이게 느끼고 내가 안아주고 그래야 돼, 이것들. 야구 나오고 소통이 안 되면 이런 열매를 못 따라요.
0: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탐스런 포도를 얻을 수 있는지 포도나무와의 소통법 좀 더 귀 기울여 봐야겠어요. 많고 많은 작물 중에서 포도를 고른 건 비교적 적은 면적에서 고소득이 가능해서였습니다. 전직 과일 경매사다운 실리적 선택이었죠. 농산물을 팔다 보니 직접 길러보고 싶으셨답니다.
3: 오늘 첫 수확인데 끝까지 해서부터 익은 걸로 따야지.
2: 포도 수확하시는 거예요?
3: 네.
2: 그래도 혼자 나와서 하세요?
3: 아, 요런 거는 내가 전담이라 내가 많이 해요. 이제 눈도장을 딱 찍어놔요. 빨리 수확할 때 이제 첫 수확이니까 제일 잘 익은 걸로 따려고.
0: 남편의 갑작스러운 농부 선언에도 두 말 없이 지지해주고 곁을 지켜주니가 바로 아내 홍일순 씨. 서로 하는 일도 다르지만 출퇴근 시간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 도덕현 씨는 아내보다 늦게 나오고 늦게 들어가신다는데요.
3: 이제 오세요?
2: 네.
3: 어제 왜 화장실 문도 안 닫고 갔어요.
2: 몰라.
3: 퇴근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잘 좀 문단속이랑 잘 갖고 와요. 냉장고 있는 창고 문도 안 잠그고 오고 할 때가 태반이요.
2: 야, 나이 먹어서 그래요.
3: 나이 먹으면 더 신경을 잘 집중을 해서 문단속도 잘하고 와야죠.
2: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 들으신 거예요, 방금?
4: 화장실 문 안 잠그고 갔다고 혼나는 거야.
2: 어머니 자주 혼나세요?
4: 생활에 대해서 문 좀 만족이 안 되는가 봐.
0: 이럴 땐 국면 전환이 최고죠.
4: 포도 한번 먹어봐봐.
3: 이 정도면 매장 나가서 소비자들이 아 맛있다 소리 듣겠어요.
4: 아 맛있다.
2: 이게 근데 직접 바로 그 자리에서 따서 바로 드셔도 돼요?
4: 이런 포도, 우리 포도는 뭐 약이라는 것은 하질 않기 때문에 지금 주 고객층이 애기들하고 그 환자들,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가요. 내가 소문낸 것도 아니고 그냥 유기농 먹는 매니아 분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주셨는가 많이 와요.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2: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죠?
4: 매력도 돼요.
0: 누구한테 배웠다거나 제도적 지원을 받은 적도 없는데 처음부터 농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과일 경매사 시절 유기농법으로 키운 농산물의 가치에 일찍이 눈을 떴기 때문이죠. 원래 고창은 수박으로 유명한데요. 수박은 손도 많이 가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 작물. 여러 사람과 같이 일하는 데는 영 재주가 없으시답니다.
4: 우리 형도 차고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와갖고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마치기가 쉽지 않으니까 남은 조금 어렵고 우리 부부끼리 거의 한다고 보면 돼.
0: 둘이서만 일을 하다 보니 역할 분담만큼은 정말 확실합니다.
2: 근데 저건 어머니가 계속 끌고 다니시네요. 아버님은 안 하시고.
4: 나는 안 했지.
3: 가벼워요.
4: 그 몸을 쓰는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낫으로 풀을 잘라야 된다든지 뭐 삽으로 흙을 파야 된다든지 그건 나는 안 해. 아내는 그냥 못하게. 나는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장군이 무슨 총소냐고 이런 식이지. 지금 수확기잖아. 근데 수확할 때 탐스럽게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면 다 내공이고, 잘못되면 또 다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못되면 겁나게 겁나지. 지금은 올해는 좀 혼 안 나는 스타일로 잘 돼 있어. 예.
3: 요거 따는 거. 요거가 잘 익었어요.
0: 부부가 함께 재배하는 포도 종류는 모두 11가지.
4: 이게 저 청 알렉산드리아라고 도매종이 아니고 원종이기 때문에 향도 좋고 맛도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거 따고 나면 이제 옆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알렉산드리아인데 이제 빨간색이 난다 해가지고 홍 알렉산드리아를 보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있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는 거예요.
0: 이르면 7월부터 늦게는 9월까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습니다.
4: 2017년도에는 4,500송이까지 딱 무게로 2톤, 2,000kg 한 나무에서.
5: 어느 나무예요? 한 나무가?
4: 이 나무예요, 이 나무. 이 나무예요.
0: 이 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 2톤의 포도를 따셨다고요?
4: 지금 현재 2005년 4월 달에 나무젓가락만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까지 키웠으니까 22년, 만 22년.
0: 처음부터 계획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나무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당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를 쳐내지 않고 자유롭게 뻗어나가도록 내버려둔 것이죠.
4: 또 환기라든지 토양 영양분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이제 자연스럽게 클 수 있게 조건을 맞춰준 거지. 내가 하는 일은 물도 가까이 안 주고 좀 멀리 주고, 네가 와서 먹어라 이거 갖다 주지 않겠다. 갖다 주지 않으니까 지가 나와서 먹고 나와서 먹다 보니까 지가 스스로 이렇게 자생력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노력은 그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나무가 됐어요.
0: 믿어주는 만큼 성장하는 건 자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도 힘껏 자라주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예, 포도 좀 구경 좀 왔는데요.
7: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4: 예,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대요?
6: 예, 전북 완주에서 왔어요. 완주.
7: 아, 이거 너무 농사를 잘 지신다고 그래가지고
6: 소문 듣고 왔어요. 여기,
7: 이야, 대단하네. 아니 포도나무가 이게 포도나무요? 만지면
6: 시원해요.
7: 만지면 시원할 거예요.
6: 오우, 진짜 이야. 그러네요.
4: 네. 이 많은 식구를 먹이 살려야.

0: 밑에서 끊임없이 빨아 올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폭로니까 시원할 수밖에 없죠.
1: 기적이 기적 이거 진짜로.
0: 아니 세상에 이거 한 나무에서 한 300평에 그, 아 이거는 그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 진짜. 72인데다 이거 생전 나 처음 보는 일이라. 아주 야 신비할 뿐이야 신비할 뿐이야.
2: 그러고 보니 포도밭이 이토록 쾌적했던 이유는 나무가 몇 그루 없어서였네요.
0: 아 이거 그냥 못 지나가.
2: 진 풍경이긴 하죠.
0: 여기 보면은 이 들어가서 뒤에서 찍으면 나무가 전체가 나오고.
2: 찍히는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부터 찍는 사람의 요상한 자세까지 다 꿰고 있습니다.
3: 사진을 왜 그렇게 찍으세요?
0: 이렇게 찍어야 아주 멋진 사진이 나와요.
2: 아, 그러네요. 나무를 찍으러 사진 작가들도 꽤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구도 잡는 법을 배우셨대요.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도 많아요. 보세요. 습관처럼 나무 껍질을 벗기시잖아요.
0: 건강한 나무일수록 이 껍질이 이게 툭툭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건강한 나무는 안에서 살이 찌기 때문에 껍질이 밖에 있는 껍질이 이렇게 터지게끔 돼요. 껍질이 터지는 나무는 건강한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 나무가 됐든지.
2: 어쩌다 그렇게 해박해지셨을까요?
0: 아니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나무만 만지면 너무 좋더라고. 이 나무는 내가 기대한 만큼을 항상 충족시켜주고 뭐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좋아했던 나무들은.
2: 좋아하면 서로 통하나 봅니다.
0: 나는 날마다 이게 느끼고 내가 안아주고 그래야 돼 이것들. 왜 그러냐면 이 나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런 열매를 못 달아요. 이 가까이 다가가면 얘가 뭔가 이 얘기를 해요. 뭐 불만 있으면 얘기하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 처음에 봄에 이파리 나올 적에는 이렇게 귀에 대고 있으면은 얘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물줄기 소리가 나요. 시냇물 소리 같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사랑스럽다고 그러면 우리 안 씻고 질투할 것 같고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나무들. 옛날에는 이 포도나무에 폭 빠졌을 적에는 아내한테 안 가고 여기서 자고 그랬으니까 이거 보듬고 이거 보듬고만 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폭 빠졌었어요 포도나무에.
2: 날마다 달라지는 나무를 들여다보는 일. 그에게 농사는 그래서 늘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깨닫는 것이 하나 둘씩 늘어만 갔습니다.
0: 나무는 끄트리가 힘이 차고세요. 이파리가 일을 해서 얘네들한테 양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파리가 튼튼하고 더 좋은 놈이 많이 달리는 데가 더 달고 짧고 이파리가 적은 데는 좀 덜 달고 그럴 거예요 아마.
2: 그러니까 잎이 왕성하다면 뿌리보다 멀리 있어도 포도 열매가 달다는 얘기시죠.
0: 이건 이제 그 앞에 있는 포도.
2: 진짜 당도 측정을 해보시네요.
3: 16.7.
2: 이번엔 뿌리에서 멀기는 해도 잎이 왕성한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3: 아 여기가 끝이네요.
0: 네, 여기가 끝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끝에 있는 포도나무.
3: 네. 오, 17.9.
0: 이 끝에 있지가 더 당도가 더 높아요.
3: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잘.
0: 아 그러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수확을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내가 한 40번 수확을 했는데 대강 알지.
2: 한 그루에 수천 송이 열매가 달려도 충분한 당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오랜 관찰과 경험 덕분. 포도나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장엔 이분처럼 포도를 직접 사러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4: 멀리서 오느라고 애썼어요.
2: 해마다 수확철이 되면

0: 직접 찾아오기 시작한 지 벌써 7년째라는데요.
1: 어디서 오셨는데 뭐 학교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쉽고 가죠?
2: 학교 급식. 네, 저희는 진주 지역 학교 급식에 좋은 포도를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가지러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저희는 바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포도를 멀리서 와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1: 포도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2: 단도짱! 맛짱!
3: 감사합니다.
4: 운전 조심히 가요.
2: 감사합니다.
0: 다른 건 몰라도 포도의 만족도만큼은 최상급.
5: 저분들이 경상도에서 왔거든. 근데 경상도에 포도 농가가 그렇게 많은데 나를 찾아온 이유가 있어. 내가 이뻐서 온 것도 아니고 유기농을 학교 급식에 넣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나를 찾아온 거지. 그래갖고 얼마나 좋아. 내가 자신 있게 만들었으니까. 먹을 내 거 먹을 사람한테 간다 생각하니까 더 좋지.
0: 이 집 포도의 가치를 알아준 건 고객들 외에 더 있습니다. 곳곳에서 주신 상이 한아름. 장날도 아닌데 부부가 시장을 찾았습니다.
2: 여기 상당히
1: 맛있는 밥 먹도록 하게.
0: 외식을 한다면 10중 8구 여기. 이 집을 단골 삼게 된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라는데요. 밭에서 나는 고기 두부. 두부가 건강에 좋다는 거야 전 국민이 아시죠. 그러니 이제 왜 그렇게 이 집 두부만 고집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분명 사연이 있어 보이거든요.
6: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두부예요.
5: 내가 이제 뭐 유기농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몸 자체가 좀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거부를 해. 근데 여집 음식은 유기농으로 다 하는 집이라 내 몸에 잘 맞아요. 그래서 이름만 보고 있어요.
6: 우리 콩 두부가 없어서 그냥 그 일반 두부 사다가 끓여주면 알아요. 그리고 안 먹어요.
5: 모르게 우리 콩이 아닌 침콩으로 만든 두부를 나한테 모르게 먹이려고 해도 내가 먹으면서 바로 알아.
1: 어떻게 아세요?
5: 먹어보면 알아. 형에서 알아. 부드러긴 하고 가볍게 생기고
6: 가렵고 그런데요.
0: 유기농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셨네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퇴근했을 시간. 밀린 주문 처리하느라 부부가 손을 모았습니다.
5: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아낌없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풍족한 만족감을 주고 은인, 어떻게 사람으로 하면 은인이지, 은인.
0: 그 마음 포도나무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7: 부실해! 부실다! 힘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8: 너무 잘한다! 네. 어, 알아서 후회할 뻔했어요.
7: 꽃이 반짝 피면 너무 보라색이 예쁘겠다.
9: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냄비 포함 스텐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텐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10: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9: 지금 상담만 받아도

0: 세탁기 및 전골 냄비 포함 스텐 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 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텐 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AI 시대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예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감수성, 창의력,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협동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1: 맞아요.
0: 이게 AI가 하지 못하는 거지.
2: 어떻게 AI 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0: 아,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1: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뇌혈관이 막히면 뇌조직은 3분 이내에 뇌손상이 진행을 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뇌졸중 치료를 시간에 의해서만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최근은 여러 가지 뭘 활용해서 치료 제한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3: 빨리 회복해서 어머니랑 여행이나 한번 가고 싶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야!

0: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존의 땅에서 대자연의 축복을 맛봅니다. 와, 나만다.
1: 와, 방패로 이 국부를 지키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오!
0: 동아프리카의 관문 케냐로 지금 떠납니다. 누구나 꼭 한 번쯤 꿈꿔보는 아프리카 여행. 태국 방콕을 거쳐 동아프리카의 관문인 케냐까지 무려 15시간이 걸리는데요. 수도 나이로비에서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0: 영국 식민지 시절 건설된 이후 동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로 성장한 나이로비.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마사이 부족이 소를 몰고 다니던 광활한 초원이었습니다.
1: 나이로비는 마사이어로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날씨도 쾌적하고요. 여행하기에 최적의 그런 날씨네요.
0: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곳인데요. 나뭇가지가 옷걸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1: 나무에 옷을 이렇게 걸어놓고 팔고 있는데요. 보통 나무에는 새들이 앉아야 되는데.
0: 나무에 매달려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옷가지들. 깨끗이 손질된 중고 신발도 상점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고 여성화를 파는 노점 앞이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한쪽에선 신바람이 났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자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한입 베어물자 싱그러운 토마토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요.
1: 비록 작은 토마토지만 빨갛게 이렇게 익어서 싱싱함이 입안에 쫙 도는데요. 이 가게는 토마토 색깔도 이렇게 빨갛고 그다음에 가격표도 이렇게 빨갛고 게다가 아주머님이 입은 옷도 빨간색이라서 마치 정열의 세계로 온 것 같습니다.
0: 아주머니의 얼굴까지 빨개지셨네요.

0: 케냐에도 수박이 많이 나는데 케냐의 수박은요 한국의 수박과는 달리 이렇게 둥그렇지 않고 이렇게 길다란 형태입니다.
1: 수박의 원산지가 아프리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0: 이야, 이거 정말 빨갛게 잘 익은 것이 너무너무 입맛을 돋구는데요.
1: 좀 푸석하지만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0: 수박이 무척 달콤한데요.
1: 음식은 나누어 먹어야 제맛이죠. 수박 한 통에 온 가족이 행복했던 어린 날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나이루비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 커피로 유명한 키암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키암부는 고급 커피로 통하는 케냐 AA 커피의 주산지입니다. 1년에 두 번씩 수확을 하는데요. 마침 열매를 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0: 아, 이분이 저도 한번 커피를 따보라고 이걸 주는데요. 제가 능숙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하사 말하기 가니 야카와
2: 이 넘버 원.
1: 커피 체리라고 부르는 열매 속에 씨앗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원두입니다.
0: 가지 비주얼이.
1: 아직 열매가 다 익지 않아 잘 확인하고 따야 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따는 작업이 힘들지만 기계 수확보다 훨씬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아, 저도 제법 많이 따네요.
1: 전체 생산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품질만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케냐 커피.
3: The reason we have Kahawa number one, we have good climate. The soil is good. We put the good chemicals we need in the soil. We go for testing for the coffee. We have good people harvesting the coffee. They are experts. They know when to pick. We have good rainfall. And that's why it's number one.
1: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는 어느새 지쳐 잠이 들었는데요.
0: 엄마가 커피 따는 동안 커피나무 아래에서 고운이 잠든 일어났네. 걔네 이제 애가 울지도 않아요. 너무 이런 생활에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1: 금세 엄마가 다가옵니다.
0: 나 코사바부가니 unakuja hapa na mtoto wako
3: kwa sababu yani sina mtu wa kumwachia sasa inabidi nikuje na yeye.
1: 아이 없고 반일하러 나가던 우리네 어머니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3: 하냐 kazi ngumu nafanya kazi ngumu hii kwa sababu ya watoto wangu na ni ndoto ya watoto wangu.
1: 엄마가 일하는 동안 젖먹이 동생 돌보는 일은 오빠의 역할인데요. 하루 8시간의 힘겨운 노동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아이들까지 모두 챙겨 트랙터에 오르는데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

0: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확인하는 자리.
1: 마치 금고통에서 돈이 쫙 쏟아지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0: 이렇게 수확한 커피는 물로 세척해서 말린 후 과육을 분쇄하고 속껍질을 벗겨 로스팅 과정을 거칩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케냐 커피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0: 커피 향기 그윽한 나이로비를 뒤로하고 이제는 나이바샤우스로 향합니다. 수만 년 전 세상이 뒤바뀌는 지각 변동으로 동아프리카에는 호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이곳에서 나왔고 지금도 수많은 동식물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나이바샤 호수입니다. 인근의 롱그노트 화산이 폭발하면서 갈라진 단층에 물이 고여 거대한 담수호가 만들어졌는데요.
1: 이 바다같이 드넓은 호수가 바로 나이바샤 호수인데요. 나이바샤 호수는 담수호이기 때문에 그 물고기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공해 주죠.
0: 거대한 습지 곳곳에는 다양한 조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쁜 날개짓을 멈추고 잠시 쉬어가는 가마우지와 아프리카 물수리. 새들의 낙원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는 물소리의 매서운 눈빛. 공원 관리인이 물고기를 던져주자 순식간에 날아와서 먹이를 낚아챈 뒤 날아오릅니다.

0: Exactement. Si à toi, toi, ça va beaucoup na, il beaucoup engi.
1: Il a mingi ou quoi? Beaucoup à mesoya.
0: Oh.
1: À mesoya wa tu.
0: Oh.
2: Peaceful Naivasha Hosu.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을 이곳에서 배웁니다. 얼룩말과 가젤, 임팔라 같은 초식 동물이 대자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곳. 염도가 낮은 담소호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나이바샤 호수 위에 홀로 떠 있는 초승달 섬. 오래전에는 육지와 연결된 곳이었지만 물이 차오르면서 외딴 섬이 되었습니다. 나이바샤 호수를 베고 누운 모습이 밤하늘의 초승달을 닮았는데요. 사람의 흔적이라곤 가끔 찾아오는 여행객들뿐. 이 섬의 주인은 초식 동물들입니다. 기린의 우아한 걸음걸이를 가까이서

0: 있습니다.
1: 여행은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하면서 여러 곳을 구경하는 것도 나름대로 매력이지만,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앉아서 잠시 생각에 잠겨보는 것도 여행이 주는 참다라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대자연 속으로 떠난 여행. 이제는 북쪽에 위치한 우잠바 마을로 향합니다. 천둥 같은 물소리를 따라가면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는 톰슨 폭포와 마주합니다. 땅이 꺼질 듯 곤두박질 치는 저 폭포 아래 새하얀 물보라가 압권인데요.
1: 케냐에서는 비교적 그 폭포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곳에는 이렇게 풍부한 수량이 있는 곳이어서 감자나 밀을 재배하기에 좋은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0: 이곳의 원주민 키쿠유족입니다. 폭포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우뚝 서 있는데요. 키쿠유족은 영국 식민지 시절 마우마우 무장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케냐 최대의 부족입니다. 독수리 털과 염소 가죽으로 장식된 가면을 써보았습니다. 무척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하는데요.
1: 창과 방패로 이 폭포를 지키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0: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어느새 문명 넘어 원시 삶 속으로 빠져듭니다.
1: 예. 하루쯤에서는 소리가 나네요.
0: 머리는 성난 사자같이 다리는 지축을 울리며 걷는 코끼리처럼 적을 겁주기 위한 또 다른 무기입니다.
1: 저도 한번 이것을 차고서 폭포 소리보다도 더 크게 한번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0: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깨를 마주하면 무서울 게 없어 보입니다. 톰슨 폭포를 지키는 키쿠유족. 그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용기를 배워갑니다.

웅장한 바위산 올로로케가 드러나는데요. 아카시아 덤불을 헤치며 달린 지 2시간째. 마침내 우잠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삼부로족을 만났습니다. 화려한 목장식이 출렁거릴 정도로 격렬하게 춤을 추는 여인들. 반가운 마음에 저도

0: 온몸을 흔들며 감사를 표했는데요. 케냐 유학 시절부터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삼부르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순박하고 정열적인 부족입니다. 제가 어딜 가서 이렇게 뜨거운 환영 인사를 받겠습니까? 예정을 나누었는데요.
1: 우리가 이 삼부르 여인들과 이렇게 춤을 추니까 몸에 있던 모든 스트레스가 저 창공으로 확 날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0: 이들도 최근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풍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초대를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지은 집이지만 비가 올 때 몸을 피할 수 있고 한낮에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1: 밖에는 태양이 작렬하는데요. 이 나뭇가지로 이렇게 그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그 덮개를 씌워서 안은 비교적 선선하네요.
0: 부엌 살림을 뒤지면서 손님 접대할 준비를 하는데요.
2: 마지.
1: 아쿠나마지와. 예. 보통은 이 삼부르 사람들이 우유를 끓여서 그 안에 티백을 넣고서 차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가뭄이 들어갔고 우유가 귀하대요.
0: 그러고 보니 남편이 보이지 않네요. 가뭄으로 풀이 말라 먼 곳까지 촛대를 방목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8살짜리 꼬마가 불을 피우는데요. 삼부르 남자아이들은 10살만 넘어도 소를 돌보기 위해 초원으로 향합니다. 아껴둔 전통차를 넣고 따뜻한 차를 끓이는데요. 수줍음이 많은 막내라고 합니다. 우유를 대접하지 못해 미안해하면서 수줍게 차를 건네는데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차 한 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셨습니다.
1: 차 향기가 입안에 가득 도네요. 정말 맛있어요. 체크.
0: 아이들과 함께 차를 나눠 마시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위산 올룰루케에 사는 신령 엔카이가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는 삼부르족. 신령한 그곳에서 신에게 바치는 특별한 의식을 준비합니다.
3: 마라디.
1: 예. 남자들은 보통 여자들과는 달리 귀 밑에 주로 그 바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사인 모란의 표시라고 합니다.
0: 과거 마사이족과 함께 동아프리카 초원을 지배했던 삼부르족. 온몸에 붉은칠을 하고 사자 사냥에 나섰던 용맹스런 전사의 후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삼부르족의 옷까지 갖춰 입었는데요.
1: 제가 그 황토옥을 여기 바르고 이 장신구를 몸에 착용하고 나니까 마치 삼부르 여인 같아요.
3: 메마른 땅에 비를 부르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의식.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삼부르족의 영산인 올롤로케를 바라보며 간절한 소망을 비는데요. 그 노래는 애절하고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의 신은 여인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0: 우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메마른 땅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는데요.
1: 한국에서는 비가 오면 사람들이 쓸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곳 아프리카에서는 비가 곧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비는 이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비야말로 바로 생명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0: 오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아프리카. 케냐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가운 손님이 다녀간 후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마침 이동하는 소떼를 만났습니다. 물이 귀에 먼 곳까지 방목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네요. 평화로운 풍경에 제 마음까지 넉넉해집니다.
2: 짐승들을 몰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목가적인 풍경이 그대로 펼쳐지네요.
0: 케냐 제1의 항구 도시 몸바사.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물자와 사람들로 도시는 늘 북적댑니다.
1: 제가 15년 전에 이곳 몸바사에 왔을 때는 비교적 한적한 항구였는데 지금은 도시가 팽창해서 도로에는 차가 아주 많네요.
0: 도시 규모는 수도 나이로비보다 작지만 그 역사는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랍과 페르시아, 포르투갈과 영국까지 동아프리카의 관문을 차지하기 위해 열강의 쟁탈전이 치열했던 곳인데요. 인류 역사에서 승리자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인들이 몸바사 항구를 지키기 위해 건설한 포트 지저스. 지난 400여 년 동안 9번이나 주인이 바뀐 격전의 요새입니다.
1: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인도양인데 예전에 인도양 무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오만과 포르투갈이 치열한 각축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몸바사가 전쟁의 도시라고 알려진 이유가 되었습니다.
0: 르네상스 시대 밀라노의 건축가 지오바니가 인체 비례의 완벽함과 기하학적인 조화를 고려해 설계한 포트 지저스.
1: 이것이 바로 예수 성체의 모델인데 마치 사람의 형상 같습니다.

0: 머리는 인도양을 향해 있고 몸은 육질 향해 있고 그 다음에 두 팔은 이렇게 벌려서 마치 투항하는 사람처럼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평화를 원했던 전쟁 요새, 참 아이러니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포트 지저스를 공중에서 바라보면 머리와 팔, 다리를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 요새 내부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했는데요. 이 주변에 대포가 많이 늘어서져 있는데 옛날에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지 느낄 수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약 100년간 번영을 누리던 포르투갈은 17세기 바다 건너 오만의 군대에 함락당합니다. 영국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 이슬람 왕조가 지배하게 되는데요. 성문의 주인이 수차례 바뀌었던 포트 지저스. 다양한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어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처절했던 전쟁의 기억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이 땅의 원주민들이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1: 이미 와렌 보사나.
2: 우코.
1: 우코.
2: 에 우코 주야리 투카 투카 대게 대게. 알아프. 알아프. 우리가 사바이 from Nairobi.
3: 좋다.
2: 투메토카 나이로비.
3: 사와.
4: 아니 몸메토카 사이디가.
3: 그 입에 오메코자 아빠 과 마쿠수디.
2: 쿠텐베야.
3: 쿠텐베야. 관련물라 그 쿠텐베야.
0: 이곳 역사 현장을 직접 보러 오신 분들인데요. 아주 상당히 낙천적이고 재밌으시네요.
2: Yes, yes, yes. Yes, yes. Bye, bye.
1: 유쾌하고 즐거운 만남 덕분에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0: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 몸바사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입구부터 음식을 파는 노점상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휴양지의 또 다른 매력은 역시 먹거리죠. 뭘 하나 먹을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구마를 닮은 굵은 작물, 무호고입니다. 이게 바로 무호고라는 것인데요. 카사바라고 하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이것을 간식처럼 많이 먹거든요. 닝가피? 맛도 식감도 고구마와 비슷합니다. 담백한 느낌이 최고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맛볼 수 있는 카사바 칩입니다. 본고장의 맛이 궁금했는데요. 아프리카인들의 주식인 카사바는 아무데나 심어도 쑥쑥 자라는 효자식물인데요. 이렇게 튀겨놓으면 감자칩보다 바삭바삭해서 주전부리로 딱입니다.
1: 야, 바로 나왔는데요. 음식은 이런 식으로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먹는 게 참 맛있는 것 같아요.
2: Beautiful.
0: 몸바사의 명소 해수욕장입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곳인데요. 여름 휴가철 사람들로 북적대는 우리나라 해수욕장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뭐 하려고 구덩이를 파나 싶었는데 신기한 묘기를 보여줍니다. 이런 파도가 원망스럽습니다.
1: 이 친구는 물을 먹었어요.
0: 그저 모래 장난만 쳐도 즐거운 나이죠. 와, 사람 여러분 놀라게 하네요. 유연성이 대단합니다. 천진난만한 미소가 사랑스러운 아이들. 푸른 바다와 참 잘 어울리는 풍경입니다. 손재주 조끼로 유명한 판바족의 공예 마을입니다. 전통 목공의 장식을 만드는 곳인데요.
1: 이곳이 바로 판바족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조각을 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무척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 판바족 장인들의 솜씨 한번 볼까요? 언뜻 보기에도 정교하고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았습니다. 직접 나무를 깎아 사포질을 하고 채색까지 하는데요. 주로 초원의 야생 동물과 전통 의상을 입은 원주민을 조각합니다. 실제 코끼리와 꼭 닮은 조각상입니다. 거칠고 주름진 피부와 우윳빛 상아까지 그 섬세한 표현에 놀랐는데요.
1: 나니 아메 총가 사람시?
3: 네미.
1: 왜
3: 미니야. 미미는 메 총가 나는 메 루미야 모가 모야 총가 나누스.
2: Lakini nikiwa na watu wa kunisaidia, si mimi peke yake. Nikuwa na watu mbalimbali wa kunisaidia kuchongolea hii na hii na hii. Sababu hii ni kubwa sana, siwezi tengeneza peke yako.
1: Okay. Hii kiwan sangha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2: 이 ni tax.
1: 예.
2: 엄마가 내 안도프.
1: 안도프. 이렇게 위쪽을 보니까 나무예요. 나무를 조각해서 마치 정말 상아처럼 만들었어요. 케냐 국립공원에서 봤던 모습과 정말 똑같았습니다.

0: 얼굴과 육중한 몸집, 피부와 근육까지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했는데요.
1: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흑단나무인데요. 얼마나 무거운지 물에 넣으면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무겁거든요. 마치 돌을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해요.
0: 쌀 두 포대 무게는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어때요? 아우, 어때요?
1: 정말 무거워요. 못 들겠어요.
0: 아, 이런 제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1: 저는 엄청 힘들게 들었는데 이분은 그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아주 정성스럽게 이 무거운 코뿔소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부끄럽네요.
0: 100% 수작업으로 조각상과 가구, 식기, 장신구를 만드는데요.
1: 이게
3: 기름이니? 야, 그때 옛날에 담소죠.
1: 그 외에

0: 야자과 식물인 마라카 열매로 만든 악기입니다.
1: 카얀바라고 하는데요. 그 어린이들을 불을 달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잘 자라고 이렇게 그 흔들어지던 그 딸랑이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마치 먼 제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되돌아가는 그 느낌이 들어요.
0: 저도 어머니에게 들었던 자장가를 들려주었습니다.
1: 잘 자라 우리 아기, 잘 자라 우리 아기. 아들과 뒷동산이 잘자라 우리 아기.
2: 그렇죠.
3: 잘자라 우리 아기.
1: 잘자라 우리 아기.
3: 잘자라 우리 아기.
0: 역시 노래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네요.
1: 제가 이곳 멀리까지 와서 한국의 자장가를 전파하고 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장가가 세계의 자장가가 될 것 같아요.
0: 칼과 무거운 나무를 다루다 보니 대부분 조각가들이 남자인데요. 중년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흔쾌히 허락해 주신 덕분에 귀한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어렵게 작업한 조각상을 망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1: 제가 긴장해갖고 손을 좀 떨고 있는데요. 절대 마음의 그 평정을 유지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0: 제가 실수를 해도 그저 웃기만 하십니다.
4: 하쿠나 마타타. 잠보.
5: 잠보 구하나. 아바리가니. 주리사나. 와게니. 마타리비슈와. 게나예투. 하쿠나 마타타.
4: 나마타타.
0: 참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노래입니다.

0: 너무나도 성스럽고 신성시대는 바로 그런 나무예요. 우와. 진짜 이 방은 겸손하게 들어야 될 방인데 이거 완전히.
1: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저기 당신이가 또 암이래.
3: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4: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3: 그러니까 암 보험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5: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6: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7: 좋은 소식이 뭔데요?
6: 간암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치료가 나왔습니다.
7: 나쁜 건요?
6: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5: 그래서 학사는 표적 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8: 우리 저 한 번만 더 들자.
9: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원 필요하지 않을까?
8: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9: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5: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 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 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0: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성덤얼루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저기 당신이가 또 암이래.
3: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4: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3: 그러니까 암 보험 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5: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6: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7: 좋은 소식이 뭔데요?
6: 간암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치료가 나왔습니다.
7: 나쁜 건요?
6: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5: 그래서 학사는 표적 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8: 우리 저 한 번만 더 들자.
9: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원 필요하지 않을까?
8: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9: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5: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 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 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 성덤얼루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0: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1: 이어서 소망요정 몽글리가 방송됩니다.
12: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오늘 무대는 여기까지만.
1: 바르게 달리는 풀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0: 난 매일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꿔. 그 꿈속에서는 입이 엄청 크고 이빨도 몇 개 없는 아주 못생긴 요정들이 나와. 무섭기도 하고 기분도 나빠. 하, 이제 그 못생긴 요정 꿈은 또 꾸고 싶지 않아. 게다가 그 악몽 때문에 오늘은 버스에서 졸다가 메일리한테 오해까지 받았다고. 진짜 짜증나.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 글쎄, 내 꿈속에서 나타나던 그 이상한 요정을 학교 앞에서 만난 거야. 어? 뭐지? 혹시 이 요정 마법사 아니야? 메일리가 올 걸 미리 알고 있잖아. 메일리가 우리 집을 왜 와?
1: 곧 알게 될 거다.
0: 어? 누구?
2: 안녕하세요. 전 메일리인데요. 엄마가 이거 좀 드리라고 했어요.
0: 진짜 메일리가 왔어?
3: 응? 아무도 안 계신가?
4: 맞네. 아무도 없다쇼.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먹을까?
3: 뭐?
4: 내 생각엔 여기 사시는 분은 케이크를 싫어한다쇼.
3: 케이크를 왜 싫어해? 다시 불러보면 나오실걸? 옆집으로 이사 왔거든요. 내 말 맞지?
4: 아무도 없나 봐. 그냥 우리가 먹자쇼.
3: 너 얌전히 기다려.
0: 말도 안 돼.
1: 이젠 내 말을 믿겠어? 가디언?
0: 그렇긴 한데.
1: 이건 예정된 일이야.
0: 예정? 그건 또 뭐야? 꿈에 나타난 일들이 현실이 되다니.
1: 꿈이 아니야?
0: 어떡하지? 지금은 엄마도 안 계신데. 하필 나 혼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야.
1: 가디언, 너한테 친구들을 소개해야겠다.
0: 이건 또 뭐야?
1: 이 친구들이 이제 널 도와줄 거다.
0: 뭐?
5: 야, 귀염들 몽글간 세이퍼를 지킨다.
0: 꿈에서 본
1: 최강의 전사 몽글간.
5: 우리 몽글간 몽글간 몽글간.
1: 비욘드 몽글간이다. 몽글간은 가디언을 지킨다.
5: 몽글간은 지켜. 가디언을 지켜.
0: 몽글단이 뭔데?
1: 자, 우리 소개를 하자 달. 우리는
5: 몽글단. 예, 세이버를 지킨다.
1: 몽글 월드를 구한다.
5: 구한다.

0: 세이버라고?
1: 에테로 링크 시작한다.
2: 에테로 링크
3: 준비 완료.
1: 시작하자. 에테로 링크 시작한다.
2: 좋아요.
0: 또 뭔데? 그만해. 간지러워.
3: 1차 점검 완료.
1: 2단계 점검 상태 양호. 이동한다.
0: 간지러워.
1: 네 차례다. 가나?
0: 또 뭔데?
1: 자, 이제 가일은 메일리와 악수를 해주자요.
4: 실례했습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3: 간다고?
4: 안 돼.
5: 잠시만요.
4: 계셨네요.
5: 지금 나갑니다.
4: 네.
1: 아직 안 나왔잖아. 우리가 왕자쇼.
6: 너 케이크는 포기해.
1: 치사해. 나 삐졌다쇼.

0: 악수에 성공해야 세이버의 텔레파시와 연결되는 거다.
1: 메일리가 세이버라고? 메일리가 뭘 구한다는 거야?
2: 악수한다! 가보자!
1: 안녕, 메일리.
3: 어? 넌 카이? 네가 그럼...
1: 맞아, 여기 우리 집이야. 반가워.
3: 같은 방끼리 새삼스럽게 악수는 무슨...
1: 그렇지, 악수는 무슨...
4: 내 차례다. 쿵! 쿵! 쿵!

0: 미안.
1: 어? 왜? 뭐?
0: 그러니까 그게 잠깐만 음료수 준다는 걸 깜빡했네. 잠깐 기다려.
1: 왜 저래? 학생했고
0: 결과는 됐어?
1: 이상해.
0: 됐냐니까?
1: 아니 아무 반응이 없어.
0: 제발 된다고 해줘.

0: 된 거야?
1: 이제 어쩔 거야? 세이버와 가디언이 연결됐잖아.
2: 가디언 에너지가 너무 강했다롱.
1: 가디언은 큰 문제가 될 거야.
3: 가디언은 내 상대가 안 돼.
1: 에테로 링크가 완성된 이상 가디언은 우릴 계속 방해할 텐데.
3: 가디언 따위가 방해하든 말든 세이버 에너지를 빼앗으면 돼. 세이버가 가디언과 합체했다고 해서 뭐?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지?
2: 우리가 망글리드를 이용하면 가디언이 샤크의 힘을 능가할 수 없어. 게다가 망글 파워가 세이버 파워보다 훨씬 강력하지롱.
1: 내 경고를 무시하겠단 거야? 카이를 얕보면 안 돼.
2: 지금 샤크를 무시하네.
1: 샤크를 무시한 게 아니라.
3: 잘 봐도 따끔 따끔 따끔 망글리, 망글리의 힘을 보여줘!

호이호이호이 야금 막걸리 날아라 막걸리의 전사들아

0: 먹구나, 내 귀여운 것들.
1: 근데 이 기분 나쁜 느낌은 뭐냐숑? 이상해.
2: 난 아무렇지 않은데 왜 탱탱몬만 그럴까?
1: 뭔가 으스스한 이 느낌. 진짜 무서운 게 나타나는 거 아닐까숑?
2: 말도 안 돼. 난 윙윙거리는 벌만 아님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
0: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달달한 케이크. 새콤 달달 케이크 먹으러 출발.
1: 진짜 안 좋은 느낌이 든다숑.
2: 이거 또 장난치네.
1: 진짜라니까.
2: 그래봤자 이 케이크는 안 돼. 근데 카일은 음료수 준다더니 뭐하는 거야?

뭐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으아! 근데 저 거대한 괴물은 또 뭐야? 몽글당까지 모두 당해버렸고, 무서운데 어떡하면 좋지? 그리고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메일리를 위해서 내가 왜 싸워야 하는데? 뭐? 날더러 변신을 하라고? 이건 꿈속에서 입었던 그 촌스러운 마법사 복장이잖아! 싫어 싫어! 누가 요즘 이런 촌스러운 옷을 입어! 아, 진짜 뭐가 꿈이고 뭐가 현실인지 알 수가 없다!

0: 이어서 기가 빌더가 방송됩니다.
1: 여기가 어디야?
2: 어디 어디?
3: 이게 다 무슨 말이야?
2: 어? 자, 봐봐.
3: 쉿,
2: 조용히 해봐.

0: 바르게 달리는 힙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서 오세요, 아,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0: 시장님!
1: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 빌더입니다!
2: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3: 난 토마토 스튜.
4: 난 파마산 토마토.
5: 난 토마토 샐러드.
2: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6: 난 토마토 너무 싫어.
7: 말도 안 돼.
0: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8: 뭐, 그건 우리 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9: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4: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6: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곤 없어.
8: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
9: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8: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성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2: 우와!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4: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6: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1: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2: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6: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0: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7: 응, 준비됐어.
0: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땅 파기 대전 쿠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 빌더 출동!
0: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줄 거야. 다들 알겠지?
2: 자, 출발!
10: 알았어, 알겠죠?
6: 알았어!

0: 멋진데?
1: 새

0: 환한 화성의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게.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2: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3: 정말 너무 뿌듯해.
4: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때문에 우는 거야?
0: 난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4: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5: 뭐야?
6: 저기 봐.
4: 어? 통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6: 어? 포보와 두더지게 짓이야.
0: 예?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2: 어이, 거기서
6: 도망치고 있어.
4: 멀리는 못 갔을걸.
6: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기가 들떠.
4: 그래.
2: 이제 넌 잡혔어, 포보.
0: 아니, 못 잡았거든. 쥐 방어탄 발사!

0: 피해를 막아야 해. 준비됐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븐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기가본 준비 완료!
1: 이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0: 우리 토마토 내놔.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1: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아찌, 이 포부님은 천하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1: 다행히 기가 막토는 무사해.
2: 안 돼! 내 마지막 토마토인데 제발!
3: 어? 안 돼!
4: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5: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어?
0: 어? 아, 미안.
4: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0: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1: 아,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0: 네? 무슨 일 있으세요?
1: 지금 중요한 일에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알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0: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1: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0: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안녕, 기가빌더 여러분.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2: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1: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0: 물고기, 물고기가 엄청 많네.
3: 근데 수조가 너무 좁아 보여.
4: 빨리 서두르자. 아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야 해.
2: 우리가 도와드리자. 기가빌더 팀 준비됐어?
5: 물론이지, 아비.
2: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폭티!
4: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2: 수학 천재 루루.
3: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4: 대종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2: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나는 스타 스키.
3: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가빌더 출동.
2: 좋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4: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2: 그럼.

0: 물고기들을 새 집으로 옮겨볼까?
1: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 14초면 모든 물고기를 다 옮길 수 있어.
0: 물고기들아, 조금만 기다려.
2: 물고기가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3: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바로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를...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보는 거야. 로봇 물고기 말이야.
4: 우리는 하나, 기다리여 이모 완수.
5: 정말 멋진 수족관이야. 너희 기가빌더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6: 전 괜찮아요.
0: 자, 들어가 보자.
3: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0: 그치? 우린 화성 최초의 인공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어.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1: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2: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3: 야, 만세! 만세!
4: 오, 상어다! 아기 상어도 있어!
0: 상어는 말이야, 알주머니에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라 태어날 때부터 다자란 모습으로 태어나.
3: 그럼 아까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볼까요? 마리 박사님, 물고기 알을 무사히 부화시킨 기분이 어떠세요?
2: 어허, 지금 내가 화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기가빌더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처음으로 부화했어요. 이건 엄청난 과학적 성과예요.
5: 좋아, 아무도 눈치 못 챘군. 그럼 시험 가동을 시작해볼까? 1로봇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어디 얼마나 빠른지 볼까?

0: 바로 이거야. 다들 저리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상어가 코앞에 있어! 멈춰! 당장 멈춰! 안 돼! 빨리 도망쳐! 아사!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직접 좀 부스터를 써.
1: 저게

0: 너무 빨라! 잠깐 멈춰!
1: 이 수족관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2: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1: 응?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3: 보보와 두더지들이에요!
4: 보보샤이요!
2: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5: 기가 들떠 출동!
6: 출동 준비 완료!
7: 포키몬 변신 완료!
8: 마이티몬 변신 완료!
9: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몬 변신 완료!
2: 호보,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0: 나도 그러고 싶어!

0: 영화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스킬, 오버코트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2: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물러났어. 이야, 조금만 참아. 두더지들도 무사해.
3: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4: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3: 정말 다행이네요. 저거 대체 왜 그런 거야?
5: 내 위대한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됐지?
2: 이거 찾는 거야?
5: 다음엔 꼭 복수해주마.
4: 기가 길다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3: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종으로 돌아올게요.

0: 이어서 출동 타요와 소방구조대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로라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헬로 월드! 나는 트레미! 세계여행 게임 속 몬스터 랜디온이 현실 세계에 나타났어! 다양한 게임을 통해 많은 랜디온을 캡처했지만 소매기는 가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 마. 소매기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라온과 가이아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줄 수 있을까? 소매커피 찰칵 세계여행 시즌2. 나 트레미와 소매기네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구해줘.
5: 아, 불이 났어요.
6: 그랬대.
5: 무슨 소리지?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4: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5: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4: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5: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7: 안 돼!
5: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7: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5: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4: 도와주세요!
5: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8: 바르게 달리는 힙포즈.
9: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10: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구조대가 좋아요.
4: 소방구조대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있어요.
5: 자동차 학교까지 도착 예정 시간은?
3: 3분 뒤에요. 친구들은 괜찮을까? 우리야! 서둘러야 해! 어서 비켜주세요!
6: 불이 났나 봐.
3: 얘들아! 우리가 구해줄 거야!
7: 미안, 괜찮아?
8: 그런데 소방구조대가 여긴 무슨 일이야?
3: 화재 신고를 받고 왔어!
8: 불이 난 곳은 어디야?
9: 불이라니?
10: 우린 신고한 적 없는데?
11: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여긴 아무 일도 없었어.
3: 그럼 다행이지만요.
8: 이상하네. 대체 누가 신고한 거지?
5: 어? 제시, 이번엔 한강에 빠진 자동차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8: 바로 출동할게요. 가자! 한강은 멀어서 빨리 도착하기 어렵겠어. 긴급 구조대에 지원 요청을 해볼게.
12: 제시!
8: 한강에 구조가 필요한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출동해 줄 수 있어요?
12: 우리는 지금 화재 신고를 받고 극장으로 출동하는 중이야.
8: 극장이요?
12: 응. 누구냐? 긴급 구조대입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13: 불이 난 곳이 어디지?
14: 모두 저를 따라서 대피하세요.
15: 시끄러워서 영화를 못 보겠네. 안 보여.
16: 그러다 어떡해.
17: 불이 난 곳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4: 그날 오후 소방구조대가 지친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8: 어? 하요! 얘들아!
3: 힘들구나.
18: 안녕.
8: 다들 괜찮아? 오늘따라 많이 힘들어 보여.
3: 신고를 받고 여러 번 출동했는데 헛걸음만 했어.
8: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거야.
3: 그래?
17: 우리도 마찬가지야.
8: 배트!
14: 극장에 불이 났다고 해서 출동했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
17: 진짜 화재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참!

0: 아까 한강 출동은 어떻게 됐어?
1: 그것도 가짜 신고였어요.
2: 어? 사고 발생!
3: 화재 발생! 사고 발생. 화재 발생!
4: 또? 또? 응? 출동하자!
5: 안녕, 킨다!
6: 다음 날도 신고는 계속됐어요.
5: 구조 신고야! 출동!

0: 과자 세트.
1: 자, 출동!
0: 출동!
1: 도착했습니다.
2: 조심조심.
1: 와! 긴급 구조대다! 오! 저기 소방 구조대도 와!
3: 진짜다!
1: 소방 구조대! 화이팅! 와! 와! 다음에 또 만나!
4: 그 후로도 가짜 신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됐어요.
5: 사건 발생! 사건 발생!
6: 이게 벌써 몇 번째야?
1: 이번에도 가짜 신고였다니. 꼬마 버스 타요. 얘들아, 이제 일어나야지. 제시 괜찮아? 벌써 아침이라니.
7: 조금만 더 힘내자. 하나 언니가 가짜 신고가 걸려온 곳을 찾고 있대.
1: 정말? 잘됐다.
7: 어?
1: 얘들아, 출동이야. 이번에도 가짜 신고면 어떡해. 더 이상 출동할 힘도 없어.
7: 우린 구조대잖아. 어떤 신고라도 의심 없이 출동해야 해.
1: 또 허탕만 쳤네. 그것 봐, 이번에도 가짜 신고일 거라고 했잖아.
8: 얘들아, 또 만났네. 요즘 자주 만나는 걸.
6: 표정을 보아하니 가짜 신고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구나.
1: 맞아요. 페트도예요?
6: 그래, 맞아.
9: 오늘만 이 길을 몇 번이나 지나갔는지 몰라.
7: 저희도요.
1: 이상하네. 그러고 보니 우연이라 하기엔 매번 가짜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마다 저희랑 긴급구조대는 늘 도로 위에서 마주쳐왔어요. 마치 지금처럼요.
10: 맞아.
9: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7: 그치만 이게 가짜 신고랑 무슨 상관인지.
1: 서로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항상 같은 길을 지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가짜 신고로 출동했던 곳들을 조사해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11: 출동 장소를 보여달라고?
1: 네. 그동안 긴급구조대와 소방구조대가 가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곳 모두요.
12: 소방구조대의 경로는 내가 전송해줄게.
11: 고마워. 시작해볼까? 하늘색은 긴급구조대가 가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장소들이야.
12: 빨간색은 소방구조대가 출동했던 장소들이고.
1: 그곳으로 출동하는 구조대들의 경로 중 겹치는 곳을 확대해주세요.
11: 겹치는 곳? 바로 이곳이야. 여긴 유치원이잖아.
1: 유치원이요?
13: 남산 블랙길에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
12: 산사태로 도로가 다 차단됐대.
11: 서둘러야겠어. 긴급구조대, 남산 둘레길로 출동해줘!
1: 저희는요?
12: 우린 유치원으로 가보자.
14: 지훈아, 구조대는 언제 와?
7: 금방 온다며!
14: 조금만 기다려봐.

0: 하면 언제든지 온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깜짝이야. 가요.
1: 소방 구조대까지 부른 거야?
0: 지훈이 너 정말 대단하다. 지훈아, 구조대가 여기에 올 줄 어떻게 알았어? 그야 쉽지. 내가 직접 불렀거든. 구조대 출동!
2: 사사태 발생! 사사태 발생! 사사태 발생!
3: 루키, 남산 둘레길 상황은 어때?
4: 다행히 산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어. 이번에도 가짜 신고야.
3: 역시 타요 니 추측이 맞았어.
0: 지훈아, 그 장난감은 어디에서 난 거야?
5: 그게...
0: 용용! 구조대 출동!
6: 너도 구조대를 좋아하는구나. 언제든지 구조대를 볼 수 있게 해줄까?
0: 진짜요?
6: 그 버튼만 누르면 구조대가 바로 달려올 거야.
0: 우와! 지훈아, 그건 장난감이 아니라 가짜 신고를 하는 장치 같아.
7: 와, 가짜 신고?
8: 그 장치 때문에 그동안 구조대는 불필요한 출동을 하느라 많이 곤란했어.
5: 내가 그런 잘못을...
0: 아니야, 지훈아. 모르고 한 일이니까 넌 잘못이 없어. 하지만 앞으로도 그 버튼을 계속 누른다면 진짜 위험할 때 구조대가 출동할 수 없게 돼.
5: 다요! 나 이제 이거 필요 없어.
0: 정말?
5: 구조대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건 아쉽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0: 맞아, 잘 생각했어.
3: 고마워.
5: 나도 커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멋진 구조대가 될 거야.
0: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9: 우리도 응원할게.
10: 타요 말대로 범인은 바로 이 장치였어. 가짜 신고가 걸려온 장소 역시 모두 유치원 근처였거든.
8: 대체 누가 이런 못된 장치를 만든 거야?
0: 내 생각엔
11: 다들 여기 있었구나. 어?
4: 소개할게.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할 자동차 구조대야.
7: 자동차 구조대?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여기가 어디야?
2: 어디 어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3: 어? 자, 봐봐.
2: 쉿, 조용히 해봐.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봇.

0: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2: 성공이다.
3: 잠깐 발생.
2: 도망쳐. 나 잡아봐라.
1: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투차 진입.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왓 옥스폰!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응급환자 발생! 성질이 기능차 출동!
7: 엑스레이 찍을게요.
3: 상처가 났네요.
7: 진짜 받고 주사도 꽁.
3: 흥지된다 주세요.
7: 알약이 짠.
8: 입원이 필요합니다.
3: 주사 싫어.
7: 성질을 빚고 붙여 약국력 입원은 왕.
9: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1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꼬치 돌보기.
1: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팔팔은 할머니 수지랑 같이 할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왔어요.
0: 우리 할아버지 덜 아프셨으면 좋겠다. 엄청 많이 아프신 거야, 페파?
2: 아니야, 그냥 발등에 닻을 떨어뜨리신 거야.
3: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4: 맛있게 드세요.
0: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3: 페파 왔구나. 왔어요, 여보. 수지도 왔네.
0: 수지는 간호사 되는 걸 좋아해요. 병원에서는 편하게 잘 쉬셨어요?
3: 좋았지.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가만히 누워서 TV도 봤으니까.
0: 우와, 슈퍼 감자다!
4: 의사 선생님들이 페파 할아버지 보러 오셨어요.
5: 저는 북극곰 의사인데요. 어떻게 다쳤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닻을 옮기다 발등에 떨어뜨렸대요.
3: 그렇게 됐어요.
6: 붓기는 어제보다 가라앉은 것 같은데.
5: 이 정도면 회복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6: 예, 이제 집에 가셔도 될 것 같네요.
3: 벌써요? 하지만 제 발은 아직 아파.

0: 아픈 거리요, 선생님. 제대로 걷는 건 아직 무리라고요.
1: 걱정 마세요. 집에 가서 푹 쉬면 곧 나으실 거예요.
2: 집에 가면 옆에서 돌봐줄 분은 있나요?
3: 네!
2: 아, 간호사가 있으시네요.
3: 진짜 간호사는 아니에요.
2: 해파랑 수지가 할아버지 옆에서 잘 돌봐드릴 수 있겠니?
3: 그럼요. 저희 둘 돌보는 거 아주 잘해요.
2: 야, 잘 됐구나.
1: 당분간은 푹 쉬셔야 돼. 그래야 빨리 나으시거든.
0: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낫는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 가볍게 발을 움직여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요. 앞뒤로 살살 움직여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1: 가실까요? 당분간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마세요.
2: 너무 많이 걷지도 마시고요.
4: 물은 충분히 많이 드시고요.
0: 그 밖에 더 주의할 점은요.
1: 참, 얼린 완두콩을 수건에 싸서 발에 대면 붓기를 빼는데 좋아요.
3: 완두콩은 발에 대고 아이스크림도 드시면 안 돼요?
1: 드셔도 상관은 없지.
3: 만세!
2: 제가 구급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3: 야호!
5: 모두 이따 집에서 봐.
3: 구급차도 타보고 신난다.
6: 선생님, 수지한테 사이렌도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2: 그건 좀 곤란해, 페파. 응급 상황일 때만 트는 거란다.
7: 와우. 어제 병원에 갈 땐 사이렌 틀고 갔어?
6: 응.
7: 어떤 소리가 났는데?
6: 어떤 거냐면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2: 페파 할아버지가 페파 집에 오셨어요.
1: 어제 다친 발은 좀 어떠세요, 아빠?
0: 머리만 좀 아프지 많이 좋아졌어.
6: 저희가 금방 낫게 돌봐드릴게요.
7: 할아버지는 푹 쉬셔야 해요.
2: 걷기 힘들면 이 목발을 쓰세요.
6: 얼린 완두콩이 필요한데 아빠가 갖다 주실래요?
8: 그래.
6: 잘 됐네요. 옳지, 할아버지. 잘하고 계세요.
7: 여기 물이요. 많이 드시고 푹 쉬세요.
6: 운동도 하시고요.
7: 발을 이렇게 움직여 보실래요?
6: 잘하셨어요.
8: 수건을 싸왔는데 어디에 쓰죠?
1: 발등에 대주면 붓기를 빼는데 좋대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0: 발이 베기는데 쿠션 하나만 놔주겠니?
6: 바로 갖고 올게요.
0: 고맙다.
2: 페파 할머니가 오셨네요.
5: 우와, 우리 영감 얼굴이 잘 챙겨줘서 아주 환해졌네.
6: 저랑 수지가 돌봤어요.
7: 잠깐, 너희 엄마는 왜 빼?
8: 나도 완두콩 가져왔는데.
5: 복도 많으시지. 말만 하면 척척 다 들어주고.
6: 의사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드셔도 된다 했는데.
5: 너희도 할아버지랑 아이스크림 먹고 싶니?
3: 네, 할머니.
2: 페파와 수지는 다친 할아버지를 돌보는 게 좋았어요. 페파 할아버지를 돌보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6: 북극곰팽이의 생일 파티.
2: 오늘은 한여름에 태어난 북극곰팽이의 생일 파티를 하는 날입니다.
7: 좀 덥지 않니?
6: 응, 나도.
9: 왜 겨울 외투를 입고 오라고 했지?
4: 우리가 가는 데는 외투가 꼭 필요하단다.
9: 팽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6: 나도 잘 몰라.
1: 깜짝 선물이라 아직은 비밀이야.
3: 오!
9: 깜짝 선물!
2: 친구들이 탄 차가 스포츠 센터에 왔어요.
7: 여기는 왜 온 거지?
1: 다 왔어, 들어가자.
7: 여기 진짜로 춥다.
9: 저거 봐. 오!
2: 스포츠 센터에 들어와 보니 아이스링크가 있군요.
6: 저거 때문에 이렇게 추웠구나.
1: 맞아. 따뜻하면 얼음이 녹아서 계속 춥게 해야 돼.
6: 우리 저기서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4: 더 좋은 걸 할 건데 우린 저기서 아이스하키를 할 거야.
9: 아이스하키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너무 좋아요.
7: 아이스하키가 뭔데요?
9: 얼음 위에서 스틱을 들고 하는 게임이야.
1: 너희도 다 컸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같이 게임할 친구?
3: 좋아요.
4: 스케이트는 다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골라가.
6: 난 이게 좋아.
9: 오, 발에 딱 맞는다.
1: 무릎에도 보호대를 차야 해.
4: 팔꿈치에도.
9: 오.
4: 어깨도 차야 해. 헬멧도 쓰고. 됐다. 이제 준비 끝났어.
9: 이러니까 너무 걷기 힘들어요.
10: 빙판에 올라가면 금방 괜찮아져.
4: 너희들 지금 펭귄 같아.
3: 비켜! 얘들아, 펭귄 나가신다!
10: 깜빡할 뻔했네. 스틱 하나씩 줄게.
11: 오, 감사합니다.
3: 내 스틱은 구부러졌어.
12: 원래 구부러진 거 맞아.
4: 아이스 하키 스틱은 원래 이렇게 생겼어.
3: 알았어요.
12: 제자리에 준비 출발!
3: 슈! 슈!
4: 너희들 괜찮니?
10: 괜찮아요, 괜찮아. 넘어지는 것도 다 재미랍니다.
3: 어떡하지? 앞이 하나도 안 보여.
11: 지금 말하는 누구야?
10: 미안. 얘들아, 넘어지는 거 다 끝났으면 이제 게임을 시작할까?
3: 어떻게 하는 건데요?
10: 먼저 팀을 둘로 나눠야 해.
12: 페파, 멀리, 제럴드, 나랑 한 팀이야.
3: 예! 베니!
12: 페드로, 레베카, 베니, 나랑 한 팀이야.
3: 예!
10: 이렇게 한 팀.
11: 공은 어디 있어요?
4: 공은 없어, 베니. 아이스하키에선 공 대신에 퍽이라는 걸 써.
10: 아이스하키의 목적은 이 퍽을 쳐서 상대팀 골대에 넣는 거야.
13: 골키퍼는 페니 엄마랑 내가 할 거야.
10: 모두 게임할 준비 됐나요?
3: 네!
10: 좋아요. 그럼 게임 시작할게요.
3: 내가 칠게. 내가.
2: 움직이는 퍽을 치는 게 쉽지는 않죠.
11: 내가 칠게. 내가.
10: 반대.
12: 이번엔 나.
3: 야, 안 돼.
4: 너무 빠르다.
10: 뭐야? 볼을 넣어야 끝나지. 게임 안 할 거야?
11: 좋았어.
12: 안 돼.
3: 골인 만세.
10: 야호, 드디어 끝났다.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3: 만세.
13: 오늘 모두 잘했어.
12: 힘들긴 했지만 진짜로 재밌었어요.
10: 수고 많았어, 페니.
12: 우와, 내 생일 케이크가 하키 팝이야.
3: 생일 축하해, 페니.
2: 페니의 아이스 하키 생일 파티는 전부 다 좋아하는군요.
12: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림.
2: 하파랑 친구들은 오늘 양 할머니랑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11: 근데요, 할머니, 우리 지금 어디 가요?
14: 쇼핑몰에 가는 중이야.
15: 아우, 우리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14: 아니, 오늘은 그림을 그리러 가는 거야.
2: 여기는 미어캣 아저씨가 일하는 쇼핑몰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아주 큰 그림을 그리러 오셨나요?
14: 맞아요.
16: 알겠습니다. 차는 저 주차장에 대시면 돼요.
14: 네네, 감사합니다.
16: 아니요, 주차장은 저쪽인데. 여기 계시네요. 바로 여기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장소예요.
3: 우와, 엄청 크다.
12: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림을 그리나 봐.
16: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 선 안에서만 그려주실래요? 밖으로는 안 나가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14: 네, 뭐 노력은 해볼게요.
16: 그리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주세요.
3: 이렇게 큰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요, 할머니?
14: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리 와서 종이에 그림을 그려볼래?
3: 난 예쁜 꽃을 그려야지.
12: 난 작은 새를 그려야지.
3: 나는 태양 그려야지.
14: 아주 멋지구나. 이제 이 그림을 큼직하게 그리면 돼.
3: 근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14: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거지.
3: 정말 크다.
2: 수지 할머니가 프로젝터로 그림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14: 이제 어디에 칠할지는 알겠지?
15: 근데요, 할머니. 너무 높아서 우리 팔이 안 닿아요.
14: 저 미어캣 아저씨, 애들이 팔이 안 닿는데 받쳐줄 만한 게 있을까요?
16: 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14: 됐어요. 에? 우린 그냥 이 막대 달린 긴 붓을 쓸게요.
16: 앞치마요. 앞치마를 하세요. 이러니까 좀 낫군. 계속 하시죠.

0: 몰리랑 에밀리 파드로가 녹색 풀밭을 칠하고 있어요.
1: 미어캣 아저씨, 혹시 던질 수 있는 스펀지도 있을까요?
2: 던질 수 있는 스펀지?
1: 됐어요, 여기 찾았어. 스펀지를 물감에 푹 담그고.
2: 어떡해.
3: 저러니까 진짜 꽃 같다.
1: 그치?
4: 저희도 물감 묻힌 스펀지 던져도 돼요?
1: 여기서만 던져. 오늘은 특별히 허락했으니까. 내 말 맞죠, 미어캣 아저씨?
2: 네? 알았어요. 대신 오늘만이다. 할머니가 허락하셨으니까. 그럼 밖으로 안 나가게 해줄래?
0: 맨디랑 데니, 수지가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4: 근데요, 할머니. 풀밭 위는 어떻게 칠해요?
1: 미어캣 아저씨, 쭉쭉 늘어나는 줄은 없을까요? 아이들을 위로 슉 올려줄 건데요.
2: 뭘 하신다고요?
1: 아유, 됐어요. 찾았어.
2: 대체... 헬멧이요. 헬멧을 써야죠.
1: 하하, 좋았어. 이러니까 안전하고 좋네.
4: 이거 너무 좋다.
1: 물감은 여기에 있어.
0: 페퍼랑 제럴드가 하늘을 칠하고 있어요.
1: 아, 몸으로 그리는 그림 좋지.
4: 나 진짜 하늘 난다.
1: 오, 진짜 멋지구나.
5: 이쪽 벽이 훨씬 예뻐졌는데.
4: 저기 한 군데 빠졌는데 어떡해요?
1: 저기는 또 어떻게 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나?
5: 페인트 대포는 이럴 때 쓰면 딱일 것 같은데.
2: 대포는 절대 안 돼요.
5: 안 되긴, 이미 달아놓은 걸 어떻게 안 쓰고 그냥 놔둬. 모두 비켜요.
4: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1: 맞아. 근데 여기 미어캣 아저씨가 없었으면 나만 못 그렸을걸.
2: 나는 덕분에 벽이 아주 환해졌네요.
1: 완벽해.
4: 깨끗 오리 경주.
0: 오늘은 강에서 플라스틱 오리로 경주를 하는 날입니다.
4: 오늘 경주에 오리 빌려줘서 고마워, 이비.
6: 다들 오리 꾸미 오셨죠? 어떤 오리가 누구 건지 알 수 있게요.
7: 네!
4: 저는 이비 오리의 빨간 목도리를 감았어요.
8: 제 오리는 간호사예요.
3: 제 오리는 해적이에요.
6: 알.
8: 공룡.
0: 조지 오리는 진짜 공룡처럼 생겼네요.
2: 내 오리에는 돛을 달았는데.
9: 난 프로펠러를 달았는데.
6: 안 돼요. 도치랑 프로펠러는 반칙이잖아요.
5: 그럼 이건...
6: 로켓 엔진도 안 되고요. 좋아요. 모두 주목. 오리 경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발 다리에서 오리를 뚝 떨어뜨리면 강을 따라 쭉 내려가요. 바위가 있는 데를 지나고 통나무를 지나서 저 결승 다리 밑을 먼저 지나가는 오리가 이기는 거예요.
7: 완세!
6: 제일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경주할 땐 아무도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오리 아줌마만 빼고요. 자, 그럼 준비하시고 시작! 경주 시작!
4: 빨리 가야 돼!
8: 이쪽이야!
6: 황소 아저씨가 치고 나가서 1등!
5: 잘한다, 우리 오리!
6: 캔디 오리가 다시 앞질렀습니다.
4: 네, 저요!
6: 데니 오리가 바짝 추격하는데요.
3: 기다려, 금방 앞서줄게.
2: 잘한다!
6: 조지 오리 보내라!
4: 근데 네 오리는 어디 있어?
8: 내 오리는 이길 생각이 없는지 너무 느려.
4: 뭐해, 간호사 오리야? 빨리 좀 가!
6: 바위로 가면서 페드로가 페파 할머니를 제치고 1등이 됐네요.
0: 페드로 오리는 카우보이 오리예요.
4: 1등!
3: 안돼! 안돼! 미안, 페드로.
10: 아니야, 난 괜찮아. 이건 경주인데 뭐.
6: 와,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이제 섬을 돌아갑니다. 오, 페퍼가 치고 나오네요.
4: 우리가 이긴데, 이비.
5: 와, 우리 조지 오리도 정말 열심히 가고 있는데.
8: 꽃냥.
6: 오, 힘내라, 오리들, 힘내. 통나무까지 1등을 페퍼.
4: 잘한다, 우리 오리.
0: 해파오리가 통나무에 걸렸네요.
8: 오, 반대!
0: 해파오리가 빠져나왔군요.
6: 별식선이 보입니다.
8: 오, 빨리! 오리야, 빨리!
6: 오늘 1등은 해파오리!
7: 만세!
8: 만세! 우리가 이겼다!
3: 잘했어, 페파!
6: 페파, 네가 이겼어!
8: 네!
6: 상으로 반짝반짝 황금 트로피를 줄게.
8: 오! 이것 봐, 이비! 우리가 이겼어!
7: 만세!
4: 레베카 이모,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3: 계속 가면 바다까지 가요?
6: 아니, 장난감 오리가 바다에 있으면 안 되지. 너희들 욕조에 있어야지.
5: 네, 맞아요. 집에 가져가서 다음 목욕할 때 쓰는 거죠.
10: 잘했어, 아기 오리야.
4: 다음엔 더 열심히 잘하자, 오리야.
5: 오리 경주를 해서 그런가 배가 많이 고프네. 누구 도시락 먹을 친구?
0: 경주가 끝나고 다 함께 먹는 도시락보다 좋은 건 없죠.
8: 아, 어? 오리 아줌마도 왔네?
5: 맞아. 소풍에 오리 아줌마가 빠지면 소풍이 아니지.
6: 오늘 강 쓰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줌마.
8: 너도 이 상추 하나 먹을래? 너도 네 아기 오리 상추 하나 줄래, 이비? 이비가 그러는데 자기 오리는 배 안 고프대요.
0: 페퍼랑 이비는 오리 경주가 좋았어요. 오리 경주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현실 세계에 나타났어. 다양한 게임을 통해 많은 랜디온을 캡처했지만 한국의 랜디온 라온에게 패배, 소매기네 가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 마. 소매기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라온과 가이아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줄 수 있을까? 소매커피 찰칵 세계여행 시즌2. 나트레미와 소매기네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구해줘.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예매하세요.
1: 바르게 달리는 꿀포즈.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위험지역 버티칸트리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굶.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우리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네오미,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2: 내가 말했을 텐데, 준. 우리 카센터는 비행기 취급 안 한다고.
3: 딱히 수리를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제 동료를 소개하러 온 것뿐인데.
4: 난 마하 7의 속도를 내는 초음속 엔진이 탑재돼 있어. 구석진 동네 수리공에게 맡길 몸이 아니란 말이야.
2: 당장 내리고 나가!
3: 에드 아저씨도 참 박해졌다니까.
5: 타이건 사건 이후로 와인 카드 보시라면 진절머리 난 게 아닐까?
4: 하지만 듣자하니 이미 당신네 메탈 카드봇들이 꽤나 저 수리공을 괴롭히신 듯한데. 남탓이라니 너무들 하시는군.
5: 아니라고는 못하겠어.
3: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나이트 그리폰.
4: 난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이라 그쪽이 감당하셔야지.
5: 짜증나!
0: 준! 어?
3: 베라랑 짐 아저씨?
0: 역시 여기 있었구나. 참새도 안녕.
5: 자, 뭐?
3: 무슨 일이야?
6: 준, 이거 좀 봐봐. 마을 곳곳에 이상한 낙서가 나타났어.
0: 모양부터 수상하지 않아?
3: 그냥 누가 장난친 것 같은데.
6: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 봤지?
3: 응?
6: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0: 모양이나 크기가 딱 메탈 카드봇 같지 않아?
5: 이건 와일드 카드봇이다.
6: 오, 역시 그쪽인가?
5: 돼지 사냥꾼을 상징하는 라피드족의 문양이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0: 역시 너일 찾아오길 잘했네.
5: 이 낙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걸지도 몰라.
3: 짐 아저씨, 사진들이 찍혔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주세요.
6: 물론이지.
4: 낙서라니 시시하다.
6: 좋아, 여기서 우회전하고 그대로 직진하면 곧 나와.
5: 알겠어요.
6: 오라, 언제부터 통행금지가 된 거지? 할 수 없지, 다른 길로 가자.
5: 응? 여기도 막혔어요.
6: 이게 어떻게 된 거지?
7: 이게 어떻게 된 거지?
8: 길이다 막혀붙었나? 정리하나제! 하늘로 수석해야 되나 무제야 되나?
5: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
3: 블루파! 와우이다!
8: 궁금하나? 보여줄까?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기분이다! 이 누나가 한번 봐준다! 잘 봐봐래!
3: 뭐야 넌!
8: 반갑습니다! 탐트락합니다! 인생 모터가 끝까지 놀자! 무서운 시민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0: 저 상태가 왜 저래?
5: 탁키! 응? 마을의 낙서도 니 짓이군.
8: 아이고, 사가리어는 눈이 궁디에 달렸나? 그게 우리 낙서고 내 이름이다 아이가. 탁키 아이가 탁키.
3: 사인이었냐?
6: 지금이야말로 샷건 찬스.
8: 아저씨 좋은 거 갖고 있네.
5: 내 카메라! 주인에게 돌려줘!
8: 치르대! 치르! 아이고 루카가 극해가 되겠나? 흑폼이 나올라 간다.
5: 나라라?
8: 요선이 모르면 간첩이제. 윤희 나이가 윤희.
0: 어떻게 저래?
5: 저석은 사냥꾼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먹잇감을 사냥하지. 저 녀석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잡겠다.
3: 알았어, 부탁해.
8: 어? 뭐니 아이가? 와르팸이랑 같이 있노?
5: 오, 탁키가. 그런데 부다, 이번에야말로 나의 숨은 여력도 도망치지 못해.
8: 그래 호흡 좀 잡아둬.
5: 짜식아.
8: 유후, 진짜 없겠다.
5: 주먹을 마구 휘두르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야, 타이건. 너 그게 뭐냐? 진짜 잘 어울린다.
9: 너도 잘 어울려.
8: 둘이 베스트 프렌드 아이가 내 차례지.
0: 그냥 가지고 놀고 있네.
3: 하나도 도움 안 되잖아, 타이거.
8: 짜증나게 침대에 열받게. 어? 잘생긴. 짜증나면 내 한참 어떤지 해봐라.
3: 놓칠 순 없지.
5: 어디 갔지?
8: 야, 이지 얼마나.
3: 저게?
8: 지나갑니다. 역시 떠받았네요. 머리가 빠릅니다. 요새 길지네요. 제 차셨어요. 예쁘다네. 나 재미없다. 이거 잘 시간 아이가. 먼저 들어가 그래.
5: 사라졌어.
0: 어떻게 가능하냐고.
3: 아무래도 녀석은 스텔스 모드를 쓰는 것 같아.
6: 스텔스 모드?
3: 섀도우 X랑 플래시 벡터도 썼던 모습을 감추는

0: 능력이요. 그 둘을 상대했을 땐 모습이 사라져도 그림자는 그대로니까 간파할 수 있었는데.
1: 그 판단은 틀렸어, 진.
0: 솔레이요?
1: 타키는 모습을 감춘 게 아니야. 초고속으로 이동한 것 뿐이지.
0: 뭐라고? 응?
2: 어떻게 한 거야?
3: 다 보이신 거지? 타키의 움직임이 말이야.
0: 보인다고?
1: 응. 동작 하나하나 전부.
4: 초인적인 동체 시력이잖아.
2: 근데 붙잡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1: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5: 그래도 너희 덕에 쫓아다닌다고 될 게 아닌 건 확실해졌지.
0: 근데 구경이나 하고 있었냐?
6: 네, 편집장님.
7: 지금 뭐 있는 거야, 지? 자동차 연쇄 전복 사고야.
6: 네?
4: 네?
8: 도로에 차들이 뒤집히고 있다니.
0: 타키 때문인가? 네? 이게 뭐야? 설마 이것도 타키 짓이라고?
7: 녀석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내는 폭발적 힘도 뿐이 짐승이 힘까지 나오면 충분히 가능해.
0: 웨폰 카드 말이지?
6: 일단 사람들을 도와주자.
0: 어?
9: 준! 블루카!
0: 메가트론!
9: 고마워. 사실 이 정도쯤은 혼자서 치워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칠까봐. 어? 이거 그 블라블란지하는 녀석이군.
6: 블레이온이다.
10: 소개는 나중에 하고 어서 사람들을 도와주자.
2: 뭐하노? 집 안 가나?
0: 타키!
10: 그만 멈춰! 사람들이 곤란해하잖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2: 너무 진지해서 무섭네. 얘기는 재밌음이 가야지. 재미없이 사람들과 억수로 무서워하자. 반면 재미를 아는 나는 행운아.
0: 솔레이유, 너 저 녀석 움직임이 보인댔지? 뭐라도 좀 해봐!
1: 알았어. 블레이온, 세다. 화염은 쓰면 안 돼.
6: 알고 있어.
2: 뭔데? 쳐버리실 분에? 안녕하세요.
6: 난 이 녀석들이랑 달라.
2: 누가 물어봤나? 알았대. 배신도 두둑해 보이고 해석을 하는 것 같네. 내가 스페셜하게 진성 파워로 놀아줄게. 괜찮지?
6: 상관없어!
2: 로마티! 어? 어? 내가 도와줄게! 어?
6: 야호! 이 녀석이! 어?
2: 자! 어? 경치 좋지?
1: 뒤야! 블레이언, 뭐 하는 거야?
6: 난 신화 동시에 되었어!
2: 맞지, 맞지! 다시 해봐!
1: 뒤야! 뒤야! 반응이 느려!
6: 네 지시가 늦은 거야!
2: 거봐, 움직임이 보여 가짜라니까.
10: 공격이 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
0: 대체 어떻게 상대하라고요?
9: 아, 재미없어.
2: 마케노!
9: 재미가 없다고! 승부할 거면 좀 같은 급끼리 붙던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한 게 재밌을 리 없지.
2: 내가 재미를 모른다는 얘기가!
9: 힘끼리 주먹 대결! 딸기끼리 공중 대결! 속도라면 경주 대결! 재밌는 대결이란 이런 게 아니겠어?
1: 동요하고 있어.
7: 재미라는 자존심을 건드렸어. 와일드 카드 옷이라면 승부욕이나 한 번도 숨길 수 없지.
1: 그래?
9: 서로 다른 너희한테 가장 공평한 대결 종목을 제안하지. 바로 댄스 배틀이다.
2: 댄스 배틀 재밌겠다.
9: 심사는 나 그리고 모타운 댄스 클럽 회원들이 맡을게. 승자는 패자에게 원하는 걸 요구한다. 어때?
2: 난 좋다.
0: 완전히 넘어갔는데.
11: 평화롭고 좋네.
2: 나도 한때 춤 좀 췄지.
1: 알겠어. 좋아, 블레이온, 춤을 추는
6: 거야. 싫다.
1: 타키를 막을 방법은 춤뿐이야. 내 말 들어.
6: 난 절대 춤추지 않을 거야.
2: 맥 빠지네.
9: 그러고도 와일드 카드 못 쳐서냐? 고리타분의 대명사 스타가디언도 춤출 줄 알아고.
10: 이거 쑥스럽군.
2: 댄스 배틀 안 하는 기가.
0: 그럼 이 녀석과의 대결은 어때?
7: 응? 나보고 춤추라는 건지.
0: 아니, 경주 대결로.
2: 경주?
0: 메가트라커 말이 맞아. 스피드는 스피드끼리 대결해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7: 틀린 말은 아니지. 뭘 좀 아시네.
2: 속도로 내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니가 재밌네. 좋아, 대결이다.
9: 치, 댄스 배틀이 좋은데.
10: 이 덕분에 타키의 폭주를 막은 걸지도 몰라.
1: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8: 용서해줘, 솔레이오.
7: 여긴 서로 속도를 뽐내길 너무 좋아. 장소를 옮기는 건 어떠실지.
2: 좋다! 이 난리는 어떻게 할 거야?
9: 에휴, 내가 수습하고 있을 테니까 다녀와.
0: 고마워. 그런데 어디로 가지?
9: 레이싱을 할 거면 내가 좋은 데를 알지.
2: 속이 뻥! 여기네.
11: 대륙을 가로지르는 77번 도로야.
0: 내가 트럭커 녀석 이런 데 다 아네.
10: 트럭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한다고 했었지.
5: 속도 대결을 하는데 딱 맞는 장소군.
1: 승리의 조건이 뭐지?
7: 저 멀리 산을 찍고 다시 여기로 먼저 돌아오는 자가 승리하시는 거지.
10: 다케, 네가 지면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2: 알았잖아. 알았어. 시작하자.
7: 준.
0: 어? 나이트 그리폰.

0: 할 수 있어? 저 참새가 그렇게 빨라?
1: 나이트 그리폰의 최대 속도는 마하 7이랬어. 초음속이랑 해볼만해.
2: 하지만 훨씬 가볍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움직이면 크기도 만만치 않아.
3: 준비해.
2: 역시 타키가 압도적이야.
1: 금방 따라잡을 거야.
0: 핸더문에 보여?
4: 아, 타키가 훨씬 앞서고 있어. 따라잡기 흘러내.
0: 어서나 어서나.
5: 게임은 막 시작했다고.
4: 야야야야야야. 타키가 갑자기 느려졌어.
5: 휴.
4: 나이프 그리폰이 타키를 앞질렀다.
1: 좋았어.
5: 어허, 역시 빠르셔. 하지만 버틸 수 있을까?
4: 다시 타키가 앞질렀어.
1: 아, 아깝다.
0: 역시 무린가?
6: 아니, 승산 있어.
1: 그래?
6: 말했잖아. 타키의 속도는 순간적이라고. 저렇게 길고 오래 달리는 건 녀석도 버거울 거다.
5: 어?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0: 야하하! 이거 말이셔!
5: 자, 너의 몸은 이제 버틸 수 없으셔. 헤벨은 인정하고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함께하는 거다.
7: 어? 그러면 마음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장화도 멈춘다 아이가.
5: 그게 우리의 운명이지.
7: 그런 인생 재미없다. 나는 싫다. 눈을 뜨고 내지 안 맞기다.
4: 나이트 그리폰이 추락했어.
1: 어? 뭐?
0: 어서 가보자.
1: 괜찮아, 나이트 그리폰?
5: 승부가 안 나고 말았고.
3: 타키는?
5: 글쎄, 그대로 울고 불며 달려가 버렸지 뭐야. 아직 너랑 친구하기 싫으신 것 같군 좀.
1: 타키...
0: 소원이라도 빌었어?
3: 무슨 얘기지?
0: 이곳 사람들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믿거든. 너라면 무슨 소원을 빌 거야?
3: 와일드 카드 곳이 이 행성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해달라고 하려나. 넌 무슨 소원을 빌 건데?
0: 나? 내 소원은 뭘까?
3: 마침.
0: 아니, 저건 별똥별이 아니야.

0: 이 정도 충격이시라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1: 준! 뭔가가 떨어진 모양이야.
2: 가보자!
1: 조심해. 고생 많으십니다.
2: 솔레이유!
3: 준!
2: 저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3: 마키나 행성의 탈출 포트가 틀림없어.
1: 저 탈출 포트는?
2: 대체 누구였던 거야?
4: 저게 탑승객인 듯하고.
5: 그러니까 이기고 탈출 포트에 타고 있던 메탈 카드봇이라고? 단순한 굴착기가 아니란 말이지?
2: 네, 근데 몇 번을 불러도 반응을 안 하네요.
6: 추락할 때 충격으로 망가져버린 거 아니야?
7: 싸움을 걸면 깨어날 거야!
8: 나도 끼워주시?
7: 어?
8: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다.
2: 에드 아저씨, 제대로 봐주고 있는 거 맞아요?
9: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있거든?
3: 신경 쓰지 말고 봉인해버리면 되지 않아?
2: 솔레이유,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멋대로 비좁은 방에 가주면 넌 어떨 것 같아?
3: 마음을 닫아버리겠지.
2: 그치?
1: 준, 어? 메탈 브레스로 스캔을 해보는 건 어때?
2: 아, 그게 있었지? 이 상황 언젠가...
10: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봇, 코드네임 솔리드혼.
1: 뭐?
7: 솔리드혼이라고? 이 녀석이?
3: 누군지 알아?
1: 마키나에성 대삼림지들을 지배하는 모노혼족의 족장이야.
2: 족장?
11: 이상하시군. 내가 아는 그의 모습은 뿔로 바위를 꿰뚫고 망치로 대지를 뒤흔드는 자인데 그렇게 크기가 아담하셔.
9: 겉모습이 다르단 거야?
2: 하지만 얘가 그렇다는걸요.
3: 메타브레스의 정보에 오류가 있을 리 없어.
1: 솔리더호는 혼자서 스타가디언 한계 부대를 괴멸 직전까지 몰아낸 무시무시한 와일드카드봇 전사야. 그 부대에는 나도 있었어. 하지만 당시 나의 상관인 플레임 노바덕에 녀석이 폭주는 간신히 저지되었고.
2: 플레임 노바가?
1: 결국엔 체포되어 트리온 감옥에 봉인됐지.

0: 아니, 걔가 예의긴 한 거야.
1: 왠지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단 말이지.
2: 경감님, 어? 차량 들어옵니다.
3: 어, 통과시켜.
1: 크레스트!
4: 역시 여기 모여있었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1: 오빠.
4: 솔레이오.
1: 뭘 씻고 온 거야?
4: 아, 저건...
5: 그건 나중에. 지난밤에 떨어진 유성 때문에 왔어.
4: 추락한 유성은 전부 세 개였어.
1: 세 개?
6: 나도 중간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걸 똑똑히 봤어.
4: 그 유성 중 하나가 모우타운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 낙한 모양이야.
3: 운석이라고 보고를 받긴 했는데 그것도 탈출 포트인 모양이군.
4: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7: 처음 발견한 탈출 포트는 헤비 아이언이 타고 온 것과 같아.
1: 어?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6: 헤비 아이언? 그 트레일러?
8: 걔를 타고 지구에 찾아왔을 때도 탈출 포트가 분리됐었어.
9: 맞아. 그 녀석 왠지 몸도 나뉘어져서
1: 내 몸뚱아리 내놔 이러고 막 쫓아오고 결국 배쳤고. 오, 잠깐, 이거!
7: 우선 탈출 포트부터 확인해야 돼. 서두르자.
1: 어? 어? 어, 골든 경감님.
3: 이게 그건가?
1: 네. 어젯밤 캠핑족들이 호수에 유성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길래 인양해봤는데요.
9: 역시 그 탈출 포트랑 같아.
6: 어서 안에 확인해보자.
3: 처음에 떨어진 것과는 다른 녀석 같은데.
10: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모 코드네임 솔리드 헌.
6: 역시. 어떻게 된 거지? 같은 이름이야.
11: 이봐, 넌 누구지? 정말 솔리드 헌인가?
3: 이 녀석도 묵비꾼 행사 중이군.
4: 준. 응. 헤비 아이언은 물론 플레임 노바도 데우스 마키나의 심기를 건드린 바람에 네 개로 분리돼 봉인되어 있었어. 만약 솔리드 헌도 같은 경우라면.
1: 세 개의 별똥별은 솔리드 혼에 분리된 몸통?
6: 그렇다면 본체는 어디 있는 거지?
3: 뭐지?
1: 이건 북치는 소린가?
12: 어허, 이 소리는.
13: 이 소리를 들으면 피가 끓는다고.
1: 다들 갑자기 왜 그래?
0: 응? 누구야? 이런 대낮에 북치는 녀석이.
6: 이게 무슨 북소리인데?
14: 원어원족에 전해 내려오는 전투의 드럼이야.
1: 뭐? 네, 의자 아저씨.
0: 준! 무슨 이상한 북소리가 들리더니 굴착기가 멈대로 뛰쳐나가 버렸어.
15: 놈이 깨운한 거다.
3: 어? 이 녀석 움직이고 있어.
1: 붙잡아.
15: 어디를 가려는 거야?
4: 저길 봐.
1: 저 녀석.
15: 녀석의 몸통들이 여기로 집결할 모양이다.
7: 골든 경감님, 어서 사람들을 여기서 피난시켜주세요.
3: 알겠어. 여러분, 어서 여기 피하시죠. 너희는.
9: 저희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3: 그래, 무사히 한다.
9: 타이건, 굴착기를 맞춰줘.
13: 불러주길 기다렸다고.
6: 펜더몬의 타이건을 도와줘. 네,
12: 맡겨놔.
15: 시간,
7: 어서 차차.
9: 저게?
12: 나도 좀 끼워주실까?
9: 응, 트레인카를 맡아줘.
13: 이제야 모였고 지긋지긋한 이 모습도 끝이야.
1: 저 녀석이
6: 솔리드온의 본체?
7: 녀석들이 모이게 둬선 안 돼.
13: 스타크아비언, 이거 이거 먼저 온 주민들이 이렇게 말할 길이야. 응? 야!
16: 내가 우주를 너무 오래 떠둔 것 같아. 어때? 난 자율선에 나왔어. 이 시험 땅에서 마음껏 날뛸 수 있는 건 변함없어.
6: 저게 완성된 모습. 큰일이다.
13: 우리 족장님께서 귀한 몸을 되찾아 버리셨네.
9: 솔레이오!
6: 타이건! 펜더몬의 세력!
14: 여긴 누가 날뛰던 마키나 해성의 대사명이 아니야! 이제 맥한 카르곡과 싸울 필요도 없다고!
13: 이런 나약한 소리 종족들에게 듣더니 피해가 다 됐군! 우린 여전히 맹수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싸움도 나쁘지 않다고!
14: 여기 있는 녀석들과 있다 보니 알게 됐어!
13: 이 녀석들이야, 저 소인들과 괘씸한 스타가리언 말이야!
9: 나이트 그리폰 대동!
12: 날뛰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9: 그리 모두 탈륜!
12: 당장 바뀌었으니까!

0: 사람이 털겠는지 힘이 붙이는군. 그리고 어떤 야생의 힘을 일깨워볼게.
1: 조심해!
2: 얘들아!
3: 이런 이런, 이것도 지난 행실의 업보인가?
0: 고작 이 정도였나? 다 덤벼! 솔레이, 내가 가겠어!
2: 너 혼자서는 안 돼! 지금, 응? 블루팡! 블루팡! 솔레이, 세로! 블루팡! 허구! 슬레이어 다리를 노려!
0: 와일드 카드봇이 저 소인들과 스타 가디언에게 고분고분을 하니 믿을 수가 없군!
1: 이 지구는 막히나 행성이 아니야! 그런 구분은 이제 의미 없어!
0: 새로운 땅에서 와일드 카드봇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거칠지라도 뭐든 해볼 거다! 같은 소리야!
4: 와일드 가디, 가디언 쉴드!
1: 제법이고, 와일드 가디, 그건...
5: 아스타겔란이 나의 웨폰 카드를 번떠서 만들어줬다. 원본만큼은 아니지만 방어는 나한테 맡겨.
6: 저게 뭔가 했더니...
2: 오빤 메탈 브레스도 없는데 어떻게...
7: 우리에겐 그건 필요하지 않아. 마음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2: 마음으로?
5: 스타 가디언을 필요로 하는 고향은 사라졌어. 난 이곳에서의 새로운 인연을 지켜나갈 거다.
0: 나는 트리온 감옥에 갇히고 우리 모아의 돼지가 사라지는 날까지 끝내 동료들을 볼 수 없었어. 이 분함을, 이 분노를 양절히 처벌할 말이야! 아웃레이지
2: 홉! 오메가 히트! 플레임!
1: 솔리더, 여전히 강하군.
6: 강해진 건 너도 마찬가지야, 블루카. 플레이온의 공격에 정신 팔려있으니 지금이 기회야!
1: 알겠어!
0: 저는!
1: 조금만 더 버텨, 플레이온!
6: 알파볼트 캐논! 썬더 하울! 스매시!
1: 썬더 하울!
6: 블루카!
0: 내가 미련하게 돌 줄만 하는 줄 알았고. 가만, 너 짐승의 힘을 한번 경험했나? 살아남았다니 대단한데. 어쩐지 우리와 같은 냄새가 난다 했어. 기분 나쁘게. 하지만 본능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건 옛부터 변함이 없을 스타가디언. 낯선 땅에 소인 꼬마한테 아주 잘 길들여줬어.
6: 길들인 게 아니야, 우린 친구라고.
0: 에어스 마키나의 보물을 들고 있는 이상 오로지 명령하는 자, 복종하는 자만 있을 뿐 친구 딸이 없대. 불쌍하군. 우주를 떠돌다 이런 착박한 땅까지 와서 주인을 잘못 만난 덕에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나란 내 동지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다. 난 모론드의 최후의 족대 썰리곤 이 새로운 땅을 와일드 카드봇이 더 자유로운 땅으로 만들겠다.
6: 블루파!
0: 그라운드!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3: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언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